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and this is from Wednesday. 자,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chaos gardening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1: Grab some seeds, throw them at the soil. You're a gardener now.
0: 씨 좀 가져다가 땅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특히 서구에서는 이 가드닝 하면은 뭐 부자 은퇴자들의 취미라고 할 정도로 이게 결코 만만치는 않은 또 돈도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통하는데 어떨 때는 라틴어로까지 되어 있는 어려운 식물 이름들을 외워야 되고요. 땅을 파고 잡초를 솎는 데 많은 힘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또 날씨 걱정해야 되죠. 비료에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각종 관련된 장비들도 저렴하지만은 않을 텐데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는 정원 가꾸기에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떠오르고 있어요. 방금 들으신 제목 그대로 그냥 아무 시드나 그냥 후루룩 뿌려놓고 그 다음에 무슨 꽃이 필까? 기다리는 겁니다. 이른바 chaos gardening. 우리가 이제 카오스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chaos라고 하는데요. 그냥 혼란스러운 정원 가꾸기. 이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In a rebuke to that stodgy image, many gardeners are embracing a free-form approach called chaos gardening. It involves two main steps. First, get a bunch of seeds. Then, throw them at the ground. There's often a third step, too. Make a before and after video to show everyone how you transformed a patch of dirt into a lush scene out of a Monet painting. Chaos gardening is the way forward, one commenter wrote under a popular TikTok video documenting the progress of a chaos garden, adding, I see people putting little seeds in their individual pots. Nah, no time for that, mate.
0: 최근 고리타분한 기존 이미지에 반기를 들며 최근 많은 사람들이 chaos gardening이라 불리는 자유로운 방식의 정원 가꾸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씨앗을 잔뜩 준비하는 것. 두 번째 단계, 그 씨앗을 땅에 그냥 뿌리면 끝. 여기서 가끔은 세 번째 단계도 추가가 되는데 그거는 전후 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조각 평범한 흙 땅을 마치 모네의 그림에 나오는 멋진 장면으로 탈바꿈시키는 거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은 chaos gardening 진행 과정을 담은 인기 틱톡 영상에 한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Chaos gardening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네요. 가만 보면 작은 씨앗을 화분에 하나씩 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Alright.
1: Nah, no time for that.
0: So in a rebuke to the stodgy image of traditional gardening. Rebuke라 그러면은 반대한다는 의미, 뭐 꾸짖는다, 비난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1: Yeah.
0: 반기를 들었다. Stodgy, 지루하다. 그래서 기존의 가드닝의 이미지에 반기를 들면서 내놓은 게 chaos gardening이고요. You end up with something that looks like a scene out of a Monet painting. Let's look at that expression.
1: Yeah, like a lush scene.
0: Mm-hmm.
1: So lush refers to something that's very green, like green pastures that are full of life. So a lush scene out of a Monet painting would refer to, if you look at Monet paintings, he painted wildlife, like gardens, green gardens.
0: Yeah.
1: So it would be a visually rich, vibrant, very green sort of scene from one of his paintings with, you know, like lily pads. He painted those green gardens,
0: beautiful gardens. You see all sorts of different flowers and plants together.
1: Very green. Just think of lots of green pastures.
0: Okay. 자, lush라는 게 그런 싱그러운 것을 얘기하는데요. A scene out of something. 무엇 속의 한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A scene out of a Monet painting.

0: painting인데, a lush scene이니까 마치 모네의 그림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초록초록한 장면. 그게 어디서 펼쳐져요? 네, 정원에서. 그냥 씨앗을 뿌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물 조금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오면 뭐 이렇게 알아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씨앗도 내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한다기보단 그냥 약간 랜덤하게
1: Yeah. Just throw it.
0: 그냥 뭐 이것저것 섞어서 던져요. 그러면은 핑크색 꽃, 뭐 초록색 꽃, 뭐 잎사귀, 뭐 별의별 게다 나올 수도 있겠죠? Chaos gardening이 이겁니다. 자, it's the way forward.
1: So if something is the way forward, it's the best plan or the best path or the best course of action to achieve future success or perhaps to resolve a complex issue.
0: 원래 의미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건데요.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세다. 요즘에는 케어스 가드닝이 대세예요. 케어스 가드닝 is the way forward.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대요. 요즘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1: No planning.
0: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가드닝입니다. 물론 이게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대요. 다음 단락에서는 실제 이 케어스 가드닝을 실천해본 한 여성의 경험담을 듣겠습니다.
1: Elizabeth Boynton, 31, who lives in the Blue Ridge foothills of Virginia, got in on the trend 2 years ago. I don't have a green thumb, but I do like gardening. Gardening, Boynton said in an interview. I came across a video on TikTok and I just did it. All the while she was making videos, one of which now has 1.4 million views. It shows how she transformed her humble patch of dirt into a riot of color with zinnias, cosmos, and coreopsis practically mugging for the camera. It feels freeing, especially for people who feel like they're failing at traditional gardening, Boynton said.
0: 버지니아주 블루리지 산기슭에 사는 31살의 엘리자베스 보이너트는 2년 전이 유행에 동참한 경우로 인터뷰에서 자신이 식물을 잘 키우는 편이 아니지만 정원 가꾸기 자체는 또 좋아한다면서 틱톡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영상을 보고요. 그는 자신의 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계속 올리기도 했고, 그중 하나는 현재 조회수 14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에는, 별거 없던 텃밭을 어떻게 화려한 꽃밭으로 탈바꿈 시켰는지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뭐, 백일초, 코스모스, 큰 금계국, 등, 정말 이게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꽃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가지런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마구마구 섞여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잇너트는 케어스 가드닝이 전통적인 정원 가꾸기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줍니다. 라고 말했어요. All right, so she got in on this a few years ago.
1: When you get in on something, it means that you become involved in an activity or a plan or an opportunity, usually to share in the fun, experience, or potential benefits.
0: 자, 참여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She got in on chaos gardening 2 years ago. 그래서 어떤 트렌드 같은 것에 내가 동참하게 됐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She says she doesn't have a green thumb.
1: When someone has a green thumb, it means that they're just naturally skilled at gardening and they have a special talent for making plants grow or thrive or stay healthy. My mother-in-law has a green
0: Oh,
1: thumb,
0: wow.
1: and these people, she just comes over and the plants in
0: Suddenly
1: our house,
0: thrive.
1: they just suddenly look healthier. It's amazing. I don't know. She just touches them and it just They look so much healthier.
0: 그러니까요. 뭐 마이다스는 모든 걸 금으로 바꿨다면은 파슨 with a green thumb은 모든 것을 초록초록하게 식물 잘 키우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래요. 이 보이너트 씨는 식물 사실 잘못 키워요. 그렇지만 또 식물을 좋아하기는 하다 보니 마침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씨앗을 그냥 뿌려서 키우는 이 트렌드가

0: 본인한테는 딱이었던 거죠. 거기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또 이제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 Yep.
0: Now she described what she saw, all these different flowers, as a riot of color.
1: Yeah, a riot of color. This is talking about a scene or an object that's extremely vibrant or bright and filled with a dazzling variety of different, often contrasting colors.
0: A riot of something 그러면은 무언가가 난무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컬러니까 색상이 색깔이 꽃이 막 다양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색깔이 난무한. 좀 paradoxical 하죠. 약간 모순적이에요. riot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또그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는 chaos gardening이니까요.
1: Well, it's chaos gardening.
0: Exactly, not traditional gardening.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Despite its name, chaos gardening has nothing to do with chaos theory, but it may have come in reaction to the sameness that has seeped into daily life as algorithmic preferences override serendipitous discoveries. It also offers re-engagement with the real world at a time when touchgrass has become internet shorthand advice to those who have grown overly dependent on screens. At the same time, a successful gardening effort presents a tableau nicely suited to social media. Oh, just a little garden I threw together between marathon training and reading Moby Dick.
0: 카오스 가드닝이라고 우리말로 할수 있겠죠. 이 케오스 가드닝이 이름과는 달리 카오스 이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연한 발견보다 알고리즘에 따른 선호도가 더 크다 보니 이 트렌드는 일상에 스며든 그런 획일성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르는데요. 온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사람들에게 잔디를 만져보라는 표현이 인터넷상의 상투적인 조언이 되어버린 요즘, 이 운동은 정말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올 것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공적인 가드닝의 결과물은 소셜미디어에 아주 잘 어울리는 풍경을 선사한다는 점도 한몫하는데요. 이를테면 마라톤 훈련하고 모비딕 소설을 읽는 사이사이에 별거 아니지만 짬짬이 작은 정원 한번 꾸며봤어요.로 운운하면서 올리기 딱 좋다는 겁니다. Alright, so you're not putting too much effort into it, and that's okay. The really important thing is that you're spending time, at least a bit of time, touching grass. What does that mean?
1: Touching grass. It's internet slang, and it's basically saying someone needs to step away from their screen, disconnect from the digital world, and reconnect with reality. So touch grass, literally.
0: 그래서 스크린을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바깥 공기도 좀 쐬고 그다음에 정말 잔디도 만지고 그런 오프라인 행동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안 그래도 터치 그라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진짜로 터치 그라스를 하는 행동인 거죠. 자, 그다음에 throw something together.
1: When you throw something together, it means that you are maybe organizing something very quickly, usually without careful planning or paying attention to a lot of detail.
0: Yeah, sometimes I like to throw a little salad together with whatever I have in the fridge. So throw something together라는 것은요, 서둘러서 만드는 거예요. 예, 막 오랫동안 계획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후딱후딱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게 throwing something together입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꼼꼼하기보다는 호방하게, 그래서 그만큼 허술하지만 또 편하기도 한 정원 가꾸기 방법, 일명 케이오스 가드닝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카오스 가드닝은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1: Weston had some advice for would-be chaos gardeners. Go big. The bigger the seed, the greater its chance of survival. Beans, corns, lentils, and birdseed sunflowers work great, he said. You can throw tomato seeds out too, but the idea is to keep it simple. It's a good idea to exercise a little situational awareness. How much rain can you expect? How much sunlight? Dig the earth and feel it between your fingers. Is it sandy, loamy? These are things to keep in mind as you prepare for your journey.

0: into horticultural chaos.
1: 소셜미디어 상에서 farmboy James로 활동하는 James Weston은 카오스 가드닝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건네는데, 그건 바로 큰 쪽을 공략하라는 거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콩, 옥수수, 렌즈콩, 새 먹이용 해바라기 씨앗처럼 씨앗이 큰게 효과가 크다. 물론 토마토 씨앗을 뿌려도 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 약간의 상황 인식을 병행하면 더 좋은데, 즉 비는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햇빛은 얼마나 들지, 흙을 파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모래가 많은지, 비옥한 느낌의 흙인지 등등은 원예 작업의 혼돈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입니다. Alright, a would be something.
0: Would be. So would you say would be something to someone who desires or attempts or pretends to be a specific thing? So like a would be politician or a would be artist.
1: 그래요. Would be가 명사 앞에 쓰이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그래서 would be chaos gardener 그러면은 케어스 가드너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orticultural 그러면 원예와 관련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케어스 가드닝 유행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0: Not everyone is a fan of the trend, or at least the way it has been portrayed on social media. Nature is not chaos. Nature is pattern, said Robin Wall Kimmerer, a botanist and the author of Braiding Sweetgrass, which recommends imbuing modern life with indigenous wisdom. It seems unrealistic, Kimmerer said of the chaos gardening videos she has watched. The feeling of effortlessness they convey, a common social media effect, almost always the result of deft editing, seems to elide the work that goes into a garden, whether chaotic or not, she suggested.
1: 모든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소셜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현대 생활에 원주민의 지혜를 접목할 것을 제안하는 향모를 따오며 Braiding Sweetgrass라는 책을 쓴 식물학자 로빈 키머런은 자연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캐머런은 자신이 본 케어스 가드닝 영상들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It seems unrealistic. 이렇게 평을 했고요. 빠르고 능숙한 편집 효과로 소셜미디어 특유의 별거 아니고 진짜 쉬워 보이는 이런 영상들 때문에 정원이 혼돈스럽든 아니든 상관없이 엄연히 가드닝에 들어가는 수고를 사람들이 간과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뭔가가 생략이 된다, 간과하게 됐다라는 동사 elide가 쓰였는데요. E-L-I-D-E, 흔히 쓰이는 동사는 아닌데 좀 어렵죠? So these editing skills that people have, they elide the work that really goes into a garde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Imbuing modern life with indigenous wisdom.
0: When you imbue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inspiring or permeating or filling something or someone deeply with certain feelings or opinions or values.
1: Imbue A with B라고 하면은 A에 이제 B를 잔뜩 스며들게 하는 거죠.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imbuing modern life with indigenous 원주민의 wisdom. 같이 이렇게 혼합했을 때 그때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가드닝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다고 해요. 이 로빈 캐머러가 쓴 책인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드닝을 할 수는 있되, 이렇게 너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Well, let's take a song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Sting with Englishman in New York.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Let's review our next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This is from Thursday. 이집트 미라가 발견된 곳에서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이 적혀 있는 고대 종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집트와 그리스 문화라니. 다시 듣겠습니다.
1: Archaeologists find Egyptian mummy buried with the Iliad.
0: 고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스와 함께 매장된 이집트 미라를 발견하다. 이게 제목이고요. 제목만으로

0: 로도 이미 흥미로운데 미라를 만들었던 고대 이집트와 호메로스가 썼다고 전해지는 서사시 일리아스를 배출한 고대 그리스는 서로 다른 문명권인데요. 이 둘이 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고대 로마 제국이 또 작용을 했다는데. 자, 고대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Archaeologists working in Egypt have discovered a remarkable combination of Homeric epic and Egyptian ritual, a 2,000-year-old mummy with a papyrus fragment of the Iliad sealed in a clay packet outside its wrappings. It is the first time a literary work has been found playing a functional spiritual role in the mummification process. And it suggests that for a Roman-era Egyptian, the Iliad, specifically some lines from Book 2's Catalogue of Ships, was perhaps as crucial for navigating the afterlife as a magical spell.
0: 이집트에서 작업 중인 고고학자들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이집트 의식이 결합된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된 미라로서 그 미라는 외부를 감싼 천의 바깥쪽에 일리아스의 파피루스 조각이 봉인된 점토 주머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학작품이 미라 제작 과정에서 기능적인 동시에 영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이번 사례는 최초인데요. 이는 로마 시대 이집트인들에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그중에서도 특히 제2권 선박 목록의 일부 구절이 내세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마법 주문만큼이나 필수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와우. That's really interesting. Homeric라고 하면은 이제 호머의가 되겠습니다. 호메로스 의. 그 다음에 이제 머미가 미라가 되겠죠. Mummification은 미라화이고. What's an afterlife?
1: Afterlife is basically what it literally says. So you have life and you have after. So it's what happens after your life is over. And, there's a lot of debate as to what happens after you die. So, you can talk about the different cultures, I guess, or different religions or different beliefs as to what happens in the afterlife. So after you die, well, what happens at that point?
0: 네, 사후 세계, 내세, afterlife. 그렇다면은 전생, past life라고 하겠죠. I don't know if you watched the movie. Was it Past Lives by Celine Song?
1: I have not.
0: Yeah, so that talks about 인연, which could be related to your actual past life. But then it also talks about two kids who grow up to meet again after a very long time. They were childhood sweethearts, but then they went their separate ways. One ended up in America and the other stayed in Korea. And then they sort of reminisce about their past lives. But it'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전생 in this case, but that was an interesting movie. I went off on a tangent there. Sorry about that. 자, afterlife는 내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magical spell 그러면은 마법의 주문이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Right, let's continue.
1: Traditionally, mummified bodies were buried with sepulchral texts such as the Book of the Dead and the Book of Breathing, formulaic manuals intended to protect and guide the deceased through the underworld. Yet, by the early Roman period, a major shift emerged. The introduction of sealed papyrus packets placed upon the dead. These new packets contained a surprising mix of texts, including Greco-Egyptian magic, documentary records, and even literary works like the Iliad, indicating a personalized alternative funerary practice.
0: 전통적으로 미라화된 시신은 이집트의 사자의 서 아니면 호흡의 서와 같은 문서와 함께 매장되었는데 이런 문서들은 저승에 간 고인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형화된 지침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변화

0: poets and playwrights like Sappho and
1: Euripides?
0: Euripides, transforming millenniums-old refuse into a cornerstone of classical literature.
1: 자, 옥시딘쿠스 유적은 처음에 나폴레옹의 1798년 이집트 원정 당시 학자였던 비방 드농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기록됐고요. 이곳에는 그로부터 한 세기 더 묻혀 있게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1896년이 되어서야 영국 고고학자들이 이 고대 쓰레기 더미에서 40만 점 이상의 파피루스 조각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것들 중에는 사포와 에우리피데스 같은 저명한 고대 시인과 극작가들의 미발표 걸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된 쓰레기가 고전 문학의 초석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refuse.
0: Refuse is something that you basically don't want, or it could be like a waste of some sort, or like kind of like garbage or trash, or things that are stuff that you don't want, material that you don't want to use.
1: But Jason, this looks like refuse.
0: Exactly.
1: It's the same spelling,
0: Yes, it
1: isn't
0: is.
1: it?
0: Yes, it is.
1: 어, 근데 명사 refuse일 때는 refuse가 아니고요. refuse.
0: Yeah, two different words, but you can think of it in a similar way. In that, okay, I refuse. I don't want this. No, please. I don't want this. And in the same sort of way, think of like refuse as something that is unwanted. And we're usually talking about like waste material, the things that are thrown away, almost like garbage.
1: 네. 원치 않는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0: Yeah.
1: 뜻인데요. refu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다라고 하는 그 refuse랑 스펠링이 같지만 발음도 그다음에 이제 사용법도 다르고요. 스펠링만 같습니다. How about a cornerstone of something?
0: A cornerstone i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or vital to something. And if you think of a cornerstone of, let's say, a house or a building of some sort, of all the walls, if you have, like, let's say you have 100 bricks that make up a wall, when you have it on the corner, the brick on the corner is going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brick on the side, if that makes any sense, because it's covering two different sides or angles. So it needs even more reinforcement or stability, or that stone in particular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stones that are just covering one side of a wall.
1: 네, 우리말로는 무언가의 초석, 그 주춧돌을 얘기합니다.
0: Yeah, but that's the literal term. But figuratively, we use it very often, meaning that something or someone is very important to an organization or a thing.
1: 맞아요. 어떤 것의 핵심 요소라는 의미로도 쓰는 거죠.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쓴 대서사시 일리아스의 파피루스 조각들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미라는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한 후 이집트가 고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제작된 겁니다. 이때 이미 그리스 문학이 이집트 장래 문화에서 하나의 기능적이자 주술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추측해 볼수 있지 않나 하는 게 학계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리아스의 텍스트가 쓰인 파피루스는 고인에게 주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었다라는 해석이죠. 이때쯤 유행했다는 미라 장래의 그리스인 파피루스 꾸러미 함께 매장하기 풍습에 대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0: Mashia's findings reveal a deliberate, intimate act, a document prepared in a mummification workshop and placed directly upon the body of the deceased. These sealed papyrus packets may have been regarded as part of an alternative funerary procedure, she said, adding that further studies were essential to prove this hypothesis. This spiritual first aid follows a long tradition. Scalf noted that the Greco-Egyptian formularies suggest the Iliad doubled as a literal medical kit for a bedbound patient shivering with malaria. The prescription was simple.

0: Brace your head against a papyrus scroll of Book 4 to break the fever.
1: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고대 문헌 전문가인 마시아의 연구 결과는 미라 제작 작업에서 미리 준비된 문서가 고인의 시신 위에 직접 놓여졌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친밀한 행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시아 연구원인 말하기로는 이 봉인된 파피루스 꾸러미들이 기존 정통과는 다른 대체 장례 절차의 일부로 간주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응급 처치술은 사실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인데 시카고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인 스카프는 문헌 중 그리스 이집트 처방집을 봤을 때 당시에 이 일리아스가 말 그대로 어떤 구급함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말라리아에 걸려서 온몸을 떨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여기 처방된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열을 내리기 위해서 일리아스 제4권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머리에 기대라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Interesting. Okay, let's have a look at hypothesis.
0: Hypothesis is like a theory or a thought. This is what I think happened, or this is what I think this means. So it's like a belief that you might have about something that is not yet understood or proven exactly. But you have som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is information, this is what I think. And we have a lot of this we use quite often in science. So people will hypothesize things where this is what I believe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I have, but I don't have hard evidence or proof of this yet.
1: Exactly. And when you write a thesis, you definitely need a hypothesis. Mm-hmm. 가설이라는 뜻이죠. 뭐 추측이라고 우리가 좀 쉽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hypothesis. 자, 그다음에 if something doubles as something else, what does that mean?
0: It means it has another purpose. So it has something else that it can do. So it has sort of its main purpose that we understand. Mm-hmm. But if it doubles as something, well, not only does it do that, but, well, it can also be used for this. It can be sort of like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1: yep.
0: where, you know, you have this one way that it's useful, but it's useful in another way as well.
1: Yeah, I have a wonderful script in front of me. It doubles as a fan when I'm hot. 아니지만 굳이 지금 끼워 맞춘 이 식으로 한다면은 원고지만 뭐 더우면은 부채로도 쓸 수 있어요. 자, doubles as something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Iliad may have doubled as a medical kit. So one other usage of the book was, of course, I guess, showing the corpse away into the afterlife.
0: Mm-hmm.
1: Another one would be to heal the body.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세로 가는 뭐 안내책자처럼 이제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medical kit처럼 응급처치용으로도 일리아드가 쓰였다.
0: Mm-hmm. It had more than one purpose.
1: 그러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So it says that one thing people used to do at the time was they would brace their head against the papyrus scroll of Book 4 of the Iliad to break the fever. Okay.
0: Yeah, and if you're breaking something, you're sort of ruining it or you're destroying something that was, you know, okay. And in this particular case, usually you're breaking something that's positive, but in this case, you're breaking something that's negative, a fever. So the fever is bad. And in this case, when you break the fever, well, there's no longer a fever. So you do this and you're destroying the fever or you're making the fever go away.
1: Fever는 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열이 있으면 I have a high fever 이렇게 얘기할 텐데 breaking a fever라는 것은 열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 이집트에서 그리스적인 것, 즉 그리스 정체성은 부와 특권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라에서 발견된 일리아스 파피루스 조각도 고인을 위해 남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춤 음악인 밀롱가, 우루과이 춤 칸돔베, 쿠바의 춤 하바네라 등 여러 지역의 춤과 리듬이 어우러져 탄생한 음악입니다. 처음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 주변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이민자들의 음악이었는데요. 그들에게 탱고는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위로이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안식처였죠. 이 탱고를 세계적인 음악으로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인데요.

그는 중국어로 이겨졌던 탱고를 재즈와 클래식의 감각을 더하면서 예술성을 갖춘 콘서트 음악으로 바꿔놓았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볼까요?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헥터 율리시스 파사레의 반도네온, 루이스 바칼로프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헥터 율리시스 파사레아의 반도네온, 루이스 바칼로프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입니다. 모차르트는 친구이자 호른 연주자였던 요제프 로이트게프를 위해 네 곡의 호른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그중 4번은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 호른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유연한 기교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당시에는 밸브 장치가 없는 자연 호른이 쓰였는데요. 입술과 손의 움직임만으로 음을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호른보다 연주가 훨씬 까다로운 악기였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당시 이 악기의 한계를 뛰어넘듯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과 경쾌한 리듬을 아름답게 펼쳐보였습니다.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4번 E플랫 장조 쾌의 번호 495. 펠릭스 클리저의 호른과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짤즈부르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4번 E플랫 장조 K번호 495를 펠릭스 클리저의 호른과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짤츠부르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라마이노프의 첼로 소나타입니다. 이 곡은 라마이노프가 깊은 슬럼프를 지나 다시 창작에 활력을 되찾은 시기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마친 직후 작곡의 착수에 절친한 첼리스트 아나톨리 브란드코프에게 헌정했습니다. 오늘은 1악장과 2악장을 준비했는데요. 1악장은 첼로의 깊은 노래와 피아노의 풍부한 울림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전개되고요. 2악장에서는 짧고 민첩한 리듬이 곡의 생동감과 불안한 열기를 더합니다. 라마이노프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으로 19 중에서 1악장과 2악장을 세코카네 메이슨의 첼로와 이사타카네 메이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마이노 부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으로 19종 1악장과 2악장을 세코 칸의 메이슨의 첼로와 이사타 칸의 메이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중 메르치아 딜레테 아미케 고맙습니다 여러분. 소프라노 올가 페트리아트코 엘리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북독일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중 메르체 들렛데 아미케 고맙습니다 여러분. 소프라노 올가 페트리아트코 엘리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북독일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르슈카 1부 한스 로스버트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르테와 오케스트라인지로 보내드립니다.

0: S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5월 24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리스트, 순례의 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세버로 161 중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04번, 피아니스트 넬슨 프레이레의 연주였습니다. 리스트의 피아노 독주 작품 중 가장 방대한 규모인 순례의 해는 여행의 인상을 기록한 일종의 음악적 여행기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 스위스 편은 자연에서, 2권, 이탈리아 편은 시와 그림, 조각에서, 3권은 종교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했는데요. 그중 이탈리아 편은 리스트 특유의 극적인 구성과 화려한 피아노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페트라르카의 소네트는 리스트가 14세기 이탈리아 시인인 페트라르카의 세 개의 소네트를 읽고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바흐의 오보에와

바이올린 위한 협주곡 시단조, 바흐 작품으로 1060알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를 알프레도 베르나르디의 호보에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과 그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흐의 오보에와 바이올린 위한 협주곡 시단초 바흐 작품으로 1060알 전악장을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의 오보에 파비오 비욘디의 바이올린과 그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시계입니다. 시계라는 별명은 이 악장에서 비롯됐는데요. 바순과 현악기가 짧게 끊어 만들어내는 리듬이 마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한 시계 리듬이 어떻게 변주되는지 따라가며 듣는 재미도 있지만 중간중간 갑자기 바뀌는 곡 분위기가 주는 긴장감 또한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느린 서주 뒤 쾌활한 주제가 펼쳐지는 1악장. 작품의 별명을 낳은 2악장. 하이든 특유의 유머가 살아있는 3악장. 그리고 위대한 피날레라는 찬사를 받은 4악장까지 전악장을 함께 들어볼까요? 하이든 교향곡 101번 D장조 시계 전악장을 피에르 몽테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하이든 교향곡 101번 디장조 시계 전악장을 피에르 몽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중 입장 행진곡을 빌렐름 피츠가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는 오페라 타노이저 중 입장 행진곡을 빌헬름 피츠가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특집 방송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로 1부와 2부 함께하는데요. 어린 예술가로 처음 만났던 연주자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피아니스트 정예찬, 플루티스트 윤서영, 비올리스트 강현빈. 이 세 사람의 한층 깊어진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 내일 특집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프란체스카 카치니의 샤코나, 카펠라디 산타 마리아 델리 아졸린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0: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어린이의 시간은 맛있는 사탕처럼 오래오래 녹여서 먹는 게 좋아요. 어른 되기를 서두르지 마세요. 생각보다 재미없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놀랍고 신나고 신기한 일도, 설레고 가슴 뛰는 순간도 여러분 쪽이 훨씬 많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어른으로 사는 게 정말 좋은지, 어린이더러 어서 어른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좋은 답을 듣지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분들은 옛날부터 어린이의 좋은 친구, 다시 또 어린이. 지구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함께 잃어버린 꿈과 비밀을 살려봅시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화이트의 네모의 꿈 띄워드렸습니다. 네모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오늘 문장 카페 통해서 조금 다른 모양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윤재림 시인의 동시집입니다. 물음표는 낚싯바늘의 일부 깔아드렸어요. 이 작가의 말이었고요. 여기는 동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작가의 말 일부를 좀 이렇게 발췌해서 우리 카페인 분에게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화요일은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요일이죠. 시인님들의 사정으로 오늘 이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은 한주 쉬어갑니다. 대신 두 권의 책, 시집이에요. 25살을 반성함이라는 시집, 그리고 동시집, 오늘 문카가 들어있었던 물음표는 낚싯바늘,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들고 북카페에 윤재림 시인이 오실 예정입니다. 윤재림 시인 모시고 오늘 또 길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재림 시인은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와 시, 동시에 등단을 하셨어요. 40년 전에. 40년간 시인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또 광고 카피라이터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죠. 그래서 두 세계를 계속 평생 아우르면서 살아오신 것인데,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마모되지 않고 영감을 또 줍고 또 갈고 닦고 하면서 책 작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오늘 북카페에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숙님, 물음표는 낚싯바늘, 윤재림 시인님 어서 오세요. 한 시간의 강을 건너 2부에서 만나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초대석은 우리 2부에서 만나잖아요. 오늘은 1부 중간부터 만날 예정입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시는 그 시간에 두 시인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 시인이 두 권의 책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뭔가 좀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뭐, 한 30분 후부터 만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미리 질문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두 권의 책 모두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김지희님, 반짝 고은님, 똥머리 볼 때마다 똥머리? 덕분에 지금 보라를 봤습니다. 어쩜 그리 동그랗게 잘 만드는지 궁금해요. 완전 어디 하나 삐져나온 데 없이 구형으로 위쪽에 쑥 직접 만드시는 거죠? 어디 회원샵에 들르고 오시는 거 아니죠? 하셨습니다. 아, 질문 받아본 것 중에 이런 질문은 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직접 만들죠, 그럼요. 이거는 EBS 6층 화장실에서 네, 방송 직전에 만드는 것이고요. 아, 지희님 머리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갑자기 헤어샵에서 이렇게 만들면 환불 받아야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삐져나온 데 없이라기보다는 그냥 똥처럼 말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제 머리로 익숙한 머리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요. 저 조만간 머리를 좀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좀 자르고 싶어가지고 똥머리 요 정도 규모로 할수 있는 것은 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싶어서 오늘 좀 작정하고 똥머리 해봤습니다. 네, 많이 보라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2801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인동 넝쿨을 보다가 도랑에 빠질 뻔했어요. 도랑에 안 빠지려고 반대쪽으로 넘어졌어요. 피나는 노력으로 찍은 거 아니고 피난 노력으로 찍은 피나는이 아니라 정말 피본 피난 노력으로 찍은 인동 넝쿨이요. 사진 첨부해 주셨나 보다. 그쵸? 이제 사진 찍다가 낙상하는 사람들 욕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1m 이상의 높이에서 낙상할 뻔했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보면 사진은 어디에도 이 피가 묻어있진 않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지는 지금 사진을 보라에도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카페인 분들 모두 함께 이 피난 노력으로 피나는 노력 말고 피난 노력으로 찍어오신 요 사진을 2801님의 사진을 볼수 있도록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풍경 요거 보다가 도랑에 빠질 뻔. 도랑이 그래도 1m 정도여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1m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더 아찔한 순간을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2801 쓰신 카페님 앞으로는 네, 이길 그래도 보면서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소설 북클럽에서 만났던 황수건 씨. 달을 보면서 걷는, 달빛 보면서 걷느라 길을 보면서는 걷지 않는 사람. 멋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도 좀 보면서 본건에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 끝에 이렇게 찍어오신 사진. 감사드립니다. 음악 두곡 듣고 갈게요. 리사 오노의 살라드 프리 그리고 스테이시 켄트의 비비디 바비디 부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수미님이 지금 앞서 우리 사진 첨부해주신 카페이님, 몸을 던져서 1미터 이상의 높이 도랑에서 떨어지신 우리 카페이님 사연 보고서요. 우리 나이에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일상에서 사실 움직일 때 그때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삐끗하면서 다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다치면 또 오래 가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동화님, 1미터가 제일 아픔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1미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조심 다니세요, 카페인님들. 아, 그리고 유민숙님, 박진경님, 기운덕님, 머리 보러 오셨네요. 보라.

머리 보러 왔어요 하시면서 똥머리 보러 보라 들어왔어요 하셨고요. 박진경님은 머리 풀고 나가면 저녁 때는 똥머리로 만드는데 고은님께 한수 배우고 싶네요. 예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손재주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지금 이게 화면을 잘 받고 있나 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카페인님들 아무튼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똑같은 똥머리 쫙 이렇게 양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만나면 머리 해드릴게요. 아, 머리 길러오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관광지 북적북적한 곳 대신 낯선 골목길 걷는 감각 좀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눈부신 햇살과 코끝을 스치는 기분 좋은 바람.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완벽한 5월입니다. 이 눈부신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화려하고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핫플레이스나 완벽하게 꾸며진 관광지를 목적지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으리으리한 최신식 건축물보다 사람의 손때가 묻은 낡고 오래된 골목길이 우리 마음을 더 깊고 다정하게 어루만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누군가의 긴 생애와 한 시대의 온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결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정해진 목적지 없이 도시의 거리를 유유자적 거니는 사람을 가리켜 산책자, 즉 플라누에르라고 불렀습니다. 산책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약속 장소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젠걸음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도를 접어둔 채 느릿한 걸음으로 낯선 골목을 누비는 사람입니다. 녹슨 철 대문과 빛바랜 간판, 낡은 담장 위로 빠져나온 붉은 장미 넝쿨 등 도시가 품고 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읽어내죠. 베냐민에게 산책이란 단순한 육체적 이동이 아니라 지나가버린 과거와 살아 숨쉬는 현재가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포착하는 가장 철학적인 행위였습니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가야만 하는 성과주의 사회에서 이렇듯 아무런 목적 없이 과거의 시간 위를 걷는 산책자의 태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정한 위안을 건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걷는 일은 단순히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 내 안에 잊혀진 시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내면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꿔 놓은 단출한 화단이나 모퉁이 전방의 낡은 평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잊고 지냈던 내 인생의 가장 풋풋하고 반짝이던 어느 봄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곤 하니까요. 눈부신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묵직한 속도와 다정한 온기를 잃지 않고 버텨온 골목길의 풍경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화양연화란 찰나에 피고 지는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다듬어진 삶의 궤적 그 자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꽃향기 흩날리는 이 아름다운 5월에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뻔하고 번듯한 목적지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오래된 골목길로 기꺼이 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느리고 한가로운 그 산책의 길목 어딘가에서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여러분 인생의 찬란한 화양연화를 아주 우연히 그리고 눈물겹게 반갑게 마주치게 되실지도 모르니까요.

이한철의 산책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산책자 개념을 통해서 이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면서 마주하는 화양연화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너무 서둘러 걷느라 정말 지금 이 순간 내 발치에 있는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의 아름다운 풍경들 다 놓치고 사시는 건 아닌가 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7 쓰시는 카페이님, 북카페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지금과 참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산책 중에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때 지금 이 음악이 나와서 와, 지금 꼭 나를 위해 나오는 음악 같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은심님, 저도 베냐민처럼 골목길 사이사이 옛날 집들 골목의 작은 꽃밭 발견하면서 소소한 행복 느껴요. 꽃들 사진도 찍어주고 울타리 위 고양이 사진도 찍어주며 다녀요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공간, 풍경의 사진이 내 휴대폰 안에 진짜 몇백 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 같은 게 없을 거라는 거, 좀 조금씩 조금씩 다그 순간 다르다는 거 아마 찍는 사람들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사연 보면서, 아, 이러면서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또 상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하승성님,

이쯤 되면 진짜 수뇌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으시는 우리 카페인 하승성님, 단골 카페인님이시죠? 아, 하승성님이 제가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또 북카페도 북카페 카페인 뭐 그런 유형 테스트 이런 거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했던 말 기억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북카페 나의 북카페 등급 테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방송 이후에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항목만 일단 빠르게 읽어볼게요. 1. 일주일에 북카페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2. 북카페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즐기시나요? 3. 방송 중 사연이나 문자 참여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4. 윤고은 DJ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5. 나에게 윤고은의 EBS 북카페란? 아, 5번 항목은 잠깐 그 보기 보자면 A. 우연히 들른 분위기 좋은 카페. B.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얻고 가는 나만의 아지트. C. 하루라도 빠지면 입안에 가시가 도는 일상의 필수 루틴. 이런 답이 있습니다. 6. 북카페에서 행복을 부르는 주문 알고 있나? 알고 있나도 또 답이 있어요. 들은 적 있다? 말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쓸 수도 있다? 맞춤법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7. 북카페 공식 SNS나 홈페이지 방문 빈도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등등도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선곡표 질문 되게 많은데 홈페이지에 우리 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8. 윤고은 DJ 특유의 엉뚱한 멘트가 나올 때내 반응은? 저 요 항목이 좀 의아했어요. 그렇게 엉뚱한가? 뭐 보편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승성님이 정하신 문항이에요, 요거? 이거 보니까 뭐 A, B, C. 근데 그 이제 C에는 이미 DJ와 개그 코드 완벽 동기화, 멘트 하나하나에 빵빵 터지면 혼자 박장대소한다. 요게 있어서 아, 요거 좀 과장됐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9. 내 일상 속 북카페의 시간적 존재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 바쁘면 못 듣고 한가할 때만 틀어두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B. 시계를 보다가 북카페 할 시간이 되면 라디오 켜야지 하고 생각한다. C. 시계가 없어도 북카페의 오프닝 음악만 들으면 아, 지금이 몇 시구나. 체내 시계가 반응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0번 항목. 주변 사람들에게 북카페를 추천해 본 적이 있나요? A. 나만 아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혼자 조용히 듣는다. B. 책을 좋아하는 지인이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은근슬쩍 추천해 본 적이 있다. C. 이 좋은 걸왜안 들어? 틈만 나면 가족, 친구, 동료의 라디오를 북카페로 고정시킨다. 몰래 이렇게 고정, 주파수 고정시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하면 북카페인 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 합산을 해가지고. 재밌죠? 이거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승성님. 우리 모두 재미났고 감동했습니다.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그리고 이상순이 부른 완벽한 하루 두곡 들으면서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은 한주 쉬어가지만 조금 특별하게 채우는 윤재림 시인과의 북카페 초대석입니다. 만나러 가시죠.

0: 페이스북 카페 화요일 시코너 유명하죠? 매주 다양한 시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냈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직 한 사람의 이야기 집중해서 좀 깊이 걸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초대석입니다. 40여 년 우리 곁에서 쉽고 다정한 일상의 언어로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를 읽어오신 분입니다. 어른을 위한 시집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동시집 연이어 올해 상반기에 펴내셨습니다. 윤지림 시인 지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과는 첫 만남이에요.
1: 이 윤고은 북카페는 처음입니다. EBS는 더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예.
0: 와,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1: 정말 아주 좋은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의 들뜬 기분으로 왔습니다.
0: 네, 들뜬 기분으로. 네. 오늘 우리 북카페에서 2시까지 카페인 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상반기에만 진짜 25살을 반성함 요 시집과 물음표는 낚싯바늘 요렇게 지금 동시집 두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 두 권 내실 때 시집을 묶는 마음 또 동시집을 묶는 마음 조금 어떻게 달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1: 어떤 책이든 책을 내는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는 출발점이 시와 동시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봄에 소년중앙, 지금은 사라진 소년잡지죠.
0: 네.
1: 소년중앙이라는 잡지가 있을 때 소년중앙문학상이라는 현상공모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당선이 됐었고 같은 해 가을에 또 문예중앙이라고 하는 개간지로
0: 네.
1: 시인으로 거기에는 이제 얼굴을 내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문단에서 흔히 그 화제거리 중에 하나가 아, 그 사람은 신춘문예 A신문과 B신문을 동시에 당선이 돼서 나왔다라거나
0: 뭐 몇 그 사람은 왕 이러잖아요.
1: 그 사람은 시로도 당선됐고 네. 소설로도 당선됐다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도 같은 해에 시와
0: 네.
1: 동시에 그 무대에 같이 들어선 셈입니다.
0: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와 동시 사실은 제가 뭐 어른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그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른이 봐도 물음표는 낚싯바늘 너무너무 나를 위한 책인 것 같고 아마 어린이 입장에서도 25살을 반성함 요 시집이라면 저는 충분히 여기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조금은 주파수가 다른 것 같은 이 두 세계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시는지

0: 칠 수가 있지? 어떤 마음이지? 책상을 두개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르지? 이게 좀 궁금해요.
1: 책상 두 개는 정말 실제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때 광고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면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차리게 되었을 때 책상 두 개를 대각선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책상에서는 시만 써야지, 요 책상에서는 가피를 써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구분을 하신
1: 예,
0: 거네요.
1: 물론 시와 동시는 그렇게 구분하진 않지요. 그두 가지를 하는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시와 동시를 구분하는 것을 그렇게 또 내켜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란 어린이들에게 어렵지 않다면
0: 그렇죠.
1: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울림을 줄수 있고, 또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린 왕자가 아동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맞아요. 인생책이라고 얘기하죠.
1: 예,
0: 몇 살이든.
1: 혹은 엄마야 누나야 같은 것을 아 유치한 동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나이를 좀든 사람들이라야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이겠다 싶으면 그것을 시로 짓고,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도 할수 있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좋아할 만한 그런 생각이나 이야기다 싶으면 그것은 동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어떤 소재 혹은 어떤 계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 요건 시로 써야지, 요건 동시로 써야지 하게 됩니다.
0: 이번에는 또 특히 25살을 반성하면 반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1: 네네.
0: 또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또이 물음표라고 하는 질문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부호이기도 하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이게 또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1: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0: 독자 입장에서는 나란히 또 이렇게 책이
1: 예,
0: 나오니까,
1: 그렇게 읽어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갖고 뭔가 의심하고, 자신의 삶이나 혹은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일에서 시작하는 게
0: 그렇죠.
1: 반성이겠지요. 뭐 그렇게 읽어주셨다니까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독서의 방식인 것
0: 좀
1: 같습니다.
0: 반가운 발견 같은
1: 예,
0: 거겠네요,
1: 고맙습니다.
0: 선생님께도. 그리고 이제 아까 책상을 둘을 구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1: 네.
0: 책상에서는 잘 지켜졌나요, 그러면? 카피라이터, 이 광고하는 사람의 책상에서는, 시가 떠오르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뒤섞이는 경험?
1: 물론 인간 사람의 머리에 서랍이 달린 게 아니어서 그렇게 질서 있게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업으로 삼았던 광고와, 광고에 아주 그런 그 시절에 이제 뭐 키치 같은 용어가 유행이던 시절이고, 그래서 문단에서도 그런 것과 제가 쓰는, 그러니까 그 광고 문안과 시가 섞여서는 이건 둘다 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0: 섞이면 둘다 망한다.
1: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는 내가 생업을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말 뭐 쉽게 얘기해서 쓸모없는 나만의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애써 구분하려고 했고, 제가 이 광고라고 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렇게 엄숙성을 갖는 일은 아니니까, 좀 아무래도 경쾌해지려고 하고, 그냥 이 뭔가 가볍게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를 쓰는 것에 그것이 그런 사고나 태도가 옮아오면은 내 시가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시절에는 굉장히 시에 혹은 문학에 엄숙주의를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찌 보면 약간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느낌까지도 들수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0: 조금 전에 그렇게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만,
1: 네.
0: 광고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목적성을 가진 일이거든요. 무언가를 누구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1: 그렇죠.
0: 그런 것이라면 뭐 문학은 뭐이 모두가 아는 이야기이다시피 그야말로 쓸모없음의 쓸모가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물론 뭐 목적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시를 쓰는 적도 덜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쓰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야말로 쓰고 싶어 못 견디니까 쓰는 것이고
1: 쓰고 싶어 못
0: 예,
1: 견디니까 쓰는
0: 이것을 나
1: 것이다.
0: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우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멋지게 자랑을 해보려고 하고
1: 네.
0: 예, 보여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고 내 어떤 슬픔을 또 누구한테인가 아주 하소연하고 싶고
1: 네.
0: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또 동의를 얻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무슨 물건 팔기 위한 시쓰기, 글쓰기하고는 대척점에 있는 거죠.
1: 그렇죠. 진짜 대척점이 맞고, 그 시간 개념도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광고는 시간을 많이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정해진 시간 안에
0: 그렇죠.
1: 소비자의 어떤 구매 욕구를
0: 예.
1: 뭔가 행동을 불러오는 것인데,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시는 이건 새로운 시간을 만드는 느낌이라서,
0: 네.
1: 없던 시간을, 그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행성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카페인분들 지금 많이 기대감 가지고 오셨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영님, 반갑습니다. 소년중앙을 보며 자란 사람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2113 쓰시는 카페인 윤재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북카페에서 뵈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말씀 드릴게요.
0: 예, 반갑습니다.
1: 이 라디오도 생방 소통이 주는 매력 지금 느껴지시죠?
0: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요즘 뭐 북토크라는 게 아주 주변에 흔한 일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북토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은.
1: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듣습니다.
0: 예,
1: 네, 지금.
0: 그렇습니다.
1: 조동환님, 한때 동화책 유튜버로서 100% 시인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동화와 동시는 어떤 어휘를 선별하느냐의 차이지 어른들이 더 읽어야 할 책입니다.
0: 좋습니다.
1: 어떤 어휘를 선별하느냐.
0: 네.
1: 어휘는 좀 고민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1: 그렇죠. 오수미님, 아이들이 동시를 써서 상도 받고 했는데, 이젠 안 해요. 어찌하면 좀 관심을 가질까요?
0: 아,
1: 깊은
0: 글쎄요.
1: 한숨? 네.
0: 제 주변에, 그 제자들이 이제 아이, 동시집이나 동화집의 독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1: 네.
0: 언젠가 제 말하자면 손자 같은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동시를 잘쓸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엄마가 어떤 때는 늑대 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오늘 늑대같이 보인다! 라고 쓰면 그게 재밌는 동시가 될수 있어.
1: 예쁜 말을 쓰려고 바꾸지 말고, 자기 검열하지 말고,
0: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
1: 네.
0: 정말 마음 깊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직한 생각 같은 것들을 자꾸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고
1: 네.
0: 누구에겐가 내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해봐. 그러면 못된 생각이라는 것도 재미있게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1: 네, 그쵸. 좋은 조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보면 잠안 오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제가 이 시에도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자다가 깼는데,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려, 이러면서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일부만 얘기하면, 쉬, 애가 듣겠어요. 잠들었어요. 덮어둡시다. 뭐, 이런 얘기. 어차피 알게 될 텐데요. 이런 얘기 들리니까, 맨 마지막 연이, 오줌은 쏙 들어갔는데, 다시 잠은 안 오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의, 어떻게 보면, 시각으로, 언어로, 그렇지만,

0: 그럴 때
1: 네.
0: 사람들이 다 즐겨 그리는
1: 꽃이
0: 그런
1: 그,
0: 작은 그림들이
1: 네.
0: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가 하품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정말 무료할 때 혹은 새로 산 필기구가 잘 나오는지
1: 아, 이렇게 해볼 때, 네, 시도해 볼
0: 시험해
1: 때.
0: 볼 때, 그럴 때 새한 마리 하고 그새한 마리 옆에 흘러가는 구름 하나를
1: 오,
0: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1: 네. 그러면 되게 익숙한
0: 네.
1: 새겠네요. 이
0: 네.
1: 시집에도 새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새와 구름 에디션 오늘 되겠습니다. 카페님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모두 6분께 동시집 3권 그리고 이 시집 3권입니다. 새와 구름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윤재림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7609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앞서 1부에서 윤재림 시인이 하신 얘기 들으시고 쓰고 싶어 못 견뎌서 쓴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소리 듣게 되어 곁에 계신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 지금 수영 강습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1: 저런.
0: 수영 강습 가면 정말 들으면서 수영 강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1: 그러겠네요.
0: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1: 아, 그래도 그 수영 강습 약속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 최대한 들으시고 최대한 들고 예. 우리 제방도 있습니다. 네, 저녁 제방 꼭 챙겨주시고요. 예. 이 마음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어렸을 때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잔소리 라고 썼다가 엄마한테 집안 망신이라고 혼났었는데 예, 윤재림 선생님 말씀에 살짝 위로받네요.
1: 예, 예, 잔소리.
0: 잔소리라는 표현.
1: 그러니까 예, 엄마가 그 사람들이 그 엄마가 늘 곱고 예쁘고 다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0: 네.
1: 예, 사실은 엄마의 이 진면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엄마의 참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0: 네.
1: 글로 옮겨보려고 하면 저는 더 재미있고 인상적인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쓰는 것, 아름답게 쓰는 것, 뭐 그런 건 AI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0: 아, 그렇죠. 예. 우리 또 지금 AI와 함께 가는 시대여서.
1: 정말 흠결 하나 없는 시는 앞으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를 결국 뭐로 보여줄 것이냐.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1: 로봇가 아니라는 증거가 과연 근데 뭘까를 로봇한테 AI한테 직접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동심이라고 봅니다.
0: 동심이다.
1: 어린이의 그런 정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0: 네.
1: 꾸며지지 않은
0: 네.
1: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0: 어린이가 가진 정말 그가 어떤 다른 세상에서 왔을 때에 가지고 있던 것,
1: 네.
0: 그게 인간의 증거입니다.
1: 동심이
0: 예.
1: 우리를 AI와 구분짓는 요소일 수
0: 그렇습니다.
1: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상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나이듦이
0: 네.
1: 동시 쓰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걸까? 요 생각을 하신대요.
0: 네.
1: 어린이 시각으로 맞추기가 어렵고 감성도 예전과 같지 않고 이럴 때도 난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0: 예.
1: 이럴 때도 솔직하게 쓰면 이것이 이제 동심일 것인가? 질문을 던지시는
0: 그거
1: 거예요.
0: 지금 그분의 질문은
1: 네.
0: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무슨 제가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하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1: 그렇죠.
0: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글 쓰는 사람 스스로가 다시 어린이가 되는 것이다. 저는 늙어간다, 나이 들어간다를 다시 어린이가 된다로 바꿔서 생각하기를 요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우리 오프닝으로도 소개했었지만 이번 시집에 그 작가의 말에도 쓰셨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또 어린이, 요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죠.
0: 그건 옛날부터 예전부터 왜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1: 그쵸.
0: 노인들은 왜 그럴까요? 코드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1: 코드가 같다.
0: 예. 노인이 되면은 자꾸 어린이처럼 심플해져야 되는데
1: 네.
0: 심플해지지 못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젊은이들이 봤을 때 멋지고 근사한 노인이 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노인은 정말 심플해져야 돼요. 어린이처럼 아주 단순한 코드로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고 입쩍 벌리고 놀라고 뭔가 신기해하고
1: 네.
0: 예. 그러면은 그것을 옮기면은 어린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두 권의 시집에서 이제 낭독하실 시를 골라 오셨습니다. 먼저 표제작이죠. 25살을 반성함부터 시인님 낭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살을 반성함. 25살을 반성함. 25살 카피라이터 일할 때 농약 광고 많이 만들었지. 아직도 잊히지 않는 상표 골 키타진. 배추 한 포기 키워보지 못한 사람이 흰소리를 막 했다네. 잡초와 해충을 말끔히 없애준다고. 1등품 수확을 약속한다고. 밝아오는 농어촌 그런 프로에 날마다 광고를 했네. 박수를 받았네. 카피 잘 쓴다고. 농부들이 고지 듣고 콩밭에 파밭에 마늘밭에 고추밭에 배밭에 사과밭에 흘리지 말고 먹어라. 흠씬 뿜고 뿌리고 듬뿍 쏟고 부으며 풍년을 그렸을 거야. 이 나라의 순박한 흙과 나무들 순순히 들이키고 마셨겠지. 풀도 나무도 저 죽는 약이란 걸 알면서도 가만히 머금고 삼켰겠지. 농사가 딱해서 농부가 가여워서. 우리에게 약 먹인 자가 저기 간다. 저문은 국도변 저수지 뚝길 늙은 전답 검버섯 들판이 목덜미를 잡네.

여전히 농약병 구르고 검은 비닐 날리는 농수로 다리 위에서 차를 세우고 나 참회의 문장을 땅에다 묻네. 용서하십시오. 죽는 약인 줄 몰랐습니다. 나도 죽는 줄 몰랐습니다.

0: 창비에서 펴낸 윤재림 시인의 시집 25살을 반성함에 담긴 표제시 이렇게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오, 압도되는 기분이 듭니다. 거의 이 텍스트를 안 보시고 읽으시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눈길만 주고
1: 아,
0: 너
1: 그래요?
0: 거기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저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글 밖을 보시면서 이게 거의 머릿속으로 외우신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시인분들이 낭독하시는 걸 옆에서 봤는 요 거리에서 봤는데 또 새로운 느낌으로
1: 아,
0: 오늘
1: 그래요?
0: 봤습니다. 공연처럼 느껴졌어요. 예.
1: 네.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시집 속에 있는 그 시를 글로 문장으로 쓰여진 그 시를 똑같이 낭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것도 정말 무슨 AI가 읽으면 더잘 읽을걸요?
0: 아,
1: 그런데
0: 네.
1: 이 육성으로 굳이 읽게 기회를 주는 것은 그 호흡이나
0: 그쵸.
1: 리듬이나 그 사람의 숨소리 같은 것이 같이 또 있을 때
0: 어우.
1: 그리고 뭐 저는 시를 읽다가 덜어는 애드립을
0: 아, 그 순간에,
1: 넣기도
0: 네.
1: 합니다.
0: 와.
1: 그러니까 뭐꼭 똑같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건
0: 그러네요.
1: 마치 어떤 그 노래하는 이들이 예를 들면 그 장사익 같은 소리꾼이나
0: 네.
1: 무슨 그 송창식 같은 가수 그런 이들이 주로 그러는데
0: 네.
1: 자기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적이 별로 없어요.
0: 그러네요.
1: 그런 어떤
0: 생각해보니까.
1: 그 무대나 장소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막
0: 네.
1: 또 그날의 어떤 흥에 따라서 어떤 노랫말을 바꾸기도 하고
0: 와.
1: 저는 그게 그야말로 시인이나 가객을 직접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그 시인이나 가객도 그런 날것을 이렇게 좀 보여줄
0: 그쵸.
1: 수 있는 무대가 그런 낭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말 우리도 북카페 화요일은 시 낭독으로 가득한 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이 얘기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때 그때 또 즉흥적인 어떤 무언가가 개입되는 거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이 가슴이 찢어져요라고 하셨어요. 이 절절한 작가님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안타까움 더 아파요. 읽어주시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나열을 하시면서 좀 읽으신 부분. 파밭, 마늘밭, 고추밭, 배밭, 사과밭에 다 먹어라, 붓고 했는데 이것들을 지금 풀, 나무 모두 저 죽는 약인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머금고 삼켰겠지? 그 마음이 농사가 딱해서? 농부가 가여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어주시는데 저도 마음이 이 텍스트로 눈으로 읽었었지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셨나요?
1: 그게 그쵸.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저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어떤 에너지나 세상의 어떤 슬픈 일, 기쁜 일이나 뭐 어떤 그 음이나 양이나 햇볕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저는 균형 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는 저는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란 없고
0: 그쵸.
1: 국경일조차 모든 국민이 기쁘고 즐겁진 않을 겁니다.
0: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윤재림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이 치해주신 카페이님, 윤재림 시인의 낭독에 소름이 돋네요. 너무나 멋있고 감동적입니다. 시집에 행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집에 행운이란 이 문구를 두고도 우리도 막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1: 네, 저는 시집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원해
0: 그렇
1: 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작가의 의도와 이제 독자의 해석과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1: 예,
0: 이 사연의
1: 그렇습니다.
0: 독자로서 윤재림
1: 예.
0: 시인은 이 시집이 많이 팔리길 기원해 주신 걸로 들었고요. 근데 아마 이제 사이치 쓰시는 카페님은 그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우리 시집 북카페 에디션으로 새와 구름 에디션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 행운을 기대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사연에 그 특히 이 시집 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 담아서 말머리라고 한다면 윤재림 시인의 이름 어이입니다. 윤재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사연 보태주시면 저희 또 이렇게 좀 추첨하는 데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릴게요. 강주민님은 쓸모가 없는 쓸모 많이 동감하며 듣고 있어요. 아까 언급해주신 문학의 얘기죠. 어릴 적 시를 쓰면 상을 타곤 했었는데 제가 참 슬픈 날들이었던 게 기억나요. 시 쓰며 마음의 어려움을 보고 견디고 마음의 어둠 끝에 빛이 있음을 늘 어둠을 이고 지면서 알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너무나 잘 아시죠?
1: 그렇습니다.
0: 네.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플 때 그래 기대면 그래 기대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이게 그리 술술술 풀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기대면 왜 힘이 나지? 이거 40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예요?
1: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며 있는 게 아름다움이지요. 우리가 저녁노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정말 아주 인간의 그 솜씨로는 해낼 수 없는 아름다움 같은 걸 저녁노을이 보여주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그것이 또 얼마 오랫동안 우리한테 그 나타나고, 금방 없어져요.
0: 맞아요.
1: 우리 일출이 그렇듯이 아름다운 것들은 그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도
0: 네.
1: 꽃이 지지 않고 계속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아름다움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0: 그렇겠죠.
1: 그것이 금방 떨어져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아쉬움과,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 없어지는 어떤 그런 헤어져야 되는 어떤 슬픔과
0: 네.
1: 그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0: 그쵸.
1: 귀한 것이고.
0: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생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 25살의 반성함이라는 시집 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사라진 등장인물, 그리고 줄어든 내 배역을 위해서 또 이제 한잔하는 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찰나의 감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슬픈데 그걸 또 되게 위트 있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를테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아버지에게 지구에 언제 지구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런 약간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문장 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아버지는 어떻게 답하셨을까라는 시에서 1932년에 지구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1번 주변의 권유, 2번 광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나중에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지금 잊을 수 없는 지구인 꼭한 사람만 꼽는다면, 과로. 비워둔 채로. 이런 감각이라든지, 뭐, 이모가 등장하는 시에서는, 먼저 가보고 좋으면 부를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등장하는 나는 이제라는 시에서는, 몇년 전에 엄마를 그쪽으로 붙였다. 라고 하면서 엄마는 잘 도착한 것 같다. 선물을 보내오셨다.

0: 미쳤다.
1: 예.
0: 저쪽 사람들도 그냥 받기만 하진 않는다.
1: 예.
0: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이렇게 다정하게 접근하는 그 문장들이 있어서 똑같이 저녁 노을 그 감정하고 똑같이 슬프면서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1: 네.
0: 그런 감각이 있더라고요. 이 시집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또 담아내신 건지.
1: 제그 문학의 어떤 화두라고 할까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것 하나가 통일입니다. 근데
0: 통일.
1: 통일이
0: 네.
1: 무슨 남북 통일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통일입니다.
0: 경계를 무화시키는
1: 네.
0: 거예요.
1: 예.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있죠. 왜저 멕시코
0: 코코?
1: 에 코코
0: 오, 네.
1: 에 코코가 그리고 있는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경 같은 것뭐 그런 것
0: 네.
1: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승과 저승의 면회소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뭐 정말 서신 교환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0: 맞아요.
1: 하고요.
0: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으면. 동시집에서는 할아버지 전화기 두고 가셨잖아.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아, 그 감정들이 시집 통해서 절절히 느껴지니까요. 많이 열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작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을 타고 온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트럭을 타고 온 사람. 그해 5월 광주 사진에는 부처님 오신 날 광고탑과 현수막이 보인다. 오셨을까? 리가 낫겠어요? 오셨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사실은 이렇다. 그분은 다녀가셨다. 황금 가사는 무등산 깊숙이 숨겨두고 서둘러 변복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총을 잡았다. 당신이 본 사진 속 그 사람이다. 우통을 벗어붙이고 깃발을 흔들었다. 피 묻은 청년을 들쳐업고 내달렸다. 가두방송을 하고 구호를 외쳤다. 당신이 들었던 그 목소리다. 겨우 총성이 멎고 집으로 혹은 다른 세상으로 모두 흩어지고 난 아침에는 비를 들고 광장을 쓸었다. 여러 큰 절에서 연꽃 처소를 마련해 놓고 서로 모셔가려고 했으나 그는 너릿째 넘어가는 트럭을 타고 굳이 이 골짜기에 와 누웠다. 화순 운주사. 장씨, 이씨, 박씨, 최씨도 따라와 말없이 앉고 서고 누웠다. 그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부처님이 많이 오셨다.

0: 조동진의 다시 부르는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창비 서편은 윤재림 시인의 시집 25살을 반성함 중에서 트럭을 타고 온 사람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80년 5월에 광주 또이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었다. 요것을 갈 이렇게 잘 담아서 이 시를 쓰셨는데 이 시는 어떤 다른 자리에서 낭독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청자가 있는
1: 낭독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짜 오늘 어찌 보면 이 시의 첫
1: 네.
0: 낭독이기도 하고 또그 공간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이
1: 네.
0: 라디오를 통해서 북카페 통해서 낭독을 하셨는데 이 낭독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네, 쓰셨을 때랑 또 어떻게 지금 다를까, 같을까 이런
1: 쓸
0: 것들?
1: 때의 마음, 그 마음의 코드를 다시 찾게 됐죠. 아무래도.
0: 네.
1: 예, 그 라디오에 주파수 맞추듯이 그런 이런 감정이 일었을 때에
0: 네.
1: 거기들

0: 또 다이아를
1: 또
0: 맞췄겠죠.
1: 다시 나도 글로 가는 거네요. 그쪽으로.
0: 예.
1: 이게 딱 시기적으로도 지금 딱 지금 이맘때이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거든요.
0: 부처님 오신 날이 이번 주말인가 그렇고,
1: 다음 주,
0: 예,
1: 그쵸?
0: 어제가 이
1: 맞아요.
0: 광주에 그 일이 일어났던
1: 네.
0: 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80년 이후에 쭉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80년 그 사진을 보면, 거기 아주 그 정말 험한
1: 그쵸.
0: 그런 장면 뒤에 언뜻언뜻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현수막이나 광고탑이 걸려요.
1: 네. 사진
0: 그래서
1: 속에.
0: 도대체가, 야,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가? 있는데 저런 험악한 정말,
1: 네.
0: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도대체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들, 그들이 정말 하는 일이 뭘까?
1: 너무 무력하니까요.
0: 예,
1: 그쵸?
0: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저것이 5월 18일이 아니라 12월 20 며칠 날 일어난 일이라면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까?
1: 네.
0: 예수님이 오시는데, 정말 계시는데 저럴 수가 있는 걸까?
1: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의심할
0: 예.
1: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0: 예.
1: 현실이니까요.
0: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분이 오셔서,
1: 네.
0: 그렇게 또, 어떤, 인간으로서의 또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한 어떤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맞서고, 극복하고 한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고쳐서 얻게 된 시죠.
1: 시를 쓰시면서 시인님도 그 어떤 처음에 던졌던 질문, 그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참혹한 어떤 상황 속에서 보이는 그 부처님 오신 날 현수막이나 광고
0: 예.
1: 같은 것들, 이게 너무 의아하다, 이렇게 품었던 질문을 답을 어찌 보면 계속 찾아가시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시를 통해서 쓰시면서. 시를 시작할 때와 마친 다음에 약간 전혀 다른 지점에 가 계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의혹이나 의문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내는 게 시거나 무슨 어떤 다른 문학이겠죠.
1: 그렇죠. 지금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도대체 어떤 말로 지금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윤지림 시인의 시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시를 만나고 싶어요 하는 이 독자의 마음 너무 좋은데요.
0: 고맙습니다.
1: 그리고 정은숙님, 트럭을 타고 온 사람, 방금 시인님 낭독해 주신 이 시로 오늘 돌모로 낭독회 오프닝 시 정했습니다. 제가 회장인지라.
0: 아유,
1: 지금 바로.
0: 황송하기 짝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910 쓰신 카페이님, 거북이는 오늘도 지각이다. 최애 동시집이에요. 딸아이 읽어주려고 샀다가 제가 두고두고 읽는 책. 윤수림 시인님, 말씀 잘 듣고 다시 듣기로 곱씹어 또 들을 거예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3483 쓰신 카페이님은 내일 오랜만에 서점에서 시집을 사시겠다고 읽을 때 윤지림 시인님 음성이 들릴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우리의 이 추억이 또 읽으실 때 개입되겠네요. 그쵸?
0: 예. 고마운 일입니다.
1: 네, 지금 사연을 보시면서 뭉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면 이 25살을 반성함에는 보면 그 너무나 뭐랄까요? 교황도 등장하고
0: 네.
1: 온갖 그 구체적인 사람들, 구체적인 물품 다 등장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하느님도 등장하는데요. 딴 세상과 거래할 일이 있거든. 그 출연진 되게 화려합니다. 출연진이. 그러니까 평복 차림으로 내려온 하느님이 창식인의 뒷간에 앉아 계실 때 이런 표현도 등장해서 예. 지금 우리 막그좀 절절한 감정이었지만 또 이런 데 가면 갑자기 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훅 좁혀지는 거리감이랄까요? 신과 인간 사이에. 그또 그냥 뒷간도 아니고 창식인의 뒷간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개구쟁이 같은 시인의 어떤 그 면모도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0: 제첫 시집이 삼천리호 자전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 네.
0: 삼천리호 자전거가 브랜드죠. 자전거에
1: 그쵸?
0: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윤재림이라는 시인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광고에서였던 재춘이 엄마라고 하는 재춘이네 조개구이집 같은
1: 맞아요. 이렇게
0: 예.
1: 시작되죠. 재춘이 엄마가 이 바닷가에
0: 예.
1: 조개구이집을 낼때 생각이 모자라서 혹은 그냥 할게 없어서 이 더멋진 이름이 없어서 재춘이네라고 한거 아니다.
0: 네.
1: 끝은 재춘아 공부 잘해라 끝나는 거. 제가 이시 이후로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도 뭐 철수네, 뭐 영희네 이런 거 보면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0: 네.
1: 왜 철수일까? 뭐왜 영희일까? 이렇게.
0: 네. 그래서 그런 실명
1: 네.
0: 혹은 실제 지명 같은 것이 또그이 리얼리티를 높여주고 그만큼 그 바로 어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니까요.
1: 네. 그것을 또 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음표는 낚싯바늘로 가볼게요. 이 동시집. 여기서는 북경루가 문을 닫았다라는 시를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북경루가 문을 닫았다. 어떤 상황일지 벌써 제목에서부터 왠지 느낌이 오는데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북경루가 문을 닫았다.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삼거리 중국 음식점 북경루 간판이 내려지는 걸 보았다. 나도 책임이 있다. 너무 오랫동안 짜장면을 먹지 않았다. 누나도 미안해할 것이다. 내가 탕수육 먹자고 할 때마다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켰다.
1: 창비에서 펴낸 윤재림 시인 동시집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수록된 시 북경루가 문을 닫았다 만나봤습니다. 어우 이 슬픔 분노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약간의 억울함과 막 이런 것들 네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 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0: 이거 실제로
1: 네
0: 제가 사는 동네에 간판이 내려지는 그 중국 음식점의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1: 네.
0: 제가 이시 속의 어린 아이는 아닌데 아 저도 반성을
1: 네.
0: 했습니다 똑같이
1: 아,
0: 아 그래 내가
1: 내가 너무
0: 저
1: 아깝다.
0: 집을 덜 팔아 뭐 내가 저 집을 좀더 팔아줬어야
1: 네.
0: 되는데 저 집이 저렇게 문 닫게 만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1: 네.
0: 것이죠.
1: 와.
0: 그것을 어린이의 마음으로
1: 네.
0: 바꾼 것이죠.
1: 진짜 이런 마음 얼마나 애틋하면 나도 책임이 있다 하면서 근데 왜 누나는 왜 끌고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누나도 미안해할
0: 그건 이제
1: 것이다.
0: 요즘
1: 네.
0: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1: 네.
0: 것, 중국 음식보다 조금 더 우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1: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탕수육 먹자고 좀한적 있는데 그럴 때마다 누나가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켜서 여기 갈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아, 이 사라지는 것들 특히 이게 진짜 그 중국 음식점의 기억을 갖고 계신 거지만 시인님이 이게 또 우리 북카페에서는 얼마 전에 또그 중국 음식점에 대한 책을 또 다룬 적이 있어서 왠지 이 북경루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중국 음식점일 것 같고 노포일 것 같은 느낌마저 드니까 더 몰입이 되는 거예요. 햄버거집이 문을 닫았다면 이런 느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이 감정. 아, 지금 박진경님 너무 매력적인 시예요. 빨리 다 읽고 싶어요. 아, 슬픔으로 소름이었다고 빙긋 웃고 있어요. 우리 정말 들었다 놨다 하시는 김지희님 아이로 빙이 되셨음. 6959 쓰시는 카페님 동시 낭독하시는 목소리는 또 다르네요. 라고 하셨고요. 방양숙님, 저도 미안해지려고 해요. 크크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특히 좀 정 붙였던 가게가 문을 닫는 거, 갑자기 임대문이

0: 죽고 이러면 간판
1: 네.
0: 내리고 이런 마음 너무 허전해지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공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맥이 같은데요.
0: 공업, 네.
1: 공업.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옵니다만,
0: 네.
1: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일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어요.
0: 네, 그쵸.
1: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이 북경루가 문을 안 닫기 위해서는 한 동네에 그이팀 스피릿, 협동 정신이 필요해요.
0: 그러네요,
1: 예.
0: 진짜. 네,
1: 예. 그래서
0: 정말.
1: 뭐 어떤 일이 혼자만의 개별적인 어떤 존재만의 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누가 책임이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은 진짜 어른의 언어인데, 그쵸? 이것을 이 시에서 이 아이가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한 줄로
1: 네.
0: 이걸 지금 이미 느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1: 네.
0: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게. 네. 또 읽으실 때 바로 주파수를 또 여기에 이게 맞추신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한편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어떤 작품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라는 시인데요.
1: 네.
0: 이 시,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이제 우린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 따라가시면 지금이구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1: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봄이 와서 겨우내 나를 감싸주던 판다 목도리, 그리고 곰돌이 푸 스웨터와 헤어졌다. 판다와 푸가 울먹이며 말했다. 너는 우리를 금세 잊겠지만 우리는 1년 내내 너를 그리워할 거야. 캄캄한 옷장 속에서, 서랍 속에서. 봄, 여름, 가을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어서 눈이 내리고 얼른 찬바람이 불면 좋겠어. 친구야, 봄부터 다시 겨울이 오기만 기다리는 우리를 여름날에도 떠올려 주기를.

0: 창비에서 펴낸 윤지림 시인의 동시집,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담긴 시.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시인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판다와 푸우의 목소리까지 들어본 기분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우리 카페에서 반응이 뜨거워서 그런지 더 살려서 읽어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 어떡하죠? 어떻게 이런 시를, 이 감정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시로 쓰셨을까요?
1: 동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게 동심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돌멩이도 나무도 다 살아있는 친구가 될수 있는 뭐
0: 네.
1: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동심의 아주 바닥에 있는 정서니까.
0: 아, 여기서 또 하나 배웁니다.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차등 이런 걸 주지 않는다. 다 똑같다, 평등하다. 네.
1: 그래서 우리가 푸 인형을 푸우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푸도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입던 겨울에 그렇게 사랑하며 입던 푸 스웨터를 서랍 속에 넣었을 때그 푸는 겨울이 올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 것이고 잊혀지는 친구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니까
0: 그러네요.
1: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겠죠.
0: 네. 거기에 목소리를 지금 실어주신 거네요. 이시 쓰실 때 저는 표정도 막 상상이 돼요. 웃으시면서 쓰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미소가 있을까? 아니면 어떨까? 이게 자꾸 상상하게 돼요. 이게
1: 그것도
0: 읽어주시는
1: 결국
0: 걸 듣다
1: 이제
0: 보니까.
1: 내가 푸우라면 내가 서랍 속에 들어가서
0: 네.
1: 또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0: 그쵸. 지금 들으시면서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은 판다와 푸 스웨터가 없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1: 글쎄요.
0: 어찌보면 토이스토리? 보면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거든요, 저? 근데 그 감정이 막 지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또 계절은 돌고 도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전혀 다른 계절에서, 약간 다른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향해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여름날에도 떠올려 주기를 시인님 시 덕분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동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사연 보니까 0686 쓰시는 카페이님이 윤재림 시인님 외람되지만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라고.
1: 귀엽다는 소리를 들을 나이는 많이 지났습니다.
0: 네, 많이 들으셨죠, 근데.
1: 글쎄요.
0: 네, 지금 처음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승성님 동시를 들으니 얼어있던 동심이 녹아서 말랑말랑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젤리처럼 우리의 동심을 말랑말랑 이렇게 통통 튀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시 골라오신 요두 작품, 이걸 고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낭독하고 지금 카페인과 소통하시니까.
1: 예,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또 그렇게 아주 행복한 즐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엄황용님은 근데 다시 겨울이 오면 아이의 몸은 빨리 커버려서 못 입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건 어떡해요? 이것도 달래주세요 우리. 네. 아이의 몸이 너무 빨리 커버려서 못 입게 되면 어떡하죠?
1: 누구 저기 요즘 그 어린아이들 그 옷은
0: 네.
1: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당근으로 또
0: 네.
1: 그거
0: 나눔.
1: 참
0: 나눔이 이거다 뭐 팔거나 뭐 이렇게.
1: 어린아이들이 뭐 잠깐잠깐이면은
0: 맞아요.
1: 몸이 크고 하니까
0: 네.
1: 그건 정말 그렇게 돌려 입고 하는 게 좋은 일 같습니다.
0: 맞아요. 계속 도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로. 지금 귀여운 어른이셔서 좋습니다. 김민정님. 그리고 웃음이님 소 큐티 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427 쓰신 카페이님은 시인님 낭독 음반을 내시면 꼭 구매할 거예요. 동시 낭독 음원도 내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동시 낭독 음원. 많은 카페인분들이 기다립니다. 네. 새로운 시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0: 오늘 우리 책 선물 받으실 분 6분 발표할게요. 6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그 아래 댓글로 꼭 바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이님, 1698 쓰시는 카페이님, 3365 쓰시는 카페이님, 2608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강주민님, 박진경님 6분입니다. 명단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1: 매우 행복했습니다. 5월이 정말 아름답고 눈부시기 짝이 없는 날인데,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도 햇살이 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덕분에 우리 북카페도 그런 햇빛 받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많은 카페인 사연이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시인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일포시노 OST에서 띄워드릴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미만체리아 띄워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렸던 2022년 우승곡으로 시작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참가해서 1위에 올랐죠. 우크라이나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장엄한 분위기의 노래, 칼루시 오케스트라의 스테파니아, 일요일 세계음악기행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2022년 유럽전 송콘테스트 우승곡 우크라이나 밴드 칼로시 오케스트라의 연주한 노래 스테파니아.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이었습니다. 칼로시 오케스트라의 리더는 우승 직후 곧바로 전장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유럽전 송콘테스트의 우승 트로피는 경매로 처분해서 조국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2022년 유럽전 노래들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ESC에서 최근에 늘 하위권을 면치 못하던 영국이 간만에 2위를 차지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은 팝, 록, 싱어송라이터 샘 라이더가 스페이스맨이라는 노래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샘 라이더 덕분에 2023년 유럽전 송콘테스트는 전쟁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우크라이나 대신 영국 리버풀에서 열렸죠. 3위 곡은 스페인 대표로 참가한 샤넬의 슬로몬데요. 쿠바 출신의 이 샤넬의 굉장히 도발적인 퍼포먼스가 당시에 꽤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4위 곡 스웨덴 가수 코르넬리아 제이콥스의 Hold Me Closer. 5위 곡은 세르비아 가수 콘스트락타의 In Corpore Sano, 건강한 몸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직후라서 그런지요. 무대에서 손 씻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굉장히 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2022년 ESC 2위부터 5위까지 4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2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 2위에서 5위까지 네 곡 들으셨습니다. 영국의 샘 라이더의 노래 스페이스맨, 스페인 가수 샤넬의 슬로우모, 슬로우 모션이라는 뜻이고요. 스웨덴 가수 코르넬리아 제이콥스의 Hold Me Closer, 그리고 세르비아 가수 콘스트락타의 In Corfre Sano,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렸던 2021년 대회 상위권 노래들입니다. 2021년 대회는 노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 밴드 모네스킨의 GD 에부오니, 조용히 얌전하게 불어, 이 노래는 월드와이드 히트곡이 됐죠. 그리고 이 밴드의 프론트맨 다미아노 다비드는 밴드 활동 외 솔로곡도 발표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노쇠해지던 유럽전 송 콘테스트의 젊은 피를 수혈하면서 10대, 20대 젊은 층의 관심을 모으게 한 그런 기폭제가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모네스킨의 GT의 모니로 시작해서요. 2위 곡 프랑스 가수 바르바라 프라비의 Voilà, 그래. 3위 곡 스위스 가수 존 티어스의 Du l'univers, 온 우주. 4위 곡인 아이슬란드 대표 다디오 가그나마그니스의 Ten Years. 5위 곡 우크라이나 밴드 고아의 연주한 노래 슘, 소음까지 2021년 대회 노래 5곡 보내드립니다.

202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노래 5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이탈리아의 모네스킨의 노래 GT의 보니 조용히 얌전하게 굴어 프랑스 가수 바르바라 프라비의 Voilà 그래 스위스 가수 존 스티어스의 Du l'univers, un 우주 아이슬란드 가수 다디오 가그나마그니스의 Ten Years 그리고 우크라이나 밴드 고아의 슘 소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MZ세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TV로 보는 시청자들은 좀 줄었지만요. 소셜미디어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소비하는 어린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거 등장하면서 대회는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밴드 모네스킨의 노래 그리고 어제 선곡했던 로린의 타투 같은 이 성공 신화 덕분에

요즘에는 실력파 뮤지션들이 이 대회에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ESC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회가 취소됐는데요. 2020년은 1956년에 시작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유일하게 열리지 않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2019년으로 가보죠. 2019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서 열렸고요. 우승은 네덜란드의 싱어송라이터 덩컨 로렌스가 아케이드라는 노래로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히트곡이 됐죠. 이탈리아 뮤지션 마무드가 솔디, 돈이라는 노래로 26점 차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던 2018년 대회 노래인데요. 우승곡인 이스라엘 가수 네타의 토이, K-POP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노래고요. 2위 곡, 사이프러스 가수 엘레니 포에이라의 Fuego, 불, 스페인풍의 라틴 댄스곡입니다. 3위 곡, 오스트리아 가수 세살 샘슨의 R&B 스타일의 곡, Nobody But You까지 2019년, 2018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 노래 5곡 보내드리겠습니다.

ESC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2019년 1, 2위 곡 그리고 2018년 1, 2, 3위 곡 총 5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덩컨 로렌스의 아케이드, 마무드의 솔디, 네타의 토이, 엘레니 포에라의 푸에고, 그리고 세살 삼슨의 Nobody But You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026년 올해부터 10년간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상위권 노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입상권에 들지 못한 히트곡, 그리고 좀 더 과거의 ESC 노래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승곡 포르투갈 가수 살바도르 소브랄의 아마르 펠로스 도이스, 둘 모두를 위한 사랑. 2016년 우승곡 우크라이나 가수 자말라의 1944, 1944년. 이 두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최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벨기에의 악셀 레드가 부르는 스마탕 오늘 아침입니다. 1999년 그의 세 번째 앨범 수록곡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깨어난 아침, 그의 미소를 바라보며 느끼는 행복을 노래한 곡인데요. 사랑으로 세상이 단순해질 때 행복은 절정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옆에서 눈을 뜬 내게 미소 짓는 너.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져. 인생은 아름다운 거구나. 사는 게 이렇게나 편한 거구나. 네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시간은 너무 적성에 맞아서 불만 따윈 있을 수 없지. 내 발치에서 버티고 있는 걱정거리마저 다 잊을 정도로 하루 동안 벌어질 어떤 일도 내 하루를 망치진 못해. 오늘 아침 너의 미소를 보며 난 마냥 행복해져. 넌 말할 때 미소를 잇는 법이 없지. 왜 사람들이 스스로 골칫거리가 되는지 난 이해 못해. 모든 게 그저 단순한데 욕심내지 않으면 인생은 아름다워지는데 그렇게나 쉬운 게 인생인데. 여하튼 스스로를 얽매는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난 그냥 널 사랑할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벨기에의 악셀 레드가 부르는 리앙 껴 디 봉세

사랑만 해도입니다. 악셀 레드를 국제 스타로 만들어준 1996년 앨범 새음행에서도 자주 소개한 2집 아따똥 수록곡인데요. 노랫말은 예전에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난 순간에서 시작되죠. 단번에 그를 알아보면서 화자는 확신하죠. 시간과 거리는 사랑을 잊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본 순간, 아니 생각만 해도 모든 감정은 되살아난다는 것을요. 낭독 시작합니다. 널 다시 보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놀라지 마. 널 한눈에 알아봤다. 어떻게 있겠니? 한순간에 지난 날을 되돌려주는 그 눈빛을. 가끔 너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 넌 지금 작은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사실이니? 나와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는 것도 사실이니? 사람들은 말하지. 시간은 사랑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에 제동이 걸린다고. 하지만 널 떠올리는 순간 난 흔들려. 널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 시간도 거리도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꿀 순 없어.

감상할 노래는 포르투갈의 아나모라가 부르는 디아드 폴가입니다. 파두의 무겁고 비에 넘치는 전통을 낙천적으로 부수고 그 표현 양식을 넓힌 아티스트 아나모라가 2015년에 발표한 여섯 번째 앨범 모우라의 수록곡입니다. 이 파두의 리듬과 멜로디를 경쾌한 스타일로 탈바꿈시키면서 무거운 노랫말 역시 긍정과 낙관의 태도로 이완시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좁은 골목에 아침이 찾아오자 창문으로 해가 비쳐든다. 멋쟁이 영감님은 전동드릴을 잠시 멈추고 수탁은 쉬고 아이는 웃는다. 오늘은 무조건 그래.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평온하다. 2층에서 틈만 나면 전쟁을 선포하던 부부도 평화협정을 맺고 여바란 듯이 서로에게 애정을 퍼붓는다. 오늘은 쉬는 날. 허둥대며 서두르지 않아도 돼. 치마, 하이힐, 마스카라에 힘입어 거리를 나선다. 차들도 멈춘 것처럼 보인다. 경찰도 오늘을 즐기고 단속원도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광객은 내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준다. 라우라 부인은 오늘 신문을 읽고 부엌에는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보인다. 하루하루 일에 짓눌려 버티는 우리에겐 재충전이 필요하지. 오늘만큼은 흥겨운 파도로 얼마든지 자축해도 돼. 오늘은 쉬는 날, 각자의 됨됨이로부터 쉬는 날, 해야 해서 하는 것들로부터 쉬는 날, 적어도 한 번은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주는 날.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포르투갈의 아나모라가 부르는 This Fado, 운명을 거부하는 Fado입니다. 2012

2000년 발표곡으로 당시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탑10에 진입해서 큰 성공을 거뒀었죠. 노래 제목 니스파두는 조합어입니다. 운명, 숙명, 나아가 폴투갈의 음악 장르 용어인 파두의 부정형 접두사인 니스를 붙였죠. 그 뜻은 운명 아닌 운명, 파두 아닌 파두쯤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노랫말 맥락에 맞춰서 운명을 거두하는 파두라고 해석해 봤습니다. 노랫말은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문장들로 이어지는데요. 모두 이 파두의 정서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운명, 체념, 사우다드, 그러니까 상실과 그리움,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을 파두라는 노래를 거치며 미학적으로 수화하는 과정 자체가 이 노랫말의 주제가 됩니다.

운명은 내가 운명을 믿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나의 파두에는 파두가 없다. 파두를 느껴본 적이 없음에도 파두를 부르지만 누구보다 절절히 느끼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아 슬프다.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 아 기쁘다. 이 거대한 슬픔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나를 기다리며 여기 있었으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사람을 기다린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한탄할 것이 남지 않았다고 한탄할 수 있다면 침묵에 잠겨 있어도 노래를 만들게 될까?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노래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까? 불행하구나. 내가 누리는 행운 때문에 행운이구나. 이토록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뿐이지만 확실한 것이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립구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기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슬픔을 느낀다. 너무 슬퍼서 기쁨을 느낀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미우샤 그리고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함께 부르는 벨라 루스 도소 리우스 테우스 당신의 눈빛을 거쳐서 입니다.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가 1960년에 발표한 원곡을 1977년 미우샤와의 듀엣 앨범 미우샤 앤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을 위해서 리메이크 했죠. 사랑의 진정한 소통자 않고 눈빛에 받쳐진 귀여운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눈빛, 당신의 눈빛 기꺼이 서로를 향한다면 맙소사 얼마나 멋진가요? 서로의 시선이 얽히는 것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요. 하지만 당신의 눈빛이 나의 눈빛을 일부러 외면하면 그렇게 날 도발한다면 내 사랑 신의 이름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데 난 불타올라요. 내 눈빛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쓸데없는 말은 그만해요. 나의 눈빛은 당신의 눈빛 안에 잠기고 싶다고요. 당신의 눈빛을 거쳐야 내 머리도 제대로 돌아간답니다. 내 사랑, 내 생각은 하나뿐. 나의 눈빛은 지금 결혼을 원하고 있어요. 나의 눈빛은 결혼하고 싶대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 그리고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 여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시쿠 바르키가 부르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곡 생보세 너 없이 입니다.

너 없는 세상, 사랑이 사라진 세상은 고통만 남게 될 거야. 그런데도 너에게서 사랑을 찾는 나는 헛것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 널 사랑하며 절망을 견디고 외로움을 이겨내지만 그런 후에 남는 건 적막뿐이다. 그렇지만 너 없이 슬픔으로 채워지는 시간은 더 힘들다. 그러니 사랑하는 너는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 주기를, 내가 고요 속에서 버틸 수 있도록, 내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 없는 세상의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 그가 부르는 사무라이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자반이 1982년에 발표한 곡, 미국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백킹 보컬과 하모니카 연주로 참여해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브라질 리듬과 스티비 원더의 소울풀한 코러스와 하모니카가 근사하게 어울린. 그런데 이 사무라이라는 제목이 조금 엉뚱하죠. 여기서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운명의 적수를 만나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바치게 된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 적수는 바로 사랑이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와, 내 심장은 너무도 큰 욕망에 터질 것 같다. 아, 그 욕망이 날 고통에 몰아넣었다. 숫제 날 죽일 지경이다. 죽일 수 없대도 기어코 만신창이로 만든다. 그것은 내겐 말도 없이 떠나선 정념의 처소로 간다. 제멋대로 오고 떠났다가는 다시 와선 저주를 안긴다. 그러면서 또 내 몸을 어루만진다. 달이여 빛을 더 뿌려다오. 정염의 짙은 어둠을 환히 비춰다오. 나 맞서고자 했었다. 사랑의 힘과 싸우고자 했었다. 그러나 결국 승자의 발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사무라이의 시종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가득한 행복을 얻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 서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Como duele, 얼마나 아픈지입니다. 멕시코의 메가 국민 스타 아티스트 루이스 미겔이 볼레로의 거장 아르만도 만사네로와 손잡고 이른바 볼레로 부흥기를 이끈 시절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두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볼레로 연작 중에서 2001년에 발표한 앨범 Miss Romances, 나의 로맨스 수록곡입니다. 평생 다시 없을 사랑이었으나 이 애초 작별이 내정되어 있던 관계를 슬프게 회고하는 남자의 넋두리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Cada vez que te acomodo entre mis brazos es contigo con quien duermo. 혹여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을 가벼이 여겼다면 그때 나는 철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거나 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키스와 사랑을 바치고 있으니까요. 혹여 내가 무심히 꽃을 꺾었다면 갑자기 사랑이 찾아와 모든 걸 바쳤는데도 내가 무시했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거나 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당신을 내 품에 안고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품에서만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건가 봐요. 당신이 날 만나기 전에 키스한 사람을 생각하면 온몸이 타오르듯 아파요. 이 통증이 언젠가 사라지긴 할까요? 당신에게 달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별을 따라 떠나버리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나고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어메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Nos hizo falta tiempo,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린 주어진 시간마저 허비했고 우리가 나눈 입맞춤, 함께 마신 와인은 이제 우리와도 먼 이야기가 되었어.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함께 비를 맞으며 걸을 시간, 마음껏 대화를 할 시간, 함께 볼레를 줄 시간이.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랬다면 내겐 당신밖에 없다는 걸 당신도 알았을 텐데. 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나를 깊게 헤아릴 시간, 그럴 시간이 필요했는데. 진실된 인생을 만들어갈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바닷가를 거닐 시간, 모험을 즐길 시간이, 기꺼이 일탈할 시간이, 당신의 눈빛에 담긴 뜻을 헤아릴 시간이 필요했는데. 진실된 인생을 만들어갈 만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몽 비올레이가 부르는 오클라비, 인생 밖으로 밀려난 채입니다. 이 제목이 암시하듯이 산다는 것에 덧없음, 무너지는 것만이 이 확실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몇 대목 읽어보죠.

천천히 예외 없이 속절 없이 우린 무너져간다. 필연, 그래 필연이다. 우린 주어진 시간을 살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본다. 그러다 보면 장렬한 하늘이 우리에게 표지처럼 상처를 새긴다. 우린 인생이란 희극을 연기한다. 그러다 인생 밖으로 밀려난 채 빗속을 걷는다. 천천히 예외 없이 속절 없이 우린 공허에 다가간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 마시면서 밤새도록 이야기의 꽃을 피우던 곳이죠.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오, 지지지지! 빌리의 잽 들려드렸고요.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달디, 뚜디! 대중들에게는 독보적인 퍼포먼스 그룹 빌리의 수아, 수연 모셨습니다.
1: 웰컴! 웰컴
2: back! 저희 단체 인사 한번 할게요.
0: 그래도. 아, 그럼요.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빌리비,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2: 빌리의 문수와
3: 수연입니다.
0: 오, 예! 오늘의 손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2: 있죠.
0: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와 수연님은요. 걸그룹 빌리의 멤버로 활약하고 계시고요. 무대 위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소유자, 그리고 청량한 보컬과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갖고 계십니다. 비주얼 실력 개성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면서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은 실력파 멤버들입니다. 저희 소개 멘트까지 어떠셨나요?
2: 그것밖에 없나요? 저희 소개할 게?
0: 아, 그냥 동네 동생들입니다.
3: 좋아요.
2: 동동이에요, 동동.
0: 동동. 제 동동들입니다.
2: 아, 동동이들. 네. 아, 좋은데요?
3: 좋은데요?
0: 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웃기게도 네. 현임 DJ들이 아니고 전임 DJ들이에요.
2: 그니까 없어.
0: 네. 지금 2대 DJ, 3대 DJ이시잖아요. 네. 지금 4대 DJ,
2: DJ들이
3: 막내가 자리를 비고 선배들이 자리를 와서 지금
0: 몇 년 찬데 지금 미국 투어를 열심히 돌고 계세요.
3: 화이팅!
0: 아주 힘든 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왔다. 어쨌든 버킷리스트였다, 안식처였다 할 정도로 애정이 있던 이곳에 돌아오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3: 이야! 지지지자!
0: 기분이 너무 좋았다.
3: 아, 너무 좋았어요.
2: 너무 좋고 그냥 오자마자 되게 그 대기실이 원래 저희 DJ들이 따로 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당연하게 직진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틀으라 그래가지고.
0: 아, 여기 아니에요.
1: 뭔가 새로운 느낌이다. 근데 하지만 약간 마음이 여기 오면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
0: 그쵸, 그쵸.
1: 너무 좋아요, 지금.
0: 뭔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분이 이제 DJ를 하실 때. 음흠. 제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맞아, 똑같은 맞아. 느낌이었습니다.
1: 맞아, 딱 반대 느낌이었구나.
0: 여기, 그렇죠?
1: 맞아.
0: 저 좌회전해야 되죠?
1: 저기 내 건데.
0: 머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2: 진쓱.
0: 예, 진쓱. 자, 빌리, 정말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죠. 바로 지난 5월 6일 정규 1집으로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1: 오베!
0: 뿌이뿌이뿌이!
2: 뿌이뿌이뿌이!
0: 굉장히 길어요.
1: 읽어주세요.
0: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2.
1: Yeah!
0: 이거 줄여서 얘기 못하나요?
1: 안 돼요. 저희 안 돼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0: 무너져요?
1: 네, 무조건 이렇게. 야. 풀로.
0: 그러면 앨범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딱 말씀하신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2는요.
0: 네.
1: 저희가 원래 Chapter 1을 발매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긴가민가요 앨범인데 그쵸. 그거를 뒤을 새로운 또 뉴 챕터를 여는 느낌이고요.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곡들이 무려 12곡이 들어있습니다. 첫 정규 앨범이고요. 아하. 거기 안에 더블 타이틀곡 잽과 워크 외에도 으흠. 아주 다양한 곡이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번 신곡의 포인트 안무가 후크 춤. 요거.
1: 맞아요.
2: 네.
0: 다 걸어버리겠다. 한번 좀 보여주고 설명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시시시 지지지 잽잽잽잽잽. I push it to let it go. 짱짱짱짱짱. 아, 뭔데, 짱!
0: 정말 다 걸어버리네요. 여기저기.
1: 여기저기.
0: 싹다. 네, 자물쇠로.
2: 네, 손가락으로 이제 자물쇠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0: 아, 네. 그래서 잽. 네. 자, 잽과 더불어서 워크.
1: 와.
0: 굉장히 주변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와. 인기를 얻고 계신데 인기 실감하시나요?
1: 아, 근데 이걸 진짜 딱 최근에 실감했던 게 네. 저희가 한 무대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으흠. 그 저희 팬분들 빌리브 네. 말고 다른 팬분들이 네. 와, 내가 이걸 듣다니.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2: 진짜?
1: 내가 보다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뭔가 너무 뭔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동.
0: 제 주변에서도 아우. 워크 너무 좋다.
1: 진짜요?
0: 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제작진 분들도.
1: 맞아. 네. 탑백기. 네.
0: 그래서 주변에서, 아, 왜 워크를 타이틀로 하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1: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잽이랑 워크가 둘 다 너무 타이틀감인 거예요.
0: 맞아요.
1: 잽도 뭔가, 나름대로 좀 웅장하고 빌리만의 스타일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워크도 뭔가 또 색다른 느낌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가 정말 큰 논의를 많이 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결국에는 더블 타이틀로 한번 가보자. 정규인 만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딱 됐습니다.
0: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오케이.
0: 잽이 있기 때문에 이 앨범이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화면 밖으로 나가서까지 박수를 또
2: 맞습니다. 네. 너무 명언이었어요.
1: 맞아. 네. 딱 정확한 말씀.
2: 맞아요. 정확한.
0: 이 앨범을 설명하기에는 잽이 맞고 노래가 좋은 건 웍이 맞다.
1: 맞아요. 진짜 딱 거. 잽이 딱 마지막으로 딱 자물쇠 딱 잠그는 맞아요. 느낌을 딱 주는 느낌이죠. 네.
0: 딱 완성을 시켜주는 게 잽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아요.
0: 자 컴백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치셨는데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했던 무대.
2: 있습니다. 무대에서
0: 거죠?
2: 이제 더블 타이틀곡 이외에 수파스타라고
1: 수파스타.
2: 저희가 이번에는 안무가 들어가는 곡을 하나 더 준비를 해보자 해서 수파스타의 안무를 정말 멋있는 재밌는 안무를 더해서 쇼케이스에서 보여드렸습니다.
0: 수파스타면 네. 슈퍼스타
2: 수프랑
1: 파스타
0: 그러니까 그걸 노리신 게 아닐까. 수파스타
2: 곡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0: 그래요?
2: 네.
0: 그냥 언어 유인 그런 거 뭐
1: 그럴 수 있어. 예.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까
0: 슈퍼스타
1: 예, 맞아 예.
0: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한국인들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EBS FM Korean을 팔로우해주세요.
1: 글로벌 한국인들 please follow us

0: on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1: 그리고 아이돌 한국어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2: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성공 요정 타임. 기억하시겠죠?
1: 당연하죠.
2: 설마.
1: 그럼요.
2: 그래서 저는 안 보여드리고, 자, 수아씨.
0: 오케이. 안 오케이. 보고 싶었어요.
2: 아, 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0: 저는 보고 싶었는데.
3: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줘요, 그러면.
2: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찐디예요.
0: 오~
2: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1: 좋다.
2: 되겠습니다.
1: 오케이. 자, 수아씨.
4: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뚜아예요.
0: 아, 다시요. 헌공 요정.
2: 아니요. 자, 헌공 요정님.
4: 헌공 네. 요정.
2: 어떤 어떤 헌곡을 들고 오셨나요?
3: 아, 원래 빌리 곡을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아하. 그래도 빌리 곡은 우리 아도라에서 많이 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2: 아, 이미 많이 틀었죠 사실.
3: 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곡인데 엔믹스의 헤비 세레노데라는 곡을 들고 왔어요.
2: 어허.
3: 저희가 이제 또 음방이 겹쳐가지고 많이 듣는데 실제로도 그 목 풀 때도 그 노래를 다 듣거든요.
2: 아,
3: 아 근데 너무 막 심장이 아, 막 터질 것 같고 오, 몽환적이고 오, 막 벅차오름이 오,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0: 오.
3: 이거를 우리 항공인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야. 해서 오늘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2: 수아 씨가 또 벅차오름에 약간
3: 너무 좋아하죠.
2: 그 뭐랄까 약간 병이에요.
0: 맞아. 무조건 벅차야 돼.
2: 벅차야 돼. 벅차오름병.
0: 맞아. 수아는 맨날 슬프대.
3: 네. 맞아.
2: 맞아. 오빠 눈물 날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2: 이걸 꼭 느껴야 되는
3: 중요해요,
2: 친구입니다.
3: 중요해요. 중요해요.
2: 네.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와서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수진과
1: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기분이 좋은 수아!
2: 그리고 너무너무 신난 수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요호! 이번에는 수아, 수영과 함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빈칸 보고서! 빈칸 보고서 달디 뚜디 때 진행해 보셨죠?
1: 그럼요, 그럼요.
0: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두 분의 코너였어요.
1: 맞,
2: 왜?
0: 저 때는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새로운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진행하는 거예요.
1: 저희도 처음 이걸 해봐요.
0: 그쵸.
1: 그 대답을.
0: 아, 대답을.
1: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0: 아, 좋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빈칸 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예를 들어 수아의 매력은 땡땡땡이다. 수연 씨?
1: 랩!
2: 어? 랩이다. 안 되죠.
0: 랩이면 안 되죠. 왜냐? 왜래요? 외국어 사용이 안 되니까요.
1: 빠른 말하기.
2: 그러면 자, 저 이제 뿅망치 맞은 거예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조연출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시거나 아니면 왜래요? 외국어를 쓰는 순간에 바로 뿅망치 등장.
1: 이야,
0: 강력해졌죠?
1: 무섭다.
0: 저 파워 그대로 맞습니다.
1: 오케이.
0: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두 분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0: 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생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땡땡땡이다. 수아!
1: 막연함!
0: 막연합니다. 내가 멤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수연!
3: 사랑해.
0: 사랑해다? 이거 애매합니다. 경고 하나 드리고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땡땡땡이다. 수연!
3: 쌀.
0: 쌀이다.
1: 쌀.
0: 쌀. 쌀이다.
1: 쌀이다.
0: 자, 요즘 나의 행복 버튼은 땡땡땡이다. 수아!
1: 아! 빌리브!
0: 빌리브 영어입니다!
1: 빌리브 자, 사랑해!
0: 브이로그 컨텐츠로 하고 싶은 건 땡땡땡이다. 수아!
1: 여행가기!
0: 여행가기! 자.
2: 아, 끝이구나.
0: 끝입니다.
1: 아, 재밌다.
0: 그러니까. 아우, 막 쫀득쫀득한 맛이.
1: 아니, 이게 왔다 갔다 아니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네.
0: 저는 랜덤이에요.
1: 그러니까.
0: 두 분의 눈빛을 보고 저는 고릅니다.
2: 아, 그래서 눈피했어요, 이렇게.
0: 그래서 수아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눈빛이어가지고.
1: 여행가기!
0: 라고 해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후토크 이어가 볼 텐데. 자, 일단 연습생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땡땡땡 막연함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셨었는지.
1: 근데 지금 딱 생각해보면은 살 빼기. 인 것 같던데.
2: 살 빼기 생각했는데.
1: 아, 근데 왜냐면은 또 수연 씨랑 제가 연습생 시절이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딱 언제 데뷔할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왜요? 아니야?
0: 그 막연함을 이제 옆에서 이제 지켜본 사람으로서. 막연하죠.
1: 너무 막연했어.
0: 그리고 너무 길었어요.
1: 맞아요.
0: 이게 저는 길어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 적당한 때가 있어야
0: 때
1: 되는데.
0: 적당한 때딱 어느 정도의 당근이 주어져야 되는데.
1: 맞아.
0: 채찍질만 계속 하니까 이제 자꾸.
1: 맞아. 근데 너무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0: 맞아.
1: 그래서 뭔가 그만두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막연히 기다리기에도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버티기가 힘들었던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버티는 게 가장 힘듭니다.
1: 맞아,
0: 지금도
1: 맞아.
0: 이제 빌리 몇 년 차죠?
1: 5년 차.
0: 와우!
1: 와우!
0: 벌써!
1: 와우!
0: 벌써 5년 차.
1: 와우! 그러니까.
0: 와, 대박이다.
1: 저희가 또 연차가 또.
0: 그, 어쨌든 정규.
1: 맞아요.
2: 아,
1: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쭉 버텨온다는 것 또한 사실 힘들잖아요.
1: 맞아요.
0: 누군가는 아 데뷔했으니까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버텨내는 시간 또한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맞습니다.
0: 자, 내가 멤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사랑해이다. 소연 씨 어떻게 된 거죠?
1: 이거는
3: 사랑해 많이 하네.
1: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사랑해라는 말은 내가 제일 많이 해.

0: 챙기고 있는 언니입니다.
1: 자,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땡땡땡이다. 수현 씨가 쌀 해주셨습니다.
2: 아, 근데 원래는 네. 수현 씨가 밥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연생 때부터 수현이를 뚜비뚜밥이라고 불렀어요. 뚜비뚜밥이.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쌀을 먹는 걸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1: 아, 자탄고지 느낌.
2: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0: 뚜비뚜밥 발언하겠습니다.
2: 오케이.
1: 예.
0: 관리해야죠.
1: 아.
2: 관리를 하는 대신에 초콜릿을 그렇게 먹으면은 어떤 관리를
0: 그만, 그만.
2: 어떤
0: 자, 관리를 다음 한다는 거지?
1: 자, 요즘 나의 행복 버튼은 초콜릿이다라고 아, 수현님께서
2: 말하셨어요.
1: 네, 말을 하셨는데 장난이고 수아 씨가 빌리브다라고 네. 했는데 뿅망치를 맞아가면서 난 빌리브다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포부를 보여주셨습니다.
2: 아 근데 진짜 딱 생각나는 게 네. 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이라고 하다가 팬도 어쨌든 영원이.
1: 그렇죠.
2: 아 모르겠다. 그냥 빌리브라 해야겠다. 빌리브라고 얘기를 했죠.
1: 그래서 뿅망치 따위?
2: 응. 뭐 네, 되죠.
1: 빌리브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
2: 그럼요.
1: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컨텐츠로 하고 싶은 건 땡땡땡이다. 수아 씨가 여행 가기.
2: 아 여행을 요즘 멤버들이랑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뭔가 어쨌든 지금 되게 너무 감사하게 바쁜 하루하루를 맞아, 살고 맞아. 있어서 뭔가 하루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 똑같이 바다를 가고 싶다고 애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뭔가 하루만 조금 chill하게 다 같이 뭔가 아무 그 사람 없이 우리끼리 맞아. 기차 타고 이렇게 가고 싶은 느낌? 그래서 바다 보면 좀 힐링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바닷가 근처에 글램핑장을 좀 추천해드려요.
2: 글램핑 네. 진짜 좋아해요.
1: 글램핑? 특히 멤버들이랑 갔을 때 이제 다 나옵니다.
2: 아, 약간 성격 같은
1: 성격,
2: 게
1: 뭐 이거 이런 거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2: 그치,
1: 그런
2: 그치.
1: 게 이제 글램핑에서 좀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 활동을 했던 일, 뭐 그동안 쌓였던 일 그 불에다가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딱 돌아오면 아주 상쾌할 수
2: 너무
1: 있다.
2: 너무 좋다. 네. 이거 저희 컨텐츠로 쓰겠습니다.
1: 그렇죠. 브이로그 컨텐츠로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0: 딱이다.
2: 좋다.
1: 자, 두 번째 바로 들어가볼까?
2: 또 있어.
1: 두 섹션입니다.
2: 재밌어.
0: 좋아, 좋아.
1: 자,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1: 음악 주세요. 네, 질문 드릴게요. 나의 롤모델 가수는 땡땡땡이다. 수현!
0: 찐디!
2: 영원해요,
1: 찐디다.
2: 찐디? 아,
1: 감사한 건지 감사합니다. 아무튼 빌리브에게 평생 듣고 싶은 최고의 칭찬은 땡땡땡이다. 수아!
2: 자랑스럽다.
1: 오, 막힘이 없어요. 아니, 이 친구 잘하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땡땡땡이다. 수아!
2: 잠자기!
1: 잠자기! 올해 도전해보고 싶은 건 땡땡땡이다. 수현!
0: 오래 달리기.
1: 오래 달리기. 올해 오래 달리기.
2: 오래 달리기.
1: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땡땡땡이다. 수현!
0: 고멍이.
1: 예? 고멍이.
2: 아, 그러다 너무 멋있어요. 땡이래, 땡이래.
1: 땡땡땡. 자,
2: 재밌다.
1: 아, 재밌네. 아, 둘의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 너무 재밌네요,
2: 참,
1: 지금.
2: 쪼는 맛이 있네,
1: 그쵸?
2: 이게.
1: 자, 흥미로운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후토크 이어가 볼 텐데요. 나의 롤모델 가수는 땡땡땡이다 했는데 수현 씨가 찐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0: 그럼요.
1: 지금 대답할 때도 말이 안 나오잖아요.
2: 아니, 너무.
1: 그럼요.
2: 갑자기 너 땡땡땡이다 하는 거지. 찐디?
1: 그러니까 왜 대답이 물음표인데.
2: 찐디?
1: 찐디라고 하면 되는데 찐디?
2: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어쨌든? 있으시잖아요, 롤모델.
0: 네, 사실은 있어요.
1: 네. 누구?
0: 아니, 바로 이제 떠올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탓에 이 글씨가.
2: 찐디밖에
1: 안 보여요. 찐디가.
0: 네, 근데 찐디도 물론 맞지만, 네네. 저의
1: 평소에.
0: 제일 평소에 제가 롤모델로 섬기는 분은 권진아님.
2: 그치.
0: 네.
1: 노래 너무 좋으시죠.
0: 네, 권진아님. 진짜 평소에도 노래 너무 많이 듣고 연습생 때부터 가장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좋아하는 분입니다.
1: 롤모델 가수는 권진아님이다. 네. 수아님은요?
2: 저는 CL 선배님.
1: 아우.

0: 저는 CA 선배님을 보면서 꿈을 키워온 사람으로서 진짜 어떻게 그 무대에서의 그 장악력과 그 뛰어넘과 이런 게 자유로움이 너무 전 너무
1: 맞아요.
0: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무대할 때마다 저도 늘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애드립을 이렇게 저렇게 막다
1: 맞아요, 맞아요.
0: 해보거든요. 네. 그런 게 너무
1: 근데
0: 좋아요.
1: 약간 모르겠어요. 달라요, 그냥.
0: 어떤
1: 이게
0: 게요?
1: 저도 그쪽 라인 되게
0: 아,
1: 좋아하거든요.
0: 그쵸,
1: 진우
0: 그쵸.
1: 선배님, 시혜 선배님, 그 뭔가 무대 위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태가 나는.
0: 아,
1: 그냥
0: 맞아요.
1: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그, 아니, 저도
1: 아우라, 아우라.
0: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려고 몇번 시도를 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1: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0: 어,
1: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0: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돼.
1: 가만히 있는 사람.
0: 난 그냥 가만히야, 가만히.
1: 쟤는 왜 지금 가만히 있지? 왜 무대 안
0: 그니까.
1: 하지?
0: 맞아,
1: 근데
0: 맞아.
1: 그분들은 그냥 딱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0: 맞아.
1: 무대를 쫙
0: 아, 압도해버리는,
1: 압도해버린.
0: 휘어감는,
1: 진짜.
0: 되고 싶습니다.
1: 진짜 아무튼 우리 팬분들, 빌리브 분들에게 평생 듣고 싶은 칭찬은 땡땡땡이다. 수아 씨가 자랑스럽다, 막힘없이
0: 왜.
1: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0: 팬분들이랑도 평소에 소통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약간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빌리를 좋아해서 너무 다행이고, 후회 없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해줄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쨌든 진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1: 그렇죠.
0: 수많은 아이돌 가수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또 저희를 택해주시고, 그 안에서 또 나를 택해주신 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뭔가 그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자랑스럽다.
1: 자랑스럽다, 너네
0: 네.
1: 정말. 수현 씨는요?
2: 저도 수아 씨랑 좀 비슷한 결일 것 같은데, 내가 빌리브여서 행복해. 너가 내 가수여서 행복해. 이런
0: 맞아,
2: 말을 들으면
1: 맞아요.
2: 너무 뿌듯하고, 아,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무대, 노래 일을 너무 잘하고 있구나라고 저희 자존감을 올려주는.
1: 맞아, 맞아.
2: 네, 너무 행복한 말인 것 같아요.
1: 약간 편지에 이런 얘기들이 보통
0: 맞아.
1: 많이 써져
0: 많죠,
1: 있잖아요.
0: 많죠. 네.
1: 그러면 이제 딱 보면, 그래, 뭔가 이 일을 하기 너무 잘했다,
0: 맞아,
1: 이런 생각도
0: 맞아.
1: 들고,
0: 많이 느끼죠.
1: 특히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울컥합니다.
0: 맞아,
1: 맞아요.
0: 진짜.
1: 약간
2: 맞아요.
1: 그 벅차오른
0: 그 벅차오른.
1: 벅차오름이
0: 예,
1: 있어요. 예,
0: 맞아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저녁마다 이제 조금 자존감이 조금 떨어질 때마다 저는 팬분들이 주신
2: 편지.
0: 편지를 읽어요.
2: 맞아, 맞아.
0: 그러면서 하고 잘
2: 맞아, 맞아.
0: 자자 이러고 자고 다시
1: 그렇죠.
0: 화이팅 이렇게 보내는. 맞아.
1: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가, 그때 에너지를 쏟고 자는 느낌이네요.
0: 맞아요. 그럴 수도
1: 완전. 그럼
0: 있어요.
1: 꿀잠 잘수 있죠.
0: 네.
1: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땡땡땡이다. 수아 씨가 잠자기
0: 네.
1: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전 일단 화가 좀 많아요. 화가 좀 많고 스트레스도 받을 때딱 받는
1: 그렇죠.
0: 타입이어서. 근데 그럴 때 보면 항상 뭔가 부족해요. 막 잠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었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전 어쨌든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갑자기 막 스트레스 막 몰려오는 것 같다. 그럼 일단 다 끄고 청소 다 해놓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다 보면 잠이 좀 와요. 일어나면은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 하는 이런 좀 단순함이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저는 보통 괜찮아. 오늘도 그랬거든요.
1: 불과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빠, 제가 지금 40분 자고 잤거든요?
0: 너무
1: 그래서 너무
0: 힘들어.
1: 힘들어요.
2: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같이 있었죠. 너무 힘들어요.
2: 정말
1: 그래.
2: 대박이었어요.
1: 일단 수아야 좀 자고 와서 이따 보자. 어차피 이거 라디오 너네 잘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와라고 얘기했더니 오자마자 박진아! 와! 이러고 있습니다.
0: 2시간 차에서 자고
1: 그쵸. 두
0: 왔거든요.
1: 시간을 이제 딥슬립
0: 너무
1: 하고.
0: 소중한 그
1: 그쵸,
0: 시간에 그
1: 그쵸.
0: 충전이 돼가지고 그 오빠를 반길 수 있습니다.
1: 그쵸.
0: 박진아!
1: 박진아!라고 해주셔가지고 아주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두 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충전이 될수 있구나
0: 감사합니다. 잠에
1: 싶었습니다.
0: 죽였어.
1: 수현
0: 죽였어.
1: 씨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세요?
2: 저는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대청소인 것 같아요.
0: 비슷해, 우리.
1: 우와.
0: 깨끗한 상태에서 좀 쉬는 거
1: 대청소.
2: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그냥 집을 뒤집어서
1: 이야.
2: 다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청소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0: 맞아.
2: 이거
1: 그쵸,
2: 해야지,
1: 그쵸,
2: 저거
1: 그쵸.
2: 해야지. 하고 청소된 집을 보면,
0: 좀
2: 너무
0: 상쾌해지고.
2: 상쾌하죠.
1: 어쨌든 해결이 된 거잖아요.
0: 맞아.
1: 내가 뭔가 신경 쓰였던 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내가 몸으로 해결을 딱 해낸
2: 맞아요.
1: 그 순간에 아마 스트레스가 딱

0: 풀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땡땡땡이다. 아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1: 고멍이라고.
0: 고멍이.
1: 네, 고양이 멍멍이를 합친 건데 제가 이제 팬분들이
0: 고멍이.
1: 어떤 거를 닮았다, 어떤 거를 닮았다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고양이, 강아지, 뭐 뱀, 뱁새 정말 많은데
0: 뱁새 닮았다.
1: 네, 뱁새
0: 맞아.
1: 닮았는데 제가 하나를 너무 하나로 치우치면 어떤 팬분이 속상해하실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고멍이.
0: 고멍이.
1: 네. 아, 근데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수현 씨가 원래 진짜 뱀 양이 느낌일까요? 뱀이랑 고양이 느낌? 근데 이번에 머리 탈색을 하고 되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똥강아지 같은 거예요. 저희가 또그 컨셉 필름 찍을 때 약간 진흙신 이런 게 있었는데
0: 맞아요.
1: 얼굴에 진흙을 저희가 살짝 막 묻히고 찍었었어요. 근데 진짜 흙에서 막 뒹굴다 온
0: 골든 니트를
1: 강아지 마냥.
0: 입어봤던.
1: 근데 요즘에 진짜 딱 강아지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0: 좋은 거죠. 어쨌든 많이 닮았다는 건 그만큼 매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1: 좋아요.
0: 네,
1: 감사해요.
0: 누구한테 이거 너 이거 닮았어? 라고 했을 때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 사실 별로 없잖아요.
1: 그쵸, 맞아요.
0: 그 특색을 매력을 잘 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1: 아이고.
0: 자, 서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군요. 수아는?
1: 저는
0: 네.
1: 보통 여우 아니면 늑대 과. 원래는 좀 여우과였는데 이번에 제가 머리를 좀 자르고 조금 어둡게 염색을 하니까 늑대 파들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0: 아하. 늑대파입니다.
1: 어디야? 어디 발
0: 아우!
1: 찍혔어요?
0: 확신의 늑대파예요, 지금. 저는
1: 그래요?
0: 개인적으로. 저는 수아한테 이제서야 너의 머리를 찾은 것
1: 맞아,
0: 같다라고 얘기할
1: 맞아. 너무
0: 정도로
1: 예쁘지 않아요?
0: 너무 잘
1: 맞아.
0: 어울리죠. 그래서 지금의 느낌 이대로를 좀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1: 맞아.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 유지하는 게 혹시 찐지의 영향이 있냐는 걸 많이
0: 제
1: 물어보시더라고요.
0: 영향이요?
1: 네. 아니,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너의 길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혹시 수아 머리를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진우의 영향이 있어? 이래가지고 전혀
0: 전혀
1: 없습니다.
0: 없으신데?
1: 저는 애초부터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고, 아,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2: 아, 여기서 해명하네요.
1: 아, 그 자신감이 너무 생겼어요. 이렇게 좀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난 잘생길 수 있겠다.
0: 그렇죠. 제가 이제 잘 생겼다고 했거든요.
1: 항상 잘생겼다.
0: 잘 생겼다고
2: 너무
0: 이렇게.
2: 잘생겼지.
0: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로아들한테 자랑을 했죠. 수아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1: 맞아.
0: 해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게
1: 맞아요.
0: 아닐까
1: 감사합니다.
0: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아님과 수연님의 빈칸 보고서를 채워봤습니다.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데 성공 요정 추천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성공여정
1: 오.
0: 잘한다.
1: 아, 근데 진짜 잘해요.
0: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2: 네, 이번에 선곡으로 아일린님의 이츠미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이 노래
2: 네,
0: 뭐
2: 요즘 또 열풍이잖아요.
0: 열풍이고.
2: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활동이 겹쳐서 아일린님들의 노래랑 무대를 또 이제 자주 접하고 있는데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1: 너무 귀여우셔.
0: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2: 맞아요.
0: 듣다 보니까 저는 그 붐님이
1: 아,
0: 안
1: 안나,
0: 나오면
1: 저
0: 쳐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1: 들어간다.
0: 자꾸 오버랩이 돼서 들려요.
1: 맞아.
0: 아무튼 노래
2: 아무튼.
0: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스의 It's Me.

0: 진작의 낭만. 누군가에게는 성장은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지만 빌리에게는 끝이 아닌 진행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는 빌리의 인터뷰가 유난히 마음을 울리는데요. 완성된 모습으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는 빌리. 그 무한한 여정의 다음 페이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업그레이드를 넘어 무한 업데이트 중인 빌리의 눈부신 성장을 아이돌 한국어가 응원합니다.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빌리의 수아님의 인터뷰에서 발췌를 네. 해가지고 음흠.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영광이네요.
0: 예. 웃음을 그렇게 참으시면 제가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네. 딱 이런 거 할, 이거 할 때 수아와 수연이의 수수한 수다. 이런 거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좀 더 느끼하게 할까 했는데. 진작에 낭만. 이런 느낌이요? 아, 좋아요, 좋아요.
0: 원조예요. 수수한 아, 수다 느낌의 진작의 아, 낭만이 어쨌든 그런 코너.
2: 아, 선배님.
1: 아, 네. 좋아요, 좋아요.
0: 인정 못한다,
1: 지금. 아, 인정 못하는데?
0: 뭐, 수수한 수다.
1: 아,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2: 그럼 수아씨 한번 진작의 낭만 읽어주세요.
1: 오케이.
2: 진작의 낭만.
1: 낭만이 없는데.
2: 내가 없었다. 내가 오빠는 잘 살리네.
0: 아, 그래?
2: 인정, 인정.
0: 아, 인정, 아. 인정. 한번 해보면. 아,
1: 네. 야, 어렵네, 이거.
0: 어렵네, 어렵네. 어. 자, 데뷔 초와 지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와, 나 성장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나요?
1: 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마인드 많죠. 컨트롤?
0: 맞아요.
1: 아닌가?
0: 마인드 컨트롤이 많이 늘었죠?
1: 어,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옛날에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에만 너무 신경 써서 맞아요. 약간 다른 거를 막 집중 못할 정도로 그냥 그거에 꽂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어. 좀 멀리 보기 시작했죠.
2: 어. 어른이 됐다.
0: 어른이 됐다.
1: 숲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서 뭔가
1: 뭔가 그런 부분에서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좀 멤버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할 때 뭔가 옛날에는 뭔가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아. 지금 뭔가 이렇게 둘러둘러서 그냥 좋은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맞나요, 수연 씨?
2: 아닌가?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0: 수연 씨는요?
2: 저는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무대 위에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데뷔 초라고 생각을 하면 긴장도 정말 많이 하고 만약에 고음을 질러야 된다 네. 하면 좀 머뭇거리기도 하고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물론 지금도 걱정은 하지만 실수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일단 하는 거지 라고 마인드가 바뀐 제 자신을 보고 나 좀 성장했구나 라고 느낀 것 같아요.
0: 안 되면 어때? 약간 이런 느낌.
2: 네.
0: 그렇죠. 사실

0: 실수도 해본 사람이 좀 담담해지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
0: 저 역시 옛날에 막 가사 틀리면 어떡하지? 막
1: 맞아, 맞아.
0: 그 결국 그안 좋고 불안한 생각들 때문에 틀리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불안함.
0: 결국에 틀리면 아 역시 나는
1: 근데 저도 진짜 많이 그랬는데.
0: 이제 저도 불명 때
1: 아.
0: 3일 만에 이제 가사를 쓰고 작업을 하고 뭔가 저는 심지어 편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다
1: 하니까.
0: 보니까 막 안무도 배워야 돼. 가서 막 아이디어 짜야 돼.
1: 맞아,
0: 뭐
1: 맞아.
0: 해야 돼. 랩
1: 3일 만에.
0: 메이킹 해야 돼. 전체 구성 짜야 돼. 막 이러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1: 그니까.
0: 결국에 내 거를 제대로 못 해요.
1: 맞아.
0: 진짜 최악.
1: 아니에요.
0: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그렸던 건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멋있게 하는 내
1: 아.
0: 모습인데 실수를 하는 순간 그 그림이 다 깨져버리는.
1: 아, 근데 저는 실수가 있기에 더 성장할 수 있다
0: 아,
1: 생각해요.
0: 그럼요.
1: 본인이 실수했을 때 본인이 맞아. 제일
0: 얼마나
1: 속상하거든요.
0: 속상하거든요. 맞아.
1: 너무 알죠.
0: 주변에서 아, 괜찮아라고 해도 처음에는 안 들려. 안
1: 맞아.
0: 들렸다가 아, 지나고 나서 아, 그래도 고맙네. 이렇게
1: 맞아,
0: 생각이 들죠.
1: 맞아. 맞아요.
0: 자, 그러면 두 분이 서로에게 배운 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연 씨?
2: 저 있어요.
1: 뭐요?
2: 이번에 무대를 보면서
0: 네.
2: 저희가 실제 본 녹화 들어가기 전에 드라이 그리고 카메라 리허설 이렇게 다 하잖아요. 수아 씨가 그 제가 모니터 영상을 보는데 무대에서 이 표정 연기랑 진짜 자기 파트를 살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1: 오. 오.
2: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도 저도 옆에서 이제 와, 수아 멋있다라는 말을 한 번씩 뱉었을 거예요.
0: 맞아,
2: 근데
0: 맞아.
2: 수아 이번에 진짜 이런 수아의 모습을 보고 이를 갈고 나왔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무대를 잘하고 너무 파트를 자기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니까 와,
1: 진짜.
2: 저런 부분은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0: 오.
2: 생각이 들었어요.
1: 뭐야? 아, 근데 나도 비슷한데.
2: 뭐야?
1: 저희는 최근에 무대를 많이 했으니까
0: 네.
1: 저랑 수현 씨랑 좀 다른 결로 무대에서 자기 파트를 살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살리지 못하는 느낌에 수현 씨가 내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약간 눈을 좀덜 뜨고
0: 아, 그쵸.
1: 약간 카리스마 있게
0: 그쵸,
1: 간다면
0: 그쵸.
1: 수현 씨는 오히려 좀더 또렷하게 뜨고 뭔가 카메라 약간 야 약간 이런 느낌.
0: 아, 그쵸.
1: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수현 씨 캐릭터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한번 저렇게 나중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0: 지금도 어쨌든 머리 색깔 느낌처럼 흑과 백 약간 요런 느낌처럼 어쨌든 밝은 느낌을 수현 씨가 좀더
1: 맞아요,
0: 잘
1: 맞아요.
0: 캐치하는 것 같고 수아 씨가 또 어두운 느낌에 멋있는 느낌을 또잘 캐치해내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배울 점이 많다.
0: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핫한 노래죠. 빌리의 긴가민가요.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인들이 수아랑 수연이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1: 아니, 근데 진짜는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항공이들이 SNS로 미리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0: 네, 우리 항공이들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씨.
2: 네, 카메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수아수연님 이번 컴백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준비하면 저는 그 컨셉 필름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진흙신이 있었어요.
1: 나 진짜 이거 읽자마자 진흙신 생각.
2: 그쵸. 아니,
0: 맞아.
2: 진흙신이 저희가 근 5년간 했던 것 중에 힘들었던 탑3 안에 들은 촬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부터 저희가 많이 막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진흙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날 좀 많이 춥고, 진흙도 생각보다 차갑고, 막 무거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 번에 끝나야 되니까 다 같이 진짜 열심히 막 밀치고
0: 맞아.
2: 내가 밀치면 너가 넘어지고 막 이런 걸
0: 맞아.
2: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웃지 말고 빠르게 끝내자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시윤 씨랑 둘이 마지막에 아예 몸다투는 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에는 내가 넘어질 테니까 너가 나 잡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밀칠게 이런 걸 말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시윤 씨만 제가 9번을 밀친 거예요.
0: 와,
2: 와,
0: 그냥 일방적인
2: 네, 아 그냥 뭐라도
0: 일방통행.
2: 하나를 빨리 나와야 되니까 막 웃으면 안 되고 신시랑 저랑 눈 맞으면 웃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집중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9번 하다가 시윤 씨가 조용히 언니도 한번 넘어져줘요. 어떡해? 이제 언니가 그래서 오케이 내가 이제 넘어질게요. 한번딱 넘어지고
1: 그럼 그 촬영을 할때 내내 수아 씨는 한 번밖에 안 넘어진 거예요?
2: 보통 시윤 씨가 계속 넘어지고 거기서 디렉팅 해주셨던 분께서 막 넘어지면 막 이렇게 기어가서 막 발목 잡고 이렇게 해야지 액팅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전 그것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윤 씨 무한으로 밀치고 가서 발목 잡고 계속 막 진짜 막 머리 맞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나름 잘 나왔더라고요.
1: 너무 멋있게 나왔어.
2: 그래서 이
0: 그쵸.
2: 자리를 비롯해서 시윤 씨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나 프로였다.
0: 프로니까. 어쨌든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뭔가 확또 가야 되거든요.
2: 근데 입이 되게 잘 됐어요. 시윤 씨가 막 소리 지르면서 했거든요. 막, 아!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0: 멤버들끼리 뭔가를 할때 입이 저는 안 돼요.
2: 웃기죠. 아무래도 잘안 되는데.
0: 아니,
2: 쉽지 않아요.
0: 저희가 옛날에 그 노크 뮤직비디오 찍을 때 비하인드에 있긴 한데 이 시계추가 쭉 움직여요.
2: 응.
0: 그때 MJ 형이랑 저랑 마주 보고 있는 씬이에요.
2: 최악이야.
0: 와, 근데 이게 보였다가

0: 안 보였다가
1: 맞아.
0: 보였다가 안
1: 아,
0: 보였다가 해요. 얼굴이
1: 하필 또 MJ.
0: 네. 근데 거기서 참아야 되는데 못 참겠는
2: 못
0: 거야.
2: 참기네.
1: 근데 못 참으면 또 이게 딜레이가
0: 그러니까
1: 되니까.
0: 딜레이 되니까 집중은 해야 되는데 입꼬리는
2: 맞아, 맞아.
0: 이렇게
1: 애매하게 올라가니까. 올랐다.
0: 애매하게 올라가니까 안 이쁜 표정 나오고.
1: 너무 알죠.
0: 그렇죠. 서현 씨.
3: 네, 달콩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빌리의 이번 앨범 중 어떤 곡이 제일 좋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록곡 중에 오프웨어라는 곡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오프웨어. 네. 어떤 메시지 느낌이죠?
3: 오프웨어는 온웨어의 반대의 말인데 오프웨어 말 그대로 정말 편안하고 나만이 나 혼자 있을 때 그 모습마저도 이게 정말 나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에 무릎 튀어나온 얼룩 가득한 잠옷 머리 대충 묶고 I'm ready to chill out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감명 깊게 네 제가 들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약간 사실 온오프가 확실해야죠.
3: 맞아,
0: 사람은
3: 맞아.
0: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멘탈도 잘 지킬 수 있고
3: 음흠.
0: 일과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3: 맞아.
0: 비로소 오프웨어가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아 씨.
2: 네, 이르마 가시아 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진진과 빌리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어때요?
0: 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너무 좋죠.
0: 네, 뭐든 시켜 주시면 열심히 해야죠. 뭐, 빌리와 함께라면.
2: 곡도 이렇게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챌린지를 같이
0: 그럼요.
2: 어려운 버전으로
0: 얼마든지.
2: 한번 댄싱 머신이니까.
0: 옛날 옛적 얘기하고 있는데
2: 기대돼 기대돼
0: 제 관절에 기름칠 좀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0: 자
2: 거짓말
4: 거짓말
0: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1: 근데 이게 진짜 아쉽긴 하구나.
0: 그렇죠. 게스트로 오면 생각보다 더 짧아요.
1: 그니까요.
2: 너무 짧게
0: 그냥
2: 느껴져요.
0: 대답 몇 개 했는데 끝났대. 나 말 별로 안 했는데.
1: 그니까 오늘 뭐 안 했는데.
0: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수아와 수현이와 함께 했던 시간
3: 네.
0: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항공이들에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항공이들 일단 저희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막둥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찐디가 있으니까
0: 그쵸.
2: 또 색다른 느낌이어서 아하. 편안하고
0: 아하.
2: 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바빠서 많이 못 보는데 이렇게 또 좋은 시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저희 첫 정규 앨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이들 사랑해. 빌리버도 사랑해.
0: 아하우, 수현 씨.
3: 네, 저도 오랜만에 아도란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왔고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의 롤모델 찐디.
0: 오늘부터.
3: 네.
0: 드디어.
3: 아니.
0: 야, 말은 잘해야지.
3: 아니, 머뭇거려.
0: 그러니까.
2: 죄송해요.
3: 아니, 자꾸 띄고 찐디.
0: 그 심지어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하네.
1: 잊지를 못해. 아,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2: 그러니까. 너무 벅참.
3: 벅참. 잠시 눈물을 닦고. 네, 오늘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다음에 또 두 분이 스페셜 DJ를 할 때 제가 또 게스트로
3: 그러니까,
0: 나오면 또 재밌는
3: 재밌겠다.
0: 그림이 되지 않을까
2: 그러면
0: 싶습니다.
2: 그러면 막둥이와 그 캡누 씨는 언제 함께 하는 건지.
0: 잘 모르겠어요. 이번 뭐. 서로 돌아가면서
2: 돌아가면서
0: 1대 2대 3대 4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2: 다 하죠 뭐.
0: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곡 빌리의 Walk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두 분에서 진행해 주시죠.
2: 네, 그럼 항공이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해지자.
0: 항공바탱.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전 세계 투자의 그루, 자산가 워런 버핏. 그런 분과 직접 몇 마디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꿈 같은 기회에 4년 만에 부활한 버핏과의 점심이 무려 100억 원대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한 끼에 100억 원, 말 그대로 입장료부터가 투자인 그런 자리죠. 과연 어떤 조언이 오갈지, 뭘 드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더 놀라운 건 이 세계적인 자산가 버핏의 평소 식사인데요. 은퇴 전 출근길에는 매일 3달러짜리 햄버거 세트를 먹고요. 증시가 떨어진 날엔 2달러 메뉴를 선택했다고 하죠. 그런 부자도 햄버거라니 왠지 모를 동질감도 막 생깁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잘 되면 족발, 발음 꼬이면 김밥 두 줄로 소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그 마유와의 점심 식사 이런 거 할 수 있는 날 목표로 삼아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참고로 저와의 점심 식사는 무료입니다.

0: TGIF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 식사에서 과연 뭘 드실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버핏을 만나면 질문은 많은데 막상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리에게 버핏만큼이나 소중한 분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웬지 생각보다 엄청 한국적인 식사만 좋아하실 것 같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틴 쌤.
1: Hello everyone. Good evening.
0: 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1: I am hardcore Korean. I mean, I throughout the week mostly I eat Korean food.
0: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1: I will.
0: 네. 아니 쌤, 그런 게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yes. 그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say like if you could have lunch with Mr. Warren Buffett.
1: Warren Buffett, wow.
0: Like, what would you ask him?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1: Oh my gosh.
0: 솔직히.
1: I would ask him, I mean, because I don't know much about like stocks and things. I would ask him like everyday questions. Mr. Buffett, what kind of soap do you use?
0: 아니, 그런 기회를 그렇게, 또 다 다를 수가 있겠죠.

0: No, I just, of course, I would ask him financial stuff, but he is such an interesting character, you know? It is such an unusual character. So I think I would ask him those questions, like, why do you have all this money and you eat, like, hamburgers? apparently, he has a Coke every day. It's really interesting.
1: 특별하지 않아요? 뭔가 특이하고.
0: Very much.
1: 그 굉장히 이런 investment 쪽에서 guru이잖아요. Yeah, guru라고 하는 건 이제 guru는 전문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햄버거를.
0: Oh yeah.
1: 그래서 제가 또 햄버거 먹잖아요.
0: Yeah, and he drives a very old car.
1: 어, 그러니까요. Yeah. 깜짝 놀랐어요.
0: Oh yeah.
1: Alright.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0: Sea temperatures in the equatorial Pacific are heating up at an unprecedented pace, pointing to the possible return of a powerful El Nino. Even South Korea, which usually escapes the worst of its direct impact, could be in for a wild weather summer, with scorching heat waves and torrential downpours swinging back and forth like a weather roller coaster.
1: 적도 태평양 수온이 유례 없는 속도로 치솟으면서 강한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이 크지 않았던 한국도 올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0: A head-to-head parcel sorting battle between humans and humanoid robots in Silicon Valley is turning heads. While the human worker narrowly came out on top after a grueling 10-hour face-off, many in the industry say the rollout of humanoid robots into real-world workplaces may be closer than anyone expected.
1: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맞대결이 화제입니다. 10시간의 승부 끝에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 Fossils of a newly identified dinosaur believed to have roamed Thailand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have been put on display. The massive plant eater, whose forelimb bone is nearly as tall as an average adult, has even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from researchers.
1: 태국에서 1억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공룡 화석이 공개됐습니다. 앞다리 뼈 길이가 성인 키와 맞먹는 거대한 초식 공룡으로 연구진은 태국의 마지막 타이탄이라는 별칭도 붙였습니다.
0: Planks,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 may not deliver bigger gains simply because you hold them longer, according to fitness experts. They say the real key to core training is not logging more time, but maintaining solid form from start to finish.
1: 복근 운동의 대표적인 플랭크. 오래 버틴다고 반드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시간보다 정확한 자세 유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Sea temperatures in the equatorial Pacific are heating up at an unprecedented pace, pointing to the possible return of a powerful El Nino. Even South Korea, which usually escapes the worst of its direct impact, could be in for a wild weather summer, with scorching heat waves and torrential downpours swinging back and forth like a weather roller coaster.
1: 적도 태평양 수온이 유례 없는 속도로 치솟으면서 강한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이 크지 않았던 한국도 올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올 여름 날씨를 좌우할 태평양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해요. 적도 부근 바다에 평년보다 뜨거운 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고요.
0: Mm-hmm. So hot water has been rapidly building up in the equatorial Pacific in recent weeks.
1: Okay.
0: Now, sea surface temperatures have jumped by nearly 4 degrees in just 1 month.
1: No.
0: 1 month.
1: 한 달 만에 지금 적도 태평양 바다 해수 온도가 4도가 올라갔다고요.
0: Yeah.
1: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지금.
0: That's right. Wow. In 1 month. And this is highly unusual. And apparently, you know, South Korea is not so affected by El Nino weather, situation.
1: Mm-hmm.
0: But they're saying that this summer could be different, that we're going to have very high temperatures and then also a lot of rain at the same time.
1: 그러니까 한국이 뭐라 그럴까요? 여름에 이제 보통 엘니뇨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폭염이나 뭐 이렇게 집중 호우 막 내리면서 번갈아서 막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네요. 와우. 자, 올 여름 진짜 예년보다 날씨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폭염이나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거.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Sea temperatures in the equatorial Pacific are heating up at an unprecedented pace, pointing to the possible return of a powerful El Nino.
1: 적도 태평양 수온이 유례 없는 속도로 치솟으면서 강한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quatorial Pacific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도 태평양 area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sea temperatures가 heating up, 뜨거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천천히가 아니죠. At an unprecedented pa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So anytime we hear the word pace, we're talking about speed, right? And this word unprecedented is really often heard in the news these days, especially becau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ings that no president has ever done. It's unprecedented, which means that it's never happened before.
1: 전에 벌어진 적이 없던 뭐 이런 느낌인가요?
0: You can't compare it to anything because it hasn't happened before.
1: 완전히 새롭거나 기록을 완전히 깨버리거나 이런 느낌이네요.
0: 그러니까 that's right.
1: 전례 없는이라는 느낌인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라고 하니까 그런 속도로.
0: Yeah. And another thing too is that we're hearing things with AI. So like tech companies are investing a ton of money in AI.
1: Right.
0: And it's unprecedented. They've never done this before at this rate.
1: 아, 이런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막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관심이 막 쏠리거나 하는 적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전례 없는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0: Right. They're just investing so much money.
1: 아,
0: They've never invested so much money.
1: 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
0: In other technology.
1: Unprecedented.
0: Yeah. Unprecedented.
1: Right. Okay. 자, 이어가 볼게요.
0: Even South Korea, which usually escapes the worst of its direct impact, could be in for a wild weather summer, with scorching heat waves and torrential downpours swinging back and forth like a weather roller coaster.
1: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던 한국도 올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죠? Direct impact. 왜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보통은 escape 한다. 그러니까 별로 겪지 않는다고 해요. 그죠? South Korea가. 근데 it could be in for a wild weather summer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Well, if you are in for, you could be in for. This is possibility, right? We don't know for sure, but if you are in for something, it means you are likely to experience something. And usually it is not going to be good.
1: Okay.
0: Yeah. So it's going to be challenging or unpleasant, like a weather, bad weather, or certain trouble.
1: Okay. So 뭔가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 있다, in 해 있다, in for something이라는 거는 결국 experience 한다는 거, 뭔가 경험한다는 느낌인데 could be,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겪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wild 한 weather summer, a wild weather summer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0: So we often use this for something bad that's going to happen.
1: 아, often. 뭔가 안 좋은 게 벌어질 거에
0: yeah,
1: 대해서
0: that's
1: 그럴
0: right.
1: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0: So sometimes economists will say, oh, you know, looking at the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s, we could be in for a recession.
1: 아,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겪을 수도 있다.
0: Yes.
1: Okay. 자, 그리고 지금 뭐 뒤에 보니까 끔찍한 게 나와요. 뭐

0: expected.
1: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맞대결이 화제입니다. 10시간의 승부 끝에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상자를 막 옮기고 분류까지 하는 모습이 이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이게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로봇이 고장 날 때까지 해보겠다면서 생중계를 이어갔대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인간과의 대결까지 이제 성사를 시킨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0: Yeah. So this even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a US robotics company called Figure AI. So there was a head-to-head battle. There was a battle between a human intern and a humanoid robot. And they had to scan barcodes and sort the boxes for 10 straight hours with some breaks. And the human ended up winning. But, kind of at the end, and he finished about 200 boxes ahead. But still, it was very close.
1: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차이라기보다는 200개 정도 더 처리를 하면서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 Figure AI의 CEO가 인간이 기계를 이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 이게
0: I
1: 이렇게
0: believe it.
1: 아무튼 근데 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0: Yeah.
1: 뭐 왠지 우리가 상상하기엔 아유, 아직도 다 떨어뜨리고 막
0: No.
1: 윙윙윙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와 자연스럽고 그렇죠?
0: Totally.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A head-to-head parcel sorting battle between humans and humanoid robots in Silicon Valley is turning heads.
1: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맞대결이 화제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주어를 보면 head-to-head parcel sorting battle 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parcel sorting부터 먼저 좀 해설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parcel sorting. If you sort the parcel, we're talking about the packages that come in to the
1: Okay,
0: warehouse.
1: so parcel이라고 하는 게 택배라든가
0: Yeah,
1: 소포를 얘기를 하는
0: it's the
1: 거잖아요.
0: broad term for all the packages that come in.
1: 근데 그걸 sort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0: You have to organize it, right? So all of these warehouses, you need to organize it and put it in certain boxes or categories so that they go to the right trucks. Because think about it, they've get like thousands and hundreds and thousands of packages a day. So they gotta put it in the right
1: Right. This
0: places.
1: goes here, that
0: It
1: goes
0: goes
1: there.
0: there. Yeah, that's the whole idea of sorting,
1: Okay.
0: S-O-R-T.
1: So 분류 작업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Parcel sorting이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head to head
0: Head to
1: battle인
0: head.
1: 거예요.
0: Okay. So sometimes when you have like in a boxing ring and two boxers are like putting their heads together, facing each other. It's like, yeah, they're battling together. They're competing against one another.
1: 오케이. 그래서 진짜 1대1 맞대결 같은 것 얘기하겠네요. 정면 대결에 이렇게 얘기할 때 head to head고. 그래서 거기 뒤에 이제 parcel sorting. 그런 대결 같은 battle 얘기가 나왔습니다. Between humans and humanoid robots. 뭐. 근데 이 battle 자체가요. 지금 머리들을 turn 시키고 있대요. turning heads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Yeah, there's a lot of talk about heads, huh? So if something turns heads, like say for example, why would you turn your head to the right? Oh,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to see. It is grabbing your attention. So when you turn, if something A is turning heads, it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it's unique or it's wow, exciting or impressive, whatever it is. It's shocking. Yeah.
1: 왠지 우리말로는 눈길을 끈다, 뭐 이렇게 시선 끈다 해서 눈을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머리를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0: Well, we could say things like it's eye-catching or it's like grabbing attention, but you can also use this expression to turn heads.
1: So something is turning heads 한다는 거는 사람들의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선을 끌다, 주목을 받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어가 볼게요.
0: While the human worker narrowly came out on top after a grueling 10-hour face-off, many in the industry say the rollout of humanoid robots into real-world workplaces may be closer than anyone expected.
1: 10시

0: 인간의 승부 끝에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휴먼 워커가 narrowly came out on top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아주 narrowly 이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이기다라고 하면 narrowly come out on top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10시간 동안에 Grueling face off 이후에 벌어진 거래요. Grueling은 쌤이 한 1000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고된, right? 그런 10시간의 face off. 도대체 face off가 뭘까요? 얼굴과 관련이 있나요?
1: Okay, now it is similar to head-to-head, but a face-off, you know, it comes from ice hockey. Before they start the game, they face off, right? And then what do they do? The referee drops the puck, and then they got it the first one, right? So that's a face-off. So a face-off is very similarly like head-to-head, but a little bit more dramatic and sometimes confrontational. Sometimes.
0: Alright. 지금 아이스하키에서 원래 나온 말인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둘이 페이스오프 한다는 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결이나 정면 충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아까 head-to-head battle보다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군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head-to-head parcel sorting battle between humans and humanoid robots in Silicon Valley is turning heads. While the human worker narrowly came out on top after a grueling 10-hour face-off, many in the industry say the rollout of humanoid robots into real-world workplaces may be closer than anyone expected.
0: 네,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Dan and Shay with Justin Bieber. The song is 10,000 Hours.

0: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Fossils of a newly identified dinosaur believed to have roamed Thailand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have been put on display. The massive plant eater, whose forelimb bone is nearly as tall as an average adult, has even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from researchers.
0: 태국에서 1억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공룡 화석이 공개됐습니다. 앞다리뼈 길이가 성인 키와 맞먹는 거대한 초식 공룡으로 연구진은 태국의 마지막 타이탄이라는 별칭도 붙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에서 발견한 초대형 공룡 화석이죠. 코끼리 9마리급 무게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진짜 엄청 큽니다. 그게 진짜 뼈 같아요. 정말 이렇게.
1: It's true because the forelimb, what is it? The forelimb, it bone is as big as an adult. Yeah, so they discovered this fossil in northeastern Thailand, and after nearly a decade of analysis, so they studied this for 10 years.
0: Yes.
1: They identified a new species of plant-eating sauropod dinosaur. Okay, I'm going to attempt to say the name.
0: All right.
1: Okay. Nagatitan Chaya humensis.
0: Okay.
1: Okay.
0: You made it. Whew. You did it.
1: I don't know if it's correct, but you know those names are really hard.
0: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이제 분석을 한 거네요. 근데 새로운 초식류의 이제 용광류의 공룡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름이 굉장히 항상 공룡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1: Yeah, it's always so hard.
0: I know. 근데 앞다리뼈 길이만 1.8m라고 합니다. 진짜 뭐 성인 남자의 평균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무게가 성체 코끼리 9마리급 무게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얼마나 컸겠어요?
1: Yeah, well, I mean, dinosaurs in general, like they're huge,
0: right?
1: So, yeah, so it is very exciting to have this sort of to find that you know it's a species of plant-eating dinosaur.
0: That's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ossils of a newly identified dinosaur believed to have roamed Thailand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have been put on display.
0: 태국에서 1억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공룡 화석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fossils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fossil, right? 화석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근데 새롭게 identified, 뭔가 확인이 된 다이노소어가 지금 타일랜드에서 roam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believe가 되고 있대요. Roam.
1: Roam. Now, everyone, you know the word roaming with your phone.
0: Roaming 서비스요.
1: Oh, there you go. 네. Let me tell you why it's roaming. Yeah. It's spelled R-O-A-M. And roam means to move around freely.
0: Right.
1: Without having a specific direction or destination.
0: Okay.
1: So you can kind of like, if you have time, you can roam the streets of Seoul. You know, just go anywhere.
0: 막 뭐라고 할까요? 자유롭게 다니는 거잖아요.
1: Yes.
0: 아니, 공룡들이 아, 나 오늘 저기 편의점 좀 갔다 와야겠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oam 자체가 이미 wander around 하는 거, right?
1: That's
0: 그냥
1: right.
0: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1: So the reason why it's roaming services is that you can, your phone can roam on international networks. And that is the whole idea. That is why they say roaming.
0: No matter where you go.
1: No matter where you go.
0: 맞네요.
1: Yeah, you can get it.
0: 어디를 가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So, 여기서 roam이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 타일랜드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발견된 그런 다이너소어의 fossils가 have been put on display라고 돼 있네요.
1: Okay, put on display simply means that you are showing it publicly to people like museums, exhibitions, news. Yeah, put on display.
0: 전시되었다라는 얘기예요.
1: Yes.
0: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다 갖다 놓은 거네요.
1: That's right.
0: Right. 참고로 이 put on 말고 그냥 something is on display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쓰면 이미 전시되어 있다라는 상대 강조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The massive plant eater whose forelimb bone is nearly as tall as an average adult has even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from researchers.
0: 앞다리뼈 길이가 성인 키와 맞먹는 거대한 초식 초식 공룡으로 연구진은 태국의 마지막 타이탄이라는 별칭도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massive한 plant eater 초식 이제 공룡인 거죠. 근데 whose forelimb bone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forelimb bone. for이라고 하는 게 앞쪽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limb이라고 하는 건 팔, 다리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so forelimb bone은 앞다리 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거의 성인 정도의 키이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Mm-hmm. 이런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1: Okay. Right. So a nickname is just like another name.
0: Yes.
1: Okay, that people give you. Mm-hmm. But if you earn the nickname,
0: yes.
1: it means there is a reason why mm-hmm. they give you this name.
0: Okay.
1: Maybe because you have a certain personality or maybe you look a certain way.
0: Okay.
1: So we have people like Usain Bolt. Mm-hmm. You know what his nickname is?
0: What is it?
1: It's Lightning Bolt.
0: Oh, 워낙 빠르니까 이유가 있는 거네요.
1: Yeah. You know Elvis Presley's nickname?
0: What is it?
1: King of Rock and Roll.
0: King of Rock and Roll.
1: Do you know Mayu's nickname?
0: I have no idea. Do I have a nickname?
1: Funny Teddy.
0: Funny.
1: That's my. I just gave it to you. Funny Teddy.
0: 오늘부터 그렇게 안 부르는 제 주위 지인들은 굉장히 화를 내겠습니다. Funny Teddy.
1: Teddy Bear.
0: Teddy Bear.
1: Yeah, that's okay. right. Funny Teddy Bear.
0: 감사합니다. Okay.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Fossils of a newly identified dinosaur believed to have roamed Thailand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have been put on display. The massive plant eater, whose forelimb bone is nearly as tall as an average adult, has even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from researchers.
0: 네. 작가님이 마유쌤은 마이클 백슨이죠.
1: I forgot about Michael Jackson.
0: 저의 댄스 이후로.
1: You know, I'm sorry.
0: 둘 다 왔다 갔다 할게요.
1: Okay. 네. All right. 자, Michael Jackson.
0: All right.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Randy Newman with The Time of Your Lif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죠.
1: Planks,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 may not deliver bigger gains simply because you hold them longer, according to fitness experts. They say the real key to core training is not logging more time, but maintaining solid form from start to finish.
0: 복근 운동의 대표격인 플랭크. 오래 버틴다고 반드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시간보다 정확한 자세 유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세였어요. 어쩐지 이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예전에 뭐 할머님
1: Yeah, we talked about the
0: 있으신
1: grandma,
0: 분, 그분도 아마 자세가 엄청났다, 정확했다라는 뭐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시간으로 많이 가거든요. 나뭐 3분 견딘다, 4분 견딜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1: So, have you tried the plank?
0: Yeah.
1: Okay, right? Do you know what happens when it gets hard? Your body starts to collapse,
0: Aha.
1: right?
0: 막 몸이 떨리면서.
1: Oh, and your back kind of goes
0: Yes,
1: down. Like you
0: yes.
1: can't hold it.
0: Aha.
1: And that's the thing. So they're saying that that form is so important. You
0: Yes.
1: have to keep that lower back. It starts to like go down and the hips start to rise.
0: Okay.
1: And that's when things get less effective.
0: 아, 효과가 떨어지는
1: Yeah.
0: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라면 차라리 10초에서 30초 정도를 해도 정확한 자세로 하고 멈추는 게더 낫다. 그걸 계속 홀드하는 게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효과가 많이
1: That's
0: 떨어지고 그럴
1: right.
0: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세 싸움에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Planks,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 may not deliver bigger gains simply because you hold them longer, according to fitness experts.
0: 복근 운동의 대표격인 플랭크. 오래 버틴다고 반드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Planks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표현도
1: Oh,
0: 나왔네요.
1: sure. We hear this quite a bit. Go to means basically your first choice or the most reliable choice. Like you can depend on this choice. So, it's one, there are many exercises.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can do for your core, but planks is really the go-to. It's simple. It's not complicated.
0: 그러면 복근 하면 플랭크 이렇게
1: Plank.
0: 떠오르는 거네요.
1: Yeah, kind of.
0: 오케이. 그러면 go-to 뒤에 다른 거를 붙여서도 뭐 단어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So, say for example, I love팥빙수. I really do. Like in summer, I
0: Okay.
1: gotta have it like every week. So, you may have your go-to 팥빙수 place, the place that you know is gonna serve the best 팥빙수.
0: 팥빙수 하면 여기야.
1: 여기야.
0: 이렇게 내가 자주 찾는 이런 곳을
1: Yeah.
0: 또쓸 수가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은 I go ask 뭐 크리스틴 쌤 when it comes to 뭐 English 뭐 이러면은
1: Yeah.
0: 크리스틴 쌤이 나의 go to person인 거네요.
1: Oh, yeah,
0: 영어
1: sure. Yeah, you could be
0: 관련해서는.
1: like your go-to teacher,
0: 아, 오케이.
1: English teacher.
0: 우, so go to 무엇 하면 내가 자주 찾는 그리고 대표적인 정도
1: Yes.
0: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go to core exercises라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1: They say the real key to core training is not logging more time, but maintaining solid form from start to finish.
0: 이 운동의 핵심은 시간보다 정확한 자세 유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키, 뭐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때는 key to라고 쓰는 것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core training, 이제, they say the real key. 진짜 키, 그죠? To core training. 이 core training에 대한 핵심은, logging more time 하는 게 아니래요. log 하는 거는 근데 어디에 기록하는 거 아닌가요?
1: Yeah, it is true. It comes from actually the logbook that ships had. It was a record book for the ships.
0: Okay.
1: Like, where did they go? Like, the data, the activities, you know, all the recordings of the ship. And that's where this word comes from. But we use this in modern day a lot. Like, you log into, you log out.
0: Yes.
1: But you logging time just means, basically, that it is tracking your time to see how long you've been working out.
0: 그러면 여기서 more time이라고 했으니까 logging more time이라고 하면 더 긴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더 오래 버티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but maintaining solid form. 여기서 for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posture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자세를 유지하는데 from start to finish.
1: Okay. I think we can all kind of understand what this means. From start to finish means tha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n important thing is that there are no interruptions.
0: 계속 완전 끊김없이 쭉 가는 거 얘기잖아요.
1: From beginning to the end. Okay. All the way through.
0: Okay. Mm-hmm. 그럼 지금 방금 from beginning to the end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랑 거의 뭐 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From start to finish라고 하면 pretty much the same thing.
1: That's right. Right. So one thing that I was thinking about is on the weekends, I have to be careful because if I start a drama or some series, TV series,
0: 벌써 느낌 와요.
1: All weekend, I'm binge watching from start to finish. I watch the whole series.
0: Oh no.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나 이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쭉
1: no,
0: 본다.
1: You take it with you to the bathroom.
0: Okay, so from start to finish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뭐 쉬는 거나 이런 거 없이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lanks,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 may not deliver bigger gains simply because you hold them longer, according to fitness experts. They say the real key to core training is not logging more time, but maintaining solid form from start to finish.
0: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너무 마음에 들었던 Something is turning heads.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시선을 끌다, 주목을 받다.
1: I wore my new jacket and it's turning heads at work.
0: 새 재킷을 입고 갔더니 회사에서 다들 쳐다봤어. 시선을 끌었단 얘기죠. 도대체 어떤 재킷이었길래?
1: It's your 찜질방
0: 옷. 찜질방 스타일.
1: Yeah.
0: 아, 그렇죠. 제가.
1: You know that turns heads at EBS. Everyone's like, oh, 찜질방.
0: 아니, 단순하게 그냥 브라운 컬러였는데 이거를 찜질방.
1: No, no, it's 찜질방.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roam이라고 하는 거. 로밍 서비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roam 하는 건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근데 목적지, 뭐 특정한 이런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거 없이요.
1: My dog kept roaming around the house.
0: 네, 강아지가 집안을 계속 돌아다녔어. 뭔가 심심했나 봐요. 네. 자, 그리고 go to core exercises는 대표 코어 운동, 기본 운동인데요. go to는 정말 자주 찾는 대표적인 정도가 되겠죠.
1: I asked what the go to core exercise is for beginners.
0: 초보자용 기본 코어 운동 뭐 있는지 물어봤어. 뭘 가장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대표적인지 물어봤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이라고 크리스틴 쌤이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face off. 정면 대결,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1: It was a real face off in today's final match.
0: 네. 오늘 결승전은 진짜 정면 승부였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 Okay. Just a quick thing. Have you ever seen a movie called Face Off?
0: Oh yeah.
1: You did. With 그, John Travolta?
0: 저 잠깐만 and 봤어요, 근데.
1: Nicolas Cage?
0: Mm-hmm.
1: Okay. So the title is Face Off.
0: Right.
1: And it plays on this expression.
0: Uh-huh.
1: Two things. Mm-hmm. Literally, they switch faces.
0: 그래서.
1: Right? So they take the face
0: 맞아요.
1: And they surgically change, right? Uh-huh. But it's also this definition of face off.
0: Okay. 뭔가 대결한다는 느낌.
1: Yes.
0: 와, 그래서 제목을 정말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1: They did.
0: 실제로 아 이건 대결 뭐 하는 뭐 싸우는 영화인가 보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영화 보시면 얼굴이 스위치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악당하고 경찰의 대결 내용. 이죠. 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 Yeah.
0: 자, 그리고 swinging back and forth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뭔가 swing back and forth 한다는 거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 정도가 되겠죠?
1: Exchange rates were swinging back and forth.
0: 네, 환율이 계속 오락가락했어, 왔다 갔다 했어

0: 되겠고요. Log more time. log은 원래 기록을 하는 건데 더 많은 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더뭐 아까 그 내용에서는 적어도 더 오랜 시간을 버틴다는 뜻이 되겠죠.
1: I've been logging more time studying for exams.
0: 네, 시험 때문에 공부 시간 계속 늘리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세우려는 듯한 느낌. 뭐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Head to head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face off랑 좀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죠?
1: Yeah.
0: Head to head battle, right? 그래서 1대1 맞대결이나 정면 승부였죠.
1: The two brands went head to head.
0: 네, 그두 브랜드가 정면 승부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머리와 머리를 또 이렇게 또 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얼굴도 대고 머리도 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결이라는 느낌을 좀 주게 되네요. 자, could be in for이라고 하는 거, 뭐뭐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could 때문에 뭐할 수도 있다인데 사실 이걸 빼더라도 in for something은 뭔가를 경험한다는 느낌인 거죠. 근데 특히 나쁜 거라고 하셨죠 아까.
1: Usually,
0: Right.
1: usually.
0: Okay.
1: We could be in for heavy rain this week.
0: 이번 주 폭우 올 수도 있어. 이건 굉장히 헤비하게 의역이 된 거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heavy rain을 이번 주에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바로 earn the nickname. 바로 뭐뭐라는 뭐 별명을 얻다. 뭐뭐라는 별칭이 붙다.
1: He earned the nickname Jim King and Michael Beckson.
0: 여기서 희는 마유인가요? 네. 걔 헬스 왕이라는 그리고 마이클 백슨이라는 그리고 퍼니 테디베어라는 별명
1: Yes.
0: 붙었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별명
1: Wow, so
0: 감사해요.
1: many nicknames.
0: Yeah.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1: Okay, well, let's listen to Meryl Streep. She's singing, and it's The Winner Takes It All.
0: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Scam, 즉 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이메일 사기 수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샘, 혹시 뭐 이렇게 지인 중에 그런 뭐 Scam 같은 거 당해 본 사람이 있나요? 쌤은 안 그랬을 것 같고 왠지요.
1: 왠지. Here we go. Like, 네. 왠지. Oh, but I have gotten certain kind of suspicious right. emails, so I don't open them. Mm-hmm. But I've never had a situation where I've okay. been scammed. I have a situation where people used my credit card Ooh. And charged money.
0: Oh, no.
1: Next day, I found out they charged $500.
0: Oh, no. So what did you do?
1: So I had to call the bank. I had to resolve it with the bank. But yeah, it's...
0: 조심해야 돼요.
1: You have to be careful.
0: 요즘에 그런 거 저는 거의 겪을 뻔했는데
1: oh,
0: 이런
1: what happened?
0: 이메일 address나 뭐 이런 웹사이트 address 같은 거 spelling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 같은 거 있죠? L인데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스페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L 끝나잖아요. 그거를 yeah. 숫자 1으로 바꾸는 거예요.
1: Really?
0: 가짜예요. 근데 딱 봤을 땐 L로 보이거든요. 그런 걸 잘못했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1: Really?
0: 주의하셔야 됩니다.
1: That's very sly.
0: I know.
1: Okay.
0: 자, 이런 스캠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충분히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내용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There's a new phishing scam, fake invitations.
0: 새로운 피싱 사기가 등장했다. 가짜 초대장.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온라인 초대장 서비스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해요. 지인 이름을 도용을 해서 파티나 모임 초대처럼 꾸민 링크를 보내는 방식인데요. 무심코 아는 사람이 보냈네? 뭐 크리스틴 쌤이 보냈네? 이런 식으로 하고 안심하고 클릭을 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싱 사기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이제 불안감을 유도해서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왔죠. 대표적으로 뭐 계좌가 해킹됐어요. 벌금을 내야 돼요. 시청 기록이 추적됐어요. 뭐 이런 이메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기는 조금 더 방식이 교묘해진 거죠. 자, 오늘 이 내용 일부 발췌해서요.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1: The invitation scam is a little more subtle. It preys on the all too human desire to be included in social gatherings. The fishy invitations mimic emails from Paperless Post, Evite, and Punchbowl. What appears to be a friendly overture from someone you know is really a digital Trojan horse that gives scammers access to your personal information.
0: 이 초대장 사기는 조금 더 교묘한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나도 초대받고 싶다는 심리를 노리는 건데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초대장 이메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가 보낸 초대처럼 위장한 가짜 메일이고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디지털 함정이죠. 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스캠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꼈다라고 하고요. 예전에 쌤 기억나시나요? 뭐 이메일 봤는데 무슨 어떤 나라에
1: I'm the king. 부, I'm the prince.
0: 네, 어떤 부자가 뭐 유산을 yes. 남겼는데 right. 뭐 이거를 하면은 지금 마유에게 얼마를 남겼다고 하더라. 네. 아무튼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true. 뭔가 초대장을 보냈다 의심을 안 하는 거죠.
1: Well, because people are getting smarter.
0: Right.
1: So they're making smarter ways
0: right.
1: to get people in. Okay.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invitation scam is a little more subtle. It preys on the all too human desire to be included in social gatherings.
0: 하지만 이번 초대장 사기는 조금 더 교묘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임에 끼고 싶어하는 심리를 노린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invitation scam이라고 하는 게 약간 더 more subtle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The word subtle. Is actually subtle. The spelling.
0: 그렇죠.
1: S-U-B-T-L-E. There's a B in there.
0: Subtle 아니군요.
1: No. We don't pronounce the B.
0: Right.
1: It's subtle. And subtle just means that it is not obvious. And you If you don't pay close attention, you'll miss it.
0: Okay.
1: So it's very hard to detect.
0: 약간 오묘한 거네요. 이거 나 아는 사람인가?
1: Yeah.
0: 이상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 Yeah. So subtle 하다는 건 발음 자체도 subtle이 아니라 subtle 되겠고요. 더 교묘한, 뭔가 더 눈에 띄지 않는 이라고 합니다. Right? And it preys on the all too human desire to be included in social gatherings. Right? Okay. 근데 이 preys on something 한다고 했는데요. 이 prey는 원래 이렇게 먹잇감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1: yes, that's very good. That's where it comes from. You have the predator.
0: Right.
1: Who are these like scam artists? Yes. And they prey on something. So to prey on something means to take advantage, to kind of like find their victim. And usually predators prey on the weaker
0: 그쵸.
1: animal, right? And so in this case, these guys, these scammers are preying on, you know, people who are kind of like weaker humans.
0: 와, 못됐네요, 진짜.
1: Really bad.
0: 포식자, 뭐, predators, right? 이 그런 predators들이 prey로 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약한 사람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약점을 노리거나 악용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걸 prey를 동사로 쓴 거네요, right?
1: That's right.
0: So prey on someone 하면 누군가의 약점을 노리거나 악용하다가 되겠고요. 자, preys on who? The all too human desire. 아, 사람 자체가 아니라 all too human desire를 이렇게 노린대요. 이건 어떤 감정인가요?
1: Okay, so it's important.

0: important to know what the desire is. Mm-hmm. The desire is that you want to be part of the social group.
1: Yes.
0: Okay. And all too human means that it is typical human nature.
1: Mm-hmm.
0: It is like we all want to be accepted. We all want to be included in the party.
1: 아, 너무나 인간다운. Yeah. 인간이라면 꼭 느끼게 되는.
0: That is an right. instinctive desire.
1: Okay. 본능적인 거네요.
0: Yeah, 거의? in okay. some ways.
1: Right. So all too human desire는 그냥 욕구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욕구. 근데 이런 social gatherings에 나도 포함되고 싶어. 나도 거기 가고 싶어.
0: And these scammers know that.
1: 아,
0: They're using
1: 거네요.
0: it. Yeah.
1: Okay.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The fishy invitations mimic emails from Paperless Post, Evite, and Punchbowl.
1: 이 가짜 초대장은 Paperless Post, Evite, Punchbowl에서 보내는 이메일처럼 꾸며진다. 자, 이 미믹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메일들이, 그렇죠? 아, 미믹하는 거는 흉내를 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링크를 가짜로 만든다던가 되게 공식적인 뭔가 초대창처럼 yeah. 써버린다든가.
0: And
1: right?
0: these paperless post, Evite, Punchbowl, these are real, mm-hmm. you know, websites.
1: That's right.
0: So it's like Evites are actually electronic mm-hmm. invitations.
1: That's right.
0: So you think, oh, okay. Mm-hmm. Yeah.
1: 근데 이런 거죠. Punchbowl 했는데 마지막에 bowl, Ellie, 알고 보니 숫자 1이었던 거예요.
0: That's right.
1: 무섭죠. 자, 이어가 볼게요.
0: What appears to be a friendly overture from someone you know is really a digital Trojan horse that gives scammers access to your personal information.
1: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게 온 친근한 초대처럼 위장한 가짜 메일이고 클릭하면 개인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디지털 함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friendly overture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friendly 하면 당연히 이제 친근한 뭔가 다정한 듯한 이런 느낌인데 그런 overture는 뭘까요?
0: Okay, so of course this is like journalistic writing. So overture is originally, it means the opening piece of a opera or symphony.
1: Okay.
0: Okay. So this friendly overture, what they're saying, is kind of a opening move or introduction.
1: Mm-hmm.
0: Kind of like throwing something at you.
1: 아,
0: mm-hmm. Kind of an initial approach.
1: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0: Yeah.
1: 너무 오랜만이군요. 뭐 이런 거라고 한다든가
0: yeah.
1: 아니면 너 나 기억나니? 누구누구누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0: You're good, Maya Sam.
1: 아무튼 so overture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접근, 표현, 제스처 같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Mm-hmm. 근데 그 당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friendly overture 그래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digital Trojan horse라고 얘기를 하는데 Trojan horse는 뭐 트로이의 목마 이렇게 돼 있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런 스캠을 하는 앱 같은 거
0: yeah.
1: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0: Right.
1: Okay. 자, part 1 다시 듣겠습니다.
0: The invitation scam is a little more subtle. It preys on the all too human desire to be included in social gatherings. The fishy invitations mimic emails from Paperless Post, Evite, and Punchbowl. What appears to be a friendly overture from someone you know is really a digital Trojan horse that gives scammers access to your personal information.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Acid House Kings with This Heart is a Stone.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There's a new phishing scam, fake invitations. 새로운 피싱 사기가 등장했다. 가짜 초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한 사례를 보면 예전에 초대장을 보냈던 친구 이름으로 온 메일이었다고 합니다. 의심 없이 당연히 클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한 사이버 보안 업체 CEO는 이런 유형의 사기를 지난 연말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피싱 메일 자체는 새롭지 않은데 약 6개월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새로운 미끼가 이제 등장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 미끼가 초대장이 된 셈이고요. 그리고 이 피싱 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1: In one, the recipient is served a link that turns out to be dead, or so it seems. A click activates malware that runs silently as it gleans passwords and other bits of personal information. Another scam offers a working link. Potential victims who click on it are asked to provide a password. Those who take that next step are a boon to hackers. They have complete control of your email and, in turn, your entire digital life, Toback said.
0: 하나는 겉보기엔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클릭하는 순간 몰래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서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열리는 링크로 유도한 뒤 비밀번호 입력까지 하게 만드는 수법인데요. 이 경우 해커가 이메일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사실상 디지털 생활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1: That is so scary.
0: 에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메일로 그런 거 온 적 있잖아요. 혹시 뭐 바꾸셨나요? 뭘 했나요?
1: Right.
0: 방금 어디서 어떤 액티비티가 발생을 했습니다. Login attempts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스캠일 수 있대요.
1: What?
0: Yeah.
1: Okay. I am not opening anything. Do not send me emails.
0: 안 되겠네요. 전화를 할게요. 차라리.
1: Okay, just call me, please.
0: 그러시겠습니다. Okay. 네,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In one, the recipient is served a link that turns out to be dead or so it seems.
0: 첫 번째 방식은 받는 사람이 클릭한 링크가 죽은 링크처럼 보인다. 뭐 이거 얘기가 나왔어요. Serve 된다는 거는 결국에 그냥 뭔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링크를 받게 되는데 that turns out to be dead. Turns out to be dead 이러면 알고 보니 죽어 있는 거다. 근데 그냥 여기서 끝나도 말이 될 것 같은데 or so it seems. 이건 뭘까요?
1: This is the point right here. So it seems basically means that it seems like it's dead, but actually it's not. So what appears to be one way is actually not.
0: Okay. So 여기서 그러면은 that turns out to be dead.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정말 죽은 링크인 게 100%인 건데 or so it seems.
1: Yeah.
0: 잃어버리니까 아니면 정말 죽은 걸까? 그래 보이는 기만 하는 거지. 이런 느낌 주나요?
1: Yeah.

0: perfect acting.
1: 아, 감사합니다.
0: Yeah, it is that sort of like, so it seems.
1: 하지만 정말, or is it? 이런 느낌이네요. okay, so it seems를 문장 마지막에 붙이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한다. 뭐 그럴듯하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0: Perfect.
1: Okay. 자, 이어가 볼게요.
0: A click activates malware that runs silently as it gleans passwords and other bits of personal information.
1: 하지만 실제로는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몰래 실행되며 비밀번호와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자, a click 한 번에 클릭이 있잖아요. activates malware 를 한대요.
0: Mm-hmm.
1: Right.
0: Well, malware, M-A-L-W-A-R-E, is malicious software or program.
1: Okay.
0: And if it activates it, it means that it starts it.
1: Mm-hmm.
0: So you, by clicking, you're starting something.
1: Oh, no. Active하게 만드는 거네요.
0: Yeah.
1: 그러면 malware이라는 게 결국에는 software하고 앞에 mal이라고 하는 게 방금 뭔가 안 좋은 악성이라는 뜻이니까 악성 코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malfunction 한다라고 하는 거에 mal도 정상적이지
0: right.
1: 않은 것을 얘기하나요? Okay, very nice. So 그렇게 클릭하는 거 한 번 하면 activate malware 한다고 해요. 악성 코드 작동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as it gleans password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Password라고 하는 걸 glean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Yeah, this may be a new word for you. It's spelled G-L-E-A-N. If you glean something, it means to gather or collect information little by little or carefully,
1: right.
0: bit by bit. So it's like, it's not just whoosh, taking away your info. It's like shh.
1: 또 이것도 하. Okay, so glean passwords.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steal 하거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take 이렇게 쓰면 한 번에 가져간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0: Yeah.
1: So glea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뉘앙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빼내다. 슬쩍 빼내다.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It does feel like it's kind of stealing. Like very quietly.
1: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Okay. So clean passwords 비밀번호를 몰래 빼내다. 수집하다. 되겠고요. 이어가 볼까요?
0: Another scam offers a working link. Potential victims who click on it are asked to provide a password. Those who take that next step are a boon to hackers.
1: 두 번째 방식에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그 링크를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거기에 응하는 순간 해커들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동을 하는 그런 워킹 링크를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경험이 없으니까 패스워드를 이렇게 프로바이드를 하면 제공하게 되면 내가 그 해커들에게 boon이 된대요.
0: Yeah.
1: B-O-O-N. Boom도 아니라. 뭘까요?
0: Yeah, it's a good word. If it is a boon to hackers, you're basically helping them.
1: Okay.
0: It is a benefit for them, and it makes it easier for them. So it's a good thing. It's a benefit for the hackers.
1: Oh, no. 그러니까 해커들에게, 와, 잘 걸렸네.
0: Yeah.
1: 우리의 먹잇감이다, pre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Yes.
1: Okay. So a bo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나 뭐 혜택, 뭐 호재 정도의 뜻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누구에게? To hackers니까 해커들에게 아주 유리한 것, 뭐 흔히 말해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0: They have complete control of your email and in turn your entire digital life.
1: 네, 그들은 당신 이메일뿐 아니라 디지털 인생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결국에는 당신의 이메일을 완전 full control을 갖게 되고요. And in turn이라고 돼 있는데요. In turn이 문장 중간에 껴있을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your entire digital life까지도 이제 컨트롤이 될 것이다.
0: Oh my gosh.
1: 무서워요. 네. 오케이. 자, 파트 2 다시 들어볼게요.
0: In one, the recipient is served a link that turns out to be dead, or so it seems. A click activates malware that runs silently as it gleans passwords and other bits of personal information. Another scam offers a working link. Potential victims who click on it are asked to provide a password. Those who take that next step are a boon to hackers. They have complete control of your email and, in turn, your entire digital life, Toback said.
1: 네, 노래 듣고 오죠.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0: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There's a new phishing scam, fake invitations. 새로운 피싱 사기가 등장했다. 가짜 초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초대장 플랫폼들도 가짜 초대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짜 초대장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안내하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메일을 확인해주는 그런 전용 이메일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모인 정보는 사이버 보안 기관으로 전달돼서 위험 링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고 해요. 업체들은 이런 사기가 사람들의 설렘을 노린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삶이 외로울 수 있는 만큼 지인에게서 온 초대장을 처럼 보이면 의심보다 먼저 설렘이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죠.
1: Olivia Pollack, the vice president of brand for Evite, said that fake invitations tended to be generic, promising a birthday party or a celebration of life. Most invitations these days tend to have a specific focus, mahjong gatherings or book club talks, for instance. The devil is in the details, Pollack said. Because scammers don't know how close you are with the people in your contact list, fake invitations may also seem random.
0: 네, 가짜 초대장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생일 파티나 추모 행사처럼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반면 요즘 실제 초대장들은 마장 모임이나 북클럽 토론처럼 훨씬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사기인지는 디테일에 있다는 겁니다. 또 사기범들은 연락처 속 사람들과 사용자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 초대장은 어딘가 어색하고 뜬금없는 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2: yeah.
0: 잘 지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뭐지?
2: Come to my birthday.
0: 그러면
2: What? I haven't spoken to you in 30 years.
0: 그런 건 꼭 의심해봐야겠죠.
2: Yes.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Olivia Pollack, the vice president of brand for Evite, said that fake invitations tended to be generic, promising a birthday party or a celebration of life.
0: 네. 초대장 플랫폼의 한 임원은 가짜 초대장은 보통 너무 뻔하고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생일 파티나 추모 행사 같은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요즘에 가짜 fake invitations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tended to be generic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generic 아닙니다. TIC 아니라 RIC예요.
1: Mm-hmm.
0: Right?
1: So if something is generic, it has a negative connotation.
0: Mm-hmm.
1: Means it's like so ordinary,
0: mm-hmm.
1: so common,
0: right.
1: nothing unique.
0: 뭐 약 같은 것도 generic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1: There you go.
0: Right.

0: Right.
1: So when you go to America and you go to like a pharmacy, mm-hmm. They have the like brands okay. of maybe pain relievers, yes, for example. Yes. And then they have a generic brand, mm-hmm. which has like the name of the pharmacy.
0: Right.
1: Uh-huh. It's cheaper, mm-hmm. but it doesn't have kind of, how shall I say, the name of the famous brand.
0: 그렇죠. 그러니까 어. 뭔가 특별함이 없는 듯한
1: yeah.
0: 좀 일반적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1: We call that a generic brand. And supermarkets also have that
0: yes,
1: too.
0: Yes, yes.
1: So they're cheaper, mm-hmm. but they don't have that wow of, you know, the manufacturer's name.
0: 뭔가 패키징에 화려함도 없고 일반적인이라고 할 때 generic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fake invitations가 굉장히 특별하면 오히려 의심이 될 텐데 굉장히 generic한 거네요. 평범한 일반적인 특징이 없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1: Most invitations these days tend to have a specific focus. Mahjong gatherings or book club talks, for instance, the devil is in the details.
0: 반면 요즘 실제 초대장은 마장 모임이나 북클럽 모임처럼 훨씬 더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디테일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일단은 보면은요. 실제 most invitations these days tend to have a specific focus.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Okay. Specific focus. 이거 그대로 해석만 하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특정한 집중?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1: Okay. Well, think of it as the opposite. If generic is very ordinary and common, specific focus is something very particular about something.
0: Right.
1: So, and they move on to say, Mahjong gatherings or book club talks, okay. it's not just like, oh, let's celebrate life. Mm-hmm. It is something very specific.
0: 아, mm-hmm. okay.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만나자. 아니면 그냥 파티. 이게 아니라 굉장히 specific한 거,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런 focus, 결국 아주 명확한 뭐 초점이라든가 구체적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invitations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예를 좀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Mahjong gatherings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작 게임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1: Yeah.
0: 이 마작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스펠링을 하나요?
1: It's M-A-H-J-O-N-G. And Americans usually say Mahjong.
0: Mahjong.
1: Mahjong. Okay. Yes, that's right.
0: Okay. So Mahjong gatherings나 뭐 or book club talks 같이 그렇게 정확하고
1: yeah.
0: 특정하고 이런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뭔가 멋진 말을 해요. The devil is in the details.
1: Oh, what a great expression. I love this. Okay, the devil is in the details, meaning the small, really like minor details can later cause a problem.
0: Okay.
1: Because the word devil...
0: Uh-huh.
1: I mean, you don't want to mess with the devil. I mean, if okay. you believe in the devil or
0: okay.
1: not,
0: okay.
1: but basically you feel like something is kind of dangerous.
0: Right.
1: So it's saying that, you know, you have to look at things very, you have to pay careful attention to all the details because later something bad can happen. So it's a warning.
0: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부 사항 같은 거 그런 거에 함정이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devil이라는 거는 나를 결국에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니까.
1: Yeah, the devil doesn't give you something big.
0: Right.
1: It kind of like very small.
0: okay. So 결국에는 이 의미는 이런 작은 디테일 같은 거, 세부 사항 같은 것이 기대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네요. So the devil is in the details. 거기 어딘가 잘못된 게 있다. 뭐 이렇게
1: yes.
0: 얘기를 하면서요. 이어가 볼게요.
1: Because scammers don't know how close you are with the people in your contact list, fake invitations may also seem random.
0: 네. 또 사기범들은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짜 초대장은 오히려 어딘가 어색하고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뭐 I'm close with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구랑 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컨택 리스트에서 이 사람이랑 친하고 이 사람이랑은 정말 사이가 멀어진 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다는 거는 정말 랜덤할 수 있잖아요.
1: Yeah.
0: 이 랜덤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This word random is a very popular word
0: yes.
1: these days. Okay. But first of all, in the original sense, it just means that it's unexpected. There's kind of like not planned. It's not connected.
0: Okay.
1: It's just random. It happens Just out of the blue.
0: 그러면 그거는 나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보통 좋은 의미일까요?
1: Well, it's kind of neutral.
0: Okay.
1: Neutral. Uh-huh. However, these days, it's become kind of slang.
0: Mm-hmm.
1: And basically, if you say like, oh, that was random.
0: That was random.
1: Yeah.
0: Yeah.
1: So that means that was weird.
0: Uh-huh.
1: That was strange.
0: 항상
1: that was out of place. Well, how, where did that come from?
0: Intonation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That was random.
1: Random.
0: Right.
1: Yeah.
0: 뜬금없다라는 뜻이잖아요.
1: Yeah.
0: 이거는 무슨 이거랑 관련도 없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뭐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연락이 왔다는 거는 That was random.
1: Yeah. So someone who's not really nice, maybe someone who's rude all the time, and all of a sudden, like, oh, hi, how are you? Oh, that's, how was your weekend? And you're like, that was random.
0: 그러니까요. 왜 이래,
1: so,
0: 갑자기?
1: Yeah, wow. What's the connection?
0: 뜬금없네. Okay. 그런 거 이제 의심해봐야 된다는 게 될 수 있겠네요. Okay.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Olivia Pollack, the vice president of brand for Evite, said that fake invitations tended to be generic, promising a birthday party or a celebration of life. Most invitations these days tend to have a specific focus, mahjong gatherings or book club talks, for instance. The devil is in the details, Pollack said. Because scammers don't know how close you are with the people in your contact list, fake invitations may also seem Random.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Colby Calais with When the Darkness Comes.

0: 네, Deep Dive Daily. There's a new phishing scam, fake invitations.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짜 초대장을 받은 사례는 여럿 있는데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사는 한 대학원생도 이와 비슷한 초대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추억 만들기 기념 행사 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뭐 정상적인 초대장이었고 보낸 사람도 대학 시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 보였다고 해요. 그 메일. 이메일 클릭했을까요?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Something saved him when he clicked a link and tried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his inability to remember the password to his email account. He later reached out to his ex, who confirmed that the invitation was fake. It didn't trigger any alarm bells, Smith said. I went right for the click. I went completely animal brain. The new scam comes with an unfortunate side effect, a suspicion of invitations altogether. It's enough to make a person antisocial.
0: 다행히도 그는 이메일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덕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못했고 나중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그 초대장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혀 경고 신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클릭해버렸어요. 완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죠. 이 새로운 사기는 안타까운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초대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점점 더 반사회적으로 만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처음에는 뭐 이런 게 한두 개 있다더라라고 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I'm never opening any emails from, strangers.
1: I'm not checking any
0: I
1: emails.
0: know.
1: Oh,
0: 그렇게 되면
1: really?
0: 이제 연락도 끊기고 반사회적으로 만들게 되고
1: Yes.
0: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슬픕니다. 네. 자,
1: 아.
0: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1: Something saved him when he clicked a link and tried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his inability to remember the password to his email account.
0: 다행히도 그는 링크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던 순간 이메일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덕분에 더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쵸? 내용 자체가. 자, 근데 여기 보면 try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When he clicked the link 하고 나서 and tried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What does it mean, tap out?
1: Okay, tap out is another way of saying to type out or enter information. Like, when you're on the keyboard, you're tapping on the keyboard, right?
0: Yes.
1: So this is kind of another term that we can use to say that we're typing in our information.
0: 우리가 흔히 보통 뭘 입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type in이나 뭐 enter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1: That's right.
0: tap out은 굉장히 신선한 또 표현이네요.
1: Totally. So
0: 그래서
1: it's just casual typing.
0: So 여기서 personal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password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나이 기타 등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어가 볼까요?
1: He later reached out to his ex, who confirmed that the invitation was fake.
0: 이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고 초대장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 보면 he later reached out to his ex 했습니다. reach out to 하는 거는 누구한테 컨택을 했다,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 ex가 나 그런 적 없는데 얘기한 거죠. 근데 또 그랬다가 so how's life? 이러면서 갑자기 이어지면 오히려 또 고마워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1: It's
0: 너무
1: true. Yeah,
0: 드라마였죠?
1: that was good.
0: 오케이.
1: That was good.
0: 자,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1: It didn't trigger any alarm bells, Smith said. I went right for the click. I went completely animal brain.
0: 그는 전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바로 클릭했다. 완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거 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don't 여기서 보면 it didn't trigger any alarm bells.
1: 오케이.
0: 그게 그 어떤 bells도 trigger 하지 않았다라고 했네요.
1: Okay, alarm bells are just like warnings, like
0: Yes.
1: mental warning signals. And it's probably because it was his
0: Yeah.
1: ex-girlfriend. He probably was so excited to hear from his ex-girlfriend that he it was like, "Oh, I didn't suspect. I didn't
0: See?
1: suspect anything.
0: 아, 설마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내겠어? 하겠죠.
1: That's
0: right.
1: Right. Yeah.
0: So, alarm bells를 trigger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trigger 같은 거는 뭐 알람을 울리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 went right for the click.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I went for something 하면 그쪽으로 이제 선택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right for the 이렇게 하니까 바로 갔습니다. I went completely animal brain. 오, 굉장히 재밌는 표현 나왔네요.
1: Okay, so this is the key expression here for the day. Okay, animal brain, or as we call it, the reptilian brain, or the primitive brain.
0: Okay.
1: It means it's kind of like you're acting on instinct.
0: Mm-hmm.
1: You're not thinking about reason or logic. It's like just almost a reflex.
0: Aha. 그냥 거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반응을 한 거네요.
1: That's right. So okay. it's like, don't think, just do it.
0: Uh-huh.
1: Yeah.
0: All right. So go animal brain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뭐 completely까지 하는 건 양념을 뿌리는 거고요.
1: Yeah.
0: So 완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슬랭에 더 가까울까요?
1: No, no, no. This is actually a thing that there's a part of our brain
0: okay.
1: that is the reptilian brain that doesn't think about
0: okay.
1: reason or logic mm-hmm. or, you know, the consequences. Mm-hmm. We act on instinct. That
0: 뭐 정말...
1: is... We all have that.
0: Oh, okay. So 너무너무너무 formal한 글이 아니면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Mm. Right. 자, 연결해 볼까요?
1: The new scam comes with an unfortunate side effect, a suspicion of invitations altogether. It's enough to make a person antisocial.
0: Okay. 이 새로운 사기 때문에 이제는 초대장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사람들을 점점 더 비사교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It's enough to make a person antisocial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side effect가 나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ntisocial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요.
1: Yeah. If you're antisocial, it means that you don't like to hang out with other people.
0: Okay.
1: You don't like that social interaction.
0: Mm-hmm. 사회적이지 않고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의심하고.
1: Yeah. And sometimes anyone can feel a little antisocial.
0: Yeah. Okay.
1: Right? I mean, we don't always have to be social creatures, but someone who is like really seriously antisocial is a person who doesn't want to hang out with other people.
0: Okay. So antisocial 한 거는 비사교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했네요.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Something saved him when he clicked a link and tried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His inability to remember the password to his email account. He later reached out to his ex, who confirmed that the invitation was fake. It didn't trigger any alarm bells, Smith said. I went right for the click. I went completely animal brain. The new scam comes with an unfortunate side effect, a suspicion of invitations altogether. It's enough to make a person antisocial.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Dean Martin with Mambo Italiano.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어제 가짜 파티 초대장 클릭할 뻔했잖아. 완전 진짜처럼 보였어.
0: 아이고,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네. 아, 나도 옛 친구 한 명이 보낸 줄 알고 초대 링크 누를 뻔했잖아.
1: 근데 너 친구 없잖아.
0: 그건 맞아. 하지만 너무 아프네. 그걸 그렇게 콜드하게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네.
2: You told me to. I just, you know, you're my mentor when it comes to these Korean dialogues.
0: 아, 아니에요. 이거 진심이었던 것 같기도
2: 없잖아.
0: 하고. 없잖아.
2: Okay.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친구 하나 없는 쓸쓸한 마이와 크쌤의 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바로 크리스틴쌤의 대사였죠. 완전 진짜처럼 보였어.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2: Yeah, it looked totally legit. Legit.
0: 이거는 real, 뭐 genuine 이런 게 아니라 legit해 보였다고요?
2: Okay, it's short for legitimate.
0: 아, legitimate,
2: yeah,
0: right.
2: That's right. So it really means, when we say it, we use it kind of as a slang. And it means like, oh, it's the real thing. It's genuine.
0: 이거는 진짜다. 왜냐하면 legitimate or legit이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진짜 정상적인 뭐 이게 뭐 법적으로도 맞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2: Yeah, 사실. not fake.
0: 근데 진짜 그거 한때 유행했던 표현이에요, 맞아. Oh, that's legit.
2: That's legit.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이거 제대로다.
2: Remember right? we learned that expression, real deal?
0: Yeah.
2: It's a little bit kind of like that. Very similar. But slightly a little bit different.
0: 그렇죠. 그리고 더 최근에 나오기도 했던 것
2: yes.
0: 같아요. 그래서 툭하면 뭐만 하면 사람들이 Oh, that's legit.
2: That's so. So sometimes, in this case, it means Oh, it looked like it, the real thing. You know, it looked really official and what have you.
0: 이거는 좀 공식 이메일 같은데
2: yeah.
0: 이런 느낌이네요.
2: Yeah.
0: Okay.
2: But maybe you know, like you made an excuse,
0: right?
2: And it was like really believable.
0: Yes. 진짜처럼 보여서.
2: Yeah. So wow, that excuse sounds really legit. That's how we would use it.
0: 변명이긴 한데 이게 너무 실제 같네.
2: Yeah.
0: 라고 해서 legit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uspicious하지 않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마유가 아이고.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놀랄 때 헉 아이고 이런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 있지 않나요?
2: How about this one? Yikes!
0: Yikes! Okay,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Yikes가?
2: It's like, oh my gosh! Oh no! Uh-oh! Yeah, all of those things. Like, yeah, it, when you use this, it really is like, holy moly!
0: 아이고 어떻게?
2: 어떻게?
0: 이런
2: yeah, 느낌. Yeah, yeah, yeah.
0: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하든 혹은 남이 실수한 것을 뭐 혹은 뭐 손해를 본 거를 봤을 때 아이고야, 아이고
2: yeah.
0: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That's Yikes!
0: Right. 라고 얘기를 하는 거. Yikes가 되겠습니다. 좀 놀라거나 뭐 민망하거나 안 좋은 상황 봤을 때 툭 튀어나오는 감탄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유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뭔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표현할까요?
2: We could say something like by the minute.
0: By the minute?
2: Yeah.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백백백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버스나 지하철이나 비행기와 같은 그런 교통수단에 탑승을 할때 여러분 어떤 구동사 쓰십니까? 근데 이 동일한 구동사를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 즉 퇴근하다의 의미로도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대충 감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는 get on, 그 반대가 get off가 되겠죠. 오늘은 바로 이 get off라고 하는 구동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get off the bus, get off the bus 이미 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퇴근하고 일 마치고 가다 이 상황에도 쓸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같이 묶어서 연습을 하면 그만큼 더 일상적으로 활용 빈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교통수단에서 하차하다 예문들 한번 볼게요. 교통수단이 딱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장에서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만약에 타고 있다면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그렇죠? 그러면 다음 역에서 하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We need to get off. 뒤임 잘 주시고 get off. Get off at the next station.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버스를 뒤에다 붙여볼게요. I got off the bus and walked to my house. 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왔다가 되겠죠? 자, 계속 과거 got. I got off the bus. Got off the bus. 뒤임 주고 and walked to my house. 집 쪽으로 걸어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에서의 하차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퇴근하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인지를 잘 해주세요.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가장 흔하게 쓰는 문장입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이야? 이 문장에서 이 get off의 사용이 상당히 일반적인데요. 원어민들 영어에서는. 그래서 What time do you finish work? 대신에 get off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치 교통수단에서 내리듯이 뭐 회사나 이제 어디서 근무를 하다가 마치고 건물을 나온다는 걸 get off라고 합니다.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오늘 몇 시에 퇴근하는 거니?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볼까요? 어젯밤에 늦게 퇴근했다. 야근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겠죠.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이렇게만 써주면 교통수단에서 하차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100% 원어민 입장에서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어젯밤에 매우 늦게 퇴근을 했다. 야근을 늦게까지 했다는 그런 어감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 예문들 그럼 강세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We need to get off. Get off. T 발음은 리을 발음처럼 설다는 발생해서 get off at the next station. I got off the bus and walked to my house. I got off the bus and walked to my house. Got off. Got off. 그 다음에 퇴근.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Get off today. Get off today. Okay. 다음에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좋습니다. 자, 이 문장들 하나하나 입에 좀 붙으셨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영작 연습을 해볼게요. 그대로 외운 문장들은 한번 안 보고 해보세요.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다.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나는 버스에 내려 집으로 걸어갔다. I got off the bus and walked to my house. 오늘 몇 시에 퇴근해?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나 어젯밤에 정말 늦게 퇴근했다.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off라고 하는 구동사를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일단 교통수단 하차에서도 써보고 퇴근에서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자,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상점이나 아울렛몰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좀 둘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 딱히 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요. 딱 가서 먼저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점 종업원이 와서 How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냥 둘러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 새 차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 뭐 돌아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뭐 새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의 구동사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look around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까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라고 매장 직원한테 해야 되는 그 말은 바로 I'm just looking around입니다. I'm just looking around. 통으로 암기해서 입에 붙이시면 좋아요. 두 번만 같이 해볼게요.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힘을 뒤에 줘야 되죠. 구동사니까. Look around.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끝나도 되고 그 뒤에 그 둘러본 공간을 목적어로 넣어주셔도 돼요. 즉 타동사이자 자동사 두 가지로 다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뒤에 뭘 받을 때 볼게요.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to find your wallet. 친구나 지인이 지갑을 분실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쭉 한번 둘러봤어. 네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아파트를 둘러봤는데 왜 그랬어요? To find your wallet. 그죠? 네 지갑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한번 찾아는 봤다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주위를 둘러보다에 해당하는 look around가 되겠고요. 알아보고 다니다에 쓸 수 있다는 인지를 확장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사기 직전에 이것저것 보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차 사기 전에 그래야 되잖아요. 바로 가서 살 수 없죠. 차는 굉장히 좀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뒤에 for를 붙입니다. Look around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알아보고 다닌다예요.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뭐 랩톱이면 I'm looking around for a new laptop.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 사려고. 그 다음에요.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그럼 뭐 물건을 뭘 살진 정했는데 가장 최저가가 어딘지를 보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직접 돌아다닌 걸 수도 있고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최저가를 찾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ook around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물리적 이동과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버추얼 공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좋네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힘이 들어가는지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아주 매끄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I'm just looking around. Just 힘주고, around 힘주고.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Looking around. 뒤쪽에 힘주시고요. 그 다음에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to find your wallet. 네 지갑을 찾아보려고 아파트 여기저기를 이미 다 찾아봤다.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to find your wallet. 자, 그 다음에 알아보고 다니다.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자, 최저가를 좀 찾으려고.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So, look around, look around, looked around, looking around.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와 상관없이 뒤에 around에 힘을 준다는 거 알아두세요. Around, 뒤쪽에 강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입영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아, 저 그냥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I'm just looking around. 너의 지갑을 찾기 위해서 아파트 여기저기를 둘러봤다. 영어로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to find your wallet. 나 새 차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For가 바로 나오면 되죠. For a new car. 가장 낮은 가격을 찾으려고 알아보고 있다.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해주시면 되겠죠. 자, look around라고 하는 이 구동사 원래의 뜻과 그 다음에 확장해서 이렇게 쓰는 것까지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구동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kay, well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Kokokok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런 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그 밖에 정말 화창한 날씨라든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면서 즐긴다는 말 영어로 할 때 어떻게 가십니까? 자, 공교롭게 이 두 가지가 사뭇 다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동사 하나로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바로 오늘의 구동사 주인공은요. taken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taken 뒤에 담주고 읽어보세요. taken. 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쪽의 예문을 한번 보시고 이 의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to take in. 자, 앞에 일단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해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았다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to take in.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걸 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정보도 소화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물론 소화한다고 얘기하지만 I didn't have enough time to take in all of this. 어떤 소식이나 이런 걸 듣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을 할 때도 쓰는데 그런 맥락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 모든 걸다 소화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I didn't have enough time to take in all of this. Take in all of this. 즉 사태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는 걸 take in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는 너무 다르게요. 전혀 비슷한 그런 뉘앙스조차 없습니다. 만끽하다라든가 감상하다의 의미로도 take in을 쓸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텔에 어디 묵었는데 경치가 상당히 아름다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만끽했다라는 말을 할수 있겠죠? We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Breathtaking 하면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했다. We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Breathtaking. 발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Breathtaking. Okay?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날씨, 화창한 날씨를 만끽했다.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날씨에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take in 자체가. 자, 그 분위기를 물씬 느끼면서 소화를 한 거니까.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뭐, 가을이나 봄 같은데 나들이 가서, 혹은 뭐, 단풍 구경 같은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끽하다, 감상하다까지 이렇게 예문들 만들어 봤고,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연습을 해 볼게요.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to take in. To take in. To take in. I didn't have enough time to take in all of this. Take in all of this. Take in all of this. 이 모든 걸다 이렇게 소화할 시간이 부족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끽하다. We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Breathtaking 앞에 힘주시고. 자, 과거형이니까 We took in, took in,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아름다운 날씨요.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 예문들이 입에 좀 붙었는지 확인하는 입영작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해해야 할 정보가 너무나도 많았다.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to take in. 이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I didn't have enough time to take in all of this. 자, 그 다음에 감상 만끽 쪽.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We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우리는 아름다운 날씨를 만끽했다.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이렇게 해서 take in, took in, take in, took in. 입에 완전히 붙여서 이 적재적소 이 상황들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고, 원어민이 이런 말을 쓰면, 아, take in 저런 의미로 썼구나.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부동사 100.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댄다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졸음이 와서 졸음쉼터 혹은 휴게소에 아예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잠시 차를 정차하는 걸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두 가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그런 성격의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임시 정차냐, 아니면 아예 주차를 하고 잠시 차를 대고 뭘 하느냐 이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두 가지 공통으로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어 동사 조합 pull over입니다. pull over, pull over. 이것도 힘을 뒤에다가 주는 그런 구동사죠. 자, 일단은 차량을 갓길에 잠시 임시로 대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먼저 써볼게요. 타이어가 펑크 나면 뭐 그다음 휴게소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상의 이유로.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I had a flat tire라고 하죠. 우리 펑크라고 하는데 영어에선 그렇게 쓰진 않고 flat, 납작한 타이어. 즉 이게 이제 공기압이 다 빠져서 이제 납작해진 그런 타이어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0: 자, 그래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길가에 차를 임시로 세워야 했다.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Okay? 자, 이럴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수동태로. 자, I를 주어로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길 가고 있는데 경찰이 세우라고 했다. 이겁니다. 자, 수동태 문장 다시 한번.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이런 경우에도 강세는 뒤에 줍니다. Pulled over by the police. 자, 이렇게 임시로 차를 갓길에 혹은 도로변에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정식으로 어딘가에 가서 차를 잠시 정차하고 시동 끄고 나와서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pull over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휴게소나 졸음방지 쉼터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돼 있죠. 그래서 이걸 service area라고 많이 하거든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뭐 기름도 넣지만 음식도 사 먹고 뭐 쇼핑도 하고 경치도 즐길 수 있는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라고 하고 주로 이제 졸음방지 쉼터를 rest area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구분을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우, 졸음이 쏟아져서 졸음방지 쉼터에 잠시 차를 세웠다 해볼까요? I pulled over at a rest area because I was so sleepy. 다시 한번. I pulled over at a rest area because I was so sleepy. 너무 졸려서 졸음방지 쉼터에 차를 잠시 정차했다. 뭐 이것은 뭐 1, 2분의 어떤 임시로 차를 세운 것보다는 뭐 20분, 30분 세워놓고 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pull over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상황에 약간 구분을 해서 알아봤고요.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구동사니까 무조건 뒤에 over 쪽에 힘을 줘야 됩니다.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다시.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I had a flat tire. 오케이.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다.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over에 힘이 들어가죠?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자, 경찰도 police가 아니라 police. 첫 음절은 약화시켜서 police. 자,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 다음 휴게소에 잠시 섰다 가자는 얘기죠.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 자, 그래서 stop 이런 동사보다는 pull over를 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I pulled over at a rest area because I was so sleepy. Okay?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I pulled over 과거형으로 갈 때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이 입에 좀 익을 수 있게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영작을 해보세요. 타이어가 펑크 나서 길가에 차를 임시로 세워야 했다.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경찰이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했다. 자, 주어를 I로 잡으면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오케이. 다음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 아, 졸음이 쏟아져서 졸음방지 쉼터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I pulled over at a rest area because I was so sleepy.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pull over라는 구동사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확실히 파악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1: Ibone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ction English. Forget it. Forget it. Forget it. 과연 무슨 뜻일까요? Forget it. 그것을 잊어라 라는 뜻은 아니겠죠? Forget it? 무슨 뜻이냐면, 안 돼, 됐어, 그만해, 말도 안 돼. 우리 가끔 이제 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표현들이 이거잖아요. 반사.

Reaction English. I have to disagree. Oh,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무슨 뜻일까요? I have to, 난 무엇을 꼭 해야 된다. I must란 뜻이죠. Disagree. 다들 아실 테지만 그 disagree 하면 agree의 반대 뜻이기 때문에 disagree,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have to라고 표현했을까요? 나는 꼭 동의하면 안 된다라는 뜻일까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I have to disagree 또는 I must disagree 해도 되는데요. I must disagree, I have to disagree.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정중하지만 좀 이렇게 nice하고 formal하지만 이 확고하게 반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냥 I don't agree with you는 좀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I disagree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조금 정중하게 I have to disagree. 여기서도 이 intonation, 말투와 이 태도가 중요하죠. Oh, I'm sorry, but I have to disagree. I'm sorry, but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여기서 강하게 I have to disagree 하면 너무 좀 약간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정중하게 I'm sorry, but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제 입장은 A, B, C, 뭐뭐뭐 등등등 나오겠죠. I have to disagree. For example, online learning, internet learning, education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이런 의견을 누가 제시했어요. Online learning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온라인 학습이 대면 수업만큼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온라인 학습을 다시 한번 online learning, online learning. Just as effective, 뭐뭐만큼 효과적이다, 똑같이 좋다라는 뜻이죠. 뭐뭐만큼 효과적이다. As in-person classes, 대면 수업만큼 효과적이다. 대면 수업을 in-person이라고 표현합니다. In-person, in-person. 우리말로는 거의 주로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영어로는 in-person, in-person. 근데 요새는 가끔 offline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Online, offline. 다시 한번, 온라인 학습이 대면 수업만큼 효과적이다. Online learning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나는 좀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야.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Based on my experience, I have to disagree. My thinking is, my opinion is different. Face-to-face interaction is important for learning. 학습에는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라는 의견이에요. 누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face-to-face, 직접 얼굴을 face-to-face 보면서 직접 in-person, 직접적인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Face-to-face interaction, in-person interaction is important for learning. 다시 한번, Hey, online learning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Well, I have to disagree. I think face-to-face interaction is important for learning or more important for learning. All right? I have to disagree. 나는 반대야. 저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I have to disagree. But say it nicely, okay? I have to disagree. Next situation. Many workers believe

0: leave, working from home is the best option. Many workers, many employees believe working from home is the best option. 많은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 또는 work from home, 재택근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여기서 약간 생각하면서 I have to disagree.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t can be really distracting. 그 이유는 바로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You know, it can be really distracting if you're working from home. I think this is true for many people. 네. Working from home. 재택근무죠. 그게 더 좋을까요? 정말 그게 최고의 옵션일까요? 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없을 때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Next, we should stick to the original plan. You know, we should stick to the original plan. 여기서 stick to 하면 뭐뭐를 고수해야 된다.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할 때 stick to, stick to. We should stick to the original plan. 원래 계획을 고수해야 합니다. Original plan. 원래 계획이죠. We should stay with the plan. Stick to the original plan.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I have to disagree.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The situation has changed and we need to adapt. The situation has changed and we need to adapt. Adapt.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고 change 됐고요. 우리는 적응해야 합니다. We need to adapt. 여기서 적응하다가 adjust도 있지만 여기서 adapt가 맞아요. A-D-A-P-T. Adapt. Adapt. We need to adapt to the new situation.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You know, I have to disagree. The situation has changed. And we need to adapt. Finally, we should ignore the negative feedback. We should ignore the negative feedback. 부정적인 피드백은 무시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We should just ignore the negative feedback. You know,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네, agree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Negative feedback can help us improve. This is very true. This is so true in business. Negative feedback, 부정적인 피드백은 can help us improve. 우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쵸? Negative feedback can help us improve. That is why I disagree. That is why I think negative feedback is important. I have to disagree. Negative feedback can help us improve. All right, it's time for your action. Hollywood skills right now. Ready? Reaction action. Online learning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Action. I have to disagree. Face-to-face interaction is important for learning. Good job. Next, many workers believe working from home is the best option. Action. I have to disagree. It can be really distracting. I have to disagree. Good job. Next, we should stick to the original plan. Action. I have to disagree. The situation has changed and we need to adapt. Good job. Finally, we should ignore the negative feedback. Action. I have to disagree. Negative feedback can help us improve. Great job, everyone. That was fantastic. I have to disagree.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반대하는 표현이죠. 난 반대야. 를 좀 더 나이스하게.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All right, remember that emotion is always key when you're studying English. Reaction English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어떻게 뭐뭐를 뭐뭐 하는지를 나는 궁금해요. 혹은 나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 함께 익혀보실까요? 이때에도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이 부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how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는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있어요. 네. 자, 일단 나는 알아요 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하게 돼요. I know. I know 하면 난 알아요 이 말이죠. 만약에 몰라요.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I don't know. I don't know 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알고 있다 라고 하니까 I know. 그 다음에 뭐뭐를 이란 말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를 비교해 보는 것이 글쎄요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나는 알아요 라고 할 때 I know 보통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문장을 만들게 되지만 영어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는 알아요 자, 무엇을 아는지 해당하는 것이 그 뒤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know 다음에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부분이 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나는 알아요 이 말이니까 이게 바로 그 목적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면 김치를 만드는지 자, 이 부분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라는 뜻의 how로 일단 시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how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이 to 연결고리가 to가 됩니다. How to, how to, 어떻게 뭐뭐를 하는지에 해당이 되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make 이렇게 할 거고요. 어떻게 연주하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play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use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동사가 뒤에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만든다는 건지, 뭐를 연주한다는 건지, 뭐를 사용한다는 건지 자, 그 말이 또 뒤에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영어로 하자면 일단 I know 다음에 how to make 김치 이게 다예요. I know how to make 김치. 간단하죠? 자, I know how to make 김치전.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김치전 만드는지 알아요. 이 말이 되는 거고요. I know how to, 예를 들어서 play the piano 하면 나는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혹은 연주하는지 알아요. 이 말이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피아노를 치다. 김치전을 만들다 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만들어요 김치전을, 연주해요 피아노를 이런 순서로 말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I know how to make 김치전. I know how to play the piano 라고 말하면 모두 다 김치전 만들 줄 안다, 피아노 칠 줄 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요. 물어보는 말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쿨렐레 연주할 줄 아세요? 자, 트럭 운전할 줄 아세요? 자, 이럴 때에도 역시 how to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 아세요? Do you know? 라고 물은 다음에 어떻게 연주하는지 how to play 하면은 연주하는 법을 아세요? 라는 말이 되죠.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자, 우쿨렐레

기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주 작은 귀여운 악기 있죠? 자, 이거 유글렐레라고 보통 많이 발음하게 됩니다.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혹은 트럭을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나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I know how to로 시작해서 나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I know how to make 김치. I know how to make 김치. 그리고 트럭 운전할 줄 아세요? 물어본다면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아시겠죠? 많이 연습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Ibo영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나는 무엇을 가져갈지 알고 있어. 어, 생일이야? 나 뭐 가져갈지 안다? 꽃 가져가야지? 혹은 와인 가져가야지? 나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이런 식으로 무엇을 뭐뭐 할지라는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 뭐 가져갈지 알겠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오, 저기 생일이라고 하는데 뭘 가져가야 될까? 아, 그 친구가 와인을 좋아하니까 나 뭐 가져갈지 난 안다? 라고 한다든지 오, 나는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혹은 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라는 부분을 은근히 우리는 참 많이 말하게 되거든요. 영어로는 일단 무엇이라고 할 때 what, what로 이어보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Good! 자, 이때 what 다음에 to만 붙이면 돼요. What to bring, what to bring 하면 무엇을 가져갈지 라는 말이 됩니다. What to bring, 오, 은근히 간단하죠? 무엇을 가져갈지 What to bring. 그러니 나 알고 있다? 무엇을 가져갈지? 라고 한다면 I know what to bring. I know what to br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bring 하게 되면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어떤 곳으로 가져온다 혹은 가져간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반대로 거기 있는 걸 내가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 라고 할 땐 take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내가 다른 곳에 있던 것을 가져온다라는 뜻이니까 bring이 되는 거죠. I know what to bring. 나 뭘 가져갈지 알겠다. 이런 말이 돼요. 자, 이번에는 나는 뭘 말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what to 말하다. say, say.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고 뭘 말할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I know what to say. I know what to say. 나 뭘 말해야 할지 알겠네요. 생일 축하해 라고 한다든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한다든지 자, I know what to say. 나 뭘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혹은 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What to do. What to do. 자, 하다라는 뜻의 동사 do를 붙여서 what to do 이렇게 만든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난 안다. I know what to do. I know what to do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뭘 가져갈지 알겠다 한다면 I know what to bring 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 반대로 나는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I know가 아니라 I don't know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I don't know what to bring. Oh, I don't know what to bring. 글쎄 내가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글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군 라고 할 적에도 I don't know what to say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라고 할 적에도 I don't know what to sa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모두 내가 뭘 가져가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의 말이 되겠어요.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무엇을 뭐뭐 할지라고 할 때 what to로 시작했어요. What to bring, 뭘 가져갈지라고 문장을 만들 때 딱 끼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 뭐 가져갈지 알겠다. I know what to bring. 난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bring. 아시겠죠? 많이 문장 만들어서 연습해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Iboyeong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welcome back to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아니, 왜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세요? 자, 우리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죠? 자, 왜 뭐뭐인지를 물을 때 why 의문사 why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시작해 볼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이런 문장 혹은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왜 영어를 배우세요? 사실 참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간혹 이걸 많이 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말이죠. 자, 그러나 영어를 내가 왜 배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멀리 커다란 그런 목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디 가서 햄버거 주문하려고요. 혹은 나중에 여행 갔을 때 외국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사귀어 보려고요. 라고 한다든지 좀 가깝게 그리고 내가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목적을 좀 항상 상기한다면 훨씬 더 잘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왜 라는 질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Why? 자, 왜 당신은 뭐뭐를 하나요? 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Why do you? Why do you? 로 시작하게 돼요. Why do you? 다음에 배우다 영어를 이런 순서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배우다라는 말을 영어로 알아야겠죠? learn, learn이라고 합니다. 뛰다라는 뜻의 동사 run, run 하고 learn, learn 하고는 다르죠. R-U-N, 뛰다라고 할 땐 run, run 이렇게 말하지만 좀 짧고 그리고 R 발음이 혀 끝을 살짝 올려서 당기면서 내는 발음이잖아요. run. 근데 그에 비해서 배우다 라는 뜻의 이 동사 L-E-A-R-N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혀 끝이 윗니 바로 뒤에서 콕 점을 찍듯이 찍었다가 떼면서 발음하게 돼요. learn 이렇게요. 자, 왜 당신은 영어를 이렇게 배웁니까? Why do you learn English? Why do you learn English?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왜 당신은 하나요? Why do you?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을 하다 라는 뜻의 동사를 붙여볼까요? Why do you exercise? Why do you exercise every day? Why do you exercise every day? 왜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왜 당신은 피자를 그렇게나 많이 좋아하나요? 라고 한다면 Why do you? 그 다음에 좋아하다 Like 그 다음에 피자 피자 붙이고 그렇게나 많이 So much So much 자, 문장을 자꾸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Why do you like pizza so much? 라고 말이죠. 왜 당신은 EBS를 매일 청취하나요? 라고 한다면 Why do you? 그 다음에 듣다, 청취하다 Listen to Listen to EBS every day 라고 하면 됩니다. Why do you listen to EBS every day? 어떠세요? 자, 이렇게 왜 당신은 하나요?
Why do you가 하나의 커다란 틀이 돼서 Why do you 다음에 왜 배우나요? 라고 묻는다면 learn을 붙이고 왜 운동을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0: 는다면 exercise를 붙이고, 그 다음에 들어요라고 한다면 listen to를 붙이고,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보통 because로 이어서 많이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요, I learn English because 내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예요. 라고 한다면,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를 뒤에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I learn English because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제가 EBS를 매일 듣는 이유는요. I listen to EBS because it has so many great programs.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It has, 즉 그것이 가지고 있다. It has so many great programs. 라고 하면 묻고 답하고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거죠.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왜 뭐뭐 하나요? Why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Why do you learn English? 아, 제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말이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보고 또 한번 사귀고 싶어서 그래요. I learn English because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묻고 답하는 것까지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1: Audio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지?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접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법조문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수치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니었다. 나의 고통은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이기 때문이었다. 나를 지배하는 주된 감정은 분노와 불쾌감이었지만 법의 언어는 외형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분노와 불쾌감을 죄의 성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안드라데의 라이즈업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생각의 힘에서 나온 책입니다. 과가람 작가의 탁월한 피해자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과가람 기자의 르포르타주입니다. 기자가 업무 중에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 타깃이 된 겁니다. 7년 전의 일이었고요. 현재 그 이후 이제 한 6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느낀 바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고 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떤 우리 사회의 그 너무나 두터운 장벽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책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공포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런 편지에 쓴그 문장이 있는데, 공포를 인정해버리면 지는 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심정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좀 답답함도 느껴졌고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하기를 이 사회 구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아니라 여러 그 장면 장면에서 여러 그 국면마다 그런 기존 구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르포르타주 읽으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제 속상해서 이제 식당에서 우니까 지금 여기서 울지 말고 법정에서 우세요. 이런 조언. 너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진짜 필요한 행위입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쓸 때도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서 기자처럼 따지듯이 쓰지 말라 이런 충고를 또 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 쓸 때마다 어휘 같은 것도 막 이제 스스로 언어 검열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과가람 작가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탄원서라는 그 용어부터가 사실은 피해자가 지극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제발 이것을 좀 받아들여 주기를 요청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탄원, 뭔가 시혜적인 구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통의 탄원서를 쓴 날, 그중에 세 통을 제목을 의견서로 바꿔버립니다. 도저히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엄벌 요구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의견서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 사건을 어디까지 알수 있는가 어디까지 또 이렇게 좀 정보를 잘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구조들 우리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서사에 그 주도권을 쥐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24년 차 기자에게도 이 상황이 이렇게나 힘들고 슬픈데 대체 이런 정보마저도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더 많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이 작가가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탁월한 피해자. 너무너무 많이 공감하면서 읽은 책이라 오늘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 많은 또이 울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867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문장 카페 들으시면서 왜 아직도 피해자한테 잘못을 묻는 몰상식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댓글을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 진짜 너무나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요. 어제 우리 오셨던 하주원 그 작가님 책에 어제 우리 나눴던 책 있죠. 운동에 관한 책. 그 책에도 보면 공감을 이렇게 규정하는 문장이 두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공감은 남의 신발을 신는 그런 행위다.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경험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생각 그냥 막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윤하의 빗소리 그리고 진혜림의 어러버스 콘체리토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소만이라고 지금 배나리님이 알려주셨어요. 반짝 오늘은 소만이에요. 아, 24절기 중 소만. 산딸나무의 하얀 꽃받침이 예쁜 계절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잊지 말고 또 이렇게 눈으로, 귀로

또 이렇게 챙겨야 할 그런 자연의 변화를 잊지 않고 우리 카페인 분들이 사연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거 이것도 너무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량즈치님, 오랜만에 북카페 찾아왔어요. 첫째 키우던 시절, 저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외국인 엄마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홀로 육아를 하며 외롭고 서툴렀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듣게 된 북카페는 제게 커다란 위로였어요. 아이를 재우고 라디오를 듣다 보면 고은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좋은 책 소개 덕분에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다시 독박 육아 중이에요. 신기하게도 또다시 북카페를 찾게 되네요. 첫째 때제 외로운 청춘을 함께 지나와 준 라디오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를 다독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 시절에 저를 위로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의 저까지 다시 안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이 량즈치님 보내주신 사연이 우리 북카페를 훅 안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사연 보면서, 아, 진짜 라디오가 할수 있는, 좋은 일들, 어떤 역할들 다시 좀 떠올리기도 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좁혀보자면 우리 또 북카페가 할수 있는 역할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 독박육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독박 아닙니다. 북카페가 함께 옆에 있을 테니까요. 힘들 때, 아, 그리고 또 좋은 날도 우리 북카페와 함께 늘 항상 매일매일 아, 참새 방앗간처럼 그렇게 들러주시죠. 곁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입니다. 화양연화, 과거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카 만나오면서 월화수 통과하는 동안 화양연화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 얘기는 또 어떨까? 만나보시죠.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일반 대중에게는 모지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화가죠. 모지스 할머니는 그 특유의 따뜻한 그림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많은 이에게 영감과 울림을 전해주었는데요. 그림을 배운 적 없는 모지스 할머니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나이 76세 일이었습니다. 평소 앓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더는 자수 바늘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바늘을 내려놓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안 그렸다면 닭을 키우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자수든 그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을 거라는 의미였겠죠. 지금 내가 몇 살인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는 80살에 처음 개인전을 열었고 10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모지스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려 SNS에 올리는 그림 작가 유재순 할머니 역시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도 켤 줄 몰랐다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운 뒤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이 마음에 드는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꾸준히 그림을 업로드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 그림에 환호했습니다. 유재순 할머니가 처음 그림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아흔의 문턱 앞이었습니다. 올 초 총장 공로상을 받으며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군자 할머니도 계시죠. 85이라는 나이도 왕복 7시간이나 걸리는 통학거리도 할머니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 망설인다면 그냥 무작정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김정미의 봄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 뭔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일가 속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동기부여가 되겠죠? 지금 이승현님, 나이가 대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던 어느 트로트 가사가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맞아요. 우리 한번 이 라디오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타임캡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넣어두는 거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뭐 이렇게 일부러 개봉하지 않아도 뭔가 그 시간 틈에다가 딱 이제 나의 지금 현재 마음을 담아둘 수 있잖아요. 싹 이렇게 넣어둘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부터, 나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씩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했던 거, 혹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근데 오늘 읽다 보니까 마음이 동한다 하는 거, 아주 작은 것도 되고요. 거창한 것도 되고, 지금 당장 요렇게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행동, 결심.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연으로 지금 보내주시죠. 어떤 결심들을 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4835 쓰시는 카페인님, 90세 울 엄니, 아직도 마늘 농사 지으셔서 이번 연휴에 도와드리러 갈 겁니다. 당신이 할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시겠다고 라고 하셨어요. 90살이신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90살에 그 마늘 농사 계속 해오셨던 그 내공, 이거 우리가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젊다고 해도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김지희님은 저희 엄마가 학원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자격증 따시는 거 보면 저도 힘좀 내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최근 바리스타 되셨다면서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공부에 때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할 것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맞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제 다음 걸 찾아서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좀 자유롭게 도전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이서우님, 우리 할머니도 72세에, 72살에 영어 공부 시작하셔서 뒤늦게 대학도 가시고, 지금 83세이신데 지금은 불어 공부에 빠져 계세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세요. 와, 72에 영어 공부 시작, 그리고 한 11년 후 이제 83세에 지금 불어 공부 시작.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이게 또 우리를 젊게 만들죠. 생동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어린이날 때, 우리 카페인, 어린이 카페인 분들 어디 계실까요? 하고,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드렸죠. 책 선물. 받으셨던 카페인님 가족입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셨어요. 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첫째 중2 선율이는 뛸 듯이 기뻐했고, 둘째 11살 딸 선이는 다음에는 자기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받을 수 있게 사연 계속 보내라고 하네요. 저희에게 행복한 추억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선율이, 선의,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의미도 있고, 지금 요 두, 자매가, 그쵸. 이렇게 지금, 자매 맞죠? 선율이, 선이. 아무튼 이두 아이가, 지금 다음을 또 기약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기다릴게요. 열심히 부모님이 사연 많이 날려주시죠. 북카페에 또 좋은 책도 많이 있으니까요. 책 선물 어느 날또훅갈 수도 있습니다. 니나 시몬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I wish I knew how it would feel to be free. 듣고 이제 읽기 기쁨 이어갈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펴낸 시몬 베유의 책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신비에 대한 깊은 통찰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막 거창한 거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몬 베유는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이게 물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깊게 들여다볼게요. 기적이 신앙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기적이 증거로 작용한다면 기적은 너무 많은 걸 입증한다. 모든 종교는 자체의 기적을 행하거나 늘 행했기 때문이다. 루피아노스의 글에도 죽은 이들의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 힌두교 전통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오늘날에도 인도에서 기적은 진부한 사건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스도교의 기적들만 진짜고 다른 기적들은 거짓이라고 본다든지 그리스도교의 기적들만 신이 일으켰으며 다른 기적들은 악마의 소산이라 주장한다는 건 초라한 편법이다. 그건 독선에 불과하며 그렇게 되면 기적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입증될 필요가 있는 건 그 진위를 외부로부터 확인받기 때문이다. 하나의 현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것과 연관된다. 어떤 현상들은 육신 안에서 일어난 무언가의 결과물이거나 영혼에 작용한 악마의 행위 혹은 신의 행위의 결과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육신의 고통으로 울고 그의 곁에선 또 한 사람이 순수한 사랑으로 신을 생각하며 운다고 하자.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심리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이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그 메커니즘의 한 요소가 자애, 곧 초자연적인 무엇이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 자체는 지극히 평범한 현상일지언정 신과의 진정한 합의 상태에 든 성인의 눈물은 초자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인이 일으킨 기적들은 초자연적이다. 자해가 가져다 준 모든 물질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이다. 순수한 자해에서 행해진 자선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는 놀라운 기적이다. 물 위를 걷는 성인은 눈물을 흘리는 성인과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심리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데 그 한 요소는 자해이며 이 요소는 눈에 띄는 결과를 산출한다. 하나는 물 위를 걷는 것, 다른 하나는 눈물이라는 결과이다. 전자가 더 드물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육신만으로는 절대로 생성할 수 없는 현상, 오직 초자연적인 사랑 혹은 악마적인 증오가 한 요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을까? 물 위를 걷는 것 역시 그런 메커니즘 중 하나일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일을 두고 긍정 혹은 부정하기엔 우린 너무 무지하다.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들에 대해 교회가 신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종교와 과학 간의 명백한 모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신이 특별한 의도로 특별한 현상을 야기하기 위해 제2원인의 그물망 속으로 종종 개입해 들어온다고 믿는 무수한 이들이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신이 개입하지 않아 저질러지는 그 모든 잔혹한 행위들의 책임을 신에게 돌릴 테니 말이다.

사라 맥락클란의 오디너리 미라클 띄워드렸습니다. 시몬 베유의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고 있습니다. 이창실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기적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정말 기적 같은 거다라는 이 저자의 얘기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성의 침묵에 관한 얘기 읽어드릴게요. 지성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고 시몬 베유가 강조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따라가 볼게요.

신앙의 신비는 긍정 혹은 부정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지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의 차원이 아닌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해 있다. 그 신비와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영혼의 일부가 있다면 그건 초자연적인 사랑의 능력뿐이다. 결국 이 능력만이 그 신비에 동의할 수 있다. 영혼의 다른 능력들의 역할이 있다면 초자연적 사랑이 관계하는 건 실제이며 이 실제야말로 그 대상들보다 우월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초자연적 사랑이 실제로 영혼 속에서 눈뜨는 순간 침묵하는 것이다. 애덕은 초자연적 사랑의 능력을 훈련시킨다. 신덕은 영혼의 능력 일체를 초자연적 사랑의 능력에 종속시킨다. 망덕은 영혼을 어떤 변모로 향하게 하는데 그 결과 영혼은 송두리째 사랑이 되어버린다. 다른 능력들이 사랑의 능력에 종속되려면 저마다 거기서 자체의 유익을 찾아내야 한다. 특별히 지성이 그러한데 그것은 사랑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정말로 그렇다. 지성이 사랑으로 하여금 영혼을 온통 잠식하도록 침묵한 뒤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전보다 더 많은 빛을 담게 된다. 대상을 파악하는데 또 자체의 영역인 진실을 파악하는데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이 침묵은 지성에 비길 데 없이 훌륭한 가르침으로 작용해 언제까지나 가려져 있었을 진실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지성이 가다울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진실들이 있다. 그러나 지성은 침묵 속에서 모호한 무언가를 통과한 후에야 그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믿음을 밤이라 부르며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닐까? 지성은 오로지 경험을 통해 나중에서야 이처럼 사랑에 종속되는 행위의 이점을 깨닫게 된다. 처음엔 이 종속을 받아들일 그 어떤 그럴듯한 이유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종속이야말로 오로지 신에 의해 약이 되는 초자연적인 무엇이다. 겨우 한순간에 불과한 첫 침묵이 영혼 전체를 관통하며 초자연적인 사랑을 북돋는다. 이 침묵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이며 언젠가 십자가의 나무가 될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벽히 아름다운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때 지성은 거기 긍정하거나 부정할 그 무엇도 찾지 못한다. 그 순간엔 영혼의 모든 기능이 침묵하며 이 듣는 행위에 멎어 있다. 이해할 순 없어도 실제와 선을 내포하는 한 대상에 청각이 집중되는 것이다. 지성은 거기서 아무 진실도 포착하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양분을 찾아낸다. 자연과 예술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신비는 믿음의 신비의 감각적인 반영이다.

스팅의 더 브리지 듣고 왔습니다.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시몬 베유의 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것이 기적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꼭 지성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지성의 스위치를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끌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또 이렇게 챙깁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이 순간 시작하고 싶은 거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타임캡슐 역할을 해서, 1년 후, 2년 후, 한 10년 후, 20년 후, 요거 딱 꺼내봤을 때, 아, 그때 내가 그렇게 갑자기 시작한 그날, 그날의 경험이 지금 나를 있게 했구나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은님, 고은님, 저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해요. 긴긴 육아와 경력 단절을 뚫고 드디어 사회로 다시 나가는 저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긴긴 육아, 경력 단절의 그 터널 다 뚫고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날아오르실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저 어제 배운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둥근 가시곡선. 어제 그 하주원 작가님 책에서 발견한 그 그래프인데 둥근 가시곡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런 거.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잠깐 정체 구간이 있긴 하지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마 둥근 가시곡선처럼 행복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이수영님, 지금 중년이지만 할머니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SNS에 툰도 올리고 그림책도 그리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계시네요. 수영님, 할머니 그림책 작가. 아, 할머니까지 안 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할머니 돼서도 하시고요. 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이 쓰시는 카페이님. 성악을 전공하고 프랑스에 유학 다녀왔어요.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고 귀국해서 한복을 배우고 있답니다.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노래 선곡들이 다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와, 진짜 멋진,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네요. 한복, 또 성악 전공하셨으니까 내가 만든 한복 입고 내 목소리로 무대에서 또 행복을 전하고 이런 모습, 아, 너무 기대됩니다. 멋있습니다. 0686 쓰시는 카페인님, 언제나처럼 북카페 가족들의 사연 듣고 기운 냅니다. 저도 분발해야겠어요. 일의 생활에 쫓겨 시간을 흘리는데 뭘 새로 배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궁금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썸 타듯이 찔러보시죠. 네,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 또 거기에 약간 올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이 노래 제목처럼 20년이 지난 뒤 오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20년이 지난 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

0: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나이로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 어쩌다 나이는 차별과 혐오의 무기가 되었을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안의 연령 차별주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은 지금 미미님 나이가 어떻게 느껴져요?
1: 좋습니다.
0: 아, 딱 좋아요, 지금이?
1: 늘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때그때 장점이 있는 것 같고.
0: 장점을 좀 보셨군요.
1: 이제 저는 중년에 접어들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한국 사회의 남성 기준으로 하면 살아온 날이 남은 날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0: 네.
1: 저보다 젊은 분이 더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더 책임감?
0: 네.
1: 이런 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좀 생겨요.
0: 여유도 생기고 네. 책임감과 여유,
1: 네.
0: 조바심이나 이런 건 아니네요. 저 같은 약간 조바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0: 아, 그렇긴 하죠. 뭐 더 열심히 산다거나 뭐 이렇게 이어지면은 좋겠지만 사실은 마음만 괜히 분주하고 말면 의미가 없긴 하니까요.
1: 저는 더 여유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균형점에 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0: 네.
1: 신체가 노화가 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0: 네.
1: 더 빨리 격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0: 아...
1: 그럴 때 뭐 실수로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렇게 부딪히고 나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더 여유를 갖자.
1: 네.
0: 그쪽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겠네요.
1: 그렇죠.
0: 우리 카페인님들은 지금 내 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네. 나이가 어때서 선곡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오늘 선곡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지금 선곡표 보시면 아마 미미님의 선곡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골라오신 건지도 얘기를 해주시겠죠. 오늘 우리 사회의 나이 문화 짚어보는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1: 맞습니다. 정회옥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이를 보는 문화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고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나이를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한 문화잖아요.
0: 맞아요.
1: 뭐 예전엔 학번도 많이 묻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이 책 보다가 한국에서 이 정도로 나이를 따지는구나 싶어서 웃었던 장면이 있어요. 쌍둥이를 만나도
0: 네.
1: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0: 그렇긴 하네요. 진짜.
1: 네.
0: 시간 차 얼마나 난다고.
1: 그러니까 그게 물론 나이 자체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0: 네.
1: 아주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걸

0: 자꾸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관계, 위계, 위아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의례 같다라는 거죠.
1: 우리는 왜 그런 위계 질서를 그렇게 잡으려고 할까요?
0: 그러니까요.
1: 정리정돈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 사이를. 진짜 좀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뭐이 순서를 좀 잡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파악된 느낌을 받는 걸까요?
0: 편안해지는 게 있겠죠. 네, 서로 그게 많은 걸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그게 편안함으로만 작동된다면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1: 그쵸?
0: 뭐, 나이를 많이 먹거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을 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한 덕목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1: 그쵸?
0: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위아래를 딱 나누면서 윗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게 약간 일방향이라는 거죠. 위계와 권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1: 우리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도 이제 어떤 상황에 놓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원래는 좋은 의미였을 텐데요. 그쵸?
0: 제가 일하는 회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고자 수평 호칭을 써요.
1: 요즘 그런 것들이 좀 있죠.
0: 네, 그 직급도 사내에서는 부르지 않는 거죠. 뭐 대표님, 사장님 이런 말을 사내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다 각자의 그 호칭을 부르게 되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장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1: 어떤 면이 그래요?
0: 뭐 어쩔 수 없이 회사니까 그 권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회의 같은 걸할때좀 부담이 덜합니다. 이미 호칭을 부르면서 아,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일단 직급을 얘기하면 그 자체로 말의 권위가 붙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전 회사에서 태호라고 쓰이니까 아, 태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앞에 본부장이라는 권위가 붙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이 한결 나아지는 측면은 있더라고요.
1: 그렇게 수평 호칭을 쓰는 곳들도 많다. 카페인님들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지은님은 심지어는 7, 8살짜리 아이들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묻고 놀아요.
0: 사실 어릴 때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1: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왜냐하면 비율로 따지면 8살과 7살은 전체 이제 자기 살아온 삶의 생애에서의 그한 살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갖죠.
1: 맞아요. 뭐 47과 48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런
0: 맞아요.
1: 거잖아요. 이해갑니다.
0: 아, 홍은심님, 나이 묻는 사회 맞아요. 심지어 싸우다가도 너몇 살이냐며 나이를 묻죠.
1: 이런
0: 그렇죠.
1: 장면 익숙하죠, 우리.
0: 그러니까 그 싸움이 뭐 어떤 논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당신 몇 살이야? 이걸 묻는다라는 거잖아요.
1: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래 왔는데 요즘엔 좀 바뀌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점점 이렇게 아까 수평적인 호칭을 쓰면서 그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하니까 이 예전부터 너몇 살이야? 누가 형이야? 이것도 약간은 흔들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0: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난 게 그런 큰 사회의 방향으로 보면 나이를 좀덜 따지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뭘 굳이 재지 않고 예를 들면 회사도 예전엔 다 연공서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팀장은 팀장의 역량이 있는 거고 팀원으로서도 더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이런 이해가 생겼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이해가 있는 한편 나이에 대한 멸칭.
1: 열칭?
0: 네, 이 책에서는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 전 연령대에 다 멸칭이 있다는 거예요. 노년층에 대해서는 뭐 연금층, 뭐 틀딱층, 뭐 청년층에 대해서도 요즘 것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요즘엔 MZ세대라는 말도 멸칭으로 쓰이기도 하죠. 아, 요즘 MZ들이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많죠. 옛날에는 이거 많이 썼는데 유딩, 초딩 많이 썼는데 요즘엔 뭐 잼미니, 땡미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현상을 이 저자가 주목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특정 연령층에만 있기도 했는데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거의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멸칭을 부르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1: 이렇게 촘촘한 혐오와 차별이라니, 정말. 이 책을 지금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게 한국형 연령 차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 그렇죠, 지금.
0: 네. 근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서 이게 대단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연령대 특성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0: 문화야
1: 네.
0: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쓰이다 보면 멸칭인지 모르고 쓰지만,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1: 네.
0: 그런 것들이 강화되잖아요.
1: 그쵸.
0: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1: 그리고 사회를 보는 이 집단의 시선 자체가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뭐 좋은 시기가 하나도 없네요. 다 욕먹는 이름들만 있고
0: 맞아요.
1: 지금.
0: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모두가 괴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1: 그렇죠.
0: 이런 나이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1: 네.
0: 때로는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는 이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정혜옥 교수가 그걸 인용을 해요.
1: 네.
0: 바로 소설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1: 김애란 작가의 소설.
0: 맞아요. 여기
1: 네.
0: 보면 그 영화로는 제 기억으로는 강동원 배우랑 아마 송혜교 배우가
1: 맞아요.
0: 부모 역할을 했는데, 부모는 30대 중반이죠. 근데 아이는 이미 몸이 노인이죠.
1: 네.
0: 그래서 어떤 세대의 질서가 역전되어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이걸 보면 나이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그 사회적 의미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그 아이가 몸이 그렇다고 해도 그냥 아이로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사실 그렇게
1: 맞아요.
0: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생애
1: 네.
0: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선형적으로 착착착 순서를 나누고 그걸로 위계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건가? 이런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는 작품이라고 작가는 제시를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아, 윤범이님은 나이만 먹은 느낌이에요. 한 10년 어려지고 싶어요. 저는 40대 83년생이라고.
0: 네,
1: 아,
0: 일단 불가능합니다.
1: 아, 누구 몰라서 그런 건
0: 아, 제가
1: 아닌데. 네.
0: 회사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
1: 어떤 거요?
0: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소연을
1: 네.
0: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1: 불가능하다고.
0: 바른 말을 하면, 아,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 합니까?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아니 그냥 아주 네 단호하게 마음을 접었어요. 감사해요. 네 지금
0: 네,
1: 네
0: 3483님, 그냥 무사히 나이 먹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탈하게 나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죠.
0: 이건 뭐 이제 초월하신 거죠. 지금 내 생이 중요하다.
1: 그렇죠.
0: 살아있다라는 것이
1: 하루하루가
0: 너무,
1: 감사하다. 아 이거
0: 그럼요, 그럼요.
1: 정말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0: 네,
1: 하는데요.
0: 공감합니다.
1: 네 최유한님, 우리 형님 이미 형님이신데 첫 만남에 동갑이라고 했더니 난 빠른인데. 대답은 저도요. 빠른인데 또 나도 빠른 이유. 이러면 또 이제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이게 뭐 특정 이제 연령부터는 없어진 문화긴 한데,
1: 네.
0: 이 빠른이 참 얼마나 한국 사회의 나이를 보여주는가를,
1: 네.
0: 이걸로 인해서 막그 친구 집단 안에서도
1: 맞아요.
0: 갈등의 요소가 되잖아요.
1: 이렇게는 또 반말하는데 이쪽은 또 선배가 되고 뭐 이런
0: 그렇죠.
1: 식으로.
0: 결국 한쪽이 열어주면 2살 차이가 친구가 될수 있어서
1: 그렇죠.
0: 이 질서를 이제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죠.
1: 아니, 그 달에 태어났을 뿐인데,
0: 그러니까 내
1: 질서를
0: 잘못도
1: 망가뜨리는.
0: 아닌데.
1: 그러니까. 우리 카페인님들, 나이로 인해서 겪은 불편했던 경험, 억울했던 이야기, 아, 나 이거 진짜 어디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1045,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반디 앱도 열려 있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네, 가장 많이 오해받는 나이대인데요. 중2입니다.
1: 네.
0: 김창완 밴드가
1: 네.
0: 불렀습니다.
1: 아, 듣고 가시죠.

0: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한국형 연령 차별주의와 멸칭 문화를 다룬 책입니다. 정회옥의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미미님과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카페이님들 맺힌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연 보니까. 네, 정말 많이 사연들이 이 나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1: 네, 3637님, 저는 50대 중반 미혼인데 나이를 물어보고는 그러려니 하다가 미혼이라고 하면 나이를 다시 묻더라고요. 이것도 연령 차별주의의 한 장면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이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인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그게
0: 맞아요.
1: 안돼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어색하니까 다시 묻는 거잖아요. 아, 정말요?
0: 네.
1: 이렇게.
0: 그러니까 질문했을 뿐인데 사실 그런 어떤 제스처 자체가, 이 과정
1: 그렇죠.
0: 자체가.
1: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0: 맞아요. 왜 멈칫하시지? 막 이런 느낌이 들수 있죠. 3393 쓰시는 카페인님. 10대 때는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했고, 20대 때는 현실에 부딪혀 패배의 쓴맛을 봤고, 30대엔 바쁜 생활에 계절 바뀌는 것도 몰랐고, 40대엔 모든 일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해탈하네요. 50은 아직 안 와서 모르겠네요.
1: 3394님, 공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30에 뭐 이립을 하고, 40에 부록이 되고.
0: 그거 가끔씩 떠올리게 되지 않아요? 저 학창시절에 그거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살면서 마흔 되고 나니까 예를 들면 불혹이다. 불혹인가? 그때 기준의 마흔은 그 시대의 마흔이지만,
1: 60대
0: 그쵸,
1: 되죠.
0: 예순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1: 가끔 생각해 보죠.
0: 네.
1: 네.
0: 맞게 살고 계세요?
1: 아, 그런데 지천명부터는 지금 3394님 50안 와서 모르겠다고
0: 네.
1: 하셨는데, 지천명부터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불혹은 노력하면 됩니다. 미혹되지 않는 거니까 욕심을 좀 줄이고 천천히 가면 되는데,
0: 네.
1: 지천명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앎의 방향이 좀 달라서 쉽지가 않은 것
0: 노력해야
1: 같더라고요.
0: 된다고요? 오히려 조금 더? 우리 지천명 넘으신 우리 카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이런 태도는 어때요? 그 나이 때에는 그러려니 지금 공자의 말을 우리가 빌어서 50대에는 이러려니 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태도. 이거 지금 제가 취한 이 태도는
1: 아, 이게 우리가 또 이걸 너무 엄격하게
0: 네.
1: 생각하면 세상에 나이가 없을 순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0: 맞아요.
1: 또 하나는 연령을 얘기할 때 기능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가 돼도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0: 아,
1: 뭐 아주
0: 그렇죠.
1: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스포츠 선수를 했던 분이라면
0: 네.
1: 40대, 50대가 돼도 보통 사람의 20대만큼의 어떤 체력과
0: 아,
1: 근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나이로 모든 걸 재단하면 안 되고, 나이로 그 사람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안 보이게 하면 안 된다.
0: 네.
1: 나이도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죠. 대략의 그 나이대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우리 각자를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그
0: 맞아요.
1: 나이대에 있다고 해도.
0: 맞아요.
1: 특히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년에 막 몇백 명이 있는데
0: 네.
1: 키도 다 다르고
0: 그쵸.
1: 생김새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백혜진님, 나이를 모르면 나이 편견 없이 사람 자체로 보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가 나를 동갑처럼 대했는데 알고 보니 9살 연상이어서 다음부터는 불편해서 안 보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이 나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1: 네, 이게
0: 장벽이
1: 우리한테
0: 됐어요.
1: 그만큼 아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0: 네.
1: 네. 1863님, 한국 사회 전 연령의 멸칭화를 듣자마자 우리는 모두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구나 싶어서 놀랍고 돌아보게 합니다.
0: 안지영님이 올해 지천명인데 그거 성공하면 내가 공자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담이 그쵸?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 네 이렇게 자, 그리고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의 이 사연이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취할 수 있는 태도 같기도 해요.
1: 네.
0: 지천명에 있는 저는 우기다가도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멈추는 버릇이 생겼어요.
1: 오,
0: 이런 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1: 굉장히 현명하죠.
0: 네, 이 정도는 할수 있죠.
1: 선배나 어른이 이 정도 역할만 해줘도 아마 세대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0: 네.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그 멸칭들 너무 나열하기도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1: 네,
0: 슬프더라고요.
1: 근데 하나하나 이 책에서 그런 걸 짚어가면서
0: 네.
1: 이게 왜 문화적으로 멸칭인가? 우리가 왜 이걸 피해야 되는가?
0: 네.
1: 이런 걸 설명해줘요. 노인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에 대한 멸칭 중에 틀딱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일단 충이 붙은 건 다 안 써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1: 왜냐하면 사람을 다 비인간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충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근데 틀딱은 이제 틀니 사용에 대한 얘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왜 노인들이 틀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작가가.
0: 네.
1: 물론 요즘엔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틀니는 훨씬 저렴한 비용이고 보험도 적용을 하고
0: 그쵸.
1: 그리고 이런 틀니를 사용해야만 단백질 섭취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이건 사실 건강과 직결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감안하고서도 이런 용어를 멸칭을 쓴다면 그건 너무 비정하고 잔인한 거 아니겠는가.
0: 맞아요.
1: 이런 얘기를 하고요.
0: 네.
1: 또 할매미라는 멸칭도 있습니다. 할머니 더하기 매미인 거죠.
0: 아.
1: 그러니까 노년들이 어떤 카페 같은 데서 너무 시끄럽게
0: 네.
1: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노년 건강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면 그 상황과 장면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청력이 줄어들어요. 노년이 되면.
0: 맞아요.
1: 네, 우리가 막 아이들은 막 고주파수도 듣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네.
1: 청력이 줄어들고 난청도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내 목소리가 충분히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깊어지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지금 모습을 보일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0: 네.
1: 그러면 멸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0: 이렇게 하나하나 이 말을 어떤 연유로 탄생했으며 어째서 문제인지를 다 짚어주는 거군요.
1: 네. 이제 중년에 오면 제 나이대가 많이 듣는 말인데 첫째가 꼰대입니다.
0: 아.
1: 이게 번데기의 방언인 꼰대기와 꼰대기에서 온 건데
0: 네.
1: 왜 번데기가 주름이 막 나 있잖아요.
0: 네.
1: 이것과 이제 노년의 주름살을 연결해서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이 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곰방대, 담배 피는 어르신 여기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0: 네.
1: 또 일제강점기 때 왜 그 조선인 중에 일제 부역한 사람들이
0: 네.
1: 백작 같은 칭호를 얻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게 프랑스어로 꽁태라서 그런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부르는 이 말에서 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0: 네.
1: 어쨌든 이 꼰대라는 말은 BBC에서 오늘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0: 꼰대가?
1: 네, 그때 나온 정의가 이거예요. 자신은 늘 맞고 다른 사람은 늘 틀리다고 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 플러스 어떤 이제 이런 태도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0: 관리를 좀 하고 멋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1: 네.
0: 사람들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의 용어였는데 이게 지금은 40대인데 우리 것까지 뺏어가려고 해. 이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젊은 척을 하려고 해.
1: 젊은 척을 하려고 한다.
0: 네, 젊은 건 우리 거고 이제 40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네.
0: 이런 세대 갈등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한 그 연령 차별주의 간의 멸칭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아줌마.
1: 아줌마.
0: 네. 이게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멸칭으로 쓰였고 기분 좋게
1: 맞아요.
0: 듣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김여사 이런 것도 있죠. 운전에 대한 어떤
1: 네.
0: 몇몇 이제 작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서 이렇게 멸칭을 부르는 거죠.
1: 씁쓸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씁쓸한 표정으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MZ세대도 이제 멸칭으로 통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쵸?
0: 그렇죠. 요즘 MZ세대라고 하면 딱
1: 네.
0: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기적이다. 끈기가 없다. 자기중심적이다. 개인주의다. 이런
1: 네.
0: 거거든요. 그래서 왜 MZ들 그 삼요주의보라는 게 회사에서 있거든요.
1: 맞아요.
0: MZ들한테 뭐 이제 업무를 지시하거나 얘기를 하면 MZ들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를
1: 네.
0: 묻기 때문에
1: 네.
0: 이 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저자가 이 같은 MZ 세대들이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3포 세대로 불렸다는 거예요.
1: 네.
0: 취업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세대.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은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리게 됐을까? 결국, 이런 세대의 멸칭은 다른 세대가 그 세대를 바라볼 때 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가 바뀌면 이런 호칭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Z라는 호칭 자체가 굉장히 기성세대 중심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1: 이게 너무 약간 나쁜 의도도 갖고 있고,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쟤네는 뭐야? 뭐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죠.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고 묶어버리고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또그 내부로서는, 내부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자, 9569 쓰신 카페인님 60대이신데요. 이 나이가 되니 지천명은 내가 모든 걸할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0: 와.
1: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네. 지금 2789 쓰신 카페인님은 우리 아까 할 매미 이런 표도 있었잖아요. 지금
0: 네.
1: 뭐뭐 충도 있고.
0: 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1: 그러니까요.
0: 곤충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그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충이라고 곤충을 붙여서 비하하는 것은 곤충에게도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1: 그래, 곤충은 또 무슨, 네? 안대없는 무슨 봉변이에요. 곤충 입장에선 또,
0: 네.
1: 그쵸?
0: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책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에 있는 생명 중에, 동물 중에 곤충의 생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네.
0: 인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 맞아요. 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명희님. 언제부턴가 나이를 잊고 싶어서일까요? 세지 않고 있어서 누군가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해요. 글쎄요도 재밌는데요? 글쎄요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참 집요하게 띠를 물어보시고, 그것도 모자라 몇 년생인지까지 물어보시네요. 제발 참아주세요. 몇 살이에요? 글쎄요 하면 이제,
0: 지나가야
1: 그
0: 되는데.
1: 지나가야 되는 거긴 하네요. 그런데,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0: 당신이 정말 기억을 못한다면 띠를 얘기해달라.
1: 내가
0: 내가 알.
1: 계산해주겠다. 막 이런 거, 지금. 아, 재밌습니다. 풍경이 그려집니다. 음악 듣고 갈까요?
0: 네, 나이를 뛰어넘어 활동했던 그룹이죠. 량현, 량하가 부른 두살 많은 그녀 골라왔습니다.
1: 너무 오랜만이에요.
0: 네.
1: 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가지고 온 책은 정회옥 교수의 나이 묻는 사회입니다. 아, 띠를 누가 물어보면 서혜진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1: 머리띠다 어쩔래.
0: 머리띠라고? 머리띠다 어쩔래? 아, 이렇게 아까 글쎄요에 이어서 참 우리 이렇게 위트 있는 걸로 피해가야 되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아, 9081 쓰신 카페이님. 요즘 것들은 하며 혼잣말을 툭 내뱉는 순간 아 저도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인 걸 느끼고 한숨 짓네요. 아,
1: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0: 네. 맞아요.
1: 7609님께서 멸칭들을 들으니 너무 슬퍼지네요. 생각해보면 이게 다 서로에 대한 헤아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서로에 대한 헤아림이라는 말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아까 지천명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런 겸손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지금 이렇게 멸칭들 보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좀 슬퍼졌는데 아, 어린이 청소년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 여기는 특히 굉장히 네. 일방적인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0: 일방적인 상황?
1: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그런 행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책임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그렇게 정하고 부르게 되는 상황들인 네. 거거든요. 청소년들 급식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0: 아, 그렇죠.
1: 이 말이 그런 한국 사회 무상급식 논란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0: 네.
1: 이게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나이 때는 당연히 사회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서 맞아요. 자라나야 될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너희들은 아무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 없는데 급식만 받아먹는다. 이제 이런 의무를 쓰이는 거잖아요.
0: 너무 슬픕니다, 지금.
1: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던 그 중2, 여기에 병을 붙이잖아요.
0: 그렇죠.
1: 중2병. 이게 일본의 어떤 방송에서 처음 나왔던 말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

0: 군대를 얻으면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말이 뭐라 그럴까? 사춘기 어떤 특성들이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이 일단 붙기도 했고 아주 정말 이상한 행위처럼 상태처럼 얘기하는 이런 말로 쓰이는 거잖아요.
1: 그렇게 되고 막 희화화하기도 하고 그쵸?
0: 그렇죠.
1: 근데 그 희화화 행위 안에 혐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게
0: 그렇습니다.
1: 참 위험한 거 같습니다.
0: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이 멸칭 이 땡린이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데, 그리고
1: 네.
0: 이게 뭐 일상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걸 주의하지 않고 많이 써요.
1: 맞아요. 한때 계속 이렇게 막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0: 네, 뭐
1: 이랬잖아요.
0: 요리 처음 배우는 사람 요리니, 주식 처음 하는 사람 주리니. 근데
1: 네.
0: 이게 왜또 멸칭이냐 이런 반론들도 꽤 있었는데, 이런 어린이라는 말 자체에 그 미숙함,
1: 네.
0: 부족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사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그 자체로 충만한 나이잖아요. 충만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1: 네.
0: 우린 그게 아니라 뭔가 미완의 미숙한 존재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여기 반영되기 때문에 이건 멸칭이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멸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비하 의미가 담겼냐 물어봤을 때 1위로
1: 네.
0: 나오는 게 잼민이라는 거예요.
1: 잼민이.
0: 네.
1: 아, 참.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노년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1: 네.
0: 작가는 비판적으로 한국 사회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연령 차별 사회다. 보통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 같은 게
1: 아니,
0: 돼야
1: 그렇죠.
0: 되는데
1: 뭐라도 이게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희망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모두 다 같이 욕먹으니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조적인 거잖아요, 이거
0: 그렇죠.
1: 되게.
0: 아, 물론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뭐 비슷하게 다 그런 문화들을 겪겠죠. 뭐
1: 네.
0: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화석을 뜻하는 단어 팟을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아까 뭐 노년을 비하하는 용어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화석이다. 우리말로 따지면 고인물 같은 의미 아닐까 싶고요.
1: 네.
0: 그리고 막 이렇게 세대 간의 논쟁이 벌어지면 오케이 부머, 베이비 부머 세대들한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겠습니다, 뭐 꼰대 어르신, 뭐 이런 정도 될
1: 네.
0: 텐데 그냥 대화를 더 하지 말자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1: 그렇죠.
0: 알겠고, 뭐 꺼지세요.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말 있는 게 일본에도 있습니다.
1: 네.
0: 일본에는 노해라는 말이 있대요.
1: 네.
0: 노인 해약.
1: 아.
0: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또 젊은이들에게는 또 약해. 젊은 사람들 해약. 이런 말로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게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떻게 누군가가 분명히 뭔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유행을 하지? 이런 게또참
0: 이런 거죠.
1: 슬퍼지는 것 같아요.
0: 우리 사회에
1: 네.
0: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죠.
1: 네.
0: 뭐 예를 들면 노년을 얘기를 하면 뭐 요즘 연금 문제도 계속 나오고 근데 이런
1: 그렇죠.
0: 걸 사회가 좀 계산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양보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론의 장이 잘안 펼쳐지니까
1: 네.
0: 개인들은 답답하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1: 아.
0: 그 화를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약자에게로 향하는 거죠. 때로는 노년에게, 때로는 아이들에게.
1: 자, 이런 책을 읽고 모두가 좀이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행동도 바꾸고. 참, 이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예의 차리고 공손한 말투를 찾다가 이중 높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0: 아, 그렇죠.
1: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벌레에 빗대고 막,
0: 커피를 높이면서 사람을 지금 멸칭하는 거니까.
1: 그렇죠. 왜 이렇게 말꼬리 잡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높임을 겹겹이 쌓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너무 이상한데도 막 우리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이런 사회에 왜 이렇게
0: 이 저자가 한국 사회의 그 특수성을 세 가지로 분석하더라고요.
1: 세 가지로요?
0: 이렇게 연령차별주의가 강화되는 맥락이 있는데,
1: 네.
0: 첫째는 생산성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1: 생산성
0: 네.
1: 중심
0: 한국 사회
1: 사회.
0: 굉장히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다 보니까,
1: 네.
0: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1번의 가치가 생산성인 거예요.
1: 슬프네요,
0: 그러면
1: 너무.
0: 생산성이 떨어지는 연령, 노년과 생산성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연령, 어린이.
1: 아이들,
0: 여기가
1: 네.
0: 이제 그 연령차별주의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
1: 그쵸.
0: 그리고 둘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인데,
1: 네.
0: 과거에는 죽음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마을의 잔치같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
1: 그쵸.
0: 그런데 요즘엔 죽음을 그런 식으로 맞이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각자가

0: 병원에서 맞이하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연령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 두려운 거예요.
1: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멸칭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다. 동안, 안티에이징, 뭐 성형, 이런 거
1: 맞아요.
0: 굉장히 우리 강조하고, 마치 그걸 잘안 하면 저 사람 좀 자기 관리 못 하는 사람, 시대에 좀 뒤처지는 사람, 왜 저렇게 자기 관리 안 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름살이 있거나 검버섯이 있거나 이게 굉장히 무슨 그 잘못이나 문제인
1: 뭔가
0: 것처럼.
1: 방치하고 있는 양, 그쵸?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낌, 자기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 요세 가지가 좀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런 연령 차별주의가 강화된 배경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분석하는 겁니다.
1: 와, 유한선님, 저도 어렸을 땐 누군가에게 젊은이였는데 이젠 젊은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참 아이러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연령대, 이 멸칭의 나이들 우리 다 대부분은 통과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인간의 생애 주기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남의 얘기인 것인 것처럼.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나이로 줄 세우고 규정 짓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반화의 오류 아닐런지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나이가 아닌 다른 가치나 기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1: 네.
0: 이게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1: 그쵸.
0: 홍은신님께서도 자신들도 지나온 시절, 훗날 겪어야 할 노년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뱉어내는 단어에 상처받을 아이들과 노인분들 안타깝네요.
1: 진짜 이런 멸칭들 속에서 그래 내가 참자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대에 대한 공격이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0: 그런 조사가 있어요. 주관적 건강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연령대와 내 객관적인 건강 지표가 아니라
1: 네.
0: 나 지금 몇 살처럼 살고 있느냐, 내 몸이
1: 실제로.
0: 이런 걸 조사해 보면 한국이 OECD에서 최하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국 복지도 잘돼 있고 의료 시스템 너무 좋은 나라로 꼽히잖아요. 그리고 되게 건강에 신경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다 자기 나이에 비해서 나 늙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작가는, 저자는 자기 연령주의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맑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박을.
1: 이 모든 것 들이 다 지금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 멸칭이 생애 주기별로 있는 이런 사회를 낳은 거네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연스러운 나이의 흐름을 보여준 영화잖아요. 그 보이후드라는 영화의
1: 네.
0: OST에서 골라왔습니다. 히어로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회옥 작가의 책 나이 묻는 사회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이 노인인 아빠를 모시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들이 부정적이라고 사례를 주셨습니다. 택시 타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등등 천천히 움직이는 걸 자기들 시간 뺏는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0: 그쵸.
1: 노년이 되면 나도 내 움직임이 천천히 느려질 텐데 그 한국 사회가 그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이게 조금 늦춰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세계 평균으로 보면 되게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누구나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횡단보도. 그리고 이게 점점 뭔가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빠르게 오고 이러니까 뭐 우리 빤히 얘기했던 뭐 키오스크 주문 같은 것도요. 뭐저 자칫 잘못하면 사실 뭐 나이 상관없이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뒤에 패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조급하게 되고.
1: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무슨 온갖 이벤트 때문에 팝업이 엄청 떠요. 저도 뭔가 그 직원분들하고 커피 마시다가 잠깐 머뭇했더니 바로 저를 놀리더라고요.
0: 아, 이건 지금 뭔가 이 지금 스포츠가 아닌데 그냥 그쵸? 우리 너무 시간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들이 약간 또 이런 멸칭을 낳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배나리님, 어린이는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미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김소영 작가의 책에서 보고 너무 공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는 어린이를 폄하하는 표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네, 이 김소영 작가의 책에서 지금 보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김소영 작가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1: 곧
0: 아,
1: 오십니까?
0: 네. 지금 갑자기 미미님. 네, 다음 주에 북카페 오실 예정입니다. 잠시 또 반가움의 예고를
1: 네,
0: 해보았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자,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그러면 좀 이걸 약간 바꿔볼 수 있을까요?
1: 이런 고민과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노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0: 알아요.
1: 시니어.
0: 시니어.
1: 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예전에는 올드 피플이나 에이지드 퍼슨 이런 말을 썼는데
0: 네.
1: 요즘에는 그 노년들 자신들이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0: 네.
1: 예전에 이제 어르신이란 말을 처음 만들 때는 그 노인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그런 노인에 대한 그 혐오 정서들이 생기다 보니까
0: 네.
1: 어르신이란 말도 부정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또 대체로 시니어라는 말을 만들었고 요즘에는 뭐 노년의 그 늙을 노자를 길 노자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고
0: 아.
1: 선배 시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선배 시민.
1: 네. 계속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바꾼다고 지금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죠.
0: 이 우리 서로를 뭐 어떻게 해서 좀 이해하고 좁혀 나가면서 이 멸칭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이게 저는 결국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구체적인
1: 네.
0: 상황.
1: 아, 그 나이들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노년들이 좀 억울할 만한 일, 그리고 청년들이 좀 억울할 만한 일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이 책에서
0: 네.
1: 나오는. 일단 고령은 이겁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0: 맞아요.
1: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보상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0: 그렇죠.
1: 그런데 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낮냐? 고령자들은, 특히 한국은 지금 고령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곳이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죠.
0: 네.
1: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생존을 위해서 자가 운전이 필수인 나라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자의 취업 비율도 높은 나라라서
0: 네.
1: 그런 이동권이 또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0: 그렇죠.
1: 나이로 딱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체의 기능이 어쨌든 저하되니까
0: 네.
1: 자기가 뜻하지 않게 그런 사고의 상황이 놓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노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사고의 상황을 방어해 줄 만한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게 저자 얘기거든요. 실제로 일본 사례를 보면 75세 이상이 운전을 하려면
0: 네.
1: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를 몰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0: 이게 훨씬 구체적이네요.
1: 그렇죠. 이렇게
0: 그쵸?
1: 가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고, 나아지겠네. 오해도 적겠네. 이런
0: 네.
1: 생각이 들잖아요.
0: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층으로 가보면 네. 정치 문제가 나옵니다.
0: 아.
1: 어떤 거냐면 지금 연령대로 보면 노인은 과잉 대표, 청년은 과소 대표라는 거예요.
0: 네.
1: 국회의원이 이제 한 300여 명 되잖아요.
0: 네.
1: 평균 연령이 56세거든요.
0: 근데
1: 이거 평균 함정이 있어요. 20대는 0명입니다.
0: 아.
1: 30대는 14명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여러 선거들을 보면 연장자 당선 규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대요. 뭐 대학 교수회에서 의장을 뽑을 때
0: 네.
1: 동수가 나온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자동 당선이라는 거죠. 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도 마찬가지래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도 마찬가지래요.
0: 아.
1: 이런 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고.
0: 네, 경험이 더 많으려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1: 그렇죠.
0: 거겠죠? 원래 그리고 기준은?
1: 이런 거 있잖아요.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어야
0: 네.
1: 되죠. 이게 근거가 뭐냐.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삶의 가능성이 제한이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0: 아,
1: 자체가.
0: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지금 수치로 보니까 더 정말 눈에 보여요.
1: 더 눈에 띄는 건 정년퇴직입니다. 우린 정년퇴직이 있을 법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0: 네.
1: 정년퇴직이 우리처럼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0: 아.
1: 미국 없고요.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없거나 더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노년들이 노동에 참여해야 되고
0: 네.
1: 그래야 또 사회 생산성이 올라가고 각자 역할이 있어야 또 건강해지고 이런 선순환을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정년이라는 나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1: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0: 와, 이게 진짜 그냥 멸칭을 뭐 부르냐 안 부르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르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제안을 하고 있네요.
1: 그렇죠.
0: 이 책이.
1: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떤 연령대에 들어서 있는 집단 전체
0: 네.
1: 혹은 그냥 그 사람들의 특성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멸칭이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노인을 시니어나 선배 시민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 안 될 거예요. 결국 핵심은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문제 상황이 뭐냐. 문제 중심으로 네.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교육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우린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0: 네.
1: 이런 멸칭을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깊숙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0: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사회가 구조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오수미님, 마당에 계절마다 수없이 피다가 또 모르게 지는 풀꽃들 보면서 인간도 저런 존재구나. 그냥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다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1: 네,
0: 하셨습니다.
1: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요.
0: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미님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육중환 밴드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나이 가을 무렵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생신 축하로 마고다치카라모 손주들도 나니까 프레젠트 수르노 누오까나 그 선물을 드리는 건 어떨까?
1: 이네. 요새가기 とか?
0: 아 좋지. 요새가기 롤링페이퍼 같은 거?
1: 요새가기와 뭐, 오가사가 考えてる みたいだから, それ以外で.
0: 이 롤링페이퍼는 이미 오가상가 考えてる 이르미다이다카라 해서 이가 생겼던 꼴입니다. 이미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소레 이가에대 그것 말고 일본에서는요 축하라든가 또는 뭐 승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 같은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새가기를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축하 인사를 각자 거기다 한마디씩 적어서 주는 요새가기라고 하는 거, 요 단어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の思いついた。
0: 아, 좋은 거 생각났다. 오모이츠크 생각이 떠오르다.
1: うわ、その顔は見るからにしょうもなさそ
0: うわ、その顔は、그 표정은 미루카라니 보기에도 딱 봐도 이런 뜻이죠. 쇼모나이 하면은 뭐 시시하다 별것 아니다 이런 뜻인데, 야, 그 표정 보니까 그냥 딱 봐도 시시할 것 같은데. 쇼모나사소. 자, 쇼모나이 이렇게요. 이로 끝난 형용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로 끝난 형용사의 추측을 나타내는 소다가 붙을 때는요. 이를 떼고 예를 들어서 덥다 아츠이에서 아츠소다 이렇게 붙습니다. 하지만 뒤가 나이로 되어 있을 때는 나이 이를 떼고 사를 붙여서 나사소다와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쇼모나이 쇼모나사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失礼な。 孫の手はどうかな？孫だけに。
0: 아 失礼나 참 무례하네. 저야 너무하네. 마고노 때와 도오까나 효자 손은 어때요? 여기서 손주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고다케니 우리가 손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주인 만큼 그러니까 손주 손은 어때? 효자 손은 어때?라고 하니까.
1: やっぱりしょうもない。って言おうと思ったけど、いいかも。
0: 아유 역시 쇼모나이 시시하네. 아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 가모. 괜찮을 것 같은데?
1: でしょ?前にかゆいところに手が届かないんだって言ってたし。
0: 그렇지. 아, 전에 가유이. 가유이는 가렵다. 가유이 ところに 手가 届かない. 가려운 곳에 손이 잘안 닿는다고 하셨잖아. 아,
1: よし、探してみようか。
0: 좋았어. 그럼 한번 사가서 찾다. 한번 찾아볼까? 뭔가 좋은 게 없을지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손주라는 입장이니까 손주의 손은 어떠냐? 마고노 때와도 이런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다 と 思いませんか? そうですね. 마고노 때, これはどのうちにも 一つはあるほど よく使われるものですけど, 先生のお宅には?
1: ああ、そういえば、子供の頃家にあった気がします
0: ね、
1: ね。
0: あります
1: は
0: よ
1: い。
0: ね。ということで皆さん、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ねえ、おじいちゃんの米寿のお祝い、孫たちからも何かプレゼントするのどうかな？
3: いいね。寄せ書きとか?
2: 寄せ書きはもうお母さんが考えてるみたいだから、それ以外で。
3: あ、いいの思いついた。
2: うわ、その顔は見るからにしょうもなさそう。
3: 失礼な。孫の手はどうかな?孫だけに。
2: やっぱりしょうもない。って言おうと思ったけど、いいかも。
3: でしょ?前にかゆいところに手が届かないんだって言ってたし。
2: よし、探してみようか。
1: 75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나니나니 다케니.
1: 日本に長く住んでいるだけに、日本文化にも詳しいですね。
0: 쓴데이르 살고 있다. 이거는요, 명사를 꾸밀 때는 요걸로 꾸미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꼴, 쓴데 이르 다케니.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니혼니 나가고 쓴데 이르 다케니. 일본에 오래 살고 있는 만큼, 그만큼 니혼 문화にも 詳しい ですね. 일본 문화에도 정통하네요.
1: 若いだけに徹夜しても平気だね。 羨ましいな。

0: 와카이 젊다? 와카이다케니 젊어서 그런지 젊은 만큼이죠. 젊은 만큼 데츠야시테 모 헤기다네. 데츠야스르 밤을 새다. 헤기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데츠야시테 모 헤기다네. 밤을 새워도 아무렇지도 않네. 우라야마시나 부럽다.
1: 彼女は冷静なだけにトラブルが起きても慌てません。
0: 慌てる、당황하다. 그러면 카노조와 레세나 다케니 그녀는 침착한 만큼, 즉 침착한 성격인 만큼 토라부르가 오키테 뭐 아와테마센,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케니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한 것과 부합하는 아주 당연한 결과, 침착하니까 당황하지 않는다, 젊기 때문에 밤을 새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다케니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효자손, 이거 손주의 손이죠. 손주의 손은 어때? 손주니까 손주인 만큼 하면은 손주는
1: 孫、孫だけに。孫の手はどうかな？孫だけに。
0: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신중해지고 있네. 실수한 적이 있다, 실수를 했다 하면은
1: 失敗している。失敗しているだけに。一度失敗しているだけに、今回は慎重になっているね。
0: 失敗している, 실패를 한 상황,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していること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어서 여기 가까운 만큼 월세도 비싸네요. 가깝다?
1: 近い、近いだけに、駅が近いだけに、家賃も高いですね。
0: 자, 마고노 대화도 오가나 마고다케니 이렇게 명사에 바로 붙기도 하고요. 실패시테이르다케니 실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치카이 형용사에 치카이다케니 가까운 만큼, 가깝기에 더 월세도 비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
1: 가오가 히로이.
0: 가오가 히로이. 직역을 하면 얼굴이 넓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얼굴이 넓다가 되는데 이게 정말 얼굴이 크다라던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말로는 발이 넓다란 뜻으로 여러 사람들을 안다거나

0: 이럴 경우에 쓰잖아요. 그것을 일본에서는 바리아는 얼굴을 써서 가오가 히로이라고 합니다.
1: 彼、よくテレビとかに出てるでしょ?
0: 그 사람, よく テレビ とかに出てるでしょ。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잖아.
1: どうやって知り合ったの?
0: どうやって知り合ったの？知り合う、서로 알다, 알게 되다란 뜻이죠. 어떻게 서로 알게 됐어?
1: 小島が紹介してくれたんだよ。
0: 테 그레르는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지마가 소개해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줬어.
1: 아이츠가오가 히로이 카라네.
0: 아, 그 녀석이 가오가 히로이 카라네. 발이 넓거든. 발이 넓어서 여러 곳에 여러 업종의 사람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발이 넓다라고 할때 가오가 히로이, 얼굴이 넓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국어의 선생, 가오가 히로이도 있고 혼돈이 가오가 히로인 데세요. 그죠? 한국어로 얼굴이 넓다 그러면은 왠지 얼굴이 크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발이 넓다라고 할때
1: 가오가 히로이.
0: 가오가 히로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 오키자리니스루.
0: 오키자리니스루. 오크, 두다, 사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다잖아요. 즉, 오이테 사르, 거기다 두고 사라진다. 오키자리니 스르라고 해서 버려두고 가다 방치하다란 뜻입니다.
1: ホテルや空港に置き去りにされたスーツケースがものすごく多いって聞いたでしょ?
0: 호텔이나 공항에 오키자리니 사레타, 그냥 버려진 여행 가방이 모노스고크 오이, 엄청 많다는 거 들었지?
1: うん、粗大ゴミとして処分するにもお金がかかるし、大変だよね。
0: 소다이고미, 이거는 대형 쓰레기입니다. 소다이고미 として 대형 쓰레기로 처분 쓰르니 뭐 처리하는데도 돈이 드니 정말 큰일이야.
1: 最近壊れたスーツケースでも買い取ってくれるところがあるんだって。
0: 요즘 코아레르 망가지다. 망가진 스츠케이스 데모 여행 가방이라도 가이토 때 그레르. 가이토르는 사들이다. 사들이는 곳이 있대.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다더라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발이 넓다라고 할 때는
1: 가오가 히로이.
0: 가오가 히로이.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彼、よくテレビとかに出てるでしょ?どうやって知り合ったの?小島が紹介してくれたんだよ。あいつ顔が広いからね。
0: 아, 그 녀석 발이 넓거든. 아이츠 가오가 히로이 카라네. 두 번째로는 버려두고 가다 방치하다라고 할 때.
1: 置き去りにする。
0: 대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ホテルや空港に置き去りにされたスーツケースがものすごく多いって聞いたでしょ?うん。粗大ゴミとして処分するにもお金がかかるし大変だよね。最近壊れたスーツケースでも買い取ってくれるところがあるんだって。
0: 자, 이렇게 가오가 히로이 오키자리니 스루 두 어휘를 배워보았습니다.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츠카레사마데시타.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3: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때문에는 얘는 가사 떼었다 해도 가사로 장식하다 가사 떼아르 누군가가 장식해 두어서 장식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장식해 두건 했는데 이마 뭐 아르노까 와칸나이야 와칸나이 이거는 와카라나이에서 라가 응으로 바뀐 꼴로요. 이 이렇게 구어체에서는요 라행에 들어가는 음이 응과 같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마 뭐 아르노까 와카라나이야 하는 걸 와칸나이야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와카라나이가 와칸나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1: そっか、今度弟が日本に遊びに来るんだけど、小さな侍を見たいとか言い出してさ。
0: あ、그렇구나. 이번에 남동생이 니혼니 아소비니 그런다 그래도 일본에 놀러 오는데 치사나 사무라이 오미타이 작은 무사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1: 五月人形を小さな侍って表現するのかわいいね。
0: 5월 인형을 치사나 사무라이 작은 무사라고 표현하는 게 귀엽네.
1: やっぱり、洋の東西を問わず、男の人って、兜とか鎧に惹かれるものなの？
0: 역시 요노 도사요 도와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남자들은 말이야 갑옷도 투구라던가 요로이니 히카레르 모노나노 갑옷에 끌리는 건가 히카레르 모노나노 끌리는 법인가 끌리는 건가 했더니
1: 言われてみると、西洋の甲冑とか、家に欲しいとか思うな。
0: 갑 갑주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투구와 갑옷을 말합니다. 세이오노 갑주 하면은 서양식 투구와 갑옷.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서 있는데, 갑옷에다가 이 투구까지 쓴 모양으로 탁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갑주라고 하는데, 아, 듣고 보니, 그 서양식 투구와 갑옷 같은 거, 이것도 이엔 호시토가 어머나, 아,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선생님은 이까가 되셔오까?
1: いや、私、ミニマリストなので、ちょっと、まあ、なくていいですか
0: あ、そう
1: ね
0: ですか。もういら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
1: え、やっぱりそうなの？ 弟も鎧は男のロマンだとか言ってたから。
0: 어? 역시 그런 거야. 내 동생도 여로 이 갑옷은 남자의 로망이라고 했거든.
1: 忘れないうちに母親に聞いてみるよ。
0: 忘れる 잊어버리다. 忘れないうちに 이거는요. 그렇게 하기 전에 즉 잊기 전에 하하오엔이 聞いてみるよ. 엄마한테 물어볼게.
1: うちにあったら、弟さん連れて遊びにおいでよ。
0: うちにあったら 집에 있으면은 오토토산 連れて 아소비니 오이데요. 오토토산 남동생을 데리고 아소비니 크르. 아소비니 오이데 오이데는요. 크르 뭐뭐 해라 하는 뜻으로 아소비니 오이데요. 놀러 와.
1: いいの？ありがとう。
0: 아, 그래도 돼? 고마워. 그럼 놀러 가겠다 하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은. 마, 센세노 로만 데와 나이 ということ ですけど, 마, 男性にとっては男のロマンというと、鎧、
1: はいは
0: 兜
1: い。
0: とかあるかもしれま
1: まあ
0: せん
1: で
0: よ
1: も
0: ね。
1: 理解はできます。
0: 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翔太は五月人形を持ってる？
3: 昔は5月頃になると家に飾ってあったけど、今もあるのかわかんないや。
2: そっか。今度、弟が日本に遊びに来るんだけど、小さな侍を見たいとか言い出してさ。
3: 五月人形を小さな侍って表現するのかわいいね。
2: やっぱり、洋の東西を問わず、男の人って、兜とか鎧に惹かれるものなの？
3: 言われてみると、西洋の甲冑とか家に欲しいとか思うな。
2: え？やっぱりそうなの？ 弟も鎧は男のロマンだとか言ってたから。
3: 忘れないうちに母親に聞いてみるよ。うちにあったら弟さん連れて遊びにおいでよ。
2: いいの？ありがとう。
0: 지금 들으신 대화문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오디오 어학단 생생 대화문 중급 일본어에서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1: 83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나이 우치니 뭐뭐 하기 전에.
1: 入社して1ヶ月も経たないうちに 2回も遅刻しちゃった。

0: 단다요.
1: 経つ、시간이지나다경과하다죠。入社して1ヶ月も経たないうちに、입사한지한달도채되기전에。한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런 뜻이잖아요.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니가이 뭐 지고고 시작한다요. 두 번이나 지각해 버렸어.
0: 道が混まないうちに出発した方がいいですよ。
1: 미치가 코모 길이 막히다. 길이 막히기 전에 고마 나이 우치니 뭐뭐 하기 전에 미치가 고마 나이 우치니 쇼빠츠시타 호가 이 데스요. 길이 막히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을 거예요.
0: 嘘がバレないうちに正直に話した方がいいと思うよ。
1: 자바레나이들키지않다바레나이우치니들키지않는동안에즉들키기전에란뜻이죠우소가바레나이우치니거짓말이들통나기전에솔직히하나시다호가이도모요솔직하게말하는게좋다고생각해이렇게나이우치니하면은그러한일이일어나기전에란뜻으로쓰입니다자그럼문장완성하게한번보죠잊기전에엄마한테물어볼게잊어버리다
0: 忘れる。忘れないうちに。忘れないうちに母親に聞いてみるよ。
1: 식기전에먹읍시다이표현도자주쓰는데요식다라고하면은
0: 冷める。冷めないうちに。冷めないうちに食べましょう。
1: 冷めないうちに食べましょう冷めないうちに아이가깨기전에빨래를끝내놔야겠다깨다
0: 起きる。起きないうちに。子供が起きないうちに洗濯を済ませておこう。
1: 자 오키루라고 하는 것은요 잠에서 깨다라든가 물론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오키루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깨기 전에라고 하면은 고도모가 오키나이 우치니라고 합니다. 고도모가 오키나이 우치니 센타쿠오 스마세테오코 스마세르는 끝내다 마치다 스마세테오코 빨래를 끝내놔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行く機会はあんまりないですね。
1: ああ、はい。
0: 1年くらい前ですかね、
1: はい。
0: ドイツに仕事で行く機会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本当に久しぶりのヨーロッパでした。
1: いかがでしたか？
0: あ、本当良かったですね。やっぱりしばらくそのヨーロッパの雰囲気っていう、その街並みとか、
1: あは。
0: あれを直に感じることができていなかったので、すごくいい時間でしたね。
1: ヨーロッパだーって感じでした
0: そう
1: か？
0: ですね、街並みとか雰囲気とか
1: そうで
0: いいです す
1: ね。
0: ね。
1: 先生、旅行なさるとき、荷
0: ええ、
1: 物は多い方ですか？
0: 私は少なめだと思います
1: あ、そう
0: ね。
1: です
0: は
1: か。
0: い。
1: まあ、今日はですね、最近社会問題になっている置き去り
0: うん。
1: スーツケースのお話をして
0: は
1: み
0: い。
1: 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トヨ、チンガム、ダリブ、タンケボ、市長。
0: 何々町。
1: 何々町、数量뒤에町를 붙이면은 그보다 많은 것, 뭐뭐를 넘는, 뭐뭐 이상, 이런 뜻이 됩니다.
0: SNS でバズってる再生回数1000万回超の人気動画。
1: バズるらいうの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화제로오르다란뜻을요。SNS でバズってる、SNS에서화제が되고있는、再生回数、재생횟수じゃないよ。조회数。1000만 회 초라고 했죠. 이거는 1000만, 1000만 회를 초 넘는 그 이상의 인기 동화, 인기 영상 이런 뜻입니다.
0: 悩みの種。
1: 悩みの種 하면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또는 골칫거리.
0: 入居者間の騒音トラブルは、大家さんにとって悩みの種となっています。
1: 入居者間の騒音トラブル、騒音トラブル、이게騒音문제죠。이騒音문제는요、정말요즘굉장히또큰문제가되고있습니다。입주자간의騒音トラブル와騒音문제는、大家さんにとって、大家、이건집주인이죠。집주인에게悩みの種となっています。골칫거리가되고있습니다。
0: 循環型社会。
1: 循環型社会、循環型、이거는순환형을말하는데、한정된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순환시켜서 재활용을 하는 사회, 순환형 사회, 이거를 循環型社会라고 합니다.
0: 紙コップのリサイクルも循環型社会の実現につながります。
1: 紙コップのリサイクルも종이컵의 재활용도 循環型社会の実現につながります。순환형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컵 재활용을 함으로써 循環型社会 순환형 사회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0: 2025年の国内外の旅行者数が3億人を超え。
1: 2025년 일본의 국내외 여행자 수가 3억 인을 超え 3억 명을 넘어서면서
0: スーツケース市場は前年比230%超の成長を見せました。
1: 前年比라고 하면 전년 대비란 뜻으로 여행 가방 시장은 전년비 230% 초라고 나왔죠. 즉 전년 대비 230%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0: しかし、その一方で、処分に困るスーツケースの不法投棄が社会問題となっています。
1: しかし、その一方で、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즉그 이면에서는 처분이 困る 처분의 어려움을 겪는 여행 가방의 후호 투기, 불법 투기가 사회 문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特に近年は、空港や駅、宿泊施設などでの置き去りスーツケースが増加し、
1: 특히나 최근에는 空港、공항이라든가 역, 宿泊 施設, 숙박시설 등에서 오키자리 스츠케이스, 즉 방치된 여행 가방이 증가해서
0: 空港関係者や自治体の悩みの種となっています。
1: 空港 관계자, 공항 관계자, 지치타이 하면 지자체를 말하죠.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 같은데요. 이 여행 가방을 그냥 버리고 방치한 상태로 그냥 체크아웃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0: こうした社会的課題に対し、あるスーツケース修理専門企業が、
1: 자, 이러한 사회적 과제에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送人饺子,迎人面.
1: 送人饺子,迎人面. 오, 有意思.
2: 对,这个是风俗.风俗,对.
1: 中国的风俗吧.送人 그대로 배웅하다.
2: 对.
1: 그러니까

0: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누군가를 어디 멀리 가는 것을 배웅하는 거고요. 송른. 잉른, 맞이하는 거. 예, 멀리서 온 거죠. 잉른. 그러니까 饺子, 만두, 面, 국수. 그래서 송른 饺子, 잉른 面. 배웅할 땐 만두, 맞이할 땐 국수.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배웅하다, 바래다 주다.
1: 送人,
0: 송른, 만두, 교자.
1: 饺子,
0: 饺子, 교자죠. 饺子. 마중하다.
1: 迎人,
0: 에이, 잉른, 면, 국수.
1: 面,
0: 면.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다.
1: 隔,
0: 그.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날.
1: 隔天,
0: TN이 날이죠? 그래서 다음 날을 그 TN. 이듬해.
1: 隔年,
0: 그년. 그러니까 다음 해.
1: 嗯,
0: 그년. 이렇게 돼.
1: 隔月,
0: 그 위에. 다음 달.
1: 隔周,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시간적으로 거리 있는 거. 다음, 이듬해. 동료.
1: 同事,
0: 동시. 회식하다.
1: 聚餐,
0: 聚餐. 멀리서 온 손님에게 환영회를 열어주다.
1: 接风洗尘,
0: 接风洗尘. 이 글자 자체가 참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接风, 接는 맞는 건데 바람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이 뭔가 그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라든지 그먼데 있던 바람을 쓱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시천, 그 멀리서 온 거기 지역에서 있었던 뭐 그런 뭐 여기서 먼지라 그랬는데 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주는 거니까 아, 이종 저也是 祝你 平안 봐.
1: 对，路上的话呢，也会有比较辛苦嘛。啊，以前
0: 对，
1: 的人都骑马，所以可能来了以后要洗澡呀，
0: 그렇네
1: 对吧？
0: 그렇네요. 예, 옛날 같으면 또 말을 타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먼지도 많이 실제로 몸에 많이 묻었을 것이고 옷에도 많이 묻었을 테니까 接风洗尘 반드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非怎么怎么样。
0: 예, 페이 이때는 이제 페이가 아니다라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페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뭐뭐대로 뭐뭐에 따라
1: 照着,
0: 照着 레시피대로 요리하다.
1: 照着菜谱做饭。
0: 照着 菜谱, 菜谱가 레시피죠. 做饭, 요리하다. 설명서대로 조립하다.
1: 照着说明书组装。
0: 예, 照着 说明书, 설명서대로 组装, 조립하다. 옛 관습, 종래의 규정.
1: 老规矩。
0: 老 规矩, 뜻, 의미.
1: 意思。
0: 意思, 送별하다, 배웅하다.
1: 送别。
0: 送别, 送별, 送别. 환영하다, 맞이하다.
1: 欢迎,
0: 환영이죠. 환영. 중요한 점, 중점.
1: 重点,
0: 중점. 重点. 마음, 성의.
1: 心意,
0: 心意. 마음을 녹이다, 훈훈하게 하다.
1: 暖心,
0: 暖心. 暖이 따뜻하다, 心. 그대로 마음이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다, 暖心.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这次隔了好几年又来中国，昨天一到就跟老同事们出去聚餐，特别开心。给你接风洗尘嘛。我们北方有句老话叫"送人饺子，迎人面"。可昨天咱们也没吃饺子，也没吃面呀。哈哈，现在聚餐不一定非照着老规矩来。 送人饺子，迎人面，意思是送别时吃饺子，欢迎回来时吃面吗？对，重点不是面，是欢迎你回来的这份心意。吃什么不重要，为了你聚在一起最重要。你这么一说，我更觉得暖心了。
0: 이번에 몇년 만에 중국에 왔는데 어제 도착하자마자 예전 동료들과 나가서 회식하니까 정말 좋았어.
1: 这次隔了好几年又来中国，昨天一到就跟老同事们出去聚餐，特别开心。
0: 这次 隔了好几年,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정한 시간의 거리를 두는 거죠. 隔了 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시간. 즉 그러니까 하우지인이니까 하우지인이 여러 해몇년 동안이죠 몇년 만에 요 라이 중국 중국을 다시 왔는데 또 왔는데 그래서 这次隔了好几年又来

0: 중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에 왔는데 조태 이따 어허 어저께 딱 도착하자마자 지우간 라오 동시먼 예전 동료들이죠 라오 동시 동료죠 라오 동시먼 出去 聚餐 회식을 하러 나갔다니까 회식을 했어요 特别 特别 特别 开心 아주 너무너무너무 기뻤어요 特别 开心 오 환영식을 열어줬네
1: 给你接风洗尘嘛。
0: 오, 게니, 接风 시청 마. 조금 전에 接风 시청 말 그대로 환영의 환영식이죠. 게니, 당신에게 뭐뭐 해줬어요? 接风 시청 마. 우리 북방에서는 배웅할 때는 만두, 마중할 때는 국수라는 말이 있어.
1: 我们北方有句话，有句老话叫送人饺子，迎人面。
0: 원베이팡 요지 老화, 그죠?
1: 不是一般的话，老话。
0: 그러네요. 不是一般的话, 就 老话.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말. 말 그대로 말이라는 게 역시 생물 같아서 쓰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말안 사라지는 거죠. 오랫동안 사랑받는 말. 생명력이 아주 긴. 对, 文化遗产. 对, 没错, 没错. 北方有句老话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送人饺子, 만두, 그러니까 배웅할 때는 만두. 잉면 맞이할 때는 국수 그러니까 배웅할 때는 같이 만두를 먹고 또 마중할 때는 같이 국수를 먹는다. 오 그런데 어제 우리는 만두도 안 먹고 국수도 안 먹었는데?
1: 可昨天咱们也没吃过饺子，也没吃过面呀。
0: 그 昨天咱们也没吃안 먹었어요. 무엇을? 饺子? 만두 안 먹었고요. 예, 매치미에요. 어? 국수도 안 먹었는데 어저께 만약에 按道理来讲就那个送人饺子迎人面的话我们应该吃面才对对吧 그런데 매치미엔 안 먹었어요. 하하. 요즘 회식은 꼭 옛날 관습대로 하지는 않으니까.
1: 哈哈，现在聚餐不一定非照着老规矩来。
0: 어허 하하 现在 聚餐 요즘 그 회식은 不一定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非 반드시 照着 뭐뭐에 따르는 老规矩 원래 소위 말해서 오랫동안 지켜오던 규칙 관습 이런 것들이 老规矩가 되겠죠 照着 老规矩来 그 옛날 규칙에 맞추지는 않으니까 오, 배웅엔 만두, 마중엔 국수?
1: 送人饺子，迎人面。
0: 送人饺子, 迎人面. 배웅할 때는 만두를 먹고 맞이할 때는 국수를 먹는다는 뜻이야?
1: 意思是送别时吃饺子，欢迎回来时吃面吗？
0: 意思是 그 뜻은 送别时 배웅할 때 吃饺子, 만두를 먹고 환영回来时 맞이할 때는 吃面吗? 국수를 먹는다는 뜻이야? 오, 저는 근데 이거 경험한 적 있어요. 我有这个 经历. 大概
1: 多少年？
0: 好像 20几年前 吧.
1: 哎呀啊！ 暴露了你的年龄啊！
0: 20几年前 吧. 我要回国了.
1: 回韩国。
0: 对, 回韩国. 大概是 反正 20几年 离开哈尔滨. 我那个几个朋友。 离开前一天晚上请我吃饭，然后他们点了饺子，让我一定要吃，
1: 必须吃，
0: 一定要吃，
1: 不管你喜不喜欢，一定要吃，
0: 对，
1: 因为送人饺子，
0: 对，
1: 迎
0: 送
1: 人
0: 人饺子，然后他们都告诉我这个为什么让我一定要吃，
1: 吃饺子。
0: 就是意思是送别时吃饺子，欢迎回来时吃面吗？하니까오맞아핵심은 국수가 아니라 너를 환영하는 그 마음이야. 뭘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너를 위해 함께 모였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1: 重点不是面，是欢迎你回来的这份心意。吃什么不重要，为了你聚在一起最重要。
0: 그러니까요. 对. 중요한 건 국수면. 그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중점, 그 핵심은 국수면, 국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是 환영 니 회래다. 네가 돌아온 것에 대한 너를 돌아와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맞이한다는 这份 心意 그 마음이 중요하죠. 吃什么不重要, 뭘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为了你,

0: 너를 위해서 쥐자이치 전부 모여서 쥐중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 네 말이 내 마음을 아주 더 훈훈하게 하는데.
1: 你这么一说，我更觉得暖心了。
0: 그러니까요. 네 점을 이슈어. 아, 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워끙주에다 더욱더 느껴집니다. 暖신, 마음이 훈훈해지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해설을 볼까요, 선생님? 74쪽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에서도 나왔지만, 글러,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시간이 지나서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모교에 가보니 정말 많이 변했다.
1: 隔了这么多年再回母校，发现变化真大。
0: 그렇죠. 그러 这么多年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再回 모校 모교에 가보니 发现变化真大 정말 많이 변했다. 제가 올 초겨울에 去过哈尔滨的黑龙江大学，真是回母校，变化真大呀。
1: 对，没错，是。孩子长大很快，这个学校的规模呀，或者是学生啊，整个笑容、笑貌啊，也都会有很大变化。
0: 这学校附近也是变化正大，
1: 对，
0: 太热闹了。
1: 太热闹了。
0: 对对，그녀는 30분이 지나서야 내 메시지에 답했다.
1: 他隔了半个小时才回我消息。
0: 他隔了半小时，30분이 지나고 나서야 才 그러고 나서 비로소 回我消息。 이제 메시지에 답을 했다. 호이워 샤오시. 2주나 지나서야 물을 줬더니 화분의 꽃이 거의 죽을 지경이다.
1: 隔了2周才浇水，这盆花都快死了。
0: 그러 2주. 2주죠. 2주가 지나서야 비로소 자에 浇水. 浇水의 浇가 이제 물을 주다죠. 浇水. 물을 주다. 这盆花. 이 화분의 꽃이죠. 快死了. 곧 죽게 되었다니까 말라 죽을. 거의 죽을 지경이다. 자, 두 번째. 照着는 按照하고 같은 뜻입니다. 뭐뭐대로, 뭐뭐에 따라. 이 레시피대로만 하면 맛은 틀림없어.
1: 你就照着这个菜谱做，味道肯定错不了。
0: 你就照着这个菜谱 레시피죠. 照着这个菜谱 이 레시피대로만 做 만들면 味道 肯定 맛은 틀림없이 错不了 틀림없어. 나는 영상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머리를 잘랐는데 결국 망쳐버렸다.
1: 我照着视频教的办法自己剪头发，结果剪坏了。
0: 영상을 따라서 视频教的办法 영상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自己 직접 剪头发 머리를 잘랐는데 结果 剪坏了 망쳤어요. 설명서대로 한참을 조립했지만 결국 조립하지 못했다. 照着说明书 설명서를 따라서 装了半天, 装이 때는 조립하답니다. 装了半天 한참 동안 조립을 했지만 也没装上, 조립을 결국은 하지 못했다. 75쪽입니다. 心灵鸡汤.
1: 不管想要什么，只要付出代价，就能带他走。
0: 不敢想要什么, 무엇을 원하든, 只要付出代价, 어떤 상하는 付出, 지불하다, 代价, 대가를 지불하면, 就能 带走他,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니까, 대가를 치르면, 상하는 만큼의, 내가 원하는 만큼을 얻을 수 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这次隔了好几年又来中国，昨天一到就跟老同事们出去聚餐。 特别开心，给你接风洗尘嘛。我们北方有句老话叫“送人饺子，迎人面”。可昨天咱们也没吃饺子，也没吃面呀。哈哈，现在聚餐不一定非照着老规矩来。送人饺子，迎人面，意思是送别时吃饺子，欢迎回来时吃面吗？
3: 对，重点不是面，是欢迎你回来的这份心意。吃什么不重要，为了你聚在一起最重要。
2: 你这么一说，我更觉得暖心了。
0: 这么说，这么说，이렇게 말해요. 76쪽입니다. 북방 사람들은 음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요.
1: 北方人习惯用食物来表达情感。
0: 오, 리하이. 여기 있어. 北方人 习惯 그런 거에 익숙합니다. 용食物 음식이죠. 来表达感情感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다. 어떤 관습은 형식은 변했지만 내포된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1: 有些老规矩形式变了，但内涵还在。
0: 有些老规矩 그러니까 오래된 그러한 관습은 形式变了 형식은 변했지만 但 내한 그 내포된 의미 내한 还在 여전히 존재한다. 친구가 돌아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요리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1: 朋友归来时，一句热乎话比什么菜都暖人。
0: 朋友归来时，归来 돌아오다죠. 一句热乎话 따뜻한 말 한마디比什么菜 어떤 요리보다都暖人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교의 장이에요.
1: 聚餐不只是为吃饭，更是人际交往。
0: 当然, 聚餐不只是 단지 뭐뭐일 뿐만이 아니라 为了吃饭 밥을 먹는 그러니까 식사뿐만이 아니라 更是人际交往 사교의 장.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교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재미있어요.
1: 文化有差异，交流起来反而有趣。
0: 对, 没错. 文化有差异,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交流起来 교류할 때 反而 되려 更有趣, 더 재미있습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환영회를 하다 먼 길 온 사람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다.
1: 接风洗尘.
0: 接风洗尘. 말 그대로 이제 먼 길 온 사람을 맞이하고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接风洗尘. 下周我去北京。好啊，到了。
1: 我给你接风洗尘哦。哎，简单吃点就行。那可不行，咱们得好好聚一聚。哦，真的吗？接风还得给你，叫什么呀？嗯，吃面呢。啊，可以，没问题。送人饺子迎人面嘛。哦，可以，可以。迎接，迎接。对对对对对。
0: 단어 보겠습니다. 간단하다.
1: 简单.
0: 제대로.
1: 好好.
0: 모이다.
1: 聚.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很有意思. 탄신괴.
0: 탄신괴. 원래 이 괴가 귀신이죠. 이 괴가 들어가면 대체로 하나는 귀여운 거.
1: 아.
0: 하나는 귀여워. 또 다른 하나는 약간 좀 부정

0: 기본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칭하죠.
1: 没错,比如说自私鬼。
0: 쓰고요. 어, 이기적인 사람.
1: 还有我们今天学习的贪心鬼。
0: 욕심쟁이. 그렇습니다. 탄신 그대로 어떤 그런 뭔가 사물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아주 크게 욕심을 내는 사람. 그래서 탄신 소위 말해서 이제 소탐대시란다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1: 没错,但是根据说话的态度。
0: 아, 네.
1: 哎，你真是个贪心鬼！
0: 啊，
1: 这个听起来好像也不是特别批评的感觉。
0: 所以说刚才我跟你说，就那个这个鬼有时候可爱。
1: 对，
0: 자세단어보겠습니다욕심쟁이
1: 贪心鬼，
0: 탄신鬼놓다두다넣다
1: 放，
0: 放캐리어여행가방
1: 行李箱。
0: 行李箱行李가짐이고箱이원래상자인데캐리어여행가방을行李箱파트너짝꿍
1: 搭子。
0: 搭子뭐뭐뿐만 아니라
1: 不光
0: 不光 뭐뭐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뭐뭐뿐만 아닌 대상이 나오겠죠. 절친
1: 兄弟
0: 兄弟 兄弟는 원래의 그 본질적인 대표적인 뜻은 아우죠. 형 아우
1: 哥哥和弟弟
0: 그죠 형 아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가까운 친구끼리는 兄弟 兄弟 이렇게 편하게 쓰는 거죠.
1: 而且有的时候，个别时候，有的女孩子也会用。 不是
0: 정말
1: 所有，但是也有女孩子会用。哎，
0: 아
1: 咱们是兄弟吗？
0: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남자친구들 사이에 보통 야 친구야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여성끼리도 때에 따라서는 예, 시옹디. 근데 여성들은 원래 저 꾸이미 이 말이 있는데 그걸 쓰기도 하지만
1: 对，
0: 때에 따라서는 시옹디.
1: 是的。
0: 거의 각자 각각
1: 各，
0: 그 물러서다 양보하다
1: 退，
0: 토에 한 걸음
1: 一步。
0: 이부 이부 이부 한 걸음 한 걸음 상자
1: 盒子、
0: 盒子。
1: 箱子也可以。
0: 箱子也可以，箱子相对来说稍微大一点的，对吧？
1: 对，
0: 盒
1: 盒子的
0: 子，
1: 话小一点。
0: 对，小一点。你看，么과자상자이런거무슨盒子。
1: 我们不会说饼干箱子。
0: 啊，饼干箱子，哦，有大箱
1: 有
0: 子，
1: 大箱子，
0: 有
1: 有
0: 大
1: 大箱
0: 箱
1: 子。去
0: 子。
1: 中国的话，买饼干有大箱
0: 啊，
1: 子。
0: 大箱子，大箱子。근데보통이제盒子그러면좀작은상자，箱子라고한다면우리가흔히얘기하는 박스죠, 박스.
1: 对。
0: 큰 상자. 차지하다.
1: 站。
0: 占. 자리를 차지하다.
1: 占座位，
0: 예, 占, 座位, 座位가 자리죠, 座位. 유리한 위치에 있다.
1: 占优势，
0: 优势, 우세하다니까 유리한 위치가 占优势. 불허하다, 뭐뭐 해선 안 된다.
1: 不许，
0: 你不许什么什么什么하면너 해선 안 돼, 하면 안 돼. 추가하다.
1: 加，
0: 加.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다, 다 들어갈 수 없다.
1: 装不下。
0: 装不下，装이땐담다의뜻이죠。不下는할수없다해서담을수없다。装不下，보장하다，장담하다。
1: 保证。
0: 保证什么什么？미니버전。
1: 迷你版。
0: 예，미니그대로미니고요，반이버전이죠。미니반。말한대로하다，약속을지키다。
1: 说话算话。
0: 이 말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说话 말할 때 算话 그거 확실하게 계산을 말에다 넣어야 돼. 그래서 보통 말한 대로 하다. 더 편리한 건 약속 지켜. 이럴 때. 쇼화, 쏘화. 약속 지켜야 돼. 거래가 성립되다.
1: 成交。
0: 정交. 어,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할 때. 정交. 중량을 초과하다.
1: 超重。
0: 超重. 벌 주다.
1: 罚。
0: 罚. 벌금을 부과하다.
1: 罚款。
0: 罚款. 벌주를 마시다.
1: 罚酒。
0: 罚酒. 벌금을 내다.
1: 罚钱。
0: 罚钱. 밀크티.
1: 奶茶。
0: 奶茶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哇，这个也好好看，那个也好可爱，我都想买。你真是个贪心鬼，买这么多可怎么带回去啊？嘿嘿，等会儿放你行李箱里点嘛，咱们是旅行搭子。 这点小忙，你还能不帮？
3: 嘿嘿，我自己买的也不少，咱俩不光是旅行搭子，还是贪心鬼兄弟。
2: 那就各退一步，你帮我带两件小的就行，就这两个小盒子，不占地方的。
3: 说好了，就两件，不许再加了，再加我这也装不下了。
2: 保证不加了。

0: 뭐 귀여운데?
1: 最近商店里的东西非常丰富，
0: 而且确实
1: 可，
0: 是很好，又好看又可爱，对
1: 对，
0: 吧？
1: 确实有这种感觉，有的想啊，都买了算了。
0: 没错，没错，没错，我都想买。啊，이거 다 사버리고 싶은데, 음흠, 이런 욕심쟁이, 이렇게 많이 사서 어떻게 가져가려고?
1: 你真是个贪心鬼，买这么多，啊，可怎么带回去啊？
0: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중국 여행 갔어요. 这个, 好好看, 那个, 好可爱. 아, 니 真是个 탄신鬼. 아, 정말 욕심쟁이야. 真是个 탄신鬼야. 买这么多, 이렇게 많이 사면, 그거야말로, 怎么带回去呢? 怎么带回去? 带回去, 가지고 돌아가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 히히. 이따가 말이야. 니 캐리어에 좀 넣자. 아, 우리 여행 파트너잖아. 이 정도 작은 부탁도 설마 안 도와줄 거야?
1: 嘿嘿，等会儿放你行李箱里点儿嘛，咱们是旅行搭子，这点小忙你还能不帮？
0: 哦，嘿嘿。等会儿，조금 있다가 放你行李箱里点儿嘛啊？그니그放放놓다죠？行李箱里点儿嘛？니그 캐리어에 좀 넣자. 咱们是旅行搭子，그 여행 짝꿍 완전히 그한 쌍이죠. 여행 파트너잖아. 저点儿 小忙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小忙이 부탁이나 약간의 곤란함. 这点小忙，你还能不帮？나한테 도와줄 수 없을까？하하 나도 산게 적지 않은데 우리 둘은 여행 파트너이면서 욕심쟁이 형제네?
1: 嘿嘿，我自己买的也不少。咱俩不光是旅行搭子，还是贪心鬼兄弟。
0: 啊，这有意思
1: 有意思，我也买了很多。
0: 啊。对，我自己买的，나도 산게 不少啊，적지 않습니다. 咱俩 우리 둘은 不光是某某일뿐만이 아니라 旅行搭子，여행 파트너 还是거기다 또 탄신鬼 兄弟 아 친구예요. 어떤 욕심쟁이 친구죠. 서로 같은 욕심이 많은 친구 둘입니다. 욕심쟁이 형제도 되고요. 그럼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거 어때? 너는 내 대신 작은 거두 개만 가지고 가주면 돼. 딱이 작은 상자 두 개, 자리 별로 안 차지해?
1: 那就各退一步，你帮我带两件小的就行，就这两个小盒子，不占地方的。
0: 이건 서로 거투의 이부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1: 本来准备了四个盒子。
0: 对，那就거투의 이부. 조금씩만, 한 발씩만 양보하자. 거투의 이부. 니 帮我 带两件小的就行. 요 저기 带两件小的，요거두개작은 거就行，요거만 가져다 주면 되고, 就这两个小盒子，요거 상자 작은 거두개不占地方的，별로 자리 안 차지해 占地方자리를 차지하다 不占地方的，에이 약속했어 딱두 개야 더 추가하면은 안 돼, 더 추가하면 내 것도 안 들어가.
1: 说好了，就两件，不许再加了。再加，我这儿也装不下了。
0: 可能他的行李箱大一点，
1: 对。
0: 对，说好了，약속한거야，말끝낸거지，就两件，딱두 개，不许再加了，더이상추가안 돼, 안 돼, no, 再加더 추가하면 我这儿나도여기也装不下了，도저히담을 수가 없어，절대 추가 안 해. 오늘은 미니 버전 욕심쟁이만 될게, 약속해.
1: 保证不加了，今天只当个迷你版贪心鬼，说话算话。
0: 保证，내가 보장합니다. 不加了，더이상추가안해요. 不加了。今天오늘은只当个미니版미니버전，그러니까아주작은탄신고의그욕심쟁이가될게说话算话，내말약속한다책임져요说话算话。좋아콜나중에내짐초과되면벌로한달동안나한테밀크티사야돼
1: 行。成交，回头要是我行李超重了，罚你请我喝1个月的奶茶。
0: 그렇습니다. 行, 정자오. 사실 이 정자오는 원래는 비즈니스에서 쓰여지는 말이잖아요. 거래가 딱 성사가 됐어요. 서로 타오자 환자 얼마 하다가 콜 좋아요. 정자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1: 对。
0: 그때도 이제 보통 많이 쓰는
1: 朋友们之间开玩笑

0: 可以用。
1: 그렇죠. 뭐 농담 삼아서 정지혁 回头 조금 있다. 要是我行李 내 짐이 超重了 중량이 초과됐어요. 罚你请我喝一个月的 호호호 한달 내내 뭐를 사야 되죠? 奶茶 밀크티 사야 돼.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선생님, 82쪽입니다. 첫 번째. 不光 A 하이비, A뿐만 아니라 B도.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친절해서 다들 그를 좋아한다.
2: 他不光工作能力强，对人还特别和气，大家都很喜欢他。
1: 不光 공소 능력이 强. 일하는 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공소 능력이 强.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때, 强 씁니다. 对人,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还特别和气, 아주 친절하게 和气, 따뜻하게 대합니다. 大家都很喜欢他. 이 요리는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아주 좋다.
2: 这道菜不光味道好，卖相还特别好。
1: 这道菜, 이 요리죠. 不光味道好, 味道 맛이죠. 卖相, 요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가 되는 거죠. 보기가 마이샹 하이特别好. 주말에 야근도 해야 하고 결혼식에도 가야 한다.
2: 周末不光要加班，还得去参加婚礼。
1: 周末 주말에 不光要加班 야근도 해야 하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이데이去 어디도 가야 합니다. 参加婚礼 결혼식에도 가야 합니다. 두 번째 不许 불허하다 허락하지 않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밤에 더 이상 일 이야기는 안 하기로 약속한 거야.
2: 说好了，今晚不许再聊工作。
1: 아, 今晚 就好好痛快玩一玩。说好了，약속한 거야. 今晚不许 오늘 밤엔 안 돼. 무엇이? 再聊工作的事情。再聊工作。 장난감을 갖고 놀았으면 아무 데나 두지 말고 원래 있던 곳에 다시 갖다 놓아야 해.
2: 玩具玩完了，不许乱扔，要放回原位。
1: 玩具 장난감이죠. 玩完了 다 놀았어요. 不许 해서는 안 돼요. 乱扔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아무데나 乱扔 要放回原位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아야 돼요. 다시는 나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
2: 不许再找我借钱了。
1: 不许 해서는 안 됩니다. 再找我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뭐하러? 借钱了, 돈 빌리러. 83쪽입니다. 신灵鸡汤.
2: 每一发奋努力的背后，必有加倍的赏赐。
1: 그렇습니다. 发奋 努力, 열심히 노력한 그 뒤면, 이면에는 必有加倍的赏赐, 더큰 보상이 따른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3: 와, 这个也好好看。 那个也好可爱，我都想买。
4: 你真是个贪心鬼，买这么多可怎么带回去啊？
3: 嘿嘿，等会儿放你行李箱里点嘛。咱们是旅行搭子，这点小忙你还能不帮？
4: 嘿嘿，我自己买的也不少，咱俩不光是旅行搭子，还是贪心鬼兄弟。
3: 那就各退一步。你帮我带两件小的就行，就这两个小盒子，不占地方的。
4: 说好了，就两件，不许再加了。再加，我这也装不下了。
3: 保证不加了，今天只当个迷你版贪心鬼，说话算话。
4: 行，成交。回头要是我行李超重了，罚你请我喝一个月奶茶。
1: 점모쇼 이렇게 말해요. 84쪽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도 못 내려놓겠어.
2: 不是我贪心，是每样都喜欢，哪个都舍不得放下。
1: 不是我贪心, 내가 욕심 많은 게 아닙니다. 是每样, 모든 것이 都喜欢, 마음에 들어요. 아, 都喜欢. 나거 어느 거 하나도 舍不得, 뭐 하지 못합니다. 아쉬워서 放下, 내려놓지 못하겠어. 여행 가서 물건 살때 제일 걱정되는 건 수하물 중량 초과야.
2: 出门旅游买东西，最怕行李箱超重。
1: 出门旅游 여행 가서 买 东西 물건 살때 最怕 가장 걱정되는 거 行李箱 여행 캐리어 超重 중량 초과. 함께 놀러 왔으면 서로 도와서 분담해야지.
2: 一起出来玩。

0: 就得互相帮着分担点儿。一起出来玩，같이 놀러 왔으면
1: 데이 뭐뭐 해야 합니다. 互相帮着 서로 돕고 무엇을 分担点 그대로 분담해야지. 자잘한 물건은 하나씩 보면 자리를 안 차지하는데 모으면 꽤 버거워.
0: 零碎东西单个不占地儿，攒一堆也够呛。
1: 그러니까요. 零碎东西 자잘한 물건들 딴 거 그 하나씩만 보면 보잔디 자리 안 차지하는데 짠이뚜이也够呛. 때로는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 일이 오히려 더 순조롭게 풀려.
0: 有时候你让一步，我让一步，事情反而更顺利。
1: 요시호 때로는 니랑이보 너도 한발 양보 워랑이보 나도 한발 양보 시칭파르 그러면 일이 오히려 도리어 更顺利 순조롭게 됩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말한 대로 하다 약속을 지키다 한 말에 책임을 지다
0: 说话算话
1: 수화 말한 대로 하다 말에 책임을 지다입니다. 这周末别又忘了。哎呀，不会的啦，这次一定说话算话。那我订票喽。哎呀，我来订，我来订。哦，어디 놀러 가기로 했나 봐요. 订票 하니까 아예 와라이 와라이 와라이. 很漂亮的. 자, 단어 보겠습니다. 있다.
0: 忘忘
1: 표를 예매하다.
0: 订票.
1: 订票，这个票是火车票还是机票？远一点吧，飞机票。好，好，很好。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乐.
5: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6: 今天我们学习什么呢? 这顿我请,下次你请.
5: 这顿, 사실은 이제 이게 식사를 낼 때 这顿饭 할 때 얘기가 되는 거죠. 这顿饭, 그러니까 이번 식사, 我请, 내가 살게. 下次, 다음번에는 니칭, 니가 사. 그래서 이번엔 내가 낼 테니, 다음엔 니가 사. 그래서 这顿我请, 下次 니칭. 这算是 AA制吧.
6: 这是AA制嘛. 这个不是请客嘛, 这就是一种AA制嘛.
5: 但是公平。 如果这样的话, 也有好处的. 如果经济状况比较好的朋友, 这吃的是稍微好一点的，那就经济状况稍微差一点的话，那就他呢可以表示一些自己的意思意思吧。
6: 对对对，哎，这个也有道理啊。
5: 也有道理。
6: 嗯。

0: 这样的话，其实比较能够照顾到每个人的经济情况。
1: 当然，当
0: 嗯，
1: 然，所
0: 这怎么
1: 以，
0: 没想到呢？
1: 嗯，表面上看起来就 AA 制，
0: 嗯。
1: 其实是按照个人的这个经济状况，
0: 对，
1: 就你请什么，反正大家都好朋友的话，都
0: 嗯，
1: 无所谓。
0: 不强调一个比较固定的标准，
1: 对对对，
0: 嗯嗯，
1: 你吃什么，我吃什么都没关系嘛。
0: 这样一说的话，倒真的还是挺有人情味
1: 哦，
0: 的，
1: 对，
0: 嗯，
1: 没错。所以这顿我请，下次你请。세단을보겠습니다. 끼니
0: 顿，
1: 顿주문하다
0: 点，
1: 点배달음식
0: 外卖，
1: 外卖아끼다절약하다
0: 省。
1: 省번거로움을줄이다
0: 省事，
1: 省事事가1이니까번거로움을줄이다돈을아끼다
0: 省钱，
1: 省钱신경을덜쓰다
0: 省心，
1: 省心힘이덜들다
0: 省力，
1: 省力배송비배달비
0: 配送费，
1: 配送费，配送，配送이죠。그래서配送费，配送비배달비。고민하다，근심하다。
0: 愁，
1: 愁，닭다리덮밥。
0: 鸡腿饭。
1: 鸡腿가그대로닭다리죠。鸡腿饭，饭，밥이니까닭다리덮밥。추가하다，더하다。
0: 加，
1: 加，요리를추가하다。
0: 加菜，
1: 加菜，재료를더넣다。
0: 加料，
1: 加料，料가재료죠。그래서加料，加菜。달걀 프라이,
0: 煎蛋，
1: 煎蛋, 煎, 그대로 이제 프라이라고 보면 되겠죠? 煎蛋, 전주, 물주.
0: 金主，
1: 보통 이제 발음할 때는 전주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진주, 중국어에서는 진, 황금이 나왔네요. 오, 요 다오리야.
0: 所以这个金主一般都是啊出钱的人，
1: 钱不就是金吗？
0: 对对对对对，
1: 所以金主배고프다,
0: 饿，
1: 饿. 가슴흉부
0: 前胸，
1: 前胸붙다붙이다
0: 贴，
1: 贴사진을붙이다
0: 贴照片，
1: 贴照片照片사진이죠라벨을붙이다
0: 贴标签，
1: 标签이라벨贴标签등
0: 后背。
1: 后背갑자기돌연히
0: 突然，
1: 突然불허하다허락하지않다
0: 不许，
1: 不许빼앗다탈취하다
0: 抢，
1: 抢，본문내용들어보겠습니다。
2: 我准备点外卖了，要不要一起点，省个配送费？
3: 那必须的，我正愁吃什么呢。
2: 好啊，我点了鸡腿饭，你要是也来这个，我就请你。
3: 鸡腿饭好，可以加个煎蛋吗，金主？
2: 当然可以啦。半小时后，
3: 外卖到了，我去拿。
2: 太好了，饿得前胸贴后背了。
3: 哎，我突然想喝奶茶，我来点一杯，算我的。
2: 说好了，这顿我请，奶茶也我来点吧，下回你请。
3: 也行，那明天午饭我请。不许跟我抢。
1: 나 배달 시키려고 하는데 같이 시킬래? 배송비도 좀 아끼고?
0: 我准备点外卖了，要不要一起点，省个配送费？
1: 그럴까요?예.나我准备点外卖了，准备뭐뭐하려고한다이때는요.그래서点주문하다무엇을外卖배달음식.나배달음식시킬건데要不要一起点?要不要원해안원해?一起点같이시키는거원해안원해?그러니까같이시킬까?省个配送费아배송비도아끼고요배달비도좀아끼고요省그대로아끼다줄이다配送费배달비오그럼당연하지.마침 뭘 먹을지 고민하던 참이었어.
0: 那必须的，我正愁吃什么呢？
1: 그러니까 나 비슈다. 아,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나 비슈다. 我正愁愁 고민하다죠. 정 지금 막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正愁. 지금 고민 중이었어요. 뭐를 吃什么呢?아, 뭘 먹을까요? 我应该吃什么好呢?正愁吃什么呢?좋아. 나 닭다리 덮밥 시켰는데 너도 이거 시킬 거면 내가 쏠게.
0: 好啊，我点了鸡腿饭。你要是也来这个，我就请你。
1: 오,好啊,좋아.그러면,我点了鸡腿饭,나는그

0: 鸡腿饭, 닭다리덮밥을 시키려고 하는데, 디안라, 니 要是 예来 这个, 이데라이는 일종의 디엔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라는 대동사 역할을 합니다. 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要是 예来 这个, 너도 이거 할 거면, 我就 请你吧, 내가 이거 쏠게. 오, 大方. 닭다리덮밥 좋지. 오, 그런데 계란 후라이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물주님?
1: 鸡腿饭好啊，可以加个煎蛋吗？金主，
0: 哦，这个，
1: 如果是我的话，我再加个大人，金主大人。
0: 啊，对，金主大人就更好听了，
1: 对对
0: 对
1: 对，
0: 对对
1: 金主更开心。
0: 对，对对对，没错。煎蛋啊，요거 저도 해본 적 있는데, 요게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는 거안 들어가는 거고, 아, 我觉得有很大的
1: 我
0: 差
1: 也
0: 别，
1: 觉得，
0: 对吧？
1: 你说这是为什么
0: 就
1: 呢？
0: 是小小
1: 你
0: 的
1: 说
0: 东
1: 平
0: 西，
1: 时吧，鸡蛋在外边一个鸡蛋也没有多少钱，
0: 对对
1: 但
0: 对。
1: 是一个鸡蛋金黄黄的鸡蛋，然后就铺在那个饭的上面，啊，
0: 都
1: 感
0: 不
1: 觉
0: 一
1: 这
0: 样，
1: 个心
0: 不一
1: 情
0: 样，
1: 不一样。
0: 不就是这2-3块钱的，
1: 对对
0: 对
1: 对
0: 吧？
1: 对，
0: 一个鸡蛋，
1: 但是吃的人，客人的感觉完全不
0: 哦，
1: 一
0: 不一
1: 样。
0: 样，不一样。如果没有的话，好像是，缺了一个是。
1: 洪老师，是我们两个经济条件不太好吗？一个煎蛋就开心成这个 样
0: 对
1: 子。
0: 对对，鸡腿饭好啊，哦，닭다리밥좋아，可以加个煎蛋吗？거기에계란후라이추가할수있을까요？金主大人，물주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당연히 되지.
1: 当然可以了。
0: 当然可以啦，당연히 되지. 자, 半个小时后30분이 지났습니다. 아, 배달 음식 왔다. 내가 가지러 갈게.
1: 外卖到了，我去拿。
0: 아, 이 요럴 때 굉장히 좀 약간 높여줘야 돼요. 와이파이 到了. 아, 배달 음식 왔어요. 我去拿. 내가 가서 가져올게. 我去拿. 잘 됐네. 배고파서 배가 등에 붙을 지경이야.
1: 太好了，我饿得前胸贴后背了。
0: 이 표현 참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 哦，真的
0: 백가죽이 등허리에
1: 啊！
0: 붙는다.
1: 哎呀呀呀！
0: 예. 근데 이제, 한국어는 백가죽. 예, 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젠시용
1: 前
0: 가슴.
1: 胸，哎，
0: 가슴이.
1: 一样，一个
0: 가슴이.
1: 上一点，一个下一点。
0: 对,饿的젠시용 그 가슴이 티에 허베러 등에 붙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배가 고프다. 예, 좋습니다. 아, 근데 나 갑자기 밀크티가 마시고 싶네. 내가 한잔 시킬게. 이건 내가 내릴게.
1: 哎，我突然想喝奶茶，我来点一杯，算我的。
0: 아, 그렇죠. 음료가 또 있으면 아,
1: 啊，
0: 완美야.
1: 没错，而且最近很多中国的奶茶店在韩国也开了，
0: 是吗？
1: 哦，大家可以尝尝中国奶茶的味道。
0: 哦，是吗？
1: 哦，这不是做广告啊，大家可以尝一尝，
0: 对对对
1: 因为
0: 对，
1: 比较地道嘛。
0: 好好，我突然想喝，갑자기 마시고 싶어졌어요. 奶茶, 밀크티가 마시고 싶어졌어요. 我来点一杯，내가 한잔 할게. 算我的，내가 시킬 거야. 이건 내가 낼게. 오, 이번은 내가 사기로 했잖아. 밀크티도 내가 시킬게. 다음에 네가 사.
1: 说好了，这顿我请，奶茶也我来吧，下回你请。
0: 그러니까 이왕 약속한 거. 说好了, 이미 약속됐어요. 얘기 다 끝난 거야. 这顿我请, 이 끼니는, 요 점심은 我请, 내가 낼 테니까 奶茶 也我来点吧. 그 밀크티도 내가 주문할게. 下回, 다음에 니 请, 다음에 니가 내. 그것도 좋네. 그럼 내일 점심은 내가 살 테니까 절대로 기회를 뺏으면 안 돼.
1: 也行，那明天午饭我请，不许跟我抢哦。
0: 오, 예, 行. 그것도 좋아요. 나 明天 午饭, 내일 점심은 我请, 내가 낼 테니까 不许 해서는 안 돼. 跟我抢, 抢 원래는 이제 뺐다, 강탈하다. 여기서는 이제 칭커더 지호이 봐.
1: 如果去请客的机会也要抢的话，说明大家关系不错。
0: 没错。그래서 不许 跟我抢, 약간 이제 이 가까운 친구 사이에 한 농담으로 보면 되겠죠, 선생님? 좋습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선생님? 90쪽입니다. 첫 번째, 정초우. 마침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창 고민하고 있던 참인데라고 하는 뜻이죠. 이사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참인데 그가 딱 전화를 했네.
1: 我正愁没人帮忙搬家呢，他就打电话来了。
0: 이럴 때 정말 행복하죠.
1: 没错，
0: 예.
1: 雪中送炭。
0: 我正愁，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매일

0: 일은 아무도 없어. 무엇을 빵망 반지하는 이사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굴 불러야 되나? 정저 매일은 빵망 반지하는 타지오 다대화라라. 그가 마침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네가 온 거야.
1: 我正愁没人带孩子呢，你就来了，快跑！
0: 有时候带孩子比搬家更累。
1: 快跑！快逃跑！
0: 자, 我正愁，마침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은 带孩子呢，아이를 돌보다 带孩子，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던 참인데 이제 와라, 네가 마침 딱 왔어. 快跑，快跑！주말에 할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네가 영화 보자고 한 거야.
1: 正愁周末没事做，你就约我看电影了。
0: 이런 것도 정말 기분이 묘한.
1: 对对对，好像心有灵犀的感觉，跟朋友。
0: 그러니까요. 뭔가 통한 것 같은 또 고맙기도 하고 기분 좋아요. 정愁 쪼모 매시做 주말에 마침 할 일이 없어. 근데 매시做但是我想做一些事情对吧? 그래서 쪼모 매시做 니就约我看电影了. 니가 나보고 영화 보러 갈까? 很好. 두 번째, 说好了. 이미 약속했잖아. 그렇게 정했잖아. 우리 분명히 약속한 거야. 이번 여행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할 거야.
1: 咱们可说好了，这次旅行我什么都不管。
0: 咱们可说好了，우리 얘기 끝난 거야. 说好了，这次去旅行，이번에 가는 여행에 我什么都不管，나 절대 아무것도 간섭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할 거야. 什么都不管。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왜 잊어버렸어?
1: 说好了今天见面的，你怎么忘了？
0: 그러니까요. 왜 잊어버렸어? 说好了，뭐뭐 약속이 된 거잖아요. 今天 见面的，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니 怎么 忘了呢？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각자 계산하기로 했잖아. 왜 몰래 계산했어?
1: 不是说好 AA 制吗？你怎么偷偷把单买了？
0: 够意思啊！不是说好了，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不是说好了 AA 制吗？각자 내기로 더치페이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니 怎么 偷偷 몰래 偷偷 把单 买了？ 왜 몰래 계산했어? 마이단 그대로 계산하다죠. 그래서 받아 말로 받자 구문이 되는 거죠. 받아 말로. 좋습니다. 자, 91쪽입니다. 신링지탕.
1: 每天都要告诉自己，自己值得拥有美好的。
0: 그렇습니다. 매일 또 요. 告诉 自己 매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自己 值得 拥有 所有的 美好.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准备点外卖了，要不要一起点，省个配送费？
3: 那必须的，我正愁吃什么呢。
2: 好啊，我点了鸡腿饭，你要是也来这个，我就请你。
3: 鸡腿饭好，可以加个煎蛋吗，金主？
2: 当然可以啦。半小时后，
3: 外卖到了，我去拿。
2: 太好了。饿得前胸贴后背了。
3: 哎，我突然想喝奶茶，我来点一杯，算我的。
2: 说好了，这顿我请，奶茶也我来点吧，下回你请。
3: 也行，那明天午饭我请，不许跟我抢。
0: 这么说 이렇게 말해요. 92쪽입니다. 직장인들은 평일 점심에 배달 음식을 가장 많이 찾아요.
1: 上班族工作日中午最依赖外卖。
0: 그렇습니다. 상반주 직장인들이죠. 공소日 일하는 날 평일이죠. 중午 점심은 最依赖 뭐뭐에 의지하다니까 그것을 많이 한다죠. 무엇에 의지하죠? 外卖 배달 음식에 의지한다. 지금 배달 음식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밀크티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졸음 쫓는 필수품이 되었어요.
1: 奶茶已经成为很多人的提神必需品。
0: 韩国人就喝咖啡，中国人喝奶茶，
1: 奶茶或者喝茶，
0: 喝茶，奶茶已经成为그 밀크티는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다. 很多人的많은 사람들의 提神 정신 차리는 졸음 쫓는 必需品 필수품이 되었어요. 밀크티를 주문할 때 당도는 낮게 얼음 빼고가 가장 흔한 요청 사항이에요.
1: 点奶茶时。

0: 少糖去冰是最常见的要求。
1: 奶茶를 주문할 때 그냥 밀크티를 주문할 때 少糖, 당도 낮게 설탕 조금, 취빙 얼음 제거 是最常见的要求,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요청사. 지금 주문하면 20분 정도면 도착해요.
0: 现在下单20分钟左右就能送到。
1: 现在下单, 지금 주문하면 20분 左右, 20분이면 就能送到, 도착합니다. 배달시키는 게 나가서 식당을 찾는 것보다 시간도 덜 들고 힘도 덜 들어요.
0: 叫外卖比出门找馆子省时省力。
1: 当然, 叫外卖배달시키는 게比出门나가서 找馆子식당을 찾는 것보다 省时省力, 시간 힘덜 듭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돈을 내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스폰서.
0: 金主.
1: 金主. 말 그대로 원래 돈을 대주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이제 돈 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씁니다. 선생님.
0: 小刘, 喝奶茶吗?
1: 喝呀, 点吧. 今天我做东.
0: 真的? 好啊, 好啊, 金主大人, 我要与你波波.
1: 哈哈哈, 花钱就是不一样的.
0: 是啊,所以叫您金主大人.
1: 金主大人. 단어 보겠습니다. 밀크티.
0: 奶茶.
1: 대접하다, 한턱 내다.
0: 做东.
1: 做东. 타로 버블 밀크티.
0: 위니뽀뽀.
1: 오, 재밌네요. 뽀뽀, 위니뽀뽀.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렸던 2022년 우승곡으로 시작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참가해서 1위에 올랐죠. 우크라이나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장엄한 분위기의 노래, 칼루시 오케스트라의 스테파니아, 일요일 세계음악기행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2022년 유럽전 송콘테스트 우승곡 우크라이나 밴드 칼로시 오케스트라의 연주한 노래 스테파니아.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이었습니다. 칼로시 오케스트라의 리더는 우승 직후 곧바로 전장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유럽전 송콘테스트의 우승 트로피는 경매로 처분해서 조국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2022년 유럽전 노래들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ESC에서 최근에 늘 하위권을 면치 못하던 영국이 간만에 2위를 차지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은 팝, 록, 싱어송라이터 샘 라이더가 스페이스맨이라는 노래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샘 라이더 덕분에 2023년 유럽전 송콘테스트는 전쟁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우크라이나 대신 영국 리버풀에서 열렸죠. 3위 곡은 스페인 대표로 참가한 샤넬의 슬로몬데요. 쿠바 출신의 이 샤넬의 굉장히 도발적인 퍼포먼스가 당시에 꽤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4위 곡 스웨덴 가수 코르넬리아 제이콥스의 Hold Me Closer. 5위 곡은 세르비아 가수 콘스트락타의 In Corpore Sano, 건강한 몸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직후라서 그런지요. 무대에서 손 씻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굉장히 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2022년 ESC 2위부터 5위까지 4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2년 유럽전 송콘테스트 2위에서 5위까지 네 곡 들으셨습니다. 영국의 샘 라이더의 노래 스페이스맨, 스페인 가수 샤넬의 슬로모, 슬로우 모션이라는 뜻이고요. 스웨덴 가수 코르넬리아 제이콥스의 Hold Me Closer, 그리고 세르비아 가수 콘스트락타의 In Corpore Sano,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렸던 2021년 대회 상위권 노래들입니다. 2021년 대회는 노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 밴드 모네스킨의 지디 에부오니, 조용히 얌전하게 굴어, 이 노래는 월드와이드 히트곡이 됐죠. 그리고 이 밴드의 프론트맨 다미아노 다비드는 밴드 활동 외 솔로곡도 발표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노세해지던 유럽전 송 콘테스트에 젊은 피를 수혈하면서 10대, 20대 젊은 층의 관심을 모으게 한 그런 기폭제가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모네스킨의 GT 보니로 시작해서요. 2위 곡 프랑스 가수 바르바라 프라비의 Voilà, 그래. 3위 곡 스위스 가수 존 티어스의 Du l'Univers, 온 우주. 4위 곡인 아이슬란드 대표 다디오 가그나마그니스의 Ten Years. 5위 곡 우크라이나 밴드 고아의 연주한 노래 슘, 소음까지 2021년 대회 노래 5곡 보내드립니다.

2021년 유럽전 송콘테스트 노래 5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이탈리아의 모네스킨의 노래 GT의 보니 조용히 얌전하게 굴어 프랑스 가수 바르바라 브라비의 Voilà 그래 스위스 가수 존스 티어스의 Du l'univers, un 우주 아이슬란드 가수 다디오 가그나마그니스의 Ten Years 그리고 우크라이나 밴드 고아의 슘 소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전 송 콘테스트는 MZ세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TV로 보는 시청자들은 좀 줄었지만요. 소셜미디어로 유럽전 송 콘테스트를 소비하는 어린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거 등장하면서 대회는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밴드 모네스킨의 노래 그리고 어제 선곡했던 로린의 타투 같은 이 성공 신화 덕분에 요즘에는 실력파 뮤지션들이 이 대회에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ESC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회가 취소됐는데요. 2020년은 1956년에 시작된 유럽전 송 콘테스트가 유일하게 열리지 않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2019년으로 가보죠. 2019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는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서 열렸고요. 우승은 네덜란드의 싱어송라이터 덩컨 로렌스가 아케이드라는 노래로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히트곡이 됐죠. 이탈리아 뮤지션 마무드가 솔디, 돈이라는 노래로 26점 차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던 2018년 대회 노래인데요. 우승곡인 이스라엘 가수 네따의 토이, 케이팝

힙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노래고요. 2위 곡 사이프러스 가수 엘레니 포에이라의 Fuego, 불. 스페인풍의 라틴 댄스곡입니다. 3위 곡 오스트리아 가수 세살 샘슨의 R&B 스타일의 곡 Nobody But You까지 2019년, 2018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 노래 5곡 보내드리겠습니다.

ESC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2019년 1, 2위 곡 그리고 2018년 1, 2, 3위 곡 총 5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덩컨 로렌스의 아케이드, 마무드의 솔디, 네타의 토이, 엘레니 포에라의 푸에고, 그리고 세사르 샘슨의 Nobody But You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026년 올해부터 10년간의 유럽전 송콘테스트 상위권 노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입상권에 들지 못한 히트곡, 그리고 좀 더 과거의 ESC 노래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승곡 포르투갈 가수 살바도르 소브랄의 아마르 펠로스 도이스, 둘 모두를 위한 사랑. 2016년 우승곡 우크라이나 가수 자말라의 1944, 1944년. 이 두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벨기에의 악셀 레드가 부르는 스마텅 오늘 아침입니다. 1999년 그의 세 번째 앨범 수록곡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깨어난 아침, 그의 미소를 바라보며 느끼는 행복을 노래한 곡인데요. 사랑으로 세상이 단순해질 때 행복은 절정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행복해져. 인생은 아름다운 거구나. 사는 게 이렇게나 편한 거구나. 네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시간은 너무 적성에 맞아서 불만 따윈 있을 수 없지. 내 발치에서 버티고 있는 걱정거리마저 다 잊을 정도로 하루 동안 벌어질 어떤 일도 내 하루를 망치진 못해. 오늘 아침 너의 미소를 보며 난 마냥 행복해져. 넌 말할 때 미소를 잇는 법이 없지. 왜 사람들이 스스로 골칫거리가 되는지 난 이해 못해. 모든 게 그저 단순한데 욕심내지 않으면 인생은 아름다워지는데 그렇게나 쉬운 게 인생인데. 여하튼 스스로를 얽매는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난 그냥 널 사랑할래.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벨기에의 악셀 레드가 부르는 리앙꺼 니봉세, 생각만 해도 입니다. 악셀 레드를 국제 스타로 만들어준 1996년 앨범 새 음행에서도 자주 소개한 2집 아따똥 수록곡인데요. 노랫말은 예전에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난 순간에서 시작되죠. 단번에 그를 알아보면서 화자는 확신하죠. 시간과 거리는 사랑을 잊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본 순간, 아니 생각만 해도 모든 감정은 되살아난다는 것을요. 낭독 시작합니다. "널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놀라지 마. 널 한눈에 알아봤다. 어떻게 있겠니? 한순간에 지난 날을 되돌려주는 그 눈.

이틀. 가끔 너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 넌 지금 작은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사실이니? 나와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는 것도 사실이니? 사람들은 말하지. 시간은 사랑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에 제동이 걸린다고. 하지만 널 떠올리는 순간 난 흔들려. 널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 시간도 거리도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꿀 순 없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포르투갈의 아나모우라가 부르는 디아드 폴가입니다. 파두의 무겁고 비에 넘치는 전통을 낙천적으로 부수고 그 표현 양식을 넓힌 아티스트 아나모우라가 2015년에 발표한 여섯 번째 앨범 모우라의 수록곡입니다. 이 파두의 리듬과 멜로디를 경쾌한 스타일로 탈바꿈시키면서 무거운 노랫말 역시 긍정과 낙관의 태도로 이완시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좁은 골목에 아침이 찾아오자 창문으로 해가 비쳐든다. 멋쟁이 영감님은 전동드릴을 잠시 멈추고 수탁은 쉬고 아이는 웃는다. 오늘은 무조건 그래.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평온하다. 2층에서

틈만 나면 전쟁을 선포하던 부부도 평화협정을 맺고 여바란 듯이 서로에게 애정을 퍼붓는다. 오늘은 쉬는 날, 허둥대며 서두르지 않아도 돼. 치마, 하이힐, 마스카라에 힘입어 거리를 나선다. 차들도 멈춘 것처럼 보인다. 경찰도 오늘을 즐기고 단속원도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광객은 내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준다. 라우라 부인은 오늘 신문을 읽고 부엌에는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보인다. 하루하루 일에 짓눌려 버티는 우리에겐 재충전이 필요하지. 오늘만큼은 흥겨운 파도로 얼마든지 자축해도 돼. 오늘은 쉬는 날, 각자의 됨됨이로부터 쉬는 날, 해야 해서 하는 것들로부터 쉬는 날, 적어도 한 번은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는 날.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포르투갈의 아나모라가 부르는 This Fado, 운명을 거부하는 Fado입니다. 2012년 발표곡으로 당시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탑10에 진입해서 큰 성공을 거뒀었죠. 노래 제목 This Fado는 조합어입니다. 운명, 숙명, 나아가 포르투갈의 음악 장르 용어인 파두의 부정형 접두사인 디스를 붙였죠. 그 뜻은 운명 아닌 운명, 파두 아닌 파두쯤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노랫말 맥락에 맞춰서 운명을 거두하는 파두라고 해석해 봤습니다. 노랫말은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문장들로 이어지는데요. 모두 이 파두의 정서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운명, 체념, 사우다드,

그러니까 상실과 그리움.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을 파두라는 노래를 거치며 미학적으로 수화하는 과정 자체가 이 노랫말의 주제가 됩니다.

운명은 내가 운명을 믿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나의 파두에는 파두가 없다. 파두를 느껴본 적이 없음에도 파두를 부르지만 누구보다 절절히 느끼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아, 슬프다.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 아, 기쁘다. 이 거대한 슬픔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나를 기다리며 여기 있었으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사람을 기다린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한탄할 것이 남지 않았다고 한탄할 수 있다면, 침묵에 잠겨 있어도 노래를 만들게 될까?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노래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까? 불행하구나. 내가 누리는 행운 때문에. 행운이구나. 이토록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뿐이지만 확실한 것이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립구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기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슬픔을 느낀다. 너무 슬퍼서 기쁨을 느낀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미우샤 그리고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함께 부르는 벨라루스 도스 올리우스 테우스 당신의 눈빛을 거쳐서 입니다.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가 1960년에 발표한 원곡을 1977년 미우샤와의 듀엣 앨범 미우샤 앤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을 위해서 리메이크 했죠. 사랑의 진정한 소통장구 눈빛에 받쳐진 귀여운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눈빛, 당신의 눈빛, 기꺼이 서로를 향한다면 맙소사 얼마나 멋진가요? 서로의 시선이 얽히는 것,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요. 하지만 당신의 눈빛이 나의 눈빛을 일부러 외면하면 그렇게 날 도발한다면 내 사랑 신의 이름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데 난 불타올라요. 내 눈빛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쓸데없는 말은 그만해요. 나의 눈빛은 당신의 눈빛 안에 잠기고 싶다고요. 당신의 눈빛을 거쳐야 내 머리도 제대로 돌아간답니다. 내 사랑, 내 생각은 하나뿐. 나의 눈빛은 지금 결혼을 원하고 있어요. 나의 눈빛은 결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 그리고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시쿠 바르키가 부르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곡 생보세 너 없이입니다.

더 힘들다. 그러니 사랑하는 너는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 주기를, 내가 고요 속에서 버틸 수 있도록, 내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 없는 세상의 슬픔에 짓눌르지 않도록.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자반, 그가 부르는 사무라이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자반이 1982년에 발표한 곡, 미국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백킹 보컬과 하모니카 연주로 참여해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브라질 리듬과 스티비 원더의 소울풀한 코러스와 하모니카가 근사하게 어울린. 그런데 이 사무라이라는 제목이 조금 엉뚱하죠. 여기서 사무라이, 사무라이

저희는 운명의 적수를 만나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바치게 된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 적수는 바로 사랑이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와, 내 심장은 너무도 큰 욕망에 터질 것 같다. 아, 그 욕망이 날 고통에 몰아넣었다. 숫제 날 죽일 지경이다. 죽일 수 없대도 기어코 만신창이로 만든다. 그것은 내겐 말도 없이 떠나선 정념의 처소로 간다. 제멋대로 오고 떠났다가는 다시 와선 저주를 안긴다. 그러면서 또 내 몸을 어루만진다. 달이여 빛을 더 뿌려다오. 정념의 짙은 어둠을 환히 비춰다오. 나 맞서고자 했었다. 사랑의 힘과 싸우고자 했었다. 그러나 결국 승자의 발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사무라이의 시종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가득한 행복을 얻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 서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Como Duele, 얼마나 아픈지입니다. 멕시코의 메가 국민 스타 아티스트 루이스 미겔이 볼레로의 거장 아르만도 만사네로와 손잡고 이른바 볼레로 부흥기를 이끈 시절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두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볼레로 연작 중에서 2001년에 발표한 앨범 미스 로만세스, 나의 로맨스 수록곡입니다. 평생 다시 없을 사랑이었으나 이 애초 작별이 내정되어 있던 관계를 슬프게 회고하는 남자의 넋두리.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혹여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을 가벼이 여겼다면 그때 나는 철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거나 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키스와 사랑을 바치고 있으니까요. 혹여 내가 무심히 꽃을 꺾었다면 갑자기 사랑이 찾아와 모든 걸 바쳤는데도 내가 무시했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거나 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당신을 내 품에 안고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품에서만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건가 봐요. 당신이 날 만나기 전에 키스한 사람을 생각하면 온몸이 타오르듯 아파요. 이 통증이 언젠가 사라지긴 할까요? 당신에게 달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별을 따라 떠나버리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나고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0: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어메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Nos hizo falta tiempo,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입니다.
1: Nos hizo falta tiempo.
0: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린 주어진 시간마저 허비했고 우리가 나눈 입맞춤, 함께 마신 와인은 이제 우리와도 먼 이야기가 되었어.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함께 비를 맞으며 걸을 시간, 마음껏 대화를 할 시간, 함께 볼레루를 출 시간이,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랬다면 내겐 당신밖에 없다는 걸 당신도 알았을 텐데. 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나를 깊게 헤아릴 시간, 그럴 시간이 필요했는데. 진실된 인생을 만들어갈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는데. 바닷가를 거닐 시간, 모험을 즐길 시간이, 기꺼이 일탈할 시간이, 당신의 눈빛에 담긴 뜻을 헤아릴 시간이 필요했는데.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몽 비올레이가 부르는 오클라비, 인생 밖으로 밀려난 채입니다. 이 제목이 암시하듯이 산다는 것에 덧없음, 무너지는 것만이 이 확실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몇 대목 읽어보죠.

천천히 예외 없이 속절 없이 우린 무너져간다. 필연, 그래 필연이다. 우린 주어진 시간을 살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본다.

내려다 보면 장렬한 하늘이 우리에게 표지처럼 상처를 새긴다. 우린 인생이란 희극을 연기한다. 그러다 인생 밖으로 밀려난 채 빗속을 걷는다. 천천히 예외 없이 속절 없이 우린 공허에 다가간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야스쿠테 오이시이카라 이츠모 히토가 오이요.
0: 싸고 맛있어서 항상 사람이 많아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여서라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건강하다.
1: 겐코다. 겐코다.
0: 겐코다. 건강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겐코,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한자어 사용하잖아요. 이 건강을 음으로 읽었습니다. 겐코, 이 뒤에 다가 연결됐어요. 건강하다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일본어로 건강하다라고 하면 겐키다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할 때는 겐코다. 그런데 활기차다, 기운이 있다라는 의미의 건강하다라는 뜻을 전하고 싶을 때는 겐키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하루 종일
1: 이치니치주 이치니치주
0: 이치니치주 하루 종일입니다. 이치니치 하루고요. 그 뒤에 주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어요.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인데요. 이 가운데 중을 주라고 읽으면은 그 앞에 나오는 단어의 범위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치니치주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럼 1년 내내는 뭐라고 할까요?
1: 이치넨주
0: 이치넨주라고 하면 됩니다. 1년은 이치넨 그 뒤에 주해서 1년 전체니까 1년 내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볼까요? 전 세계는요?
1: 세카이주
0: 세카이주라고 하면 됩니다. 세계는 세카이 그 뒤에 주 연결해서요. 그 세계 전체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 세계라고 하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단어 볼까요? 모두
1: 민나 민나
0: 행복하다.
1: 시아와세다. 시아와세다.
0: 시아와세다. 시아와세까지가 행복, 행복함이란 뜻입니다. 이 뒤에 다가 연결돼서 시아와세다라고 하면 행복하다란 뜻의 나 형용사가 되는데요. 선생님, 행복이라고 하는 거 한자어잖아요.
1: 고후쿠다.
0: 고후쿠다. 행복하다. 시아와세다랑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형용사고요. 젊은이
1: 와카모노 와카모노
0: 와카모노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혹시 기억하나요? 와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노 중에서는요. 우리가 한자로 놈자라고 써서 모노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가리킬 때요. 그래서 와카이 이 형용사와 모노 연결해서요. 하나의 복합어를 이루고 싶어요. 이 형용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이룰 때 어간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카모노 젊은이라고 하는 뜻이 되었네요.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와카이 히토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젊은이 하면 청년이란 단어도 떠오르는데요.
1: 세넨 세넨
0: 청년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세넨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보죠. 인기 만점.
1: 모테모테 모테모테
0: 모테모테 인기 만점, 인기가 많음이란 뜻을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보세요.
1: 모시모시 모시모시
0: 모시모시 혹시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받을 때 모시모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모시모시는요, 우리말의 여보세요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전화로 상대를 부르거나 혹은 대답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모시모시는 사람을 부를 때도

0: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같이, 함께.
1: 一緒に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여서라는 의미의 접속조사 카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카라는요, 접속조사로 뒤에 오는 문장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럼 접속조사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에 연결해요?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카라는 문이 끝나는 종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문이 끝나는 형태이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1: 바이토다카라
0: 바이토다카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란 뜻입니다. 카라는 뭐뭐이기 때문에 란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조사고요. 이유나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이 끝나는 종지형에 연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카라 앞부분 한번 볼까요? 바이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이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자, 이렇게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됩니다. 바이토다카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좀 정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정중하게 문을 끝내면 되겠네요. 바이토데스, 문이 끝났습니다. 뒤에 카라 연결해서 바이토데스카라라고 하면 되죠. 다음 단어로 연습해 볼까요? 건강하다. 건강하기 때문에.
1: 健康だから
0: 健康だから, 건강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카라는 문이 끝나는 형태에 연결됩니다. 어디 앞에 문이 끝났나 한번 살펴볼까요? 健康だ, 건강하다. 다로 문이 끝났어요. 이 뒤에 카라 연결하면 됩니다. 健康だから, 건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健康だ, 건강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정중하게 할 때는요, 다를 대수로 바꾸면 되죠. 健康です. 문이 끝난 형태죠. 뒤에 카라 연결해서 健康ですから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또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여서 바빠요.
1: 今日は一日中バイトだから忙しいです。今日は一日中バイトだから忙しいです。
0: 今日は 오늘은 一日中 하루 종일 바이토다카라 아르바이트여서 이소가시이데스 바빠요 라는 표현입니다. 바이토다 아르바이트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바이토다카라 아르바이트여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이소가시 바쁘다 이형용사. 이형용사를 정중하게 할 때는요. 어미 이 뒤에 데스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소가시이데스 바빠요. 다음 문장 볼게요. 가족 모두 건강해서 행복해요.
1: 家族みんな健康だから幸せです。家族みんな健康だから幸せです。
0: 가족 민나 가족 모두 健康だから 건강해서 幸せです 행복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건강하다 健康だ 문이 끝난 형태입니다. 이 뒤에 이유 원인 나타내는 카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健康だから 건강해서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幸せだ라고 하면 행복하다.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다를 대수로 바꿔서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幸せです 행복해요.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죠.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뭔가 예전에 여러분 카라 배운 기억 나시나요? 그렇죠. 명사에 연결되는 카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명사에 연결되는 카라는 격조사라고 부르고요. 뭐뭐부터 뭐뭐에서라는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냈었죠. 그럼 격조사 카라의 예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초급 일본어 수업은 오전 5시부터 5시 20분까지예요.
1: 初級日本語の授業は午前5時から5時20分までです。
0: 5時から시작점을 나타내고 있죠? 이번에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으로 2시간 30분 정도예요.

0: 東京から大阪まで新幹線で2時間30分くらいです。
1: 東京から이때가라는출발점을나타내고있습니다그럼오늘의문장확장으로넘어가볼게요이번시간에는접속조사카라를사용해서문장을만들어보려고합니다잘듣고따라해보세요노래를잘한다
0: 歌が上手だ。
1: 歌가저즈다저즈다잘한다대상은요가라고하는조사로나타냈죠그래서歌가저즈다노래를잘한다이번에는귀엽다
0: かわいい。
1: 가와이이형용사입니다한번연결해볼까요노래를잘하고귀엽다
0: 歌が上手でかわいい。
1: 歌가저즈대가와이이인데요여기에접속조사카라한번연결해볼게요노래를잘하고귀엽기때문에
0: 歌が上手でかわいいから。
1: 歌가저즈대가와이이까라가와이이귀엽다로문이끝났습니다종지형이죠이 뒤에 카라 연결하면되겠습니다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0: 歌が上手で可愛いから若者にモテモテだ。
1: 歌가 저즈대 가와이이 까라 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와카모노 니 젊은이들에게 모테 모테다 인기 만점이다 저 아이돌은 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에요.
0: 아のアイドルは歌が上手で可愛いから若者にモテモテです。
1: 저 아이돌은 歌가 저즈대 가와이이 까라 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와카모노니 젊은이들에게 모테 모테 데스 인기 만점이에요. 가와이이 까라 가와이이 귀엽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됐는데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와이 데스카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까요?

0: 야스쿠테 오이시 싸고 맛있다. 바로 끝났어요. 문이 끝난 형태네요. 이 뒤에 이유원이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테 오이시이 카라 싸고 맛있어서 싸고 맛있기 때문에 이츠모 항상 히토가 오이요 사람이 많아. 오이 뒤에 종조사 요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そこは安くて美味しいからいつも人が多い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じゃあうちの近くのタイ料理屋は？
0: 자, 그럼 우치노 치카쿠노 타이 요리야와 우리 집 근처의 태국 음식점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찌 우리 집이란 뜻이고요. 치카쿠 근처란 뜻의 명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연결할 때 노라고 하는 조사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타이 요리야 태국 음식점 마찬가지로 명사입니다. 연결할 때노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じゃあ、うちの近くのタイ料理屋は？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あ、あそこは穴場だからいいね。
0: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소코와 거기는 그곳은 아나바다카라. 아나바다라고 하면 숨은 맛집이다라는 표현이죠. 문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카라 연결 가능합니다. 아나바다카라. 숨은 맛집이니까 이이네, 좋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ああ、あそこは穴場だからいい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もしもし、てっちゃん。明日バイトが休みだから一緒にご飯どう？
3: いいね。
2: 駅前のイタリアンレストランはどう？
3: あそこは安くて美味しいから、いつも人が多いよ。
2: じゃあ、うちの近くのタイ料理屋は？
3: ああ、あそこは穴場だからいいね。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바나나, 바나나,
0: 바나나, 바나나고요.
1: 오렌지, 오렌지,
0: 오렌지, 오렌지입니다.
1: 그레이프 프루츠, 그레이프 프루츠.
0: 그레이프 후르츠, 자몽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같은 거 있을까요?
1: 자몽은 일본에서는 영어명 그레이프프루츠를 그대로 써서 그레이프프루츠라고 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출석은? 한국어에서 출석은 주로 학교나 수업, 모임 등에 몸이 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출석 체크처럼 정해진 장소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이 있는 단어인데요. 일본어로 출석은 어떨까요?
1: 일본어로는 출세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회의나 세미나, 결혼식처럼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한국어의 참석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수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학교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을 말할 때에는 출세키보다는 등교를 뜻하는 도오코라는 단어나 수업에 나간다, 주교니 데루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5: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6: 살길이다.
4: 두 문장 여쭤볼 건데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복습이
6: 다시 돌아가요.
4: 맞아요.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듣기 통해서 복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동생은 수영할 줄 몰라요.
6: 妹妹不会游泳.
4: 그렇죠. 游泳 예문에 있었던 단어도 외우셔야죠. 너 운전할 줄 아니?
6: 你会开车吗?
4: 여기서 할 줄 안다가 뭐죠?
6: 会.
4: 후이가 아니라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6: 회.
4: UI 사이에 넣어야 돼요. 회. 좋습니다. 오늘 누가 설거지해?
6: 今天谁洗碗?
4: 요 단어.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먼 이치라이 카인샤. 오늘.
6: 今天.
4: 지금 10강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오늘 정도는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일. 하나, 둘, 셋.
6: 明天.
4: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여러분? 낮게 출발하죠. 明天 이게 아니에요. 이성은 아, 明, 明天. 어제는요?
6: 昨天.
4: 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아, 못 찾으신 분들 꼭 검색하셔야 됩니다. 누구?
6: 谁?
4: 단독으로도 많이 쓰이죠. 누구세요도 됩니다, 여러분.
6: 谁?
4: 예, 네, 혹은 뭐 뒤에 어기조사를 집어넣어서 뭐
6: 谁야?
4: 네, 谁야? 또 상관없습니다. 설거지하다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배우 아세요? 그 미생 주인공. 제가 임 하면 선생님이 읽으세요. 네, 임.
6: 我不知道.
4: 네, 그 이거 읽으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임.
6: 洗碗.
4: 임.
6: 임. 임是什么야?
4: 제가 임이라고 한 거예요. 임시환 씨. 임시환 씨 모르세요?
6: 아, 我不知道他的名字,我知道他长什么样.
4: 네. 한 번 더 하시죠. 임. 시완.
6: 아하.
4: 네, 이렇게.
6: 오, 我现在明白了.
4: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6: 한번 더.
4: 지금 이걸 들으시고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네, 좋아요. 자, 한번 더 할게요. 임.
6: 시완.
4: 그래요.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시완.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시완. 설거지하답니다. 재밌는 건 이게 동사 명사 구조예요. 앞에 시가 동사입니다. 씻다. 선생님, 이 완이 무슨 뜻이죠?
6: 밥그릇.
4: 밥그릇. 네. 그렇다고 밥그릇 씻을 때만 이건 쓰는 거 아닙니다. 설거지하다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6: 没错.
4: 네. 다음 단어입니다.
6: 该.
4: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 할 차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본문을 통해서 암기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6: 不好意思.
4: 한 번 더.
6: 不好意思.
4: 이런 발음은 빠르게 발음하셔야 돼요. 不好意思. 그렇죠. 사자성어처럼 외우시고요. Excuse me도 포함되어 있죠, 선생님?
6: 没错.
4: 네, 그래요. 또.
6: 요.
4: 무조건은 아니지만 선생님, 요라는 발음이 있으면은요.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또 지각했어. 막 이런 느낌.
6: 아하, 又迟到了.
4: 네, 또 시작이네.
6: 又来了.
4: 네, 又来了가 또 왔다란 말이지만 또 시작이네. 이런 말이 있어요.
6: 是的, 是的. 也可以说又开始了.
4: 야, 요보다 중요한 게 뒤에 있는 동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6: 没错.
4: 그래요. 아이고, 또 까먹었네. 또 잊어버렸네.
6: 又忘了.
4: 그렇죠. 니 요忘了 하면 또 까먹었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까먹다라는 한국어 표현 아시죠?
6: 知道啊.
4: 아, 역시. 아,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됐다. 아유, 관두자.
6: 算了.
4: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 내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아이, 算了吧.
6: 算了.快说说看嘛.好好奇的.궁금해요.我忘了.我忘了.又忘了.又忘了.까먹었다.
4: 아무래도 못 마는 편이 낫겠다. 읽어 볼게요.
6: 还是.
4: 보시면 시가 경성이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还是 해도 괜찮아요.
6: 可以的.
4: 네. 아무래도 집에 가는 게 낫겠어.
6: 还是回家吧.
4: 하이시 땡땡 바로 끝나면은요. 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이 아니라 아무래도 못 마는 게 낫겠어. 하나만 더 해보시죠. 아무래도 쉬는 게 낫겠어.
6: 하이시 쉬어시바.
4: 이런 식.

0: 그런 말이죠. 오다란 동사가 있네요. 쉽다. 오다.
1: 라이.
0: 얘가 오늘 왜 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 들어볼게요. 我们 이치 라이 팅이샤.
2: 今天谁洗碗？今天谁洗碗？该你了。不好意思，我又忘了。算了，还是我来吧。今天谁洗碗？该你了。不好意思，我又忘了。算了。 还是我来吧。
0: 저희 둘의 설명을 듣고 이따 다시 들을 거잖아요? 그럼 더잘 들릴 겁니다. 지금 우린 81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설거지해?
1: 今天谁洗碗?
0: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今天谁洗碗?
0: 누구 발음하실 때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쉐이, 쉐이 사실 알아들어요. 그죠? 정확한 발음은 쉐이입니다. 쉐이. 자, 그럼 그 다음 니 차례야.
1: 该你了.
0: 선생님, 여기 패턴 있죠? 까이 땡땡 러.
1: 没错.
0: 네, 이 까이 땡땡 러 사이에 이렇게 명사만 덩그러니 올수 있나 봐요. 오, 선생님 차례예요.
1: 该老师了.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까이랑 러 사이에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갈 때가 됐네. 가야 되겠다.
1: 该走了.
0: 이렇게 말이죠. 까이즈얼러. 목이 좀 잠긴 것 같아. 이제 쉴 때가 됐어.
1: 该休息了.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와, 너무너무 좋은 패턴이고요. 지금 80페이지에 있는 단어 페이지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집중해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까이니엘러. 죄송해요. 对不起도 있지만
1: 不好意思.
0: 저또 잊어버렸네요.
1: 我又忘了.
0: 사실 까먹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좀 은어 같은 느낌이고 정확한 표현은 이제 잊어버렸다죠.
1: 没错.
0: 네, 됐어.
1: 算了.
0: 아무래도 내가 오는 게 낫겠다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낫겠다.
1: 还是我来吧.
0: 주어 뒤에 라이가 있으면은요 오다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동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1: 没错.
0: 중국의 수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말해볼 사람 차요 차요 차요.
1: 我来。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오늘 설거지 누가 할래? 니 라이 봐.
1: 你来
0: 어,
1: 吧.
0: 그렇죠. 니가 해. 하다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1: 맞아.
0: 맞아요. 요거 다시 들어보세요. 훨씬 잘 들릴 겁니다.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3: 今天谁洗碗?
2: 该你了.
3: 不好意思，我又忘了.
2: 算了，还是我来吧.
3: 今天谁洗碗?
2: 该你了。 不好意思，我又忘了。算了，还是我来吧。
0: EBS 초급 중국어 82페이지 어퍼 포인트, 83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사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급을 다 했는데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예문에 나온 단어도 진짜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没错.
0: 단어를 알아야 말을 하죠.
1: 当然了.
0: 어법보다 중요한 게 단어입니다. 보시죠. 까이땡땡러. 설명 잘돼 있죠, 여러분? 뭐뭐할 차례다. 러는 여기서 문장 끝에 변화구나. 요것도 중요하지만 통째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갈게. 나갈 시간이 되었어.
1: 我该走了.
0: 조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 저울러 기억하시고요. 약 먹을 시간이야.
1: 你该吃药了.
0: 주어 뒤에다 까이를 쓴다는 걸알수 있겠죠. 약이 중국어로 뭐예요, 선생님?
1: 药.
0: 와, 감기약 하나, 둘, 셋.
1: 感冒药.
0: 와, 두통약 하나, 둘, 셋.
1: 头疼药.
0: 네, 이렇게. 선생님, 다른 약도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일단 이두개 약만 드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쉴 차례야.
1: 该我们休息了.
0: 선생님, 이 까이 뒤에 주어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1: 是的.
0: 오, 그걸 보여드리려고 예문에 썼습니다. 잘했죠? 요런 게다 노트에 써 있어야 됩니다. 시우시, 시우시 하지 마시고, 왕선생님처럼 다시 한 번.
1: 休息.
0: 시어우,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세요. 요, 땡땡러. 아유, 또 비가 오네.
1: 又下雨了.
0: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중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니면 비가 와서 싫은 느낌이에요?
1: 약간 별로 안 좋아요.
0: 그죠? 그래서 요

0: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전부 다 목적지가 확실하면은 보통 취를 쓰는 게 맞죠, 선생님?
1: 되다.
0: 예, 일단 뭐 목적지가 불분명하거나, 야, 일단 어디든 좀 가자, 이럴 때는 so를
1: So.
0: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알수 있겠죠. 아무래도 차를 마시는 게 낫겠어.
1: 还是喝茶吧.
0: 아유, 방금 우리 피디님께서 쉬는 시간에 차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1: 우리 천사 PD님.
0: 천사 피디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1번, 好吃 2번, 好喝.
1: 好喝.
0: 중국은 맛있다가 두 개예요. 마실 때는 好喝 하셔야 됩니다. 맥주 마시면서 와, 맥주 너무 맛있다, 好吃 하면 중국인 웃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비웃는 건 아니잖아요. 귀여워서 그런 거지.
1: 对呀，很可爱.
0: 귀엽대요. 표정은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그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어.
1: 还是问他吧.
0: 还是问他吧.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게요, 여러분? 바로 원, 물어보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누는 게 낫겠어.
1: 还是明天再说吧.
0: 한번 더.
1: 还是明天再说吧.
0: 우리 청취자분들은 짜이라는 발음 들으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보통 짜이는 나 집에 있다,
1: 我在家.
0: 안녕히 계세요, 잘 가,
1: 再见.
0: 발음만 들으면 똑같은 ZAI예요. 이두 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기초하시는 분들은 짜이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디 어디 있다, 어디 어디 에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문맹에 따라서 이 다시 Z자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내일 다시 말하자. 이게 아니라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네, 꼭 기억하시고요. 84페이지 우리 심화학습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선생님, 그 게시판에 가끔씩 올라오는 거 아세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중국어 하시잖아요. 그게
1: 问是在说什么？
0: 무슨 뜻인지.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이?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이치가 뭐죠?
1: 같이
0: 진루.
1: 들어갔다.
0: 진입하다죠? 네.
1: 对。
0: 심화 연습이.
1: 深化练习。
0: 아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조합해서.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오, 정말 중국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是的，谢谢你。
0: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량합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노래 부를 차례야. 까이 땡땡을 넣어도 중요하지만 노래하다란 동사, 이 명사 구조를 모르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번 더.
1: 该你唱歌了。
0: 창 너무 꺼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힘을 빼시고.
1: 唱歌。
0: 예, 쌍기역보다는 좀 기역과 쌍기역의 느낌인 것 같아요. 가운데 느낌, 창거.
1: 我觉得你很厉害哦。
0: 왜요?
1: 이게 발음 설명하는 게
0: 네.
1: 太厉害了。
0: 아,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짠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칭찬받았어요,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창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힘을 빼고 창거, 그죠? 네.
1: 对，唱歌。
0: 창이 무슨 뜻이죠?
1: 노래를 부르다。
0: 부르다. 거는 뭐죠?
1: 노래。
0: 그래서 이 사이에 가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나 BTS 노래 불러요.
1: 唱 BTS 的歌。
0: 이렇게. 어, BTS 뒤에 더를 쓰셨어요. BTS의 노래.
1: 对。
0: GOD 아세요?
1: 我知道啊。
0: 저 GOD 노래 불러요.
1: 唱 G.O.D 的歌。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1: 怎么办?
0: 我唱歌 BT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특유의 주술목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죠.
1: 是的。
0: 이런 느낌이에요. 나 노래 불러요 BTS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알아들어요. 네, 나또 감기 걸렸어.
1: 我又感冒了。
0: 지금 1번, 2번 까이 땡땡을 넣어, 요 땡땡을 넣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창거, 그리고 감마오가 더 중요합니다. 감마오는 감기라는 명사도 있고 감기에 걸린다는 동사도 됩니다. 택시가 중국어로
1: 出租车。
0: 따라하고 계시죠? 한번 더.
1: 出租车。
0: 자, 택시 타다는요?
1: 坐出租车。
0: 아무래도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어.
1: 还是坐出租车吧。
0: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으면은 去까지 같이 써도 괜찮아요?
1: 还是坐出租车去吧。
0: 선생님, 우리 오늘 시간도 좀 남는데 도와주세요. 자동차 발음 좀 도와주세요. 기초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우린 좀 어려워요. 물론 저는 이제 쉽지만
1: 아하,
0: 네.
1: 应该是车。
0: 굳이 한국어로 대입을 시키면 츠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츠, 츠어. 네. 처, 처, 처 하지 마시고 츠어 두 글자로 생각하시고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나또 샀어, 옷한 벌.
1: 我又买了一件衣服。
0: 와,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1: 我又买了一件。

0: 옷.
1: 삼성 경성 보이십니까? 말러 튕겨줘야 돼요. 나이, 워먼 말러 요 어감을 꼭 기억하시고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한 벌은 건졌잔 쏘. 이 노래 아시면 저와 같은 세대. 아세요, 선생님?
0: 어쩐지 모르다.
1: 신세대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0: 메이츠워.
1: 옷한벌할때 벌이 뭐예요?
0: 젠.
1: 선생님, 그냥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이후.
0: 能听懂吧？
1: 근데 그렇게 말하는 중국인을 제가 못본것 같아요.
0: 아, 因为我们是中国人。
1: 하긴 우리도 옷한 개라고 안 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나는 옷한벌 샀다. 선생님, 그럼 이것도 뉘앙스가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오요 말로 이젠 이후.
0: 아, 对于我来说是好的。
1: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요.
0: 行，他都샀어。오，
1: 老师，
0: 기분좋아요。
1: 我也是，저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안 좋은 뜻으로 몰아가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확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뜻일 수 있습니다.
0: 是的。
1: 아무래도 책 보는 것보단 영화 보는 게 낫겠어.
0: 还是看电影吧。
1: 아이고, 영화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영화 발음.
0: 电影。
1: 자, 띠에닝, 띠에닝 절대 안 됩니다. 연음,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띠엔잉 들어볼게요.
0: 电影。
1: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중에서 뭐 이상한 거못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요. ING 발음할 때 이건 조금 더 중국스럽게 제가 팁을 드리는 건데, 북경을 중국어로 우리가 보통 베이징 그러잖아요. 약간 이영 이런 발음을 따라하려고 해보세요.
0: 베이징.
1: 일부러 지금 그걸 빼셨네.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0: 베이징.
1: 베이징. 칸 디엔잉. 이런 식으로. 네,
0: 是的.
1: 좋습니다. 더 중국스러운 느낌이 될수 있다. 우리 청취자분들 실력 따지기 하고 계시죠? 사실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실력 따지기는 단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냈기 때문에 틀리면 뭔가 지금 이해가 안 됐거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매 강마다 맨 뒷장에 있는 오늘은 또 성어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성어를 외우면 좋잖아요.
0: 没错.
1: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0: 是的.
1: 중국인들은. 네. 우리는 많이 안 사용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0: 아, 是吗?
1: 네. 그냥, 왜 이렇게 동분서주해? 이렇게 안 해요, 잘. 왜 이렇게
0: 아.
1: 왔다 갔다 해, 이러지?
0: 아하.
1: 견물생심, 이렇게 안 하거든요.
0: 那如果说的话，会不会觉得哇，这个人好有水平啊？
1: 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 그렇죠. 근데
0: 아하.
1: 중국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哦,
1: 그냥.
0: 你这么觉得吗？
1: 네네네. 아닌가요?
0: 아, 我是中国人，所以不知道，没感觉。
1: 중국인이라서 잘 그런 느낌은 없는데 어쨌든 많이 쓰는 건 맞습니다.
0: 음흠.
1: 우물한 개구리 중국도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0: 井底之蛙。
1: 여기서 개구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선생님?
0: 蛙。
1: 칭화 할 때?
0: 对。
1: 네.
0: 青蛙。
1: 칭화.
0: 청개구리。
1: 청개구리 할때 청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좋은 뜻이니까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0: 努力学习。
1: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급 중국어 영원히 함께 하셔야죠. 영원히 말이죠.
0: 大家会害怕的。
1: 나 우물한 개구리야.
0: 我是井底之蛙。
1: 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今天谁洗碗？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
1: 不
0: 散。
1: 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김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또 금주 말에 토익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6월에도 토익 시험이 두 번 있는데 6월 첫 번째 시험은 토요일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로 일요일에 하는데 6월에 보는 첫 번째 시험은 토요일 시험이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계획을 짜실 때 잘 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토요일이 좀 내 몸에도 참 이제 컨디션이 좋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종교적인 이유래요. 이제 토요일 시험은 이제 일요일에 또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토요일로 이렇게 배려해서 한 1년에 한두 번 요 정도씩 토요일 시험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31쪽입니다. 131쪽에 파트 1, 2 함께 듣습니다.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A beaker with liquid is being weighed on a digital scale.
1: B.
2: Several laboratory tools are being cleaned.
1: C.
2: Several test tubes have been placed in a rack.
1: D.
2: Several safety goggles have been hung on pegs.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A man is standing in front of a ticket kiosk.
1: B.
3: A man is waiting in line to purchase a bus pass.
1: C.
3: A subway train has arrived at a platform.
1: D.
3: Some notices have been displayed on a board.
1: Part 2. Number 7.
4: Doesn't that firm have a redesigned brand mark?
1: A.
2: No, you're mixing it up with another vendor.
1: B.
2: I usually stretch before work.
1: C.
2: That venue would be perfect for a conference.
1: Number 8.
3: Don't you have to pay to check out digital books from the library?
1: A.
4: It opened in the late 1800s.
1: B.
4: His name slips my mind.
1: C.
4: No, it's free with a membership card.
1: Number 9.
2: What's the deadline for turning in our edits?
1: A.
3: According to the calendar, it's due on Thursday.
1: B.
3: A flat screen monitor.
1: C.
3: I'll stop by the store after work.
1: Number 10.
4: Could you walk me through the return procedure?
1: A.
2: A round trip pass.
1: B.
2: No, take the next left.
1: C.
2: A supervisor needs to approve it.
1: Number 11.
3: This wall clock doesn't seem accurate.
1: A.
4: It's adjusted to Paris time.
1: B.
4: The workshop enrollment cost.
1: C.
4: A stack of folders and pens.
0: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보시죠. 1번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파트 1을 다 맞출 것 같죠. 제가 만점, 최다응시 만점 강사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도 파트 1 틀리기도 해요. 이 파트 1 방심하면 틀릴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겸손하게 풀어야 됩니다. 1번 문제 정답은 C인데요. Several test tubes have been placed in a rack. Test tubes 하면 이게 바로 시험관이죠. 몇몇 시험관들이 지금 거치대에 놓여 있습니다. 랙은 여러분 우편엽서 거치대에서부터 자전거 거치대,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런 거, 이게 모두 랙이에요. 그래서 이 랙에 놓여져 있다 해서 C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테스트 tubes가 이 T가 같은 발음이니까 test tubes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걸 알아들어야 풀죠. 그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됐고요. A번은 a beak

0: with liquid. 액체를 담은 그 비커가 is being weighed on a digital scale 하면 전자 저울 위에 무게가 측정되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사진에 스케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케일은 이래봬도 저울입니다. 저울. 전자 저울 이제 뭐 숫자로 표시되는 저울이 있죠. 그런 거고 보통 일반 저울도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디지털이 안 붙죠. 근데 아무튼 이 단어를 규모라는 단어로만 알면 안 되고 저울이라는 뜻이 있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이 단어 이거 우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생선에 비늘 있죠? 비늘도 스케일이에요. 비늘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 오답이고 그리고 B번 several laboratory tools 몇몇 그 실험 도구들이 are being cleaned, are being is being이 나오면 사람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세척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누가 이걸 닦거나 씻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작이 없죠? 그럼 오답입니다. 그리고 D번 several safety goggles. 몇몇 그런 그 보호용 고글이 have been hung on pegs. 이게 고리에 걸려 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이 고글은 보통 이제 눈에 쓰는 그런 보호용 것인데 고글인데 이제 그게 보이지 않죠.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은 오답이 된다고 했어요. 1번 정답은 C번입니다.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A beaker with liquid is being weighed on a digital scale.
1: B.
2: Several laboratory tools are being cleaned.
1: C.
2: Several test tubes have been placed in a rack.
1: D.
2: Several safety goggles have been hung on pegs.
0: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스플레이가 들리면 정답, 우리 교재 앞쪽에도 나오고, 그리고 5월 10일 기준으로 우리 웨어링이 들리면 정답. One of the men is wearing a cap. 모자 쓴 사람 한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웨어링 있었죠. 그 여기서는 D번이 정답인데요. Some notices have been displayed on a board. 그래서 몇몇 공지사항들이 게시판에 전시되어 있다, 게시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정답이 되죠. displayed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고 이게 명사일 때는 그 앞에 전치사 on을 씁니다. on. 그래서 on display, 전시 중에 있다. 이런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게 들리면 정답이죠. 대부분 정답이에요. D가 여기서 맞고요. A번은 a man is standing까지 좋아요. in front of a ticket kiosk. 잘 나가다가 티켓 발권기 앞에 있지 않죠. 이 사람은 오히려 in front of the board.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게시판 앞에 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리고 B번은 a man is waiting in line.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서 벌써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진에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래갖고는 줄설 수가 없죠. 그리고 뒤에 to purchase a bus pass. 이런 버스 승차권 사려고 줄서 있다. 그때 waiting in line이 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C번, a subway train has arrived at a platform. 이게 저뭐 기차랑 관련이 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 지하철 열차가 도착했다가 틀려 있죠. 이 열차가 잘안 보입니다. 지금 사진에는. 그래서 이것은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다. 이런 기본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2번 정답은 D번입니다.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A man is standing in front of a ticket kiosk.
1: B.
3: A man is waiting in line to purchase a bus pass.
1: C.
3: A subway train has arrived at a platform.
1: D.
3: Some notices have been displayed on a board.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 같이 보시죠. 7번입니다. Doesn't that firm have a redesigned brand mark? 그 회사 새 브랜드 로고가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A번 No, you are mixing it up with another vendor. 다른 업체랑 당신이 헷갈린 거예요. 거기 로고 안 바꿨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A번 부정의 대답은 정답

0: 답이 잘 돼요. 그래서 우선 노하면 정답률이 높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맞죠? 그래서 A번 우선 정답인데 B번 보면 I usually stretch before work. 보통 저는 근무 전에 몸을 스트레칭합니다 했는데 이거는 뭐 회사 로고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C번 That venue would be perfect for a conference. 그 장소가 컨퍼런스를 위해서 아주 완벽할 것인데, 완벽할 텐데, 뭐 이런 뜻인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venue는 행사의 개최 장소, 이런 뜻이 되죠. 이게 자동차 이름으로도 있었죠, venue가.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A번, 7번 문제 다시 듣죠.
1: Doesn't that firm have a redesigned brand mark?
2: A.
3: No, you're mixing it up with another vendor.
2: B.
3: I usually stretch before work.
2: C.
3: That venue would be perfect for a conference.
0: 8번 문제 같이 보시죠. Don't you have to pay to check out digital books from the library? 이렇게 보면은 당신이 그 디지털 북을 도서관에서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돈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책 빌리려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C번, No, it's free with a membership card. 회원 카드가 있으면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부정의 대답이 정답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C가 답이고, A번 보면, It opened in the late 1800s. 1800년대 후반에 문을 열었다. 아무 상관없고요. 그리고 B번, His name slips my mind. 하면 이 slips가 이게 머리에서 확 미끄러져 나갔으면 뭐예요? 기억이 잘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그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럴 때이 표현을 쓰죠. 아무튼 오답이죠.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4: Don't you have to pay to check out digital books from the library?
2: A.
1: It opened in the late 1800s.
2: B.
1: His name slips my mind.
2: C.
1: No, it's free with a membership card.
0: 예, 우리 애청자분들도 기왕 시험 보는데 연필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또 연필 깎기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는 해드렸죠. 이뭐 특정 상표가 저는 그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연필을 깎을 때 한번 깎으면 이제 좀 심이 길게 깎이는 연필 깎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필을 한번딱 시작해서 200번까지 써도 다 달아빠지지 않게 그렇게 좀 연필이 길게 깎이는 연필깎이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작은 준비예요. 알았죠? 다른 연필로 갈아 끼우고 아니면 연필심이 갑자기 다 닳아서 걱정하고 이럴 필요 없게 몇 자루 가져가시되 그런 작은 준비부터 하시는 것도 기본입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What's the deadline for turning in our edits? 수정본을 제출하는 마감일이 언제죠?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A번, according to the calendar, 달력에 따르면 it's due on Thursday. 목요일이 기일이야. due. due가 형용사로 제출기일이 된, 지불기일이 된 이런 형용사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B번은 a flat screen monitor, 평면 모니터 아무 상관없고요. C번, I will stop by the store after work. 퇴근 후 제가 상점을 들르겠습니다. drop by, stop by, come by, visit. 이게 방문하다 들르다예요. 다시 한번. drop by, stop by, come by, visit. 알았죠? 이게 이제 비슷한 뜻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슈퍼맘보님, 이분이 이름을 또 멋지게 바꿨어요. 퍼펙트 맘보님. 이 만점 받고 싶으신 분이에요. 만점이 영어로 뭐죠? 퍼펙트 스코어니까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학습한 것을 이렇게 만화로 재밌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그 그림에도 이런 게또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ome by, stop by, drop by 이런 게 visit 방문하다의 뜻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답 9번 문제 다시 듣죠.
3: What's the deadline for turning in our edits?
2: A.
4: According to the calendar, it's due on Thursday.
2: B.
4: A flat screen monitor.
2: C.

0: I'll stop by the store after work.
1: 10번입니다. Could you walk me through the return procedure? 그래서 반품 처리 방법을 좀 알려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번역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Walk me through 하면은 진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안내를 차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함께 따라가면서 걸어가듯이. 알았죠? 그래서 이거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번역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C번, A supervisor needs to approve it.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부장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딴데 가서 알아봐, 우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딴데 가서 알아봐, 이런 것은 이제 정답이 잘 된다 그랬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메일 확인해봐. 웹사이트 가봐. 이런 것들 답이 잘 된다 그랬죠.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메일 확인 안 해봤니? 이런 거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제3자, 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C가 우선 정답이 되고요. A번은 round trip pass, 왕복 승차권, 상관없고. B번, no, take the next left. 다음에서 좌회전해라. 아무 상관 없습니다. A와 B는 어느 때 대답이 되는지는 우리 키포인트의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에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자습을 부탁드려요. 10번 문제 다시 듣죠.
2: Could you walk me through the return procedure?
3: A.
4: A round trip pass.
3: B.
4: No, take the next left.
3: C.
4: A supervisor needs to approve it.
1: 11번입니다. This wall clock doesn't seem accurate. 이 벽시계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답이 A번. It's adjusted to Paris time. 이거는 파리 시간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 시간은 여기랑 다르죠. 그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걸요? 시험에는 파리스가 아니라 도쿄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쿄 타임에 맞춰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내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그 시간이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그게 답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 비슷한 거 응용해가지고 출제를 해봤습니다. 예, 도쿄 타임으로 진짜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 시험 보신 분들은 뭐몇달 전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 A가 정답이고, B번, the workshop enrollment cost, 워크숍 등록 비용 아무 상관없고. C번, a stack of folders and pens, 이건 서류 철과 펜들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11번 다시 듣죠.
0: This wall clock doesn't seem accurate.
3: A.
2: It's adjusted to Paris time.
3: B.
2: The workshop enrollment cost.
3: C.
2: A stack of folders and pens.
1: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a brand new week of Easy Writing.
1: Yes.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128에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0: 네.
1: 집안일을 zero로 줄여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0: 정말 이런 로봇이 있나요?
1: 실제로 거의 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0: 거의
1: 다 완성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느리다는 거. 보는 분들이 이제 좀 아직은 답답하다. 왜냐면 그거 아세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짚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계산이 들어간대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왜냐면 얘가 그냥 단순히 보고 여기 있네 하고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계산을 다 하면서 하는 거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되고 뭐 달걀 같은 것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하나 봐요.
0: I see. 저처럼 아이 셋 있는 집은 그냥 엄마 제가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1: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 거의 뭐 100% 사지 않을까.
0: 아하.
1: 좀 인생이 편해지진 않을까. 뭐 이런 걸 해서 뉴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0: That would be wonderful. All right, here is the humanoid robot that reduces household chores to zero.
1: 네, 영어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0: Let's go.
2: Mayu Robotics has unveiled a humanoid robot designed to assist with everyday household chores. The company aims to reduce household chores to nearly zero. The M100 can organize items, load and unload laundry, and even fold clothes. It is especially helpful for dual-income families who struggle to balance work and housework. A spokesperson said the M100's retail price could be as little as $25,000.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유 로보틱스는 일상적인 집안일을 도와주도록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집안일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100은 물건을 정리하고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꺼낼 수 있으며 심지어 옷도 갤 수 있습니다. 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고생하는 맞벌이 가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한 대변인은 M100의 소비자 가격이 최저 $25,000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라 그래요. 아, 이거는 미래의 일이야. 뭐 그래, 한 10년 후에 가능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1년 뭐 그 정도 안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하고 지금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0: Amazing.
1: 네, 저는 그거 봤어요. 영상으로 실제로
0: yes.
1: 그 워싱 머신에다가 막 넣고 옷 넣고 자기가
0: wow.
1: 빼서 다 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는 수준인 거죠.
0: That is incredible.
1: Right. 자, 여기 있는 표현들 영어로 다 바꿔 볼 건데요. 여기 이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장이 잘 보면요. 소비자 가격이 최저 $25,000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0: Mm-hmm.
1: 자, 최저 어떤 수치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0: As little as 수치.
1: Mm-hmm.
0: As little as 수치.
1: 네. 이 수치만큼이나 적은 이게 의역이 되면서 최저 뭐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little 대신에 이제 가격 얘기할 때는 low를 써도 되지 않나요?
0: Yeah, you can say as low as $99.
1: Alright.
0: Mm-hmm.
1: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기차의 가격은 최저 $10,0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전기차의 가격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0: The price of the EV could be as little
1: $10,000만큼이나
0: as $10,000. The price of the EV could be as little as $10,000.
1: 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뭐 날을 얘기를 해볼게요. 며칠 걸린다 이런 것들.
0: Okay.
1: 자, 배송은 최소 이틀 정도 걸립니다. 뭐 이 정도 해볼게요. 자, 배송은 적게 걸립니다.

0: Shipping takes as little
1: 이틀만큼이나
0: as 2 days. Shipping takes as little as 2 days.
1: Al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500달러만큼, 최대 500달러만큼 벌 수도 있습니다.
0: 오.
1: 자, 당신은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네요.
0: You could make as much
1: 500달러만큼이나
0: as $500. You could make as much as $500.
1: 네.
0: 여기서 그러면 as little as가 아니고 as much as를 사용하네요.
1: 아, 이렇게 하면 최저의 반대인 거니까 최고 얼마만큼 벌 수도 있다. 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up to 같은 느낌으로 변하지 않나요?
0: Oh, yes.
1: Right?
0: Yeah.
1: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쓸
0: 네.
1: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0: That's
1: 한다면.
0: right. 그래서 뭐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1: Right. As much as. 얼마큼까지.
0: Yeah. Mm-hmm.
1: Okay.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그래서 as little as or as low as 어떤 수치를 쓰면 최저 어떤 수치인 어떤 가격인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설계된, 뭐 이 로봇은 뭘 위해서 설계되었다.
0: Designed입니다. Design에다가 ed를 붙여요. 다시 한번 designed.
1: Designed. 꼭 이거는 생김새를 디자인했다는 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0: 네.
1: 뭐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0: Right.
1: 자, 다음은요. 일상적인 매일의.
0: Every day. 이거는 형용사라서 한 단어로 쓰셔야 돼요.
1: 엄청 많이 실수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every day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또 명사 앞에 써야 돼요.
0: 맞아요.
1: So, everyday job 같이.
0: Yeah, everyday chores.
1: 자, 다음은요. 집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집안일을 많이 해야 돼. 많이
0: 네.
1: 남아있어.
0: 방금 전에 살짝 언급했는데요. Household chore. 근데 보통은 복수 형태로 쓰죠. Household chores.
1: 정말 집안일이네요.
0: Mm.
1: 이 chores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건가요? 보통?
0: Anything that needs to be done around the house. Like washing dishes. Doing the laundry.
1: So I have chores to do. 이렇게 하면 해야 될 일들일 건데
0: 네.
1: 이런 것들은 보통 작은 일을 많이 말하나요?
0: Oh yeah. Yeah.
1: Okay.
0: I would say so. 그리고 맥락이 household라는 거를 이해하면 굳이 household 안 넣고 그냥 chores라고 하셔도 돼요.
1: Okay. 그냥 생략해서도 컨텍스트로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
0: Yeah.
1: 자, 다음은요. 오. 맞벌이 가정. 이거
0: 아하.
1: 뭐라고 표현할까요?
0: 오, 중요한 표현이죠. Dual income family. Dual income family.
1: 네, dual income. 양쪽에서 income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0: Yeah.
1: 그렇죠? Double income이라고 안 하나 봐요?
0: Yeah, that I think more Koreans use it, but
1: 네.
0: In English people will understand.
1: Okay.
0: But dual income is more used.
1: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다. Okay. 자, 다음은요. 대변인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Spokesperson. Spokesperson.
1: 네. 이것도 사실은 성별을 나누려면 나눌 수 있습니다. Spokesman or spokeswoman. 가능한데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person이라고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렇죠?
0: That's right.
1: right.
0: 그리고 복수 형태로 하고 싶으면 spokespeople.
1: 오케이.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요. 중간에 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poke가 아니라 spokes예요.
0: Yes.
1: 마지막으로 소매가를 뭐라고 할까요?
0: Retail price. 소매는 retail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retail price.
1: 참고로 도매가라고 하면 wholesale price라고 쓰시면 되고요.
0: Yes.
1: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를 돕다. 뭔가를 돕다.
0: assist with 명사. Assist with something.
1: 네. 여기서 something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에 대해서 돕는 겁니다. 그렇죠?
0: Yeah.
1: Assist with something은 어떤 일, 문제에 대해서 돕다가 되겠고요. Assist 대신에 help 써도 될까요?
0: Yeah, you can use help with something.
1: Okay.
0: 근데 assist with는 좀 더 formal한 느낌이라서 especially when like a company is trying to, you know, give their customer good service.
1: Okay.
0: They would usually use this word. It sounds professional and formal.
1: 또 전문적이기도
0: 맞아요.
1: 하고요.
0: 그래서 assist with your travel plans.

0: 그 의미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아, 의미는 똑같아요. 네.
0: 자, 이 로봇은 다양한 일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이 로봇은 도울 수 있습니다.
1: This robot can assist
0: 다양한 일들에 대해
1: with various tasks. This robot can assist with various tasks.
0: 두 번째는요. 그 앱은 온라인 주문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고 설계되었습니다. 자, 그 앱은 도우려고 설계되었다.
1: The app was designed to assist
0: 온라인 주문들에 대해
1: with online orders. The app was designed to assist with online orders.
0: Alright. 자, 두 번째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것을 하는 걸 목표로 하다. 동사원형 하는 걸 목표로 하다.
1: Aim to 동사원형. Aim to do something.
0: Aim 하는 거는 무슨 hunting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조준하는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0: 겨냥하고.
1: Right. Or like archery. Many things, right? right? 그래서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제 aiming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뭐를 하는 걸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0: 난 저기까지 갈 거야. 저기에 쏠 거야. 이런 yeah. 느낌이네요.
1: Yeah.
0: 그렇죠? So aim to do something. So for example, 저희는 최고의 영어 프로그램이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저희는 목표로 합니다.
1: We aim
0: 최고의 영어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1: to be the best English program. We aim to be the best English program.
0: 네.
1: Isn't that right, 선생님?
0: That's correct.
1: Yes.
0: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은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 자, 그들은 목표로 한다.
1: They aim
0: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1: To expand their business. They aim to expand their business.
0: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옷을 개다. 이거는 모르면
1: 네.
0: 영어를 배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거의 강제로 시키겠습니다.
1: Sometimes you're so extreme.
0: Well,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네.
0: 뭐라고 할까요?
1: Fold clothes. Fold clothes. 제가 네. 제일 싫어하는 chore 중에 하나예요.
0: 저는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제일 싫습니다. 잘 접지도 못하기도 하는데 왜 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1: Uh-huh.
0: 어차피 입을 건데.
1: Oh yeah, that's 굳이. true. Sometimes I think that too.
0: 그래서 그 약간 건조기에다가 그냥 놔둬서 거기서 바로 꺼내는
1: 거
0: 있잖아요.
1: 그거는 좀 그러네요, 선생님.
0: Okay. 자, fold clothes. 별게 없죠. 결국에는 접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고요.
1: Mm-hmm.
0: 이 옷 대신에 뭐 당연히 무슨 shirts, pants, 뭐 socks, 다양하게 다른 단어를 넣어도 되겠고요.
1: Yeah.
0: 뭐 laundry라는 단어 써도 되지 않나요?
1: Absolutely.
0: 그쵸?
1: Fold the laundry.
0: Right. 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옷 개는 거 좀 도와줘. 날 도와줘.
1: Help me.
0: 이 옷들을 접는 걸.
1: Fold these clothes. Help me fold these clothes.
0: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내 남편은 조용히 수건들을 접고 있어. 개고 있어.
1: 왜 뭔가, 조용히 하죠?
0: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1: 아, okay.
0: 자, 내 남편은 그 수건들을 접고 있어.
1: My husband is folding the towels.
0: 조용히.
1: Quietly. My husband is folding the towels quietly.
0: 예를 들어 그 쌤의 남편분이
1: 네.
0: 사지 말라고 했던 어떤 게임기를 산 거죠.
1: Oh no.
0: 그랬을 때 조용하게 그냥.
1: If he wants dinner, then this is what he's going to have to do.
0: 어쩔 수 없습니다.
1: 네.
0: 네. 좋아요. 이렇게 또 주요 표현까지 잡아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네, join us on page 131. Let's start writing.
0: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마유 로보틱스는 일상적인 집안일을 도와주도록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자, 마유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상태다.
1: Mayu Robotics has unveiled a humanoid robot.
0: 돕기 위해 디자인된
1: Designed to assist
0: 매일의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1: with everyday household chores. Mayu Robotics has unveiled a humanoid robot designed to assist with everyday household chores.
0: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회사는 집안일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 회사는 목표로 한다.
1: The company aims
0: 가정의 일들을 줄이는 것을
1: to reduce household chores
0: 거의 제로로
1: To nearly zero. The company aims to reduce household chores to nearly zero.
0: 네.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겨냥을 하니까 난 저기까지 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목표가 가정일을 줄이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동사원형이 reduce가 되겠죠.
0: That's

0: That's right. 자, 세 번째 문장은요. M100은 물건을 정리하고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꺼낼 수 있으며 심지어 옷도 갤 수 있습니다. 자, 그 M100은 아이템들을 정리할 수 있다.
1: The M100 can organize items.
0: 세탁물을 싣고 내릴 수 있다.
1: Load and unload laundry.
0: 그리고 심지어 옷들을 접을 수 있다.
1: And even fold clothes. The M100 can organize items, load and unload laundry, and even fold clothes.
0: 네, so load는 싣는 거고요. 그리고 unload는 물건을 이제 내리는 거 혹은 세탁물을 꺼내는 거겠죠?
1: That's right.
0: Okay. 네 번째는요. 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고생하는 맞벌이 가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건 특히 도움이 된다.
1: It is especially helpful
0: 이중의 소득 가족들을 위해
1: for dual income families
0: 고생하는
1: who struggle
0: 일과 집안일의 균형을 잡으려고
1: to balance work and housework. It is especially helpful for dual income families who struggle to balance work and housework.
0: 네, 마지막입니다. 한 대변인은 M100의 소비자 가격이 최저 $25,000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 대변인은 말했다.
1: A spokesperson said
0: 그 M100의 소매 가격이 작을 수도 있다고
1: The M100's retail price could be as little
0: 25,000달러만큼이나
1: As $25,000.
0: Yes.
1: A spokesperson said the M100's retail price could be as little as $25,000. Let's take a listen.
2: Mayu Robotics has unveiled a humanoid robot designed to assist with everyday household chores. The company aims to reduce household chores to nearly zero. The M100 can organize items, load and unload laundry, and even fold clothes. It is especially helpful for dual-income families who struggle to balance work and housework. A spokesperson said the M100's retail price could be as little as $25,000.
1: Here's today's review.
0: 집안일,
1: household chore,
0: 맞벌이 가정,
1: dual income family,
0: 소매가,
1: retail pric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최저 수치인,
1: as little as 수치,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돕다,
1: assist with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Don't forget that the June issue of Easy Writing is out in bookstores right now.
0: 맞습니다. 6월 이슈는요, 더욱더 재밌는 것도 있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생활 표현 중에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모르고 살려고 했었지? 하는 게 많이 있어서 많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1: 선생님, I hope it meets our expectations.
0: Oh, trust me, it will.
1: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Bye.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1: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different news topics. Today, talking about AI, but from a slightly different angle to how it's booming or the rivalry adverts during the Super Bowl. Quite a fun one today. Should you be polite to AI? Is there a need or advantage? How do you treat AI?
2: How do I treat AI?
3: Are you polite? Are you rude?
2: Well, I first used honorifics in Korean when I was talking to AI, but I figured that it was the longer version of the language, and I thought it was like inefficient, so I started using the non-honorific form of the language. But then again, when AI does something wrong and it keeps on doing something that's unnecessary, yeah. I just lose my temper and I just go at it with whatever language I have.
3: Yeah, because you get frustrated. Mm. 그래서 뭐 굳이 존댓말 안 해도 되는 거 같고. Even if you're rude to it, it's not a person, right?
2: 그 저도 처음에 이렇게 고맙다, 잘했다 이런 거 해줬고 존댓말 썼는데 이게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제 느낌도 그랬고요. 자, 오늘 이제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AI 챗봇을 우리가 많이 쓰는 시대이다 보니까 뭐 AI한테 어떤 페르소나를 부여해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뭐 아유 잘했다 이런 거 해주면 더 좋은 답변을 준다는 뭐 그런 것이 한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었는데 이게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이제 검증이 됐고요. 특히 거대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동하는 그런 자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률 기반의 수학 기계이기 때문에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 제약 조건을 빈틈없이 걸어주는 그 명확한 지시, 즉 structured prompting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합니다.
3: Yeah, that does seem to be the bottom line. It's a really fun article. So let's take a look in three parts as ever. Page 128 in the May book for part one.
4: Being polite to AI matters less than how clearly you ask questions. Debates rage over whether politeness improves responses from AI systems such as ChatGPT and Gemini. Experiments have tested unusual prompting strategies, including lavishing praise and initiating role-playing scenarios. While these techniques sometimes produced surprising results, researchers found they rarely improved accuracy in consistent or predictable ways.
2: 이런 설, 저런 설이 많기에 실험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지시를 주는데, 이제 화법을 달리한다든가, 뭐 롤플레이를 통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화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난 것 같거든요.
3: 그렇죠. Let's take a look. Debates rage over whether politeness improves responses from AI systems such as ChatGPT and Gemini.
2: 가장 대표적인 AI 챗봇들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을 이제 쓸 때 politeness 이게 이제 오늘 가장 핵심어거든요. 좀 정중함, 공손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답변의 어떤 퀄리티를 개선하느냐에 대해서 debates rage 했대요. 자, 이제 이 부분이 rage란 건 이어서 이제 그 동사로 쓰였겠죠? 원래 rage는 이제 분노란 뜻의 명사이기도 하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debates rage 그러면 약간 그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3: Yeah, just like 분노. It's really intense, right? And it's continuing on and both sides are shouting loudly at one another. They're very much disagreeing.
2: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이제 갑론을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AI한테 좀 더 정중하고 친절하게 하면 답변을 더 잘해줘.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 막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 Debates rage over whether politeness improves responses from AI systems such as ChatGPT and Gemini. So there's not yet a definitive answer, but this article looks to answer it now. Experiments have tested unusual prompting strategies, including lavishing praise and initiating role-playing scenarios.

0: 이제 실험들을 이제 몇 가지 했는데, unusual prompting strategies. 뭐 5년 전만 해도 prompt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1: 네,
0: 뭐 일상 용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1: 그쵸.
0: 그러니까 AI한테 뭐 해달라고 지시하는 그 지시어를 지시 문장이나 이제 그 사항을 prompt라고 하잖아요. 뭐좀 이례적인 그런 프롬프트를 이제 써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 전략들을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는 뭐가 포함됐었냐면 lavishing praise. 이게 뭘까요?
1: Yeah, to lavish praise means give excessive loads of compliments to someone.
0: lavish 하면 약간 좀 원래 화려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lavishing 하면 뭐 아낌없이 주는 후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1: 그쵸.
0: 약간 좀 과하다는 얘기죠. 예.
1: Yeah, too much.
0: 예. 과할 정도의 어떤 칭찬을 쏟아붓는, 야, 네가 준 대답은 정말 역대급이다. 최고다, 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화법을 가정하는 그런 프롬팅도 해봤고. And initiating role play scenarios. 이건 뭘까요?
1: Yeah, so you do role playing means you're telling AI to be a specific character. It could be someone famous as well, like a character from a movie or drama, and then being A and B.
0: 저도 약간 이거 하고
1: 오,
0: 있는데,
1: 진짜?
0: 아니 그게 아니라 AI한테 너는 나의 수석 비서야라고 이렇게 롤을
1: 아,
0: 정해줬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 답변할 때마다 수석 비서는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답변을 잘줄 거라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롤플레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답이 잘 나오고 그랬다는 생각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나름대로 저한테는 하나의 롤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initiate 자체는 이제 뭔가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역할극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 전략들을 써보면서 실험을 좀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1: All right, let's get to the next sentence. While these techniques sometimes produce surprising results, researchers found they rarely improved accuracy in consistent or predictable ways.
0: 언어적으로는 이제 뭐 서로의 어떤 역할을 정한다든가 뭔가 칭찬을 통해서 뭐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하네? 이러면서 약간 정말 사랑했다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surprising results, 뭔가 좀 예상 밖의 그런 결과들이 가끔 나올 때는 있었지만, 이런 이제 프롬팅을 했을 때. 자, 연구진들이 이제 발견한 사실은 they rarely improved accuracy. AI 자체가 가져다주는 답변의 정확도를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단 얘기예요.
1: Yeah, inconsistent or predictable ways. So maybe once or twice they were accurate, but not again and again, and you couldn't predict it. 예측할 수 없었죠.
0: 그렇죠. 뭔가 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확도가 개선됐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다. 그런 결론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우연찮게 뭔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꼭그 공손한 말투 때문에 더 정확한 게 나왔다. 이렇게 결론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All right, let's move on to part two.
2: Experts say better results depend less on specific words and more on clearly outlining the task. Studies examining politeness or even insults toward chatbots have produced mixed and inconclusive findings. Researchers note that modern AI models increasingly focus on the main meaning of prompts rather than minor language tweaks.
0: 보겠습니다. Experts.
1: Experts say better results depend less on specific words and more on clearly outlining the task.
0: 자, 이제 청취를 할때 depend on something 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구조들이 좀 뉴스에선 길어진단 말이에요. Depend less on, 그다음에 depend more on. 뒤에 depend는 이제 생략이 됐겠지만 뭐보다는 뭐에 더 달려 있다. 이 구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1: 그렇죠. Yeah. So less on specific words, so on the actual vocabulary that you're using, and more on clearly outlining the task, so giving the instructions in an understandable way.
0: 어떤 특정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태스크 자체를 얼마나 더 명확하게 제시하느냐, 이것에 더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더 좋은 결과물이 AI한테 나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1: Studies examining politeness or even insults toward chatbots have produced mixed and inconclusive findings.
0: 그 저도 뭐좀 재밌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AI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좀그 모욕적인 언사를 섞어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0: 불명확한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1: Yeah, so you couldn't get a firm conclusion, much the same as, you know, it's unpredictable, right? Mm-hmm. One more time. Studies examining politeness or even insults toward chatbots have produced mixed and inconclusive findings. Mm. Researchers note that modern AI models increasingly focus on the main meaning of prompts rather than minor language tweaks.
0: Tweak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네. 이거 무슨 말인가요?
1: Yeah, to tweak something means to change it in a very small way, to adjust it slightly.
0: 살짝 바꾸는 걸 tweak이라고 하거든요. Mm-hmm.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AI 모델들 같은 경우는 increasingly focus on 뭐에 더 집중한다는 얘기냐면 main meaning of prompts. 그 prompt 즉 지시 사항의 핵심 의미에 더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는요?
1: Rather than minor language tweaks.
0: 사소한 어떤 언어적인 어떤 변화라는 것보다는 즉 공손하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 prompt 자체의 핵심 의미에 더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I guess it makes sense, right? Researchers note that modern AI models increasingly focus on the main meaning of prompts rather than minor language tweaks. We're going to move on to part three.
2: Instead of treating AI like a person, specialists recommend using it as a practical tool with structured instructions. Helpful techniques include requesting multiple answers, providing examples of desired writing styles, and letting the chatbot ask follow-up questions. While politeness may make users more comfortable, experts say it has little reliable impact on AI performance.
0: 자, 그래서 뭔가 좀 더 구조화된 그런 지시사항들을 조금 더 쓰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이제 얻어내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 뭐 그 prompt engineer라는 뭐 그런 직업이 생겼을 정도로 그 prompting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1: 그렇죠. Instead of treating AI like a person, specialists recommend using it as a practical tool with structured instructions.
0: So AI 자체를 이제 사람처럼 대하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실용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이제 structured instructions를 가미해서 하면 좋다는 얘기인데 structured는 이제 딱딱딱딱 AI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화된 어떤 지시를 말하겠죠.
1: Yeah, exactly. In an organized, logical way, right? And yeah, practical tools. So don't treat it like it's got feelings and emotions, but it's just an object for a purpose.
0: 뭐 예를 들자면 목표라고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준다든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된 거를 이렇게 딱딱딱딱 구조화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면 훨씬 AI가 잘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1: Instead of treating AI like a person, specialists recommend using it as a practical tool with structured instructions. Helpful techniques include requesting multiple answers, providing examples of desired writing styles, and letting the chatbot ask follow-up questions.
0: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AI한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requesting multiple answers. 답변을 줄 때 하나를 주지 말고 뭐 두 개, 세 개, 몇 가지를 달라고 하는 거. 그중에 골랐으면 되니까.
1: Mm-hmm.
0: 또 하나가 providing examples.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1: Yeah,
0: 어떤
1: exactly.
0: 예시를 주는 거.
1: Yeah, of desired writing styles. So the specific tone you want, show it maybe a newspaper article or something by an author you admire and it will write like that.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하는 어떤 필체나 문체의 어떤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그 기태형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mm-hmm. 언론체의 어떤 문체로 답변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같으면 할 것 같아요.
1: Yeah, 네. and then letting the chatbot ask follow-up questions. Right, a follow-up question is, you know, asking to clarify something or specify something.
0: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과업을 달성하기 전에 이거 이거 이것은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는 그런 후속 질문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더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불명확한 게 있으면 먼저 물어봐라 진행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1: While politeness may make users more comfortable. Experts say it has little reliable impact on AI performance.
0: 그렇죠. AI한테 이제 그 공손한 말투를 쓰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의 마음은 좀 더 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막 하면 본인 인격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그 좀 공손하게 이제 AI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it has little reliable impact on AI performance.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2: 웰컴 어보드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주말 잘 치셨길 바라고요. 월요일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우리 제니퍼 쌤은 이제 그 아이 육아에 정말 진심이시고 아이 학교 그 행사에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참여하는 느낌이에요. 매일 그 얘기,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 그 행사 잘 끝났어요? 우리의 스마트톡입니다. 남편분은 어떠세요? 육아에 어느 정도 참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에 주로 참여하시나요?
2: He usually plays with our son on the weekends.
3: 아, 주말에?
2: Yeah, yeah, but on the weekdays, he's busy with work.
3: Okay, yeah. So your son gets plenty of dad time over the weekend. Good. Uh-huh. 오늘 이제 사연 주인공께서는 그 아빠 학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아빠 학교가 뭐야?
2: 그게 뭐죠?
3: 이랬는데 이 온라인에 그 맘카페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정보 공유하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도 같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시잖아요. 이거의 아빠 버전이라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2: 아, 네. I see. 그래서
3: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육아에 능숙한 아빠들이 모여서.
2: 오, 좋네요. 네.
3: 육아 관심사, 자신들의 일상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뭐 놀이법, 훈육 방법, 뭐 육아 고민.
2: 근데요 여기 아빠 놀이터? 엄마들은 가입 못하죠?
3: 그러게요.
2: 굉장히 가입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모르는 정보를 또 아빠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3: 남편분한테 가입해달라고 해서 들어가 보세요.
2: Oh, that's a way.
3: 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육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진짜 아빠들이 같이 또 성장하는 그런 건전한 배움터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2: 필요하죠. 네. 맞아요. 좋아요.
3: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임에서 맞아요. 특히 소속감을 가질 때 거기서 진실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응원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오늘 너무 멋진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주인공은 정용혁 청취자님입니다. Thank you for sharing. Let's listen.
4: Dad School, a space for dads. I have been a dad for 11 years. I have two daughters. My oldest is in fifth grade, and her little sister is five and attends daycare. When my first child turned five, I wanted to play with her more effectively and build a stronger bond. That's when I joined an online community called Dad School, where fathers with lots of experience in childcare come together. It's a space where dads from all over the country share their interest in childcare and aspects of their daily lives. We talk about ways to play with our kids, discipline methods, and various parenting concerns. The ultimate goal is to help children grow up healthy an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It's not just a place for the kids. It's also a learning space where dads can grow together.
3: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첫째 딸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5살 둘째 딸을 둔 11년 차 아빠입니다.
2: I have been a dad for 11 years. Mm-hmm. I have two daughters. My oldest is in 5th grade and her little sister is 5 and attends daycare.
3: Okay. 자, 풀어가는 이제 방법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말 문장에는 한 문장에 다 넣었지만 이걸 살짝 좀 나눠 본다면 11년 차 아빠 딸 먼저 줬어요. I have been a dad for 11 years. 자, 딸이 둘이다. I have two daughters. 그러면서 부연 설명. My oldest is in 5th grade and her little sister, 동생은 is 5 and attends daycare. 이게 어린이집이죠. 오케이? 한 번 더요.
2: I've been a dad for 11 years. I have two daughters. My oldest is in 5th grade and her little sister is 5 and attends daycare.
3: Daycare 다음이 kindergarten인가요?
2: Yeah.
3: Daycare, kindergarten, and then grade school. Okay. 자, 첫째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아이와 좀 더 효율적으로 놀아주고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쌓고 싶었습니다.
2: When my first child turned 5, I wanted to play with her more effectively and build a stronger bond.
3: 딸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어떤 심리를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So when my first child turned 5, 다섯 살이 됐을 때 I wanted to play with her more effectively.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이와 놀아주고 and build a stronger bond. 표현 참 좋죠? 네, 특히 가족 간에 쓰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bond 자체가 우리말에 이제 유대감으로 이제 번역도 많이 하고요. 정 이렇게 갈 때도 우리 정이 정말 끈끈하게 이제 더 두터워졌지 그럴 때도 we were able to build a stronger bond.
2: Yeah.
3: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When my first child
2: turned

0: 5. I wanted to play with her more effectively and build a stronger bond.
1: 자, 그 무렵 저는 육아에 능숙한 아빠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빠 학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0: That's when I joined an online community called Dad School, where fathers with lots of experience in childcare come together.
1: Okay. 자, 가입했다는 말은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동사는 join이죠. So I joined an online community called Dad School. 자,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을 받기도 하고 상황을 받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면 그렇게 받았다고 봐도 되고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받았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뭐 공간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where fathers with lots of experience in childcare come together. 육아 경험이 많은 아빠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 그런 공간이다라는 뜻. 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0: That's when I joined an online community called Dad School, where fathers with lots of experience in childcare come together.
1: Okay. 자,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을 더 해주셨습니다. 아빠 학교는요, 전국 각지의 아빠들이 모여서 육아에 관한 관심사와 자신들의 일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0: It's a space where dads from all over the country share their interest in childcare and aspects of their daily lives.
1: 말 그대로 space는 공간이기 때문에
0: 네.
1: It's a space where 어떤 공간을 받았고 dads from all over the country 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빠들이 모여서 share their interest in childcare 육아에 대한 관심을 나누고 and aspects of their daily lives. 아빠들의 일상 있잖아요. 오늘 퇴근하고 아이 뭐 픽업하러 갑니다. 뭐 이런 어떤 일상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한번 다시 드릴게요. It's a space.
0: It's a space where dads from all over the country share their interest in childcare and aspects of their daily lives.
1: 자, 우리 아빠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법 훈육 방법 그리고 여러 육아 고민 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0: We talk about ways to play with our kids, discipline methods, and various parenting concerns. So we talk about blah blah blah. 자, ways to play with our kids.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 Discipline methods. Discipline이라고 하면은 교육이라고 하면 되나요?
1: 규율이죠, 규율.
0: 규율.
1: 근데 아이들 훈육에서는 다르잖아요, 이거.
0: Right. So you teach them about responsibility, what's right and wrong, how to like control themselves in certain situations.
1: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해줘야 되니까. Discipline methods, 훈육법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0: And various parenting concerns.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들.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육아의 의미로 childcare를 쓸 수도 있고, parenting, 뭐 이제 그 각도는 바뀌지만
0: right.
1: parenting 자체도 하나의 육아의 어떤 단어로 쓸 수 있죠. So parenting concerns 하면 그 육아 고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문장 다시 한번요. We talk about
0: ways to play with our kids, discipline methods, and various parenting concerns.
1: 궁극적인 목표는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아빠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0: The ultimate goal is to help children grow up healthy an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1: Okay.
0: The ultimate goal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the end result, the main goal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조금 더 grand하게 ultimate goal.
1: 가장 마지막에 오는 최종 목표.
0: Yeah.
1: ultimate goal이라고 하니까 자, 그것이 이제 뭐다? be 동사 다음에 to부정사 is to help children 자라다. Grow up healthy, 건강하게, an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아빠와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겁니다. 이 build 들어간 표현이 오늘 두 번 나왔잖아요. Build a stronger bon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오늘 이 두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패턴 쪽에서 토한기 문장은 두 개를 거기서 드릴게요.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The ultimate goal.
0: The ultimate goal is to help children grow up healthy an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1: Okay. 자, 이곳은 단순히 아이들 육아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빠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0: It's not just a place for the kids. It's also a learning space where dads can grow together.
1: 그렇죠. 뭐 아이들이 참여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아빠들의 모임인 건 맞지만 아빠들의 성장 또한

0: 이루어지는 그런 배움터다 해주셨으니까 It's not just a place for the kids. It's also a learning space. 배움터죠? 말 그대로. Where 또 공간을 받았고 Dads can grow together. 아빠들도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 Let's listen one more time.
2: Dad School, a space for dads. I have been a dad for 11 years. I have two daughters. My oldest is in fifth grade, and her little sister is five and attends daycare. When my first child turned five, I wanted to play with her more effectively and build a stronger bond. That's when I joined an online community called Dad School, where fathers with lots of experience in childcare come together. It's a space where dads from all over the country share their interest in childcare and aspects of their daily lives. We talk about ways to play with our kids, discipline methods, and various parenting concerns. The ultimate goal is to help children grow up healthy an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It's not just a place for the kids. It's also a learning space where dads can grow together.
1: Pattern practice.
0: 자, 우리 입투영 사연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공지에 어떻게 사연을 남겨야 되는지 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사연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처음 사연을 남기시는 분이라면 앞에 머릿글로 새싹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럼 교재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다, 정을 더 끈끈하게 쌓다라는 뜻, build a stronger bond.
1: I wanted to build a stronger bond with my daughter.
0: 그렇죠. 그래서 딸과 더욱더 정을 돈독히 쌓고 싶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었다.
1: That experience helped us build a stronger bond.
0: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더 관계가 끈끈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bond거든요. 자, 그 경험이 무엇이었든 간에 뭐 힘든 경험, 뭐 같이 여행을 갔었던 좋았던 경험. 자, 오늘 이 문장을 통한 게 1번으로 그대로 외우겠습니다. That experience
1: helped us build a stronger bond.
0: Experience 자리에 뭐 trip을 쓰시든가 네. 뭐 다른 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응용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다. Join an online community.
1: That's when I joined an online community called Dad School.
0: 그렇죠. 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습니다.
1: I joined an online community to make new friends.
0: To make new friends. 친구 사귄다는 의미로.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You can find a lot of information by joining an online community.
0: Okay. 자, 오늘 앞에 build하고 bond가 호응관계였는데 세 번째 패턴도 마찬가지로 build 동사가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build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것 건물 짓다. build a building. 그래서 building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관계 형성에 이 build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패턴도 열심히 좀 해볼게요. build a positive relationship.
1: The goal is to help children buil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0: Okay. 자, 직장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1: It's important to buil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your coworkers.
0: 그렇죠. 그래야 업무도 올라가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통한기 문장 2번으로 이 문장 갈게요.
1: It's important to buil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your coworkers.
0: 오케이. 자, 아들이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
1: I want my son to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his friends.
0: One more time.
1: I want my son to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his friends.
0: Okay.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activity groups in Dad School, right?
2: Yes. There are things like a family meeting group and a nature exploration group.
1: And you're the leader of the elementary school group?
2: That's right.
1: What do you usually talk about?
2: We have video calls where we discuss concerns like kids' smartphone use and sex ed.
0: 대화문도 직접 써주셨어요.

0: 예. 그 아빠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여러 반이 있나 봐요. 예.
1: All right, so the woman says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activity groups in dad's school, right? 확인하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반이 있죠.
0: 그렇죠.
1: 네. Man says, yes, there are things like a family meeting group. 일단 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가족 회의반이 있고, and a nature exploration group. Nature exploration 하면은 약간 밖으로 나가는 뭐 자연 생태반?
0: 그렇죠.
1: 네.
0: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그 커뮤니티 내 소그룹들이 있나 봐요. 이게 좋네요. 왜냐하면 또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연 생태 학습 같은 거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1: Right.
0: 그다음에 가족 회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소그룹화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activity groups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케이?
1: 그리고 여자가 아, 거기서 초등반 대표를 맡고 있죠? 라는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And you're the leader of the elementary school group. He says, That's right. What do you usually talk about?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눠요? 하니까, the man says, We have video calls. 일단 화상 통화로. Where we discuss concerns. 자, 이런저런 뭐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Like kids' smartphone use.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이나. And sex ed. 성교육 있잖아요. 성교육에 대한 고민 같은 거를
0: 그렇죠.
1: 이제 화상 통화로 나눈다.
0: 뭐 최대 고민들이잖아요. 스마트폰 언제부터 써야 되는지, 얼마나 쓰게 해줄지, 그다음 뭐 게임은 어떻게 엄마와 이제 아빠와 협의를 할지, 그다음에 성교육 이슈도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정보를 글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얼굴 보고 하는 이 화상 플랫폼에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1: 네.
0: 하는 거죠. So we have video calls where 또 이제 상황을 받았죠. We discuss concerns like kids' smartphone use. 그다음에 성교육은 아마 이거 에듀케이션을 줄인 거죠, 이게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sex ed 이렇게 표현을 하죠.
0: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에 5개 영작을 손으로 직접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영작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AI 챗봇한테 준 다음에 정답 문장과 비교해서 차이가 뭔지, 내 문장 버전도 가능한 것인지, 혹은 차이가 뭔지도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중에 1번과 3번에는 별표를 좀 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And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I get my daughter ready for kindergarten.
1: 그게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0: That's what first thing I do is I make her breakfast.
1: Oh, you make her breakfast.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준다고요? What do you cook?
0: Oh, I don't make anything complicated. So I ask her what she wants. Sometimes it's like a fruit yogurt bowl, or sometimes I give her some cereal, or sometimes some 미역밥.
1: 미역밥?
0: So there's different
1: 맛있겠네요.
0: things that she likes.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아빠니까 메이지의 하루로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0: After
1: 사실
0: I take her to kindergarten, then I make myself a tea. A cup of tea.
1: 킨더가든, 그러니까 유치원에 데려다 준 다음에는 티한 잔, 차한 잔을 드신다고요. You're not a coffee person?
0: I love coffee, but I don't drink it very much because of the caffeine.
1: 카페인 때문에 조금 덜 드시는군요. You're drinking coffee today, but decaffeinated. 네,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침에 이렇게 잭쌤처럼 차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주는 약간 루틴, 생활 패턴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 표현을 쓰면 될까요?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이죠. 자, 이게 바로 저는 아침을 커피로 시작해요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안에는 우리 프로그램 이름 스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럼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볼까요?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스타트 잉글리시에 start가 있다고.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시작할지, 그거를 말하고 싶을 때는 I start 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start. I start. 나는 시작합니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뭐를 시작해요? 나의 하루를, 그쵸? 나의 하루라는 표현은 my day라고 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주어지지만 그중에 나의 하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도 똑같이 my day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I start my day. I start my day라고 하면 돼요.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라는 말이죠. 자, 뭔가 좀 부족하죠? 뭐와 함께 시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무엇과 함께라고 얘기를 할 때는 with 뭐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죠. 우리는 함께가 뒤에 오지만 영어는 with를 먼저 얘기합니다. I start my day with 커피니까 coffee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coffee 발음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발음 연습할 때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I start my day with coffee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미션 문장을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start my day with coffee라는 문장을 파헤쳐 봤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을 하러 가볼게요.
0: 패턴 practice.
1: What is today's pattern?
0: Today's pattern is I start my day with momo. So that could be a thing, like we had food examples, or it could be doing something, so an ing word.
1: 맞아요. 그래서 I start my day with coffee처럼 어떤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뜻의 동사 ing가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어떤 습관,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럼 커피 말고 뭘 넣을 수 있을까요?
0: Well, here's a common one. I start my day with a shower.
1: Oh, I start my day with a shower. 샤워는 하루에도 여러 번할수

0: 수 있고 하는 걸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번 한다라는 의미로 a shower라고 해야 돼요. 이 shower가 우리가 말하는 샤워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소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확 쏟아지는 걸 소나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샤워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할때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다 똑같이 샤워라고 합니다. When else can we use this expression?
1: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0: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1: I think my daughter would say this.
0: 아, 그러게요. With breakfast my daddy makes for me. 네. So,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도 많긴
1: 네.
0: 하거든요. What about you? Do you start your day with breakfast?
1: Not usually, other than the tea. The tea is my breakfast.
0: 아, 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군요. Okay.
1: I start my day with reading the news.
0: Oh, reading the news. 자, 여기 ing 형태를 썼네요. 그쵸? Reading. Read의 ing 형태이고요. The news. 뉴스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Do you read the news every day?
1: I sort of scroll the news as I commute sometimes.
0: 네, 저는
1: But I don't
0: 사실
1: have a regular habit.
0: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볼 때는 정말 많이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뉴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참 그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편해지긴 했는데, 그죠?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니까. 아, 자, I start my day with reading the news.
1: Can I ask you a question,
0: Okay,
1: Kaylin?
0: sure.
1: What do you do first in the morning? 아침에 가장 먼저 뭐 해?
0: I start my day with meditation.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Meditation. 요즘 명상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meditation 요 표현도 있겠죠? 또 어떤 뜻쓸수 있을까요?
1: Well, I start my day with exercise.
0: Exercise. exercise도 좋죠, 그쵸? 운동이니까. 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요라는 말이고요. 운동도 specific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Right, we can narrow it down to I start my day with yoga.
0: 요가. 맞아요. 요가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I start my day with yoga.
1: Right, or I start my day with Pilates.
0: 필라테스. 필라테스인데 발음이 참 독특하죠, 그죠? 필라테스라고 하면은 사실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사람 성이에요. It's the surname of a person. 네, 그래서 원래 존 필라테스인 것 같은데,
1: Right.
0: 네, 그 만든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필라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1: You could also say, I start my day with a jog.
0: With a jog. 조깅을 하면서 시작한다라는 뜻인데요. Can you say I start my day jogging?
1: Just jogging?
0: 조금 어색해요. 사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right? 근데 a jog가 좀더 맞는 게 사실
1: It's like
0: 조깅은
1: a walk or a
0: 네,
1: nap. It's something that you
0: 맞아요.
1: do.
0: 네, 그래서 걷기, 뭐 낮잠 자기처럼 a walk. A nap, a jog. 이게 조금 더, 더 편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Can we do one more?
1: Okay, when I was a kid, I start my day with a glass of orange juice.
0: A glass of orange juice.
1: I always wanted my cold OJ in the morning.
0: OJ가 orange juice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Orange juice. A
1: A
0: glass
1: glass
0: of
1: of orange
0: orange
1: juice.
0: juice. 네.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start my day with 뭐뭐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저희가 말한 것 중에 혹시 여러분들도 아침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한 게 있었으면 그 문장을 매일매일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없다! 그러면 직접 또 예문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연습해왔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0: I start my day with a shower.
1: I start my day with a shower.
0: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1: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0: I start my day with reading the news.
1: I start my day with reading the news.
0: I start my day with meditation.
1: I start my day with meditation.
0: I start my day with exercise.
1: I start my day with exercise.
0: I start my day with yoga.
1: I start my day with yoga.
0: I start my day with Pilates.
1: I start my day with Pilates.
0: I start my day with a jog.
1: I start my day with a jog.
0: I start my day with a glass of orange juice.
1: I start my day with a glass of orange juice. Yummy!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듣고 올게요.
2: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
3: 나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
2: 나도 커피 없으면 못 살아.
3: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
1: 오, 맞아요.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 라고 질문을 했죠. 자,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 일단 시작하다니까 스타트가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스타트가 들어가는 게 나오고 아침은 모닝이죠, 그쵸? 나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 여러분, 아하. 이 문장은 영어로 그냥 툭 튀어나왔어야 합니다. 자, 알고 계시죠? 나도, 뭐 요거는
2: me too. 네,
1: 커피 없으면 못 살아. 못 산다. I can't live without coffee.
2: I can't live
1: without coffee.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아닐 거고요. 일단 그렇게 말해도 되긴 하지만, 네, 다른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 이 표현도 해볼까요? 정말 번쩍 든다. 일단 번쩍 드는 게 자고 있다가 확 깰 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사용해보면 또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5: I start my day with coffee.
4: Me too. I can't function without it.
5: It really wakes me up.
1: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 라는 질문부터 시작했는데요.
4: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1: 다시 한번.
0: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1: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자, how do you 뭐뭐는 어떻게 뭐뭐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start 누구누구의 morning은 누구누구의 아침을 시작하다 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나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
5: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다시 한번.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자, 요 표현은 여러분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많이 연습했습니다. 나도 커피 없으면 못 살아.
4: Me too. I can't function without it.
1: Me too 라고 했죠. 요건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나도라는 뜻이죠. 커피 없으면 못 살아.
0: I can't function without it.
1: I can't function without it 이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라는 뜻이죠. function은 기능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할 기능을 커피 없이는 못해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재밌죠? 네, 요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
5: It really wakes me up.
1: 다시 한번.
0: It really wakes me up.
1: It really wakes me up.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 really wakes me up. wake up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다이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 물론 우리가 잠에서 깬 상태이긴 하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wake me up이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어려운 거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4: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5: I start my day with coffee.
4: Me too. I can't function without it.
5: It really wakes me up.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start의 start가 나왔죠. 근데 발음은 조금 달라요. S 다음에 오는 T는요, 보통 강세가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된 소리를 해주면 훨씬 더 발음하기가 쉽죠. 그래서 I start.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마지막 T 발음은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듯이 그냥 시옷 받침에 느낌을 주시면 돼요. I start 이렇게요. 그 다음에 my day with coffee인데 여기서 with는 TH는 무성음, 유성음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시옷 받침처럼 with 까지만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 커피죠. 우리는 커피라고 하지만 영어는 coffee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같은 키읔 같은데 사실 영어는 그 C 발음이 입 앞쪽에서 k 이런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가 아니라 성대 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k 바람 내뿜는 소리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커 fee, F 발음도 역시 윗니를 아래 힘쓸 댄 상태에서 발음을 내뿜는 소리죠. 그리고 길게 coffe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I start my day with coffee. 연습해볼까요?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잘하셨어요. 자,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0: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어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五点二十分
1: 홍상욱과
0: 왕도와함께
1: 중국중국어를통해중국을
0: 만나보세요쉽고확실하게
2: 영어회화 Level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선생님어제가 Buddha's birthday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2: That's right. Buddha's birthday.
0: 네.
2: Birthday of our dear Buddha.
0: Our dear Buddha.
2: Yeah. It's 네. a big holiday in Korea.
0: Oh, it is.
2: Yes.
0: It is. 네, 그렇습니다. Buddhism, actually, it's a, such a very big deal in
2: That's
0: Korea.
2: Right. That's 네. right.
0: 굉장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오늘 두 친구는요, 이 석가 탄신일을 맞아서 사찰에 연등제에 갔었는지를 묻고 또 그때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특히 이런 표현 나오게 돼요. 너 그때 거기 가겠다고 그러더니 결국 갔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2: Oh, did you end up going?
0: 네.
2: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0: 바로 그겁니다. 그 어젯밤에 그 사찰에 가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가게 됐었니?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end up go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2: 이 컨텍스트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end up이라는 표현이
0: 네.
2: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가게 됐어요.
0: 아.
2: 아니면 안 간다고 했는데 결국 가게 됐어요. 그럴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0: 네.
2: She ended up going.
0: Ended up doing something 이렇게 yeah. 말할 때.
2: Diane, did you end up going to the party?
0: 그렇죠.
2: You said you were not sure before.
0: Right, right. Nick, right. No, I didn't.
2: No, 네, I didn't.
0: 틀림없이 안 갔을 거예요. 파티 별로 안 좋아요.
2: I 네. ended up not going.
0: I ended up not going. 그럼 그럴 때 I didn't end up going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I ended up not going.
2: Right.
0: 그렇지. 안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2: That's right.
0: 그렇군요. Yeah. 자, end up 다음에 동사 ing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막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게 되고 마침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2: End up.
0: End up. And I'm sure we're going to be talking a little more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2: Mm-hmm.
0: 조금 이따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말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너 어젯밤에 결국 그 사찰에 가봤어?
2: 그랬어. 갔어. 등에 일제히 불이 켜지니까 참 아름답더라.
0: 내가 온라인으로 사진 몇 장 봤어.
2: 온 장소가 부드럽게 빛나는데 정말 보기에 아주 멋있었어.
0: 그렇구나. 네.
2: You know, this was my first experience in Korea. 제가 2005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첫 번째 big holiday in Korea, biggest festival was Buddha's birthday. I will never forget. 친구들이 종로에 꼭 가야 된대요.
0: 네.
2: 종로에 왜 가야 되는데? 뭐 종 치고 뭐 they close the road and it's like a huge parade
0: right.
2: and festival. So I went there. It was amazing.
0: So it was very yeah. first cultural experience
2: first
0: that you had.
2: First major cultural experience.
0: 예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서 뭐 way back when 옛날 얘기겠지만서도 오셨을 때 거의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경험하게 된 문화적인 행사가 바로 연등제였었군요.
2: That's right. The Lantern Festival.
0: Lantern Festival.
2: That's
0: 그렇습니다.
2: Right.
0: 자, 그 등을 가리켜서 Lantern이라고 하게 되는데 Lantern이라고
2: right.
0: 우리 글로 표기하기도 해요. Lantern. Right. 네, Lantern이라고 해서 L-A-N-T-E-R-N 거기다 S를 붙여서 이제 등이 많이 있다고 Lantern. 라고 하게 되는군요.
2: That's right. 네. Lanterns.
0: 네. 또 불을 붙이다라고 할 때 light를 이제 쓰게 되는데
2: right.
0: light는 빛이란 뜻도 되고
2: right.
0: 근데 여기서는 뭐 가볍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서도 이 light의 과거형으로 lit를 쓴다는
2: lit.
0: 거예요.
2: So present tense light, past tense lit.
0: Lit.
2: L-I-T.
0: 그렇죠. 불을 붙였다라고 할 때 lit라고 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Right.
0: 그리고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블링블링블링 한 그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2: right.
0: 뭔가 은근히 부드럽게 그 연등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2: Right.
0: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또 glow gently라는 말을 하는군요.
2: Glowing gently. 네. Or gently glowing.
0: Gently glowing.
2: Let's go line by line from the beginning, shall we?
0: Good idea. 자, 미리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2: sure.
0: 자, 이런 말을 합니다. Mm-hmm. 너 어젯밤에 결국은 그 사찰에 가봤니?
2: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0: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Did you go to the templ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2: sure.
0: 사찰에 너 갔었니 안 갔었니? 그러니까 갔다는 사실만 궁금해서 묻는다면 Did you go? 라고 너 갔어?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또 아까 우리 주수쌤 여러 가지 예를 주셨지만서도 뭐 고민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도 있었고 여러 절차나 과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하게 되었느냐. 그럴 때
2: right.
0: end up going으로 쓴다는 거죠.
2: Did you end up going?
0: Did you end up going?
2: To the temple last night.
0: 그렇죠. To the temple last night.
2: Right.
0: 그러니까 즉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었니? 라는 말이 될 텐데 이런
2: right.
0: 경우도 있어요. 또 end up을 쓸 적에는

0: 예상과는 다르게, 미리 계획과는 다르게, 마지막엔 결국 이렇게 되더라. 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집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나가게 됐다.
1: Yeah.
0: 라고 한다면, I plan to stay home.
1: I was going to stay home.
0: Right, I was going
1: Sure.
0: to stay home, and that was my plan, but I ended up going out.
1: 너무나 가고 싶어서
0: 네.
1: I ended up going out.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게 됐다라고 한다든지,
1: That's right.
0: 제가 end up만 나가게 되면은 늘 드는 예가 있었는데, 나는 할리우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어. But I ended up becoming English teacher in Korea. 뭐
1: A
0: 이렇게 말할
1: better
0: 수도 있죠.
1: career.
0: Could be.
1: A
0: 네.
1: more meaningful job.
0: 네. 그런 식으로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1: 다르게.
0: 있었다라고 할 적에도 end up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1: End up.
0: 네, 그렇죠. 여기서는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라고 했더니, 어, 그랬어.
1: Yeah, I did.
0: Yeah, I did. Meaning, yeah, I ende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결국 이 말이 되겠죠.
1: Yes, I did end up going.
0: 그렇죠.
1: Yes.
0: 자, 그랬더니 또 부연 설명을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 등, 연등들의 그 일제히 불이 켜지니까 정말 아름다웠다.
1: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0: 네, 그렇습니다. The lanterns were beautiful. 까지만 먼저 말했네요. 그 등들이 정말 아름답더라. The lanterns were beautiful. 근데 언제? 그냥 물론 이게 불빛도 않고 해도 아름답겠지만 특히 이렇게 되자라고 해서 when they lit them all up 이란 말이 뒤에 붙었습니다. 일종의 조건 같은 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when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할때 when으로 연결을 많이 하죠.
1: If you just say when they lit them up, 그냥 불 켰어.
0: 네.
1: But when you say when they lit them all up, 100% all of them were lit up.
0: Right.
1: Not just a few, not just several, but all of them.
0: 그렇죠.
1: When they lit them all up.
0: When they lit them all up. 이때 they라고 하는 건이 주최 측의 어떤 분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주최 측이 있으니까 불을 켰겠죠. 그래서 when they lit them all up. 그 등들을 일제히 모두 다 불을 켰다. 그랬더니 the lanterns were beautiful. 정말 아름다웠더라. 라고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까지 들어볼까요?
2: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3: Yeah, I did.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0: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Lit them all up. 이렇게
1: When
0: 말하는군요.
1: they lit them all up.
0: When they lit them all up. When they lit them all up. 네. 자,
1: That's right.
0: 그랬더니 이제 미나는 하는 얘기가, 그래, 나도 직접 거기 가보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사진 몇장 봤다?
1: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0: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이렇게 말하는군요.
1: So I guess people posted these pictures, photos online on the internet, and Mina got to see them on a social media site, probably.
0: Right. 그렇죠. Probably.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고 내가 뭐 온라인으로 읽어봤다, 온라인으로 사진을 봤다, 온라인으로 어떤 걸 샀다.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행동이 있을 텐데요. 그 행동을 말한 다음에 뒤에 online만 붙이면 끝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saw some photos까지만 말해도 사실 되기는 하는데 그 사진을 어디에서 봤는지 from a magazine, 뭐 from a newspaper, 뭐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냥 online을 붙여서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 말이 되겠죠. I saw some photos online. 이때 pictures 해도 되죠, 선생님?
1: Yeah, pictures. Pictures를 줄여가지고 pics라고도 표현해요.
0: Pics, 그렇죠.
1: I saw some pics online.
0: 맞아요. 그래서 야, 사진 근사하다. 사진 잘 나왔다.
1: Right.
0: Nice pic.
1: Yeah, nice pic,
0: 이렇게도
1: which means
0: 말하더라고요.
1: nice photo.
0: 그렇습니다. PIC로 쓰게 되죠.
1: That's right.
0: 자, 여기서는 I saw some photos online. 내가 온라인으로 사진 몇 장을 보았다. I saw some photos online.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겠습니다.
1: 우리 온라인 하면 그냥 인터넷이라는 표현인데
0: 네.
1: 뭐좀 구체적으로 어느 SNS에서 봤다. 근데 SNS는 콩글리시니까
0: 네네.
1: we say social media, right?
0: 네.
1: I saw some photos on social media.
0: 아. 그렇게 말해도 되고, 혹은 좀 구체적인 소셜미디어 브랜드를 붙일 수도 있는 거죠.
1: Sure. I saw the phone on 뭐
0: 뭐,
1: I 땡땡 뭐 F 땡땡. Yeah,
0: 네네네.
1: sure.
0: 그런 식으로 on 뭐뭐를 쓰면 되는
1: On,
0: 거군요.
1: that's right.
0: 네. I saw some photos

0: glowing.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네, the whole place was로 일단 시작하죠. 이 장소 전체가 말이지,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아주 부드럽게 빛나고 있더라고. 자, 뭐뭐 is, 응응잉 하게 되면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
0: Right.
1: That the whole place was glowing 하게 되면 장소 전체가 빛나고 있던 중이었어. 근데 어떤 식으로? Gently, 아주
0: right.
1: 부드럽게 말이죠.
0: You know, we say this all the time. You can put the adverb at the end or in the beginning. You can say the whole place was glowing gently.
1: 해도 되고.
0: Or you can say gently glowing.
1: Gently glowing. 그러니까 gentle 하면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그 gentle. 그렇죠?
0: Yes.
1: 근데 그 gentle에다가 y를 붙여서요. 물론 e를 떼고 y를 붙인 형태가 되는데 gently 하면 아주 살살, 부드럽게라는 뜻이 되죠.
0: Gentle하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It's like soft, nicely, softly glowing.
1: Softly glowing. 해도 좋겠다.
0: You can also say that. The 그렇죠? whole place was softly glowing.
1: 네. 그 연등제에서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빛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0: Right.
1: 그걸 연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ntly glowing. 자, 그러면서 굉장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0: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라는 거예요.
0: Right.
1: 자, easy 하면은 편안한 혹은 쉬운 easy question 할 때 그런 easy도 있고
0: right.
1: easy chair 할 때 편안한 의자라고 할 때 easy도 있는데 easy on the eyes 내 눈에 편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0: So when you see something, it can be art, it can be design, it can be a building, it can be a studio here. Instead of being like really like loud and noisy with too much art and too much design, it's simple and it doesn't bother. It makes you feel comfortable. I think the word comfortable on the eyes is a simple explanation.
1: I see. 그렇군요. 방금 loud and then
0: noisy
1: and then too much going on.
0: Yeah.
1: 너무 정신없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시끄럽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easy, 편안한데 특히 내 눈에 on the eyes. 우리가 왜 눈이 호강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 뭐 안습 뭐 이런 그 비속어 속어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눈이 편하고 부담이 없게끔 아주 그런 게 매력으로 느껴지는 이렇게 말할 때 easy on the eyes라고 한다는 거군요.
0: 반대로는 easy on the eyes or you can say it's hard on the eyes.
1: Hard on the eyes.
0: Oh, this look at that design. It's ridiculous. It's hard on the eyes. 보기 너무 불편해.
1: 저 같으면
0: It's
1: 그럴 때
0: so uncomfortable.
1: My eyes.
0: Oh, 하면서, no, my eyes.
1: 그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0: 내 눈.
1: 내 눈 버렸다고 안 본 눈 삽니다. 막 이러면서 막 눈 이러면서 my eyes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유난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장난이지만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easy on the eyes라고 하니까 굉장히 pleasant, beautiful and comfortable to look at.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0: That's
1: 보기에
0: right.
1: 편안하다라고 할 때 it's really easy on the eyes라고 하시면 딱 좋겠군요.
0: That's right.
1: 네, 들어볼게요.
2: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였습니다.
0: Right.
1: 네, 자 연등제를 갔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3: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2: Yeah, I did.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3: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2: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자 여러분께서 다녀오셨던 어떤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이 문장을 같이 말해보면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Right.
1: 네, 준비되셨나요?
0: Let's go!
1: 너 어젯밤에 결국 그 사찰에 가봤니?
3: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0: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3: 어, 그랬지. Yeah, I did.
0: Yeah, I did.
3: 등에 일제히 불이 켜지니까 야, 참 아름답더라.
4: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0: the lanterns were

0: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1: 오, 내가 온라인으로 사진 몇 장 봤어.
2: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0: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1: 야, 그 온 장소가 그냥 부드럽게 빛나는데 보기에 정말 멋졌어.
2: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0: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1: 정말 보기에 아주 멋졌어.
2: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0: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정말 잘하셨습니다.
0: Good job.
1: 네,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우리는 이제 그 대화문에서는 연등제의 어떤 그런 그 은근하게 right. 퍼지는 그런 빛을 말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게 gently glowing 하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0: Right.
1: The candle was gently glowing.
0: 아.
1: 이렇게 촛불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0: Like you're in a dark room and you have one candle
1: yes.
0: that's glowing gently. Glowing, basically making the room not really bright, but just softly bright.
1: Right, softly yeah. bright. 맞습니다. Mm-hmm. 그냥 shining 이렇게 말하는
0: right.
1: 것보다는 그 glowing 이런 표현이 또 이런 경우에는 right. 더 와닿더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Yeah.
1: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The lantern was gently glowing. The
0: sure.
1: candle was gently glowing.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그 표현을 어떻게 다른 맥락에서 쓸 수 있는지도 교재를 보시면 제가 132쪽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So think of the word glow as not shining bright, but it's a very soft light, very small light, right? So the word warm comes to mind when I think of the word glow. Warm glow.
1: 그리고 노을 지는 이런 하늘 같은 경우 봐도
0: oh, that's right.
1: 내 하늘이 아주 은은하게 빛나고 있더라라고 할 때 the sky was gently glowing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That's perfect.
1: 네, yeah.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0: That's right.
1: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네, 항상 오디오 어학당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Mm-hmm.
1: 영어 외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barrier, 뜻은 장벽, 한계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Kenyan marathoner has made history by becoming the first athlete to break the two-hour barrier. 여기서 barrier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넘기 어려운 기록이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broke the language barrier and made many friends. 그는 언어의 장벽을 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뉴스에서 break a barrier, overcome barrier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한계를 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Barrie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The opposite would be decelerate.
1: 그래요. 자, 그래서 accelerate.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accelerated shipments of domestic onions. 더욱더 많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Favorable spring weather has boosted yields and accelerated shipments of domestic onions, driving wholesale prices down over 20%. Year over year, even with less land cultivated, according to th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어가면서 사연을 보겠습니다. 스티븐님이요, 유튜브로 휴일에도 생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박재형님은 좋은 아침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로 이사 와서 처음 듣는 모습인데요. 언제 어디서 들어도 좋네요. 하셨습니다. Oh, you moved. It's really exciting when you move into a new house, isn't it? 자, 5054님, 출근 중입니다. 유유. 날씨 너무 좋네요. 여기 거제도예요. Have a happy day. 맨날 듣기만 하다가 메시지 보냅니다.
0: Happy day to you too,
1: 와우.
0: 오공오사님.
1: Yeah, if you're on an island, I
0: Yeah.
1: guess you can see the sea and everything as well. 김순아님, 20년 지기 친구 둘과 제주도 여행하고 있어요.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그동안 직장 다니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셋이서 처음 오는 여행이라서 뜻깊네요. 미녀 삼총사 우정 forever 하셨습니다. Oh, you deserve this.
0: Yes,
1: Yeah.
0: freedom.
1: Yes, after, I guess, around 20 years of no freedom. But yeah, I hope you have a blast.
0: Yeah, be safe and have fun. Enjoy
1: Yes.
0: it.
1: 박영래님은요, 헤드라인 들으니까 양파 많이 사야겠네요. 고기 먹을 때도 꼭 양파를 하셨습니다.
0: And it's also good for you.
1: 그렇죠. It's
0: Yeah.
1: good for you, and right now it's relatively cheap, so why not?
0: Yeah.
1: All right, let's take a break.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그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요거 영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pound 1045, 아니면은 EBS 반디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입니다. This is Cyril, Stumbling In.

0: 다는 얘기인가요?
1: It was incomplete. It was
0: 아, 와,
1: actually lower. Yeah, it
0: 미완성이었는데.
1: was lower than
0: Aha.
1: originally proposed.
0: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문제를 풀어서 그 난제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난제가 아닌 게 됐네요. 자,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claiming a major advance. Oh, we had claim lives
1: Yeah,
0: before.
1: so that word claim is out here again. When you
0: Yeah.
1: claim something here, in this case, you're asserting or you're stating something, right? And a major advance as a noun would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or a breakthrough that has been made.
0: So it's a very different meaning.
1: A little bit different, yeah, to
0: Yeah.
1: claim something, yeah.
0: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claim something은요, 무엇임을 주장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여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앞서서 claim lives라고 했을 때는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의미였으니까 해석은 어쨌든 확연히 다릅니다.
1: Yeah, it'd be more like taking lives
0: 그런
1: when you claim
0: 느낌이
1: something.
0: 있죠. 네, 그래서 사실 claim이 쓰인 거긴 한데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뭐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 Open AI가 이러한 것을 했다고 발표했다, 주장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And what about to calculate?
1: Calculating something simply like a calculator,
0: Yeah.
1: you're determining something like an output using math or numbers or to estimate something very carefully, right?
0: 그래요. 계산하다. 그래서 계산기를 영어로는 calculator라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Equidistant.
1: Equidistant, I say equidistant.
0: Okay.
1: It's when two things are the same distance from one point. So I guess a good example would be a circle is basically a collection of dots equidistant from the center, and you put them all together and it creates a circle, right?
0: 그러네요. 그 앞부분은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EQUI라는 요 접두어가. 그다음 뒤엔 distant라는 것은 거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등거리, 무엇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penAI has claimed a major advance in AI reasoning after its technology successfully solved Paul Erdős's 1946 planar unit distance problem, an 80-year-old math challenge calculating the maximum number of equidistant dot pairs on a sheet of paper.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I'm never going to look at a piece of paper the same way again. I'm going to try to guess how
1: Calculate
0: many
1: all the dots.
0: equidistant dots there are on the piece of paper. All right. 그래요.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무마 문장은요. 그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샵1045와 반디오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연 좀 볼까요? 1209님이요. Good morning, Sue, Sam, Shane, Sam. 휴일에 여유롭게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Thank you for the wonderful show. 이은경 드림 하셨습니다.
1: 아, 은경님.
0: I also want to
1: Yes.
0: mention it's not just the two of us.
1: Ah.
0: We have a whole crew outside
1: Yes.
0: as well.
1: Et al.
0: We're all working on this red day or public holiday. So yeah, we're very happy to be here.
1: It's a team
0: It
1: effort.
0: is indeed. 임수아님, 엄마, 동생과 강원도 고성 여행 왔습니다. 나이스. 남편, 아이들 없이 너무 홀가분하고 좋네요. 이제 아침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1: This is the second listener who is traveling without their kids. Yes.
0: 그래요. 자, 그리고 김나은님은요, 저도 대체공휴일 안 쉬고 근무해요.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많아서 힘듭니다. 그래도 모스 들으며 힘내서 출근해요.
1: Yeah.
0: 하셨습니다. 미안.
1: Yes. Keep it up, 김나은님.
0: I wonder if you get next Wednesday off. I think most people will because it is the day of the election, but
1: Election Day, yeah.
0: we will be live as far as I know. So
1: Yeah, if you're your own business owner as well, it's hard to, it's
0: true.
1: lost income. I
0: Yes,
1: understand.
0: 맞아요. 이슬기님, 저도 출근이에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나리아 초이 3189님이요. 유튜브로 I think regretting makes me self-reflective, which helps me become less stubborn and makes me more human.
1: Yeah, that's exactly what we were saying in the opening,
0: Yeah, I
1: right?
0: mean, there are many good aspects to regretting. I mean, I guess we do it for a reason. It's just that you don't want to regret too much, that it pulls you
1: You
0: down.
1: don't want to dwell on it, I think.
0: Yeah, exactly. 윤 P4W.

0: WS님이요. 유튜브로 shipments가 출하라면은 배를 타지 않고 나가는 것도 shipments라고 할수 있나요? 수출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1: Ah,
0: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해요.
1: very good question.
0: 네네. 그렇습니다.
1: You can have airborne shipments.
0: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 의미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였겠죠.
1: I think so.
0: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의미가 좀 많이 희석이 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꼭 배가 이용되지 않아도 shipments라고 합니다.
1: Yes, good question.
0: Excellent question. 그래요. Alright. Well, let's take a song break. Our next song is Ariana Grande with Bye.

0: Ariana Grande said bye-bye, but we're not saying bye
1: We're still
0: yet.
1: here.
0: We're still here, definitely. And we have five expressions to cover. This is from the headlines. Here's a review. The first one is regional.
1: There are noticeable regional differences in Korean dialects.
0: 지역의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여러 이제 방언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지역 특색이 다 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로 there are noticeable 눈에 띄는 regional differences 그 지역만의 특색이 in Korean dialects 지역의 방언에 있습니다. This is absolutely true. Do you understand all of them?
1: No, I don't. Sometimes if you go to Jeju-do, it's very
0: Well,
1: hard
0: that's
1: to understand.
0: especially different because you know it's an island.
1: You
0: But the other ones,
1: know what I think is
0: yeah.
1: interesting is when I see Korean learners, they have a hard time hearing those differences in dialects. Like
0: Really?
1: if you give them, maybe if you compare them side by side, it's noticeable, but as a Korean learner, I've seen many not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 sort of intonations between dialects.
0: Oh,
1: Yeah.
0: how
1: There are a lot of
0: fascinating.
1: short videos on that.
0: 그래요.
1: In any case,
0: 좋습니다. Can you
1: yeah.
0: do any?
1: No, I am horrible. If I Pamuna,
0: Oh,
1: is that
0: I
1: okay?
0: don't know.
1: No.
0: I think
1: Okay.
0: it's that's supposed to be Gyeongsangdo?
1: My wife's family's from Busan. Yes,
0: Okay.
1: Pamuna, something like
0: 아,
1: that. But
0: 그렇군요.
1: I apologize to all our Gyeongsangdo listeners.
0: 부산에서
1: Yes,
0: 오신 분들이 평을 좀 해주시면은
1: that's a
0: 어떨까요?
1: regional dialect.
0: 저는
1: Yes.
0: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고 이제 많이들 알아듣기는 하지만 하지는 못해요. 자, 그다음에 favorable.
1: Favorable. Market conditions are favorable for investors in the Korean stock market right now.
0: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호적이다라는 뜻이 있기도 한데요. 굉장히 지금 좋은 여건이다. 투자를 하기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prompt someone to do something.
1: A question from the audience prompted a lively discussion.
0: 그래서 prompt하고 여기는 someone이 그냥 생략이 된 상태로 그냥 prompt something 이렇게도 씁니다. 선생님의 예문처럼. 그래서 청중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prompt something. 뭐뭐 이렇게 하게 만들다라는
1: Right.
0: 뜻이니까요.
1: It caused a discussion,
0: That's
1: 예.
0: right. 자, 다음 표현, hazard.
1: Hazard. Noise pollution is often considered an environmental hazard.
0: 소음은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떤 이제 위험 요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Hazard라는 것은 그런 위험 요소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 표현, claim.
1: Yep, to claim,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when you're stating or declaring something. For example, the startup is claiming a major adv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0: 네, 그 스타트업 회사는 AI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발전을 이 회사가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개발했을 수도 있고요. 제품이 새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으로 될 수도 있겠죠. A major advance has been claimed by this startup. 자,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주요 표현들 이렇게 해서 리뷰해 봤습니다.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그 결정을 두고 후회했다. 오늘의 무모한 문장이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뒷번호 4216님. I regret that I decided that.
1: 아, okay. This is straightforward, I think. I think we're going to get a lot of regrets because that's probably the word for 후회. So I regret that I decided that. Very good sentence structure, too.
0: 좋아요.
1: Yep.
0: 심플한 게또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 영어에서는 너무 문장을 길게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짧게 가는 게 이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수 있어서요. 이렇게
1: Yeah.
0: 심플하게 해도 되죠.
1: Yeah, and you can
0: 좋습니다.
1: even leave out the first that, right? So you
0: 아,
1: can say, I
0: 그러네요.
1: regret I decided that.
0: 맞아요. 네. I regret I decided that.
1: 예.
0: 그래서 가운데 있는 that는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Jenny Loves Music 님이 유튜브로 I regretted it over and over and contemplated about it.
1: Ah, very good. So to contemplate something means similar to regretting. You're thinking about it. So I regretted it over and over and contemplated about it. The one thing I would say is you don't need the about here. And this is a mistake that many native speakers also make. So you're supposed to say contemplated it.
0: Something, yeah, 그렇죠. 무언가를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가 contemplate something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I regretted it over and over and contemplated it. 좋습니다. 자, 손영미님, that choice kept gnawing at me long after it was made.
1: Excellent. Okay, so to
0: Ooh.
1: gnaw, Gnaw, Son Young-mi-nim. When you're gnawing something, think of like a beaver gnawing
0: Yeah,
1: at wood, right? When
0: 그쵸.
1: you're chipping away. So if something gnaws at or chips away at you, it bothers you, it hinders you for a long time. And so to say that it gnawed at me for a long time after it was made, excellent.
0: 이게 갉아내는 이런 느낌, 잘근잘근 씹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한 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주 아주 좋아요.
1: Yeah, even to say long after it was made, the grammar
0: Yeah,
1: there is perfect. I'd say
0: perfect.
1: very high level.
0: 맞습니다. 네, 뭐 고칠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문법적으로.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절을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